0: 하고 있는 겁니다.
1: 예.
0: 예. 그 똑같이 그냥 복부도 하신 거고요. 돈을 더 주면은 안 타는 사람들이 타겠죠. 근데 배차, 뭐 차량 배차 같은 게 그대로인 상태에서 승객만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아무래도 좀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더 힘들어지겠죠.
0: 그냥 공짜로 드린 게 수가 아닙니다. 배차 간격 줄이고, 그건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선을 합리화하고 하는 게 일단은 가장 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요즘 그 좀 밀고 있는 건데,
1: 네.
0: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막 밀어붙이다가 낙선하는 바람에 못한 건데요. 서울사시죠?
1: 네, 서울에 삽니다.
0: 경기도민들은 뭐 다 같이 느끼시는 겁니다. 퇴근할 때, 각 노선버스 번호별로 줄을 씁니다.
1: 그 광경은 많이 봤습니다.
0: 쭉 쓰죠. 예. 비가 와도 씁니다. 억수가 와도 씁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범벅이도 쓰고요. 추워도 쓰고요. 더워도 씁니다. 왜 그럴까요? 내 몸이 번호표이기 때문입니다. 생리현상이 나도 쓰고.
1: 네.
0: 언제 올지도 대충은 알지만은 막막하고 빈자리가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겠고.
1: 네.
0: 그냥 번호표의 역할을 하는데 충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자고 했던, 의원 때 하자고 했던 게 앱을 깔아서 지금 그런 교통시설에만 다 돼 있어요.
1: 네네.
0: 앱을 깔아서 태그를 하면 예를 들어 그 노선 그 폴에다가 태그를 하면 은행 가면 번호표 뽑듯이 번호가 나오는 거죠.
1: 네.
0: 나 몇 번째다.
1: 그러니까 굳이 줄을 쭉 쓰지 않아도.
0: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맹점이 앞선 정류장에서 왕창 다 타면 이 번호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앞으로 몰려가는 게 있으니까 경부선 KTX가 부산에서 모든 손님을 태우지 않는 것과 같이 빅데이터로 탑승 인원을 조절을 하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돈 안 들어요. 그러면 내 몸을 번호표로 맡기고 그 고생을 감수하는 대신에 찍고 근처 올리브영 가서 샤핑을 하고
1: 네.
0: 예, 서점 가서 책을 보고 하다가 삑삑 하면 오는 거죠.
1: 그러니까 몸이 수고하는 불편을 좀 덜 수 있다는 말씀.
0: 그게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배차 간격이 길어가지고.
1: 네. 아니, 큰 건데요. 예.
0: 근데 이런 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1: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리고
0: 제가 말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1: 네. 민주당을 나오신 건 후회 없으십니까? 지금 공교롭게도 이번 경기지사 후보 세 분이 다 현재 과거에 함께했던 분들이더라고요.
0: 저는 원래 민주당 들어가게 된 게 난 민주당하고 1도 상관없는 사람인데
1: 영입 인재로 들어가요.
0: 그때
1: 거예요?
0: 제가 장사를 하는데 자꾸 찾아왔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제가 만날 일이 없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1: 네.
0: 나는 검사 출신이고 TK이고 네. 김현장 출신이고 네. 니네들 안 좋아하는 거 다 있다. 그리고 생각도 고루하다. 니네하고 안 맞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안철수 의원이 나가고 그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1: 네.
0: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가지고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혀야 되고 이 무지개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른쪽은 내가 좀 담당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의를 진정성 있게 했고 그걸 거듭했고 또 굉장히 그 중하신 분이 했기 때문에
1: 네.
0: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때 새누리당은 문고리 3인방의 전행하에 그냥 눈관 기고 귀 다친 대통령으로 굴러가던 때였거든요. 제가 식당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경종을 주려고 했던 네. 거고 그러면 이것도 경종이 크게 되겠네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저는 라이트윙으로 열심히 뛰고 있었는데 갑자기 골대가 옮겨졌어. 그 또 골대 옮겨지고 그 축구장 선이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1: 네.
0: 그러면서 저보고 계속 저 반칙했대요. 그러면서 홀리거인 난동을 부려. 그래서는 안 한 겁니다.
1: 아, 영입이 됐는데 사랑을 못 받으셨군요.
0: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입당 조건을 지켰는데
1: 네.
0: 갑자기 입당 조건을 바꾼 거야. 단일 대우가 돼가지고 원팀 원보이스로 가야 된다. 그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1: 네.
0: 그게 무슨 민주정당이고 무슨 개척을 파티입니까?
1: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 30초만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왜 조응천이어야 합니까?
0: 네. 우선 1번 손이 가는 후보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1: 네.
0: 뭐 찝찝함이 없이. 두 번째, 경기에서도 가장 힘들다는 경기 동북

0: 남양주에서 8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1: 예.
0: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 태그와 같은 이건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도저히 생각이 안 되는 그런 것들 수없이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제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1: 네.
0: 그게 애정이 없고 공감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장 깊이 공감하고 있는 후보가 저라고
1: 알겠습니다.
0: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불러주십시오.
1: 네,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후보에게도 저희가 출연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또 함께하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3: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1: 네,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어떤 모양인지요.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소중한 마음 건강, 그 깊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나혜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네.
1: 어, 마침 또 오늘 나오신 날
4: 네.
1: 주식이 또
4: 엄청나죠.
1: 뭐, 네, 뭐 7,400. 7,000원 넘어서 7,400까지 찍었는데요. 요즘 그래서
4: 그러니까 저도 했었어야 되는데
1: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고 그래서 허탈함과 뭐 좀 뭐 허무함 그래서 약간 아유. 정신적인 피로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4: 많습니다.
1: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4: 많습니다.
1: 네.
4: 또 오르시는 분도 있지만 또 이 와중에 또 잃는 분도 계시고 손해를
1: 맞아요.
4: 보신 분도 계시고 다 오른 것만은 아닌 거니까요.
1: 맞아요. 네. 보통 이제 뭔가 자랑하려고 하는 분들은 SNS에 수익 난 것만 올리고
4: 맞아요.
1: 사실 잃은 분이 그걸 자랑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4: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수익 난 것만큼 잃은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SNS는 보통 항상 좋은 거, 인생의 하이라이트만 올리니까
1: 그래요.
4: 이제 그런 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돈 벌고 있는데 나만 벌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뭐 단순하게 그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심정 이상으로
1: 네.
4: 절박하게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따라가지 못해서 뒤처지고 있다는 일종의 이거는 뭐 뇌로 봤을 때는 위협 신호거든요. 위협 신호.
1: 네.
4: 네.
1: 그러니까 이게 저 먼 남의 얘기면은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데 이게 오히려 내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또 더 배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8210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그 모르는 사람 수익 인증샷을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4: 네.
1: 뭐 직장 동료나 친척, 친한 친구까지 가까운 사람들이 대박 나서 하면 마음이 복잡해진대. 이렇게 느껴지는 그 이유는 뭘까요?
4: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가까운 사람 한테 어떤 얘기를 들으면 이게 정보가 아니라 마치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기준이 되기가 쉽기 때문인데요. 그냥 어떤 사람이 뭐 수익률을 냈다, 코스피가 뭘 넘어갔다 그러면 단순히 정보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내 주위 사람이 돈을 벌었다 그러면 정보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했었어야 됐는데라는 내 삶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은 기준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남이 땅을 사면 사실 상관이 없는 그냥 정보인데 사촌이면 왠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왠지 그건 좀 더 약간 비교 열의에 있는 느낌이 들어서 참 이거는 그렇죠. 마음이 아프죠 사실은. 네.
1: 그래서 요즘 이게 얘기 많이 하는 포모 현상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4: 맞습니다. 포모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Fear of Missing Out인데
1: 예.
4: 그 나만 소외되는 것, 나만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1: 이렇게 장이 좋은데 왜 내가 안 했을까? 왜 나만 못했을까? 뭐 그런
4: 예.
1: 마음.
4: 근데 이런 사람들 얘기는 못 들어보셨잖아요. 예. 이게 지금 저희 사실 상담 오시는 분들은 잃으신 분들, 그러니까 손해를 보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 이 주식장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부러움이나 이런 게 아니라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모든 사람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나만 하지 못한다는 뭐 일종의 소속감 이슈죠. 소속감의 결여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게 불안하다. 나는 지금이라도 안 하면 기회를 상실할 것 같다. 뭐 이런 전반적으로는 불안의 이슈와 더 관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 지난 1년 동안 또 워낙 가파르게 오르기도 했어요. 그렇죠?
4: 맞아요. 네.
1: 근데 이게 뭐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이 두 배가 더 크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4: 사실은 뭐 그게 그걸 것 같긴 한데 이런 뇌 입장에서는 생존과 관련된 해석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을 얻었어요. 그러면 아 오케이 좋다 럭키 이렇게 끝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먹을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행복을 느꼈을 때는 아 좀 행복하다 이걸 가지고 엄청난 만족을 느끼진 못하는데 네. 내가 뭔가를 잃었을 때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위협으로 느끼기가 크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돈 잃어보신 분들 그러니까 손실이 많이 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땄을 때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터질 것 같다 이거는 사실은 도박이고요. 잃을 때는 진짜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네. 돈의 손해가 크면 정말 막 식은땀이 날 것 같고 이런 몸의 자율신경계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만큼 우리가 본능적으로 잃거나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한 위협감이 얻는 것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1: 네. 근데 이제 막 뭐 살까 말까 하다가 이게 결정하고 나면 꼭 후회가 남는 것 같아요. 그때 뭐 팔 걸, 그때 살 걸.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난 일이나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되돌아보는 것. 이것도 어떤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4: 근데 이게 뭐 영어로 하거나 우리가 심리적으로 루미네이션, 반추라고 하는데요. 이런 반추 행동은 사실은 정상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뭔가를 좀 결정하고 나면 왜 그거를 실패했을까라고 결정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상적인 과정으로 일종의 반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다음 선택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니까요. 또 하나는 그렇게 선택을 복귀하게 되면 다음에는 내가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뇌가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음 번도 통제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반복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병적인 강박처럼 갈 수가 있어서 꼭 좋은 현상만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1: 2931님이 집도 못 샀는데 주식도 불장이고 되게 박탈감이 듭니다. 정신 건강 필요합니다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참 이런 답답함과 불안함과 속상함을 혼자 아리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4: 맞습니다.
1: 이게 정말 정신건강을 해치는 것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4: 맞습니다.
1: 심각해지면.
4: 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내가 인생을 다 잃어버렸다. 나는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고 사실 이게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운이 좋게 몇십억을 벌었어요. 그럼 정말 운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몇십억을 다 날려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원점대로 돌아가는 건데 그 벌었던 돈을 잃었던 것에 대한 엄청난 상실감 때문에 아 나는 이제 인생이 망했어요. 뭐 죽으면 끝날까요? 라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만큼 고민이 많고요. 사실 그래서 투자의 목적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목표로 투자를 하는가. 뭐 20대였으면 나는 몇억을 뭐 혹은 얼마를 벌어서 뭐 집을 살 것이다. 뭐 40대였으면 나는 노후 자금을 위해서 얼마를 할 것이다라는 이 대전제를 세워야지. 아 남이 수익률이 얼마 되니까 나도 이거 따라서 해야지. 이렇게 하는 순간 이거는 포모의 이 협박의 노예가 되는 거죠.
1: 그 3402님이 일하다가 틈만 나면 주식에

0: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실제로 이 주식을 보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 두셔야 됩니다. 물론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주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거기에 꽂혀 있어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 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투자 원칙을 정해서 하는 게 투자지 아닌 건 도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는 시간과 횟수를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이렇게 뭐 투자로 손실을 보신 사람 분들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잠 못 자고 이렇게 뭐 식사를 거르고

0: 이 실패에 대한 뭐 좌절 이런 거 때문에 우울증이 왔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정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자기가 투자가 아닌 도박의 성향이 있진 않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포모를 너무 쫓아가는 것처럼 자기 원칙이 아니라 남의 기준을 따라가는 자기만의 철학이 좀 없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시고 네. 우울증 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정신건강의학과 나혜란 전문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2: KBS 58분 날씨.
3: 여주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화창한데요. 청정한 남풍이 불어와 공기질도 깨끗해서 야외 활동하기 더없이 좋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과 광주 25도, 강릉과 대구 26도까지 오르며 평년 이맘때처럼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기온이 낮아져 낮과 밤의 기온차가 내륙을 중심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만큼이나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겠고요.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자외선 차단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또 눈과 호흡기에 자극을 주는 오존 농도는 오후에 전권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중부 서해안과 강원 동해안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 순간적으로 초속 15에서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 북부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어버이날에는 다시 전국이 맑겠고요. 오후에 강원 내륙에만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맑고 포근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구출 작전을 중단했습니다. 이란과 협상 진전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사전 통행 허가제 도입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7,000선을 돌파했습니다. 6,000선을 넘어선 지 두 달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분 개헌부터 순차적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국회에선 내일 개헌안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 항소

0: 프리덤 작전 개시 이틀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파키스탄과 다른 나라들의 요청이 있었고 이란과 협상에 큰 진전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봉쇄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최종적으로 합의가 타결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하지만 종전 협상 과정에서 주도권은 가져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화물선 폭발 화재를 이란의 공격 탓이라고 규정하며 한국의 동참을 압박했습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도 한국이 더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란이 여전히 합의를 원하고 있다며 아직 휴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군의 군사 행동 역시 방어 작전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개시하기 전날 이란에 미리 알렸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종전 협상의 압박 수위는 높이면서도 전쟁 재개라는 파국은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다 폭발과 함께 불이 난 우리 화물선 남우호에 대한 예인 작업이 이르면 우리 시각 오늘 오후 시작됩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선사 소유 화물선이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져 고립 선박들의 동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호르무즈 해협 사고 해역에 정박 중인 남우호는 일단 예인이 시작되면 8시간 정도 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두바이항은 일단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대형 선박까지 정박할 수 있는 규모를 갖췄으며 인근에 수리시설도 있습니다. 선사인 HMM 관계자는 남우호의 예인과 수리에 대한 계약을 모두 마쳤다면서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후 늦게 예인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에선 또 다른 피격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저녁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 한 척이 의문의 발사체에 피격됐다고 영국 해사무역기구가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은 프랑스 선사 소유 CGM 생 안토니오호로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 승무원들 여러 명이 다쳤다고 미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은 2천여 척, 선원은 2만여 명 정도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해상 규제 소식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상당수 선박이 이란이 다시 설정한 호르무즈 통제 구역을 벗어나 두바이 해상이나 더 안쪽인 아부다비 쪽 해상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란이 통제 구역을 넓히면서 해협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쟁 발발 후 해협에 발이 묶여있던 미국 선박 5척 가운데 2척이 빠져나왔고 3척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여전히 미국 선박의 해협 통과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두고 긴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휴전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미국 정부 발표가 나오며 국제 유가는 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1: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 구역을 대폭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엔 새로운 해상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를 빌미로 이란을 공격하면 즉

0: 단지 화재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이를 빌미로 이란을 공격했다가는 즉각 파괴적 응징으로 대응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는 쇼핑몰에서 큰 불이 나 10여 명이 다쳤는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1: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6% 상승하며 최근 21개월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중동 사태로 석유류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컸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상승했습니다. 2024년 7월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입니다. 물가가 이렇게 오른 건 석유류의 영향이 큽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석유류 가격은 지난달에 21.9% 오르며 전체 물가를 0.8%포인트가량 끌어올렸습니다. 상승폭으로는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석유류 가격이 오르면서 국제 항공료도 15.9% 상승했고 해외 단체 여행비도 11% 넘게 올랐습니다. 또 엔진오일 교체비나 세탁료처럼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서비스 품목의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다만 데이터처는 석유로 최고 가격제 시행 등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물가 상승폭은 완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0.5% 하락하며 전체 물가 상승폭을 낮췄습니다. 축산물의 가격이 5.5% 올랐지만 채소류 가격이 12% 넘게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변동폭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뺀 근원 물가의 상승률은 2.2%입니다. 한국은행은 석유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이번 달 물가는 오름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코스피가 오늘 개장 직후 7,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불확실한 중동 정세에도 반도체 실적 기대감에 처음으로 장중 7,000고지를 밟았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156.02포인트 오른 7,093.01로 시작하며 개장과 동시에 7,000피를 달성했습니다. 이후 지수는 우상향하면서 단숨에 7,300선을 찍고 7,400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2월 25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6,000선을 넘었습니다. 이후 중동 사태가 터지며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승 흐름으로 돌아서 지난달 14일에 다시 장중 6,000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달이 채 안 돼 7,000선마저 돌파했습니다. 처음 6,000선을 돌파한 시점 기준으로 6,000에서 7,000까지 47거래일, 약 두 달밖에 안 걸렸습니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 기술주들이 초강세를 보이며 국내 반도체 업종에 대한 매수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거래 시작과 동시에 10% 넘게 오르며 26만 원을 넘어서며 장중 최고가 기록을 다시 썼고 하이닉스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며 160만 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 5% 넘게 급등하면서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합계도 6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월 초 시총 5천조 원을 처음 돌파한 지 약 석 달 만입니다. KBS 뉴스 송락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당위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현행 헌법으로는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전면 개헌은 부담이 큰 만큼 부분 개헌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현실적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행 헌법으로는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개헌안 통과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변하고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면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을 하기엔 부담이 크다며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헌안에 담긴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 등은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요건

0: 대통령 강화와 관련해선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느냐며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의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 군대를 통해 나라를 망치면서 독재를 하겠다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은 흑색 선전과 금품 살포, 공직자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1: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윤호 기자.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상대를 향한 공세 수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 국민의힘 공천 내용을 두고 거듭 비판을 했다고요?
2: 네, 국민의힘에서 대구시장의 윤석열 정부 당시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 대구 달성군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공천하고 정진석 전 윤석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공천까지 거론되자 윤어게인 공천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정당답게 내란 맞춤형 공천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이를 두고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 네. 내일 국회에서는 개헌안 표결이 예정돼 있죠. 민주당이 네. 국민의힘의 표결 참여를 촉구했다고요?
2: 네, 맞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이 범여권이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안에 대한 표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번 개헌안에 소신투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개헌안 38년 만에 추진되는 개헌안인데요.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수록 등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개헌안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1: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는 분위기인가요?
2: 네, 국민의힘은 오늘 경기도에서 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를 가졌는데요. 이 당내 투톱인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가 갈등설 이후 나란히 결의대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번 선거가 범죄단체인 민주당 그리고 그 수괴인 이재명 대통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전권 심판 판을 거듭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서도 강한 견제구를 날렸다고요.
2: 네, 민주당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는 검찰을 해체하고 사법부를 파괴했던 돌격대장이라며 견제에 나섰는데요. 경기도에서부터 국민의힘이 자기 범죄를 지우려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을 막아서야 한다며 호소했습니다. 조금 전부터는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규탄하는 규탄대회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소식 짧게 알아보죠. 민주당이 오늘 원내대표 선출을 하죠?
2: 네, 맞습니다. 민주당도 조금 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 원내대표인 한병도 의원이 단독 입후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임 투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한병도 의원에 대한 추대가 유력합니다. 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을 달성하면 신임 원내대표로 추대됩니다. 이번에 원내대표 연임에 성공하면 당장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과 원구성 협상 그리고 또 시기

0: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을 담당했던 판사가 오늘 새벽 법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자필 유서가 나왔습니다. 심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오늘 새벽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자정쯤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약 1시간 뒤 서울 고법 청사 인근에서 신 부장판사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자필 유서를 발견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신 판사는 지난달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2년 4개월이 늘어난 형량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선고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혐의를 일부 유죄로 받고 통일교로부터 청탁 목적으로 8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심판사는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으로 지난 2월 김 여사 사건을 접수한 후 석 달 동안 심리를 이끌어왔습니다. 사법연수원 27기인 심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고법판사 등을 거쳤습니다. KBS 뉴스 심세아입니다.
0: 간추린 뉴스 이재성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을 받는 대가로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뇌물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감경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3,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국세청이 주가 조작 업체 등 31곳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주가 조작과 회계 사기로 이익을 챙긴 업체 11곳이 조사 대상입니다. 또 기업의 자금 유출 통로를 만들어 사주 일가의 이익이나 자산을 빼돌리는 이른바 터널링 업체 15곳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 100% 수익 보장 등의 문구로 고액의 멤버십 가입을 유도한 뒤 부당한 시세 차익을 챙긴 불법 리딩방 등 5곳도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감사원이 양평군 관내 산지 개발 행위 허가 과정에서 불법을 묵인하고 공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2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개발 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규정을 위배해 허가 업무를 처리하거나 이권 개입, 향응 수수 등 각종 비위 행위를 확인해 징계와 주의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내 산지 개발 행위 허가 취소 후 복구 공사를 가장한 불법 행위가 만연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살 사건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24살 장모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내일이나 모레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장 씨는 어제 새벽 고등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혼자 귀가하던 여고생 한 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우러 온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소재 한인타운에서 총격 사건으로 두 명이 숨졌습니다. AP통신 등은 현지 시각 5일 텍사스 댈러스 북부에 위치한 캐럴턴 K타운 플라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두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K타운 플라자는 이 도시에서 한인타운으로 불리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역 매체에 따르면 총격 용의자는 69세 남성으로 한인으로 추정됩니다. 날씨입니다. 낮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치솟으며 대부분 지방에서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12도 등 전국이 9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0: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조카나 손주는 물론이고 친구의 자녀라든지 심지어 길 가는 아이에게도 반가움을 표시하면서 이것을 주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이게 우리는 비교적 흔한 일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흔한 일이 아닌가 봅니다. 아마 화제가 되고 있는 동영상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베트남에서 택시를 탄 한국인이 뒷좌석에 그 기사의 자녀가 타고 있는 걸 발견하고는 이것을 주면서 웃어주는 동영상이 베트남 현지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를 여행하던 한 대만 여성은요. 거리에서 연세가 지긋한 한 어르신이 아기가 귀여운 듯 가던 길을 멈추고 다가와서 1,000원짜리를 건네주고 갔다면서 환대받는 느낌이었다 이런 글을 SNS에 올렸고요. 다른 대만인 여성 역시 식당에서 같은 경험을 했었다며 우리 한국인들의 남다른 아이 사랑에 감탄했습니다. 네, 뭐 이것 또한 어찌 보면 한국의 정문화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퀴즈 정답인 이것은 두 글자고요. 특별한 목적을 갖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는 낱말입니다. 초성 힌트 드리면 이응디귿입니다. 이응디귿. 우리 아이들 이거 주면 참 좋아하죠. 네. 자, 정답과 함께 여러분도 이렇게 뭐 훈훈한 이것을 주거나 혹은 뭐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또 그 밖에 뭐 우리나라가 유난히 이렇게 정이 많은 걸 어디서 느끼시는지 그런 사례들을 좀 오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문자 이용 가능하시고요. KBS 콩 게시판도 이용 가능하신데 콩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자, 문자 보내주시고 사연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선정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도 많이 준비하고 매일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그럼 교통정보센터로 갑니다. 서휘영 씨, 이 시각 교통상황부터 전해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도로 상황 전반적으로 소통은 좋은데요. 다만 곳곳에 돌발 구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성수대교 지나 발생한 사고 여파 받습니다. 1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오늘 바람이 꽤 부는 편이라 도로 곳곳에 장애물이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동군산 부근 2차로에 장애물 처리 중입니다. 당진분기점 2, 3차로에도 장애물 조심하셔야겠고요. 이후 매송과 일직분기점에서도 속도가 더딥니다. 강릉 방향 영동고속도로 군포에서 동군포까지 1차로 차단한 채 장애물 정리하고 있고요. 이 구간은 3차로에 공사도 한창입니다. 또 양지 부근에는 사고 나서 현재 갓길로 옮겨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에서 수원까지 5차로 막고 작업하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금강 나들목에서 속도가 내려가는데 옥천 4터널에서 진행되는 작업 여파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난 한국 선박 HMM 남우호에 대한 예인 작업이 이르면 오늘 오후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선사 소유 화물선이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져 고립 선박들의 동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 세계 원유 재고가 약 2억 배럴 감소하며 사상 최대의 감소치를 기록했습니다. 조사기관 S&P 글로벌 에너지는 수요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공급 감소 속도가 이를 압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6% 상승하며 최근 21개월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큽니다. 미국 뉴욕 증시 상장사인 쿠팡 INC가 1분기 약 3,500억 원 규모의 영업 손실을 내며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또 활성 고객 수가 감소하고 매출 성장세도 한 자릿수로 둔화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는 오늘의 퀴즈 내드렸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구에서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경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뭐 집안일 등 어떤 일을 대가로 이제 추가로 이걸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경우가. 근데 뭐 여태까지는 우리나라는 이제 귀엽다고 또 뭐 반갑다고 또 아이 부모에게 우회적으로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도 이것을 주는 경우가 많죠. 이게 물론 이제 서구에서 보면 아이의 경제관념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뭐 적은 액수의 이것은 한국 특유의 정문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특별한 목적을 갖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풀이된 이 두 글자 단어 무엇일까요? 오늘 문제였는데요. 자, 정답과 함께 보내주신 사연들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끝번호 6298님. 저는 이것을 꼬박꼬박 모아서 자전거도 사고 스키보드도 샀었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어디서 큰 돈이 나서 샀냐며 놀라셨던 게 기억난다고 하셨는데, 뭐 경제관념이 투철하신 분 같네요. 어려서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필요할 때 쓰고 이런 것들이 체계화 됐다는 거잖아요. 좋네요. 0703님, 이번 연휴에 손주가 4명이라 이게 많이 나갔네요 하셨습니다. 뭐 어디 4명뿐이겠습니까? 손주가 더 많은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참 5월은 쉽지 않은 달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성호님, 요즘은 이것도 금융치료에 들어갑니다 하시면서 특히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 중에 현금이 최고 아닙니까 하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 계속해서 어린 아이들, 뭐 조카들 이렇게 아랫사람에게만 주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웃 어른들께도 이걸 드릴 필요가 있죠. 부모님께도 드려야 하고. 2824님, 어렸을 때 명절에 사촌형들에게서 이것 500원 받고 엄청 좋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하셨는데, 글쎄 이걸로 500원을 주던 시절이 언젠가요? 이게 한 80년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6726님, 올해 1월에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어버이날 이걸 드렸어야 하는데 못 드리네요. 계실 때 잘해드릴 걸 후회만 남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런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때가 또 오죠. 9912님, 한 번만 더 볼까요? 저는 엘리베이터 탔을 때 한 어른이 유모차에 있던 제 아이에게 사탕을 주셨어요.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이런 게 정 아닐까요? 하셨는데 그렇죠. 이게 정이죠. 예, 우리의 정문화는 참 유독 남다른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제 지역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오늘 먼저 가볼 곳은 대전입니다. 김수정 리포터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대전입니다.
0: 네, 대전 오늘 날씨 어떤가요?
5: 네, 오늘 대전 지역은 마치 초여름이 온 듯 덥습니다. 현재 대전 기온은 24도 선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 지수도 높고 꽃가루 농도도 다소 짙은 상태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벼차단에 신경 쓰면서 호흡기 건강도 잘 챙겨주셔야겠고요. 큰 일교차에도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0: 네, 24도면 기온이 많이 올랐네요. 최근에 그 대전에서 놀이와 교육이 더해져서 아이들을 웃음짓게 한 그런 축제가 있었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대전에서는 지난 토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 아이들이 마음껏 즐기고 체험하면서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가 있었는데요.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커다란 케이크 조형물과 귀여운 캐릭터 인형들이 아이들을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0: 네.
5: 아이들이 축제를 얼마나 즐겼는지 축제가 끝난 지금까지도 그날의 활기와 웃음이 여운처럼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제10회 대한민국 어린이 놀이 한마당입니다.
0: 어린이 놀이 한마당이라 뭐 이름만 들어도 정말 즐거웠을 것 같은데 어떤 축제였는지 좀 더 소개해 주시죠.
5: 얘들아 놀자를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놀이가 미래를 만든다라는 슬로건 아래 단순한 오락을 넘어 창의성과 인성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졌습니다. 우선 행사는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는데요.
0: 네.
5: 먼저 축제 현장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6: 100점 만점에 99점. 오늘 와서 내가 만든 알고리즘으로 싱싱 AI 자율주행 레이싱 했어요. 여기서 저거 미션 성공하면 이거 금메달 받아요. 직접 자동차 로봇을 코딩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선을 통과해야 되는 게임이었는데 그걸 성공했어요. 학교에서 하는 거는 우리 학교밖에 없는데 그 여기는 다른 학생들도 많아서요.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요. 다음에 또 오면 더 많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오고 싶어요.
7: 뉴스 방송하는 걸 체험했어요. 여기서 참여하다 보면 많이 배울 수 있고 재밌는 놀이도 할 수 있고 가족이랑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8: 솔직히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오긴 했는데 와서 보니까 다양한 체험들도 많고 아이들도 막 만들기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자아이들이 학원에서 벗어나서 즐겁고 신나고 좋았던 것 같아요.
9: 집에서 유튜브만 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밖에서 나와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예, 앞서 아이들이 그 AI 자율주행 체험도 했다고 하고 뭐 뉴스 체험도 했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을 즐길 수 있었던 건가요?
5: 네, 우선 대전시 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체험마당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40여 개 학교가 준비를 했고 이곳에서는 가족, 창의, 전통, 세계와 관련된 체험들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요.
0: 네.
5: 종이를 이용해서 수험배를 만드는 업사이클 수험배, 그리고 요즘 대세인 코딩과 관련한 체험도 할 수 있었고요. 보드게임이나 실뜨기 같은 게임부터 볼링, 하키까지 모두 교육활동과 관련된 것들을 놀이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0: 예. 근데 그 학교에서 준비한 것들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기관들도 참여했다고 하던데요.
5: 네, 맞아요. 인성마당은 대전 유아교육진흥원이나 특수교육원 등 교육청 산하기관과 모건대 산학협력단 등 대학교를 비롯해서 17개 기관이 부스를 꾸려줬는데요.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요리조리 종이 접기도 하고 클레이를 주무르면서 자신들의 작품을 만드는데 열중하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0: 네.
5: 더불어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펼치는 5개의 어울림 마당과 40개의 체험마당 그리고 참여마당까지 이곳에서 총 62종의 놀이와 체험을 함께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놀이들이 영역별로 구성돼 있어서 아이들이 자신의 흥미에 맞는 놀이를 더욱더 마음껏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뭐 직접 체험하면서 놀고 또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축제라 이게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5: 네. 그런데 이 축제가 특별했던 점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부스는 선생님 혼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선생님을 도와서 준비도 함께하고 홍보도 하면서 부스를 운영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0: 네.
5: 특히 아이들이 자신들의 부스를 이리저리 홍보하러 다니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0: 아하.
5: 축제 부스를 준비한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 그리고 기관 담당자들까지 만나보시죠.
10: 먹기를 하는데요. 도형의 각도를 계산하고 면적을 비교하고 수학적 사고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요. 힘들긴 했는데 이걸 우리가 준비 열심히 해서 다른 분들한테 체험을 시킬 수 있다는 거니까
11: 학생들이 이 카드를 가지고 순서대로 코딩을 하면 드론이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부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AI 시대를 맞이하여서 창의적인 생각들을 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부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 쓰는 이런 부스다 보니까 진중하게 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12: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미디어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일단 방송이라는 매체를 직접 체험해보면서 나의 진로나 내가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보고 또 색다른 체험이라서 우리 부모님들도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의 우리 어린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진로를 또 이렇게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 것 같아요.
13: 저희 색동의 대전주비에서는 어린이날이 처음 생기게 된 계기부터 그 어린이날을 만든 방정환 선생님의 일대기와 이런 것들을 함께 주고받으면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우리 어린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겁게 잘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예, 뭐 들어보니까 정말 학생과 제자가 함께 준비한 체험부터 또 다양한 기관들까지 정말 다채로운 축제였네요.
5: 네. 이 올해로 벌써 10주년을 맞이한 어린이 놀이 한마당은 2016년에 대전에서 전국 최초로 놀이 통합교육을 운영하면서 만들어진 학생 참여 중심의 교육 축제라고 합니다.
0: 네.
5: 놀이의 가치를 확산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경험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축제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대전광역시 교육청 초등교육과 오현정 장학관

0: 부모가 나눠봤습니다.
1: 요즘 아이들 노는 거 가까이서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디지털 환경에 너무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 몸으로 부딪히며 노는 경험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놀이 한마당은 그래서 친구와 함께 몸으로 뛰어놀고 함께 어울리고 놀이의 본래의 가치를 찾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놀이를 중심에 두고 교육적 설계를 했다는 데 있습니다. 단순한 놀이 체험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하고 연계된 놀이통합교육이 기저에 깔려있다는 거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기획한 40여 개의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발성과 주도성을 키울 수 있고 교육적 놀이가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고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번 행사의 핵심은 놀이를 통한 배움과 성장이 있습니다. 놀이 한마당에서 체험하는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학습의 기초 역량이 되는 문제 해결력, 그리고 인내, 집중, 창의력을 기를 수 있고 나아가서 사회성과 정서적인 안정적인 발달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그리고 마음껏 웃고 마음껏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이 놀이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활짝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더욱더 신경 써서 세심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 사실 지난주 대전 지역 곳곳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축제가 열렸는데요.
2: 네.
0: 이 어린이 놀이 한마당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네.
0: 단순한 체험에서 벗어나서 놀이를 통해 선택하고 도전하는 경험을 쌓고 또래와의 협력을 배울 수 있었던 차별 교육 축제 대한민국 어린이 놀이 한마당.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면서 놀이를 통해 성장하고 가족들과 추억까지 쌓을 수 있었던 축제였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네, 아주 아이들이 즐거워했을 것 같습니다. 대전 소식 잘 들었어요. 김수정 리포터였고요. 이번에는 바다 건너 울릉도로 갑니다. 최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울릉입니다.
2: 네, 먼저 날씨부터 전해주십시오.
3: 네,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17도고요. 공기질도 깨끗해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기온이 다소 떨어지며 서늘해지겠습니다.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2: 네, 그렇군요. 오늘 울릉에서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3: 네, 오늘 울릉에서는 울릉의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하루 운동장 놀이 한마당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2: 네.
3: 울릉군 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을 위해 학교 운동장이 하루 동안 놀이공원처럼 바뀌었는데요. 대형 에어바운스부터 체험 놀이기구 또 먹거리 부스까지 들어서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2: 네, 뭐 울릉도의 학교 운동장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겠어요. 어떤 행사였나요?
3: 네, 이번 행사는 울릉교육지원청이 마련한 체험형 놀이 프로그램이었는데요.
2: 네.
3: 울릉군 내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준비한 행사였습니다. 울릉도는 아이들이 방과 후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많지 않다 보니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 아이들만을 위한 하루를 만든 건데요.
2: 네.
3: 행사를 준비한 울릉교육지원청과 현장 교사들은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하루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동신 교육장과 현장 교사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4: 울릉 섬마을 운동장 놀이 한마당은 울릉군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운동장을 활용을 해서 운영한 대규모 놀이 행사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는 4개 초등학교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이 하루 동안 놀이공원처럼 마음껏 뛰어놀며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5: 여기 울릉도가 놀이시설이 좀 부족한 편인데 이렇게 도시서처럼 이렇게 놀 수 있는 놀이기구가 생겨서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어제부터 계속 이 시간만 그 카운트다운하고 있었어요.
6: 여기 지금 놀고 있는 우리 울릉초등학교 학생들 위해서 팝콘이랑 솜사탕 지금 제공해주고 있어요. 음료수랑. 어떤 선생님은 놀이기구 몇 개 줄이고 이걸 더 크게 써야 된다 할 만큼 애들이 잘 먹고 좋아 해주고 있어요. 네.
7: 팝콘 너무 맛있다고 한 3번, 4번을 와서 먹고 간 친구가 있었는데 이렇게 잘 먹는 걸 보니까 너무 뿌듯합니다.
2: 예, 뭐 놀이기구부터 먹거리 부스까지 아이들이 신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3: 네, 맞습니다. 운동장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들은 말 그대로 환호했고요. 친구들과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한껏

0: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네. 달리기부터 미끄럼틀, 공놀이까지 저마다 마음에 드는 놀이를 골라 즐겼는데요. 어떤 놀이가 또 가장 재밌었는지 아이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1: 웅이랑 민건이랑 태환이랑 저랑 놀고 있는데 지금 저기 밑에서 놀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여기는 일단 트릴도 있고 막 애들이랑 대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2: 장애물하는 게 재밌어요. 달리기도 하고 에어바운스도 하고 그네도 타고 무슨 미식축구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엄청 재밌었어요.
3: 저는 3학년 1반 김동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끄럼틀도 있어서 재밌었어요.
4: 농구 던지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1: 저기 야구하는 거랑 축구하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거랑 스파이더맨이랑 곤충 같은 거 있는 데도 있고 사탕처럼 꾸며진 데도 있어요. 저는 스파이더맨이 원탑이에요.
2: 그거 제일 재밌었어요. 푹신푹신해서 잠도 잘 올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까지 학교 와서 이거 계속하고 싶어요.
0: 네, 익숙한 학교 운동장이 이렇게 새로운 놀이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점 자체가 아이들은 더 반가웠던 건데요. 네. 멀리 나가지 않아도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이 아주 커 보였습니다.
5: 그랬군요. 글쎄 뭐 울릉도에 사는 아이들 뭐 육지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놀이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그동안 이제 심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놀이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네. 방과 후나 주말이면 갈 만한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아이들의 놀이 공간을 조금 더 만들어달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있었는데요. 이번 행사는 그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네. 이동신 교육장의 이야기와 아이들의 반응 이어서 들어보시죠.
6: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울릉도는 지리적 여건상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시설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학부모님들은 학생들의 놀이 공간 마련을 간절히 요구하셨고 그 요구사항을 반영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많이 없어서 애들이 집에서나 게임이나 이런 거 해요.
8: 제가 울릉도에 거의 10년을 살았거든요. 울릉도에는 놀 게 별로 없어요. 놀이터에서 놀 게 없고 꿈터도 이제 지겹고 근데 육지에는 막 키즈카페도 있고 놀이동산

0: 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는 7월 16일에는 섬마을 운동장 물놀이 한마당도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올 여름도 신나게 뛰어놀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울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울릉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최은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2: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1: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대구 경북 지역의 주요 이슈들 짚어봅니다. 영남일보 조현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고위험 산모가 그 지역병원 수십 곳에서 거절당한 끝에 타지역으로 이송되는 이른바 이 응급실 뺑뺑이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던데요. 특히 대구 지역 응급환자 이송 지연이 1년 사이에 전국에서 가장 크게 악화된 걸로 조사됐다고요?
3: 네, 지난 3월 23일 새벽 대구 동구에서 복통을 호소한 30대 산모가 발생해서 구급대와 구급상황관리센터가 대구 경북 주요 병원을 포함해 17개 의료기관의 수용 여부를 문의했는데요.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1: 네.
3: 결국 이 산모는 충남 아산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고 신고 접수부터 병원 도착까지 3시간 이상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같은 달 1일 새벽에도 임신 28주 쌍둥이 산모가 대구 경북 지역 내 병원 약 10곳에서 수용을 거절당해서 4시간 동안 헤매다가 수도권으로 이송됐는데 이 과정에서 태아 한 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구 지역에서 소위 응급실 뺑뺑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구의 119 이송 환자의 현장 체류 시간이 서울과 부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예.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 현장 체류 시간이라는 게 뭔가요?
3: 현장 체류 시간은 구급대가 환자를 접촉한 뒤 병원으로 출발하기까지 걸린 시간인데 수용병원을 찾지 못할수록 길어지는 이송지연의 대표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3: 특히 최근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대구의 119 이송 환자 중 현장 체류 시간이 30분을 넘긴 비율은 2024년 5.73%에서 2025년 9.36%로 1년 새 3.63%포인트 증가해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과 부산이 이 지표가 소폭 상승했고 인천과 울산 등도 소폭 늘어난 것에 반해서 대구는 큰 폭으로 악화된 겁니다.
1: 그 이유는 뭔지가 좀 밝혀졌나요?
3: 네, 먼저 응급환자 발생 시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선정한 병원에 수용 의무를 두라고 한 보건복지부 요구를 대구시가 지키지 않은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1: 네.
3: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2023년 의료계와 환자단체와 함께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관리 표준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침은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인근 모든 의료기관이 수용을 거부할 경우 광역응급상황실이 선정한 의료기관이 환자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1: 네.
3: 복지부는 이런 표준지침을 2024년 4월 광역자치단체 17곳에 보내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같은 해 8월 개정에 다시 만든 대구시 응급환자 이송수용 합의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응급상황 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병원을 선정할 경우 환자를 의무수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응급상황에서 환자가 병원들의 수용 거부를 잇따라 겪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1: 그렇군요. 그럼 대구시는 지금 이 응급실 뺑뺑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3: 대구시도 그 19개 응급의료기관 병원장과 합의해서 응급환자 이송 수용 합의서를 만들었는데 이 합의서에는 구급대가 병상 상황과 환자 상태를 본 뒤 이송병원을 먼저 정해 보내고 사전에 통보를 받은 병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를 수용해서 진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 네.
3: 여기서 환자 수용이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대면해 1차적으로 진단하거나 응급처치 또는 평가를 수행하는 것인데 이후 배후 진료를 위해 환자를 전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대구시 관계자는 해당 합의서는 이송 연락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이 최대한 협조를 한다는 의미이지 지침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는 제한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용 의무를 법제화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서요. 그런가 하면 그 2023년 대구 여고생 사망 사고 이후에 도입된 그 책임형 응급 의료 체계도 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커지고 있다면서요.
1: 네, 2023년 대구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여고생이 응급실 뺑뺑이로 구급차에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송지연과 수용거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책임형 응급의료 체계가 도입됐는데요.
0: 네.
1: 119 구급대가 직접 수용병원을 수소문하는 대신에 119 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 상태에 따라 이송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병원 수용지연과 이송운전이 반복되면서 당시 도입된 응급의료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사실상 무력화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 가장 근원적인 큰 문제는 그 응급 환자를 수용할 의료진 그리고 의료 시설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병원 측의 수용 모델 역시 단순한 기피가 아니라 인프라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0: 그러니까요.
1: 네, 복지부가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구의 수용 거부 병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선 점검 결과 일부 병원은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100%를 초과하거나 인공호흡기 등 장비가 이미 포화 상태였고 산부인과 전문이나 당직 인력이 부족해서 고위험 산모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0: 네.
1: 이 시스템을 갖춰도 운용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 무용지물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한 소방 관계자는

0: 하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고 보건복지부 중에 별도의 인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1: 그렇군요. 하여간 뭐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면 될수록 대구 시민들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단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0: 무엇보다 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의무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복지부 요구대로 지자체들이 수용 의무를 담은 지침을 만든다 해도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응급 현장에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으로 응급의료법을 개정해 법에 수용 의무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네.
0: 다만 의사들은 수용 의무에 부담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중환자실과 담당 의료 인력 등의 인프라 확대로 응급실 땡땡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 네, 참...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선진국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응급실 뺑뺑이를 걱정해야 한다니 참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자,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경북 지역 곳곳에서 이 환경 유해 시설을 두고 또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죠.
0: 네, 최근 경북에서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과 의료 폐기물 소각장 같은 환경시설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주민동이나 사정고지 없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알 권리와 환경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전국 14개 의료 폐기물 소각장 가운데 3곳이 경북에 위치하는데 전체 소각량의 28%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네.
0: 포항 북구 청하면에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주민 90% 이상이 반대 선명에 참여했음에도 진행됐다고 합니다. 고령에서도 산업 폐기물 시설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8개 읍면 중 6곳의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영주, 김천, 봉화, 안동 등 다른 지역에서도 납폐기물 재련공장, 고형연료, 소각시설, 대규모 매립장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예. 아니 근데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할 사안일 텐데 왜 이런 시설들이 이렇게 잇따라 조성되는 걸까요?
0: 먼저 개발과 인허가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소각시설 증설이 외부 제보를 통해 뒤늦게 알려지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북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강화하는 별도의 조례가 없어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 규제를 받는 시설이 경북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1: 네.
0: 안동환경시민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환경오염 시설 입지에 대한 사전고지와 주민참여 보장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위원회 회의 공개와 지역 결정권 확대 등을 담은 난개발과 환경오염 그리고 주민 알권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관련 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오늘 경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1: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경북 지역의 이슈들, 대구 경북 지역 이슈들 이 정도로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였고요. 영남일보 조현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까요? 오늘 정답은 두 글자라고 말씀드렸고 특별한 목적을 갖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풀이된 낱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어린아이들에게도 주기도 하고 뭐 어른들에게 드리기도 하죠. 자, 이와 함께 여러분도 이렇게 훈훈한 이것을 주거나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경험을 좀 나눠달라 부탁드렸는데 끝번호 8217님, 몇 년 전 초등학생 막내와 함께 시장에 갔다가 회사 선배를 만났는데요. 맞는 거 사 먹으라고 아이 손에 이걸 쥐어주더군요. 저 어릴 때 생각나서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하셨는데 아 요즘도 이런 경우가 왕왕 있군요. 네. 792님은 군인 보면 밥 사주고 싶고 집에 갈 차비 있냐고 물어보고 싶고 그러네요. 그리고 아이가 귀한 세상이라 남의 아이에게 자꾸만 시선이 가고 그래도 사랑스럽지만 괜한 오해를 받을까 봐 또 조심도 하고 있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또 이렇게 과한 관심은 또 요즘 세상에선 또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 군인들에게 뭐 여러 가지 호의를 베푸는 거는

참 요즘 들어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얘기들이죠. 1163님은 저는 어릴 적에 이걸 벌기 위해서 빈병을 모아 팔았던 기억이 있네요. 집이 가난해서 이것이 따로 없었거든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님들께 뭐 받는 게 따로 없으시니까 스스로 뭔가를 하셨군요. 그래요. 예전에 저도 뭐 빈병들 모으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하나에 뭐 10원, 20원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예전 얘기를 드리고 있나요? 사실 이제 직장인이 많아지면서 뭐 자녀에게 이걸 정기적으로 주는 문화가 생겼지 그전에는 이게 그렇게 정기적으로 주는 집이 많지는 않았던 기억도 납니다. 자, 계속해서 뭐 사연 참여해 주시면 2부에서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면서 미치밀러 합창단의 도레미 함께 듣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

0: KBS 58분 날씨.
1: 전국이 쾌청한 가운데 어제보다 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전국의 공기질도 청정하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23.4도, 대전 25.2도, 광주도 25.5도, 대구 26.3도를 보이고 있고요. 강릉은 27.7도까지 오르며 동해안 지역은 평년보다 더 따뜻합니다. 맑은 날씨에 강한 볕이 그대로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자외선 차단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또 눈과 호흡기에 자극을 주는 오존 농도는 전 권역에서 오후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중부 서해안과 강원 동해안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 순간적으로 초속 15에서 20m 안팎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 북부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낮 기온 서울 19도로 잠깐 선선해지겠습니다. 모레 어버이날에는 다시 전국이 대체로 맑아지겠고 오후에 강원 내륙에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개장 직후 7,000선을 돌파해 장중 7,400선까지 상승했습니다. 불확실한 중동 정세에도 반도체 실적 기대감에 힘입어 6% 넘게 급등했습니다. 반도체 화랑의 올해 1분기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7.8% 증가한 2,199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당위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조국 통일조항을 삭제하는 등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무위원장의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도 처음으로 명기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에 큰 진전이 있었다며 호르무즈 해협 선박 구출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에 대한 봉쇄 조치는 여전히 전면적으로 유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수요일 라디오정국 일주 2부 시작합니다. 요즘은 어린 자녀에게 오늘 퀴즈 정답인 이것보다는 주식을 주는 부모들이 그렇게 많이 늘고 있다고 하죠. 또 은행의 어린이 청소년 적금 상품은 상대적으로 금리도 높아서 이걸로 적금을 부어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뭐 이 팍팍한 살림살이에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주는 이것마저도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앞서 소개한 것처럼 뭐 단돈 천 원일지라도 관광에 나선 외국인 아이에게 이걸 주는 어르신이 더 정겹게 다가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어쨌든 오늘 정답 두 글자고 특별한 목적을 갖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정답과 함께 보내주신 여러분의 사연은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전국 인터뷰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은 전남 구례에서 수박과 감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의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는 30대 청년 농부와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보내신 문자를 좀 살펴볼까요? 먼저 이정은 님이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아기들이 많아서 사탕, 초콜릿, 자그마한 인형을 갖고 다니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주곤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싫어하실까 봐 오히려 눈치 보이네요 하셨어요. 아, 저도 비슷한 경우를 종종 겪거든요. 아, 요즘은 뭐 예전 같지 않아서 사탕, 초콜릿 이런 게 워낙 흔해지기도 했고 또 뭐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인지 부모님들이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항상 저는 물어보고 줘도 됩니까? 하고 주는 경우가 있는데 아,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네요. 8026님. 남편이 입원했을 때 같은 병실에 있던 한 아저씨가 병문안 온 손주에게 만 원을 주셨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저도 앞집 손주 입시 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이것 전했네요 하셨습니다. 아, 이게 좋은 영향력이 이제 서서히 퍼지고 있는 거네요. 이런 현상 좋습니다. 8026님. 엊그제 온 우리 5학년 손주가 5학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초등학생 같은데 이걸 모아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돼지갈비를 사주고 갔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 초등학교 5학년 손주가 얼마나 쓰고 싶은 거 안 쓰고가면서 모아서 이렇게 효도를 한 걸까요? 아 정말 기특하네요. 예. 1817님. 요즘은 이거 단위가 커져서 5만 원은 줘야 될 것 같아서 부담스럽긴 하지만요. 그래도 주고 나면 기분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5만 원권이 나온 이후부터는 이게 이것도 좀 단위가 올라가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뭐 많은 사연들 참여해주고 계신데 또 프로그램 말미에 시간이 나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좀 좋은 사연들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하는 지역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대한민국 해양수산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거버넌스인 이 사단법인 해양수도권연합 FMC가 내일 공식 출범한다면서요.
2: 예, 해양수산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은 해양수도권연합은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 경남, 전남을 잇는 남북권 해양수산벨트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해양수도권연합은 내일 오후에 출범식을 열고 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지역과 정부, 산업체, 연구소와 대학, 언론까지 유기적으로 있는 혁신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율 운항 선박과 스마트 항만 등 해양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AI 전환을 촉진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1: 네.
2: 이 주요 사업으로는 AI 기반으로 해양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 정책을 연구하고 해양 수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면서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블루 이코노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지원하고요. 또 글로벌 블루 이코노미 국제 교류와 조사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달 그 잠수함 화재로 하청 노동자 한 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 HD 현대중공업과 해군 등에 대한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이 동시에 진행됐다죠?
2: 예, 지난달 9일 HD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는 정비 중이던 이 해군 214급 잠수함 홍범도함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이 협력업체 소속 60대 여성 근로자 한 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울산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경찰관, 근로감독관 등 60여 명을 HD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협력업체 사무실, 진해 해군 작전사령부 등에 보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1: 네.
2: 이 경찰과 노동부는 HD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 안전 관련 책임자들의 컴퓨터 등에서 계약 관련 자료, 작업 관련 서류, 화재 대피 조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해군 작전사령부 내에 있는 잠수함 관련 부서에서 항 정비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 중입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오늘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화재 당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살피고 안전조치 의무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질병관리청이 그 감염병 환자나 감염병 의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격리, 코호트 격리라고 하죠. 이거의 이제 기준과 절차를 아주 구체화했네요.
2: 예. 질병관리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동일한 감염병 병원체에 동일한 수준으로 감염된 환자 간에 또 이 동일한 수준으로 노출된 감염병 의심자 간에만 공동 격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의료인 등이 공동 격리에 이 개시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했고요.
1: 네.
2: 이때 신고받은 보건소장은 다시 각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군구청장은 질병청장이나 시도지사, 보건소장에게 격리 여부를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1: 네.
2: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관객 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구성해서 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요. 공동격리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격리의 원칙과 절차를 규정해서 국민의 건강과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지난 2023년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풀장에서 12살 어린이가 익사한 사고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유가족이 지자체와 시공사 측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이네요.
2: 예, 이 사고는 2023년 8월 1일 울릉군이 설치해 관리하던 심층수 풀장에서 발생했습니다. A군은 당시 풀장 놀이시설 아래쪽에 열려있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바닥 취수구에 팔이 빨려 들어간 상태로 이 익사가 됐습니다.
1: 네.
2: 이 조사 결과 취수구에는 일체형 배수 설비 대신에 고기를 구울 때 쓰는 임시 석쇠용 철망이 용접돼 있었습니다. 게다가 울릉군은 법적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법 민사 14부는 이 물놀이 시설이 울릉군이 어린이 놀이시설법에 따라 설치해 관리 운영하는 시설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당시 12세인 A군 유가족이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6억 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억 8,500여만 원을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3명에게 명령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네, 지역뉴스 브리핑이었고요. 내일 신문 박준규 기자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3: 전국의 생생한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를 전합니다. KBS 라디오 전국 1주 이규봉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그 2024년 귀농, 귀여, 귀촌인 통계를 보면요. 귀촌 세대 중 30대가 약 2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요. 20대 이하도 약 20%에 달해서 전체 귀농, 귀촌인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40대 미만 청년층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의외죠? 특히 30대는 한 해 전과 비교해서 귀농, 귀촌 증가율이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았어요. 근데 이 방황하던 20대를 마감하고 목표를 향해 질주할 나이인 30대가 농촌을 선택한 이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전남 구례에서 수박과 감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농부 서동형 어그리몬 대표를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려 합니다. 서 대표님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네, 요즘 뭐 한창 영농철이라 바쁘실 것 같은데 요즘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4: 우선 저는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네. 구례군 문창면에서 여름에는 수박하고 가을에는 감을 주로 재배하며 그 밭작물들을 농사짓고 있습니다.
1: 네.
4: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지금 비움도 일하고 있다 왔는데 지금 한창 수박을 키우면서 수박 겨순을 따준 작업을 주로 하고 있고
1: 네.
4: 이건 제가 전동 비닐하우스에 협동해 올해는 일반 수박, 흑수박, 망고 수박, 애플 수박 등 이렇게 뭐가 좋은지 알아보려고 다양한 품종을 지금 수박 키우고 있습니다.
1: 오, 수박 품종이 그렇게 많습니까?
4: 네, 더 많은데.
1: 몰랐네요. 어쨌든 이제 수박 농사를 시작하셨군요. 근데 네네. 흑수박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품종인가요?
4: 흑수박은 이제 저희가 원래 알고 있던 줄무늬 수박과 다르게 겉표면이 되게 까만 수박이고.
1: 아, 본 것 같아요.
4: 네네. 일반 수박보다 좀 더 아삭하고 씨가 좀 더 적고 당도가 좀 더 높은 장점이 있는 수박이에요.
1: 예.
4: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흑수박을 선택한 거는 네. 좀 예쁘게 생겼거든요. 제가 예쁘게 생겼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잘 하면은 좋게 팔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네. 이렇게 팔아보고 있었습니다.
1: 아하, 까만데 예쁘게 생겼고 맛도 달군요. 네네. 아하.
4: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첫 재배를 하고 계속해서 이제 수확을 하고 있는
1: 조금
4: 상황입니다.
1: 비싼 거 아닌가요? 저도 한번 먹어보려다 말았던 것 같은데 언젠가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어쨌든 뭐 흑수박에 네. 대한 자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네. 어떤 작물을 재배해 보셨나요?
4: 아, 저는 이제 처음 귀농한 게 2022년 4월이었는데 이제 네. 그때 선입육청 노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콩이나 깨, 감자, 고구마 이런 쉽게 접할 수 있는 작물들을 키워보면서 농사를 시작했고 이제 여기 구례군 문창면이 많이 재배하고 있는 작목이 이제 수박이어가지고 제가 그걸 따라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박 농사를 시작했는데 마침 운이 좋게도 여기 군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수박 수직 재배 시범 사업을 이제 참여하면서 수박 하우스를 확장해가지고 이제 6동의 하우스를 가게 되었습니다.
1: 그러셨군요. 6동 꽤 많이 네. 늘어난 것 같은데 어쨌든.
4: 네네.
1: 2022년에 이제 첫 농사 시작했다고 하셨으니까 농업인 된 지 올해로 이제 5년째가 된 거네요.
4: 네.
1: 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일 하다가 이제 귀농했다고 들었어요. 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4: 우선은 좀 이야기 길어지는데 우선 제가 대학은 사실 법학을 전공했었고
1: 예.
4: 네, 공부한 내용으로 기반으로 이제 검찰직이나 경찰 공부도 하다가 좀 나이가 차면서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 네.
4: 빨리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직업학교에 들어가서 웹디자인 공부를 했어요.
1: 네.
4: 그래서 웹디자인 공부를 잘 해가지고 이제 회사를 취직하려고 보니까 디자인만으로는 제가 성장을 하거나 더 클 수가 없다는 생각에 저는 이제 공무원 전문 교육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그 디자인 업무도 하고 제안서 작성도 하고 유명 강사 의전 행사 진행 이런 것들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제 공부를 더 하려고 회사를 나왔고 이제 잠시 회사를 나온 사이에 방송사 뉴스팀에서도 일을 했는데
1: 네.
4: 일을 했는데 코로나19가 딱 그때 와가지고
1: 아하.
4: 제가 딱 느낀 게 이제 너무 제가 회사 이쪽 저쪽에 부품처럼 느껴져가지고 아버지께서 계속 권유를 했었던 농사를 해보려고 하고 생각하고 내려오게 됐습니다.
1: 그러셨군요. 아, 다양한 경험을 하셨네요. 그럼 뭐 창업을 하거나 뭐 콘텐츠 제작을 해도 잘하셨을 것 같은데 특별히 농업을 선택한 이유가 또 있는지도 궁금해요.
4: 저도 이제 다른 일들을 많이 생각해보고 했었는데
1: 네.
4: 대것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확장하고 키워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가지고 있는 저희 이제 아버지가 갖고 계신 땅이나 과수원을 키워서 최대한 활용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1: 네.
4: 그래가지고 이 농업 자체가 농업만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면으로 연결하기 좋은 산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농업을 기반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농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아니 네. 근데 물론 뭐 부친께서 토대를 닦아놓은 곳에서 농사를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농사라는 것도 역시 전문 기술이기 때문에 배워야 할 게 많잖아요.
4: 네네.
1: 그럼 귀농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4: 우선은 그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제 아버지가 하시던 걸 어깨너머로 보고 일을 도와드리면서 배우기도 했는데 이제 농업이 항상 그때마다 새로운 게 생기기도 하고 배워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첫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기초부터 잘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농업중앙에 그 창업농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1: 네.
4: 그 운영하는 청년농부사관학교에 그때 2021년도에 6기로 이제 제가 들어가서 기본적인 농업 공부를 좀 하고 이제 틈틈이 공부하면서 다른 국가 자격증들도 따고 이렇게 농업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1: 아, 그러셨군요.
4: 네네.
1: 사관학교 출신이시군요. 예. 정말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하신 것 같은데
4: 네.
1: 그래도 뭐 또 직접 농사를 짓다 보면은 실수를 한다든지 어려운 일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뭐가 네네. 가장 좀 힘들던가요?
4: 우선은 이제 22년도에 귀농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농사를 짓다가 23년도에 이제 수확 하우스를 지으면서 수확할 때가 되었었어요.
1: 네.
4: 그랬는데 이제 수박을 다 수확해놓고 공판장에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때가 장마철이어가지고 공판장에서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박을 다 땄는데 오지 말라고 해서
1: 어떡하나요?
4: 네, 한번 힘들었던 적이 있고요.
1: 네.
4: 그리고 작년에 사실 수박 하우스를 확장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세종을 네. 늘리면서 확장을 거의 2배 이상 한 거죠.
1: 네.
4: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작년에 이제 장마는 안 오고 폭염이 와가지고 수박들이 다 쓰러져 버려서 수박을 하나도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1: 어허.
4: 네.
1: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농사 지으신 건?
4: 그것들은 이제 치우기만 하고 다 환불해주고
1: 어허.
4: 이제 제 몸을 갈아넣는 일만 했었던.
1: 아, 그동안 어려운 일이 많으셨네요. 들어보니까.
4: 네.
1: 아니 근데 그런 어려움들이 또 오히려 성장의 발판이 됐다고도 말씀하셨던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4: 우선은 그때 공판장이 가져가지 못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직판을 하려고 생각을 하게 되고 택배 배송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어서 이제 저를 알리면서 이제 수박을 팔게 된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저 서동형을 알리는 게 아니라 회사 어그리몬이라는 것도 만들면서 이제 저도 키우고 회사도 만들면서 어허. 키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1: 예.
4: 이제 지난해는 그렇게 재배가 실패를 해서 되게 많은 고민과 공부를 더 하게 된 거죠. 아, 이게 왜 이렇게 수박이 다 죽어버렸는지 왜 이런 폭염을 견디지 못했는지를 저를 채찍질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 작년 말에 이제 그 ICT 장비라고 있어요.
1: 그러니까 네.
4: 일종의 스마트팜 제어 쪽에 속하는 그런 장비를 조금 넣어가지고
1: 네.
4: 이제 관리가 좀 이렇게 잘할 수 있게 뭐 온도나 습도, 지습이나 이치 이런 걸 다 이렇게 알고 조절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1: 네.
4: 그럼 기후에 대비하는 방안들을 마련을 했어요.
1: 오, 그러셨군요. 네네. 아, 전 뭐 네. 사자성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정말 전화위복이네요. 예. 혹시 그 실례지만 연수익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4: 먼저 이제 수학 수익을 이야기하는 걸 사실은 전 되게 안 좋아하긴 하는데요.
1: 그래요.
4: 네. 네. 모든 일에 이제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네. 농업은 돈만 생각하고 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이에요. 싶고 네. 네. 돈을 쫓게 되면 사실 농사꾼이 아니라 이제 장사꾼이 되기가 쉽거든요.
1: 네.
4: 그래서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농업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수익을 좀 이야기 드리자면
1: 네.
4: 22년 첫 기농할 때는 이제 매출이 500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상 마이너스죠. 왜냐하면 들어간 게 더 많아서 마이너스였고
1: 네.
4: 이제 23년도에는 이제 수박이랑 감 있는 게 있어서 그걸 팔면서 2천만 원 정도 수익을 봤었고
1: 오, 그래도 네 배 늘었네요.
4: 네. 네, 그렇죠. 24년도에는 이제 더 이제 수박을 더 열심히 하고 감도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예. 4천만 원 정도 우와. 올려가지고
1: 네. 네.
4: 두 배 이렇게 올랐던 적이 있고
1: 네.
4: 25년에는 확장을 많이 했는데 이제 수박을 수확하지 못하게 되면서 3천만 원 정도 떨어져가지고
1: 오히려
4: 네, 네. 올해는 이제 전부 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내보려고 생각하고
1: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해는 뭔가 단단히 대비를 하셨기 때문에
4: 네.
1: 뭔가 대박이 날 것 같은 조짐이 보여요. 아, 기대가 됩니다.
4: 감사합니다.
1: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요즘 중동전쟁 여파로 네. 뭐 비료며 비닐하우스 재료 뭐 면세유 등 농자재 비용이 워낙 많이 올라서 농가마다 어려움이 크다고 하던데
4: 네.
1: 우리 서대표 농장은 어때요?
4: 우선은 뭐 농약이나 필요를 저는 미리 구비해 둔 것은 있어가지고 사실 큰 크게 와닿는 건
1: 오.
4: 없기는 한데
1: 대비를 하셨군요.
4: 네, 대비를 좀 해놓은 탓에 없긴 한 건데
1: 네.
4: 그래서 너무 오른 기름값에 면세율을 이렇게 미리 사놓으신 분들이 되게 많고요.
1: 네.
4: 그리고 구례는 사실 시청 오이가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오이 농가가 많은데 올해 기름값이 너무 오르니까 이제 하반기 때 사실 이후 농사들을 포기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1: 네.
4: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농협 이제 기자재를 많이 사러 가면은 보통 제가 항상 사오는 게 이제 요소 비료를 되게 그래도 잘 쓰니까 사오거든요. 근데 지금 요소 비료 자체가 안 들어와가지고 팔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1: 예.
4: 네. 그래서 이제 농업인들이 좀 농자재랑 운영비는 계속 오르기만 하고 내 농산물은 계속 그 자리에만 있고 하니까 날씨와 이제 정부 정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국이라서 농자재값 안정이랑 유가 안정이 정말 시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하여간 뭐 여러 어려움이 겹치면서 최근에 농가 수도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하고 참 우려의
4: 네네.
1: 목소리가 큰데요. 우리 뭐 농업인의 한 명으로서 어떤 지원,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4: 우선은 국가에서 저희 나라 식량 안보랑
1: 예.
4: 농업 주권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그에 맞는 대책과 방안을 세우고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1: 네.
4: 네. 정부에서 여러 고민도 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그 해결책과 방안들은 체감하기에는 너무너무너무 느리거든요.
1: 그래요.
4: 그래가지고 특히 저희 청년 농업인들은 기반도 없고 대출로 거의 연명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라서 많은 관심과 대처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지금 우리 농업이 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4: 그리고,
1: 예.
4: 네. 그리고 농업인들도 이제 자기들이 다 개개인들이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뭐 깨쳐나간 방안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예.
4: 네네.
1: 어쨌든 앞으로의 우리 서동영 대표의 행보가 또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뭐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끝으로 짧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4: 우선은 제 농장의 안정화를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1: 네, 그렇죠.
4: 예. 그게 가장 먼저고 가공 상품도 이제 계속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1: 네.
4: 그것도 만들고 이제 체험이 요즘엔 6차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니까. 제가 운영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그 다음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이나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자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렇게 트랙으로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하여간 뭐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해 수박 농사도 대박 나시고, 목표하시는 것들도 잘 이루시길 저희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네. 뭐

귀농귀촌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겠어요. 자, 지금까지 전남 구례에서 수박과 감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농부 서동영 어그리몬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정답 용돈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용돈과 관련한 추억들 또 줘보시고 그 기분 좋음을 느껴보셨던 경험들 나눠주셨는데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도 2시 20분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이은선의 영화관,
1: 안녕하세요. 인생의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코고나다 감독의 애프터 양과 함께합니다. 사람들의 몸을 감싼 부드러운 색감과 소재의 옷, 고요한 생활과는 별개로 애프터 양이 보여주는 미래 사회에는 사람들 사이에 미묘하고 차가운 단절이 존재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치게 깨끗하고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가족을 제외하고 사람들은 주변의 그 무엇과도 깊게 소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안에서 안드로이드인 양은 무엇을 포착하고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였을까요? 애초에 그에게 그런 가능성이 존재할까요? 감독은 제이크가 양의 기억을 들여다보는 과정을 마치 드넓은 우주를 유영하는 듯한 연출로 선보입니다. 제이크가 열어본 양의 기억은 인간의 유한성을 목격하는 과정입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기에 더 진하게 느껴지는 아름다움과 슬픔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총 3번의 각기 다른 삶을 살았던 안드로이드 양. 제이크는 그렇게 온전한 인간이 아닌 존재의 기억을 통해 가장 인간다운 무언가를 목격합니다. 이때 유한성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존재는 양입니다. 인간은 애벌레에겐 끝이지만 나비에겐 시작이다 라는 말에 매달려 언젠가 찾아올지 모르는 희망을 말하려 합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양은 말합니다. 그런 믿음은 제 프로그램엔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마지막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해도요. 양이 남긴 기억들은 일견 사소합니다. 그를 거쳐갔던 모든 가족들의 일상, 햇볕이 벽에 드리우는 그림자, 풀밭의 따스한 촉감, 애정을 느끼는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죠. 제이크는 양의 메모리에 저장된 가족의 순간을 통해 이따금 자신의 주관적 회상을 겹치기도 합니다. 객관적으로 기록된 과거는 제이크가 떠올린 과거로 다시 한번 변주되어 영화 속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콜럼버스가 건축물의 역사와 그것을 바라보고 감정을 포개며 고여있는 시간을 순환하기 시작한 이들의 이야기를 그렸듯 애프터 양은 기억이라는 개인의 건축으로부터 치유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2: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0: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한때 카메라 앞에서 뉴스를 전달하며 뉴스의 중심에서 시선을 받던 아나운서에서 이야기를 기획하고 만드는 출판인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를 진행했던 박혜진 전 아나운서인데요. 제대로 된 책을 만들어보자는 각오로 출판사를 운영한 지 11년, 그동안 20여 권의 책을 출간했는데요. 말하는 사람에서 책을 만드는 사람으로 변신한 다람 출판사 박혜진 대표 지금 만나봅니다. 네, 박혜진 아나운서가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박혜진 대표님이 편안하십니까?
1: 네, 글쎄 두 개 다 저의 지금 본캐이기 때문에 예. 오늘은 출판사 이야기를 더 많이 할 것 같으니까
0: 아, 오늘은 박 대표님으로
1: 네,
0: 어서 오십시오. 박 대표님
1: 반갑습니다.
0: 예. 지금 출판계 몸담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1: 다람 출판사라는 이름의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이 출판사가 생긴 지는 벌써 11년 되어갑니다. 11년이 넘었죠.
0: 중견 출판사가 됐네요. 이제
1: 네네, 그렇게 됐습니다.
0: 사실은 MBC의 간판 뉴스의 앵커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호련이 사표를 던지고 나가서 네. 출판사를 차렸다 그래서 네. 좀
1: 의아하셨죠?
0: 예. 네. 좀 속된 말로 뜬금 없었어요.
1: 네네. 그렇게 네. 많이들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0: 그때 옆에서 반응들이 뜯어 말리지 않았었나요?
1: 뭐 하는지 몰랐어요. 제가 뭘 준비하는지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0: 왜 그만뒀는지를 몰랐군요.
1: 아니요. 뭐 그만두게 된 경위는 예. 뭐 당시에 회사의 상황과 또 제가 가야 예. 할 어떤 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자의로 그만두긴 했으나 이 다음의 행보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그만둘 때 내가 출판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1: 그 생각은 막연하게나마 있었어요. 그 전부터 제가 네. 이제 책 관련 프로그램도 했었고 뭐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이제 저자들하고 뭐 이야기 나누는 그 재미가 굉장히 쏠쏠했고
0: 책을 좋아했어요.
1: 예.
0: 아, 네. 원래부터
1: 제가 이제 고비고비마다 또 저를 좀 이렇게 세워줬던 것도 책이고 하니까 네. 좀 따로 떨어져 있었던 거라고 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어쨌든 11년째 출판사를 문 닫지 않고 하는 걸 보면 네. 예,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근데 출판계는 제가 호황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언제였나 싶을
1: 저도
0: 정도로
1: 없어요.
0: 계속 불황이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네. 요즘 출판 시장이 어떻습니까?
1: 아, 진짜 뭐 늘 불황이고 늘 바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요 네. 바닥을 뚫고 지하실에 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진짜 우프게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0: 네.
1: 이제 저도 출판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출판계 관계자들 그리고 다른 출판사 대표들 작가들과 이렇게 가끔 미팅을 해요. 근데 확실히 작년 겨울 무렵부터 네. 더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 규모가 있는 그런 출판사들도 구조조정을 한다. 그 이직도 굉장히 잦아지고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아침마다 그 책 주문 현황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0: 네.
1: 현저하게 줄었어요.
0: 네. 근데 그 힘든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책을 낼수록 적자라는 말도 있던데 그런데도 지금 책을 꾸준히 내고 있어요.
1: 네.
0: 그동안에 낸 책이 이 네. 출판사에서 낸 책이
1: 20여 종 가까이 됩니다.
0: 그럼 매년 꾸준하게 내셨네요.
1: 그럼요.
0: 네.
1: 그럼요.
0: 그럼 그렇게 계속 내는 걸 보면 적자는 아니네요.
1: 보셨습니까? 저의 은행 잔고를 좀 보셔야 될 텐데.
0: 아니 그럼 뭐 딴 데서 벌어다가 메꾸는 거예요?
1: 뭐 그런 방식도 있죠. 예, 네. 저는 지금 두 가지의 본캐가 있기 때문에.
0: 아,
1: 네, 그렇군요. 슬프지만 그런 일들이 있고 예. 이게 이렇게 어렵고 뭐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책을 낼수록 손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만일에 그렇다고 해서 출판사가 책을 만들지 예. 않는 순간 그냥 이 업을 중단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업계에 되게 오랜 경력이 있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100종 정도는 내야 네. 이게 기복이 있을 때도 그냥 흔들림 없이 회사가 운영이 된다 이런 네. 이야기들을 그 관계자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네. 그냥 그 말에 기대요. 나는 일단 100종까지는 열심히 예. 매진하면서 책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0: 80종 남았네요. 네. 근데 출판사는 어렵다 그러는데 도서점은 막 성황이더라고요.
1: 정말 그래요.
0: 왜 그럴까요?
1: 그러니까 저도 지금 작년에 서울국제도서전 처음 참가를 해보고 올해 또 참가의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0: 그 언니하고 이렇게 사진이 나와가지고 화제가 됐어요.
1: 아, 보셨습니까?
0: 예, 저도 봤어요. 예.
1: 그 얘기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예. 왜 그럼 도서전에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그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도 느꼈던 바가, 뭐, 1년 12달 중에 11개월 정도는 이 출판계 사람들은 도대체 책 읽는 인구는 어디에 있느냐, 늘 그런 한탄을 하면서 보내는데, 보통 6월에 도서전을 하거든요. 네. 6월에 딱 5일 동안 국제 도서전이 열리는데 그 기간에는 정말 신기하리만큼 마치 다 숨어 있다가 자, 이날 모이는 거야 하고 모이는 것처럼 다 몰려들어요. 너무 놀라워요. 네. 저희도 그 현장에 있으면서 이게 가능하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 결과를 보니까 도서전 5일 동안 15만 명 다녀갔다고 그러고
0: 예.
1: 그리고 그 5일 내내 그 사전 예약이 전일 매진이 됐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무슨 일이야로 그냥 저희도 놀라움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0: 그 도서전의 열기가 책 판매로 쭉 이어집니까?
1: 그게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지만 예. 책을 좋아하는 사람과 또 책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더라도 이거 재밌는 곳이 있네 하고 오시는 분들 사이에서 책 예. 판매가 이루어지기는 하죠. 예,
0: 1년 내내 도서전을 하면 되겠네요.
1: 멈춰 눕습니다.
0: 근데 제 주변에 독서 모임이 굉장히 많고.
1: 아, 그래요?
0: 그 저는 왜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출판계가 불황일까?
1: 그죠. 다행인 거죠. 예, 우리 네. 임수민 아나운서님 옆에 근처에는.
0: 네, 저는 아니고.
1: 어떻게 같이 북클럽이라도 하나 해보실까요?
0: 네. 이 도서전에 그 좀 재밌게 꾸미려고 네. 아이디어들도 많이 내고 이벤트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죠.
1: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출판사들이 함께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마다의 그 뭐 기획 혹은 개성 아이디어를 담은 부스가 네. 꾸며지거든요. 뭐 색감 보는 재미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이제 그 독자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도 많이 있고 또 요즘은 이제 덕질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굿즈가 또 인기예요.
0: 맞아요.
1: 그래서 네. 도서전에서만 또 구매하거나 혹은 무료로 증정받을 수 있는 굿즈들도 많고 네. 그래서 뭐 오픈런 행상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도서전에 맞추어서 첫 공개가 되는 신간들이 있어요.
0: 아.
1: 그러면 도서전을 반드시 가야겠다는 마음이
0: 그러네요.
1: 특히 책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예. 아, 내가 제일 먼저 그 책을 만나볼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작가들과의 또 예. 공개 북토크도 할 수 있고
0: 네.
1: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요?
0: 어쨌든 언니 박지영 배우님이 오셔가지고 네, 박혜진 대표님도 네. 조금
1: 뭔가 기대하시는 눈치시지만
0: 많은 분들 좀 모았나요?
1: 아, 그까
0: 끝까지 보셨어요?
1: 사실 그 내심 마음속에 그런 걸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0: 네.
1: 네, 그런데 5일 동안 혼자 하려니까 저는 혼자서 지금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0: 1인
1: 않아서
0: 1인 출판사인가요?
1: 맞습니다. 아. 그래서 SOS를 칠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때마침 언니가 이제 스케줄이 또 가능해서 저를 응원을 와주었는데 뭐 도서전에 갑자기 웬 배우가 떴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도 하고
0: 네.
1: 우리 이제 그 박지영 배우와 제가 이제 자매인 줄 몰랐다가 와서 또 신기하게 보러 와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0: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1: 아유, 계시죠. 예. 계시죠. 뭐 그걸 드러내놓고 막 이렇게 홍보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 부스 앞이 좀 북적북적한 순간들도 있었으나
0: 네.
1: 판매하고는 별개더라.
0: 언니가 들으면 서운하시겠네요. 예.
1: 근데 현실은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이 출판의 일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어떤 요령이나 묘책 뭐 이런 것과는 좀 별개의 일이라는 생각을
0: 네.
1: 네, 매 책을 만들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네요. 네. 그 말이 정답

0: 입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좀 글쓰기는 굉장히 열풍이에요.
1: 맞아요. 네.
0: 그렇죠.
1: 글쓰기 수업 많이 하고 책도 신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글을 쓰는 이의 속도가 읽는 이의 속도를 그 못 그러니까 훨씬 빠른 거죠. 쓰는 속도가 읽는 네. 속도보다 훨씬 빨라요.
0: 쓰는 사람은 많아졌는데 맞아요. 읽는 사람은 줄어들고
1: 적고.
0: 있다.
1: 그렇죠. 이게 뭔가 불균형이 있는 거죠.
0: 그럼 책도 이제 다품종 소량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건가요?
1: 아, 그래서 늘 고민에 휩싸여 네. 있습니다. 저희도 아니 쓰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많이 읽어야 또 잘 쓰는 거거든요. 근데 쓰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왜 읽는 사람은 현저하게 줄어들지? 근데 이 도대체 이 퀘스천 마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다들 궁금해하는데 그냥 그런 생각은 들긴 했어요. 왜 사람들은 그럼 이렇게 쓰고 싶어 할까? 근데 확실히 요즘에 그 2030 MZ 세대들은 뭔가 자신을 좀 기록하고 표현하는 일에 익숙하고 그런 욕망이 그 전 네. 세대들보다는 확실히 강한 것 같아요.
0: 예.
1: 그리고 이 SNS 새롭게 바뀐 뉴미디어가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거기에 자기의 사진이나 자기의 지금의 심정이나 자기의 뭐 계획 같은 것들을 남기는 일이 너무 쉽고 자연스러워진 것이 또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바로 피드백을 받잖아요.
0: 그렇죠.
1: 그게 네. 하트일 수도 있고 댓글일 수도 있고 그게 쓰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독려하게 하는 좀 흥을 돋우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해서 그럼 나도 좀 써볼까? 그리고 예전에는 이 쓴다는 행위는 마치 등단을 한 작가들의 전유물처럼 여겼다면 굳이?
0: 네.
1: 이 등단이라는 그 시스템과 제도를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글을 네. 잘 쓰고 또 인기 있는 작가의 작품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0: 그렇죠.
1: 네, 경계가 사라진 것 같아요.
0: 얼마 전에 제 후배가 책을 조그만 책을 냈는데
1: 네.
0: 본인이 냈어요.
1: 아, 독립 출판으로
0: 네.
1: 네, 낸 거네요.
0: 요즘 그렇게도 또 내더라고요.
1: 그럼요. 예.
0: 예.
1: 네.
0: 도움을 받지 않고
1: 맞습니다.
0: 혼자서
1: 자신이 저자이면서 자신이 네. 출판사 대표로 책을 출간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죠.
0: 네. 그 출판사 대표로서 좀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 좀
1: 아니 그런데 이게 이게 뭘 이렇게 출판이란 다 똑같이 또 그렇게 생각하지만 독립 출판과 이 기성 출판의 그 유통 라인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또 독립 출판물을 사랑하시는 독자님들이 또 계세요.
0: 네.
1: 그래서 뭐 그리고 출판계의 약간 특징은 뭐 그렇게 서로 어렵기 때문에 라이벌 의식이라기보다는 네. 서로 으쌰으쌰해서 손잡고 같이 가자주의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0: 지금까지 이제 11년 동안 20여 권의 책을 출간하셨다고 하셨어요.
1: 네.
0: 그동안에 가장 좀 그래도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책이라면
1: 네. 네. 이제 저희 다람 출판사에서 처음

0: 그럼 무슨 이런 허무맹랑한 조금 정신이 좀 이상하신 여성분의 제보 아니야 하고 다 무시를 하는데 그 신문사의 유일한 여 기자가 이 제보를 붙들고 취재를 시작하면서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1: 네.
0: 미스테리 로맨스 소설이에요. 스몰 플레저라는 이 작품이. 그리고 이 작품의 이제 주인공은 진이라는 여성인데 마치 우리의 K 장녀처럼
1: 네.
0: UK 장녀로 등장을 하는데 결혼도 하지 않고 그 노모를 모시고 이렇게 돌봄 노동을 하면서 자신의 이제 개인의 어떤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그 삶의 소소한 기쁨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
1: 네.
0: 인물에게 이제 아까 그 제보가 들어오면서 어떤 삶의 어떤 균열이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죠. 네,
1: 네.
0: 그걸 쫓아가는 아주 재미가 있는 네,
1: 아,
0: 있습니다.
1: 그러네요.
0: 네.
1: 소재도 좀 기발하고.
0: 네네.
1: 예.
0: 이 작품은 또그 드라마로 제작이 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1: 아,
0: 있습니다.
1: 와, 드라마로 하면 또 이제 다시 또 역주행할 수
0: 제발
1: 있는.
0: 그랬으면 좋겠네요. 진짜.
1: 요즘 가장 주력을 쏟고 있는 그런 책이 있습니까?
0: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한국문학도 시작을 했어요. 근데
1: 네.
0: 한국문학을 작은 출판사가 시작한다는 건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 단편이 되었든 장편이 되었든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좋아하는 작가들은 이미 큰 출판사와 한 10년 정도씩 계약이 다 되어 있어요.
1: 그렇군요.
0: 네,
1: 예.
0: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작가들과 계약을 해서 이제 그 작품이 나오기까지는 꽤 어렵고 또그 작가들의 입장에서도 작은 출판사와 이제 하는 것이 어떨지에 대한 고민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왜냐면 문학을 하지 않았던 데라면
1: 조금 뭐 위험 부담을 진다고 생각할 수
0: 그럴 수 있죠. 그럴
1: 있죠.
0: 수 있죠.
1: 예.
0: 그래서 뭐그 모든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과연 1인 출판에서 한국 문학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출판업을 시작할 때부터 언젠가 정말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 문학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려면 좀 특별한 기획이 필요했어요. 이제
1: 네.
0: 그런 기존의 것과 조금 다른.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제가 그 무렵에 어떤 과학자로부터 양자물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얽힘이라는 이 양자물리학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1: 네, 그 핫하다는, 그 어렵다는.
0: 그 어렵다는 얽힘
1: 예.
0: 양자물리. 근데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이제 우리가 그 각자의 그 외딴 섬처럼 그 개별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주 안에서 보자면 이 각자 개개인이 전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얽혀 있다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아뭐 양자역학 다 어렵고 그런 거잘 모르겠는데 우리 삶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오늘의 제가 임수민 아나운서님 저에게는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들
1: 아유,
0: 이렇게 만날 줄은 또
1: 저도 이렇게 만나게 될줄또 생각을
0: 네.
1: 못했죠.
0: 그러니까
1: 예.
0: 어딘지 모르게 이렇게 아주 느슨하고 혹은 촘촘하게 모든 이의 삶이 얽혀 있는 거죠. 그게 소설로 구현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하게 됐고 그 시리즈가 얽힘 시리즈가 된 거죠. 그래서 세 명의 소설가를 이제 한 작품에 매칭을 해서 이세 명의 소설의 단편을 묶은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세 작품이 어딘지 모르게 얽혀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0: 네, 독자가 이제 이걸 발견하는 재미가 있는.
1: 예. 세 명이 각자 썼는데.
0: 네. 그런데 이제 각자 아무 이유 없이 쓰면 얽힐 일이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런 그 엔솔로지라고 하는 이런 작품들은 출판사에서 이렇게 주제를 줍니다. 뭐 예를 들면 이번 주제는 라디오예요라고
1: 네.
0: 하면 그냥 각자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얽힐 일이 없지만 저희는 출판사에서 주제를 주지 않고 작가님 세 명만 매칭을 해드리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처음부터 작가들이 모여서 주제를 같이 정해요. 나
1: 아,
0: 요즘 이런 주제에 흥미 있어. 나 이걸 써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썼어. 어때? 이러면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근황 토크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주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초고를 쓰고 초고를 서로 나누어 봅니다.
1: 네.
0: 거기서 아, 당신 작품 속에 등장한 이 주인공을 나는 내 작품에서는 스쳐 지나가는 인물로 등장을 시키고 싶어. 뭐,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이야? 그 서로 이제 소위 이제 취재를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작품이 얽혀가는 겁니다.
1: 아, 그렇네요. 이게
0: 네.
1: 따로 작업하면서 또 같이 협업을 하는.
0: 공동 작업을 통한 엔솔러진 거죠.
1: 네. 네. 굉장히 흥미롭네요.
0: 네네. 예. 많이 읽어주세요. 얽힌

0: 실이십니다. 지금 4편까지 나왔어요.
1: 저는 복잡한 또 양자역학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0: 아, 그건 잊으세요.
1: 아니 왜냐면은 박희진 아나운서 남편이 또 물리학을 하신 분이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혹시 그 영향을 받았나 뭐 그런 생각도 여기 했었거든요.
0: 어디, 저기 여기저기에서 받았겠죠, 제가.
1: 그렇군요. 네. 그 이런 독자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조금 내가 낸 책 중에서 나의 인생 철학, 어떤 내 삶에 대한 어떤 생각과 좀 맞닿아 있는 책이 있습니까?
0: 제가 뭐 저의 인생 철학과 맞닿아 있다라고 그 책을 고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책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대표로서 출간을 했기 때문에 뭐 한 책을 그렇게 고르기는 어렵고 제가 더 공들여서 출간을 하게 됐고 이 책은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던 책 한 권을 말씀드리자면 김윤담 작가의 에세이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 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네. 이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험칫 놀라시는 분도 계시고 이 제목에 위로를 받았다는 분들도 계시는 그런 이중의 제목 반응을 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가정 내에서 이렇게 부모에게 정서적이거나 물리적인 학대나 상처를 받은 자녀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1: 요즘 상담 프로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 보면 가족 간의 그 상처가 정말 수십 년간 풀리지 않고 남아서 두고두고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0: 맞아요. 이제 그 이유가 왜일까 생각해 봤는데 이 저자도 보면 가족 내에 벌어지는 이야기다 보니까 밖으로 털어내지 못해서 곪아서 아마 수십 년 그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아마 본인을 괴롭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이 저자도 그런 상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내비치지 못하다가 왜냐하면 그게 자신에게 상처로 돌아오거나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의 그 깊은 상처와 마주하면서 다시 삶을 회복해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제목만 보고서는 마치 이제 부모의 잘못을 고발하는 그런 책인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렇기보다는 한 존엄한 인간이 그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받았던 상처를 회복해가는 이야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책이 이제 이게 한국 내에서만 벌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보편적인 이야기라서 작년 겨울에 그 폴란드의 유명한 출판사에 판권이 팔렸습니다.
1: 아, 축하드립니다. 수출이 됐네요.
0: 수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언어로도 출간이 될 예정이에요.
1: 네. 하나둘씩 결실이 나타나고 있네요.
0: 다행히. 네, 감사하게도.
1: 네. 그 사실 박혜진 대표가 아나운서 활동은 생각보다는 짧게 했더라고요.
0: 14년 정도 했죠. 예.
1: 근데 사실 그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아나운서였어요. 네. 어쨌든 간판 뉴스를 진행을 했으니까. 네네. 예. 그, 뉴스데스크를 진행하고 이제 5년 차에 이제 방송국을 떠났는데, 사표내고 한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0: 뭐, 방황도 하고요.
1: 방황도 좀.
0: 네, 방황도 하고. 그때 물론 출판에 대한 생각이 있었지만, 역시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이 길을 가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자문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아이의 엄마였기 때문에 아이를 또 키우느라 또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결심이 서서 이제 출판을 좀 본격적으로 하게 됐었기 때문에 그 시기는 또 그렇게 잘 보냈어요.
1: 준비를 잘 하셨어요? 출판사를 세우기 전에?
0: 잘 모르니까 일단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뭐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 통해서 그 이미 이 업을 하고 있는 뭐 출판사 대표 혹은 편집자, 마케팅 이런 분들의 강의를 엄청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들었고요.
1: 네.
0: 뭐 실제로 뭐 심지어 뭐 그 인쇄소의 그 종이가 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그 질감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궁금해서 그런 것도 알아보고 뭐 표지 디자인 그러니까 저만 전방위로 공부를 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1: 참 책 한 권이 출간되기까지 보통 분들은 뭐 책 쓰고 뭐 인쇄하고 뭐 디자인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0: 네네.
1: 직접 해보니까 어떤 과정을 거치고 뭐가 제일 힘들고

0: 그 아까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네. 일단 책 쓰면 되고 뭐 네. 인쇄하면 되고 그렇죠. 뭐 사람들 마케팅 하면 되고 근데 그게 되고가 진짜 어려운 되고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네. 책 한 종이 나오기까지 작가 발굴도 하고 작가 섭외도 하고 작가 미팅도 하고 원고도 꼼꼼히 검토해야 할 것이고 또 새로운 뭔가를 할 때는 아까 이제 그 얽힘 시리즈처럼 기획안도 작성을 해야 되고 온갖 제작비를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뭐 지원 사업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신청서도 꼼꼼히 써야 되고 아. 각종 지원 사업도 알아봐야 되고요.
1: 네.
0: 그 뭐 또 저는 1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외주 편집자나 디자이너 뭐 그런 분들과 또 섭외 미팅도 해야 되고 인쇄 감리도 직접 가야 됩니다. 이 네. 색감이 얼마나 잘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나오는지 그리고 서점에 MD 미팅도 갑니다. 아.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네. 서점에 많이 입고해 주세요라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SNS에 카드 뉴스 제작도 직접 하고요.
1: 아.
0: 홍보도 하고 릴스도 만들고 광고 마케팅도 하고요.
1: 네.
0: 네. 지금 10개 넘었죠.
1: 진짜 하는 일이 많네요.
0: 아 그리고 뭐 북토크 행사 기획도 네. 하고 북토크 진행도 해야 되고요.
1: 이런 작은 출판사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0: 있어요.
1: 네.
0: 네. 그게 뭘까 저도 생각해보니 큰 출판사는 너무 많은 책을 한 달에 출간을 합니다.
1: 네.
0: 출간 계획이 되어 있는 책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한 달에도 못해도 네다섯 종이 이제 전 분야를 통틀어서 나오게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예산은 한계가 있고 이제 소위 그 인기 있게 띄워주고 마케팅을 할 책은 한정돼 있는 거예요.
1: 밀어주는 책과 깔아주는 책이.
0: 아 그런 표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만 예.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1: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0: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예. 보니 독자들이 좋아하는 저자 이미 이제 소위 검증이 된 그런 책이나 저자의 책은 정말 많은 마케팅 비용을 써서 홍보가 되고 그렇지 않은 책은 똑같이 출간이 됐는데도 금세 독자들이 이런 책이 나왔어?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예를 들면 저처럼 이렇게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는 곳에서는 한 권 한 권이 한 권 한 권이 신간 구간이 그런 그 의미를 두지 않고 충분한 텀을 둬서 이 한 책을 독자들에게 꾸준히 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이 책이 나오기까지의 그 스토리를 같이 그리고 저자에 대한 소개도 아주 정성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네, 생각 들어요.
1: 네. 출판을 하면서 남의 책을 내면서 좀 내 책도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갖고 계십니까?
0: 아직은 없어요. 제가 이제 아직이라고 하는 건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단정 짓고 싶지는 않고요. 아직은 그냥 다른 작가들이 만드는 그 세계의 이야기를 이제 제가 만든 출판사에서 네. 이제 펼쳐내고 싶은 생각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1: 네, 그 얘기는 본인의 책도 언젠가는 나올 것이다. 예. 네, 앞으로 좋은 책 더 많이 만들어주시고요. 또 네. 방송에서도 모습을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말하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아나운서에서 이야기를 기획하고 만드는 출판인으로 살아가는 다람 출판사 박혜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어제보다 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대부분 지역 기온이 20도를 웃돌고 있고요. 동쪽 지역은 25도 안팎까지 오른 곳이 많아 다소 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23도, 광주 25.5도, 대구 27.1도, 강릉도 27.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정한 남풍이 불어오면서 공기질도 전국이 깨끗한데요. 내일도 먼지 걱정 없이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중부지방과 호남은 밤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 북부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밤에는 충청과 호남, 경북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19도, 춘천 21도에 그치며 평년보다 비교적 선선하겠고요. 일교차는 오늘보다 덜하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은 남부지방은 대구 27도까지 오르며 초여름처럼 덥겠고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모레 어버이날에는 다시 전국이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오후에 강원 내륙에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을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4: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코스피 시장 7,400선 돌파한 가운데 장중과 종가 모두 최고치 기록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틀 만에 800포인트 넘게 급등하는 등 강세를 지속했는데요.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447.57포인트 상승한 7,384.56에 코스닥은 3.57포인트 하락한 1,210.17에 마감됐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 신고가 경신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 넘게 급등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에서 외국인은 3조 1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개인과 기관은 2조 8천억 원 넘게 동반 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4%와 10% 넘게 급등하며 신고가 돌파한 가운데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전자주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SK스퀘어와 미래에셋증권, 가온전선과 HD현대일렉트릭, 삼성물산은 52주 최고가 기록하는 등 지주사주와 증권주, 전선 및 전력설비주, 건설 대표주들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또한 삼성생명과 두산퓨얼셀, SKC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반면 제약바이오와 신재생에너지주, 조선 및 태운주는 약세였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54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3: 6천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은행 증권사를 통해 판매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국민자금 6천억 원과 정부재정 1,200억 원을 모아 모펀드를 조성한 뒤 10개 자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에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 계획과 운용사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투자자는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와 9%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이 주가 조작 업체 등 31곳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주가 조작과 회계 사기로 이익을 챙긴 업체 11곳이 조사 대상이며 기업의 자금 유출 통로를 만들어 사주 일가에 이익이나 자산을 빼돌리는 업체 15곳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또 100% 수익 보장 등의 문구로 고액의 멤버십 가입을 유도한 뒤 부당한 시세 차익을 챙긴 불법 리딩방 등 5곳도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포용금융은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책실장이 최근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이는 욕먹을 일이 아니고 금융기관은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19.37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6%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부터 8개월째 2%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동 전쟁 여파로 오름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화랑의 올해 1분기 수출액이 2천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올해 1분기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7.8% 증가한 2,199억 달러로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반도체의 수출은 AI 서버 투자 확대로 139% 증가한 785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자동차 수출은 승용차와 승합차의 부진으로 0.3% 줄어든 172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2도 등 전국이 9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무려 950만 명에 이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시기에 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은퇴를 맞게 된 이들은 상실감은 물론 자산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당황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한편 최근 노년층의 채용시장도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하죠. 은퇴 후 평안한 노후로 연착륙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지, 자산관리부터 일, 관계 등 은퇴 후 생존을 위해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5월 6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오늘 증시 개장 초반에 매수 사이드카 걸릴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다고요?
2: 월요일 날도 진짜 뜨거웠는데요. 네. 오늘은 월요일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오늘 장중에 7,426가지로 7,400선 또 처음으로 돌파를 했고, 7,000선 뭐 돌파해서 환호하고 있는 사이에 장은 7,400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고요.
1: 네.
2: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마이너스 0.2% 하락을 해서 1,210으로 마감이 됐는데 장중에 1,200선이 살짝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6.4% 오늘 급등을 했고요. 오늘은 코스피 그다음에 뭐 반도체 딱 이 두 가지만 보였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 급등을 이끌었던 건 외국인이었습니다.
1: 네.
2: 월요일 날 3조 이렇게 월요일 날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좀 더 사서 3조 1,000억 원 넘게 매수를 해서요. 이 거래일 동안 6조가 넘는 자금을 투입을 해서 주로 반도체 등 전기전자 업종의 종목들을 좀 거의 빨아들이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덕분에 삼성전자 오늘 14.4% 급등을 해서 26만 6천 원, 장중에 27만 원을 딱 찍기도 했고요.
1: 네.
2: 하이닉스도 10.6%가 급등을 해서 160만 1천 원에 마감이 됐는데 하이닉스 161만 원까지 오늘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1: 와우.
2: 오늘 중요한 기록이 거래대금이 50조를 처음 넘었거든요.
1: 네.
2: 근데 삼성전자만 20조였습니다.
1: 어마어마하네요.
2: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다 하이닉스도 10조 한 초반대가 돼서 두 종목만 전체 거래 대금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자, 오늘 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전체 시장의 뭐 거의 대부분이었다 볼 수가 있겠고, 오른 섹터가 반도체 외에는 뭐 증권주, 전력 설비 정도 뭐 요 정도만 좀 눈에 띌 정도였고요.
1: 네.
2: 오늘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유난히 더 많이 올랐나? 그동안 사실 좀 못 올랐지 않습니까? 파업 문제 때문에. 근데 애플이 파운드리 부문을 삼성전자한테 맡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외신에서 나온 게,
1: 네,
2: 오늘 삼성전자로 수급이 집중됐던 이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심지어 네, CNBC라고 하는 글로벌

0: 이 경제 언론이 있는데 이쪽에서 주요 뉴스로 삼성전자가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거를 주요 뉴스에 올릴 정도로 화제가
1: 네.
0: 되기도 했습니다.
1: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1년 전 대비해서 거의 3배 올랐어요.
0: 엄청납니다.
1: 네. 그리고 정부가 반도체와 AI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네. 국민 참여 성장 펀드, 속칭 국민 성장 펀드를 오늘 22일부터 판매한다고요?
0: 예. 이것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총 모집액이 6천억, 여기에 정부가 1,200억을 투입을 해서 7,200억짜리 이제 펀드가 만들어지고요.
1: 네.
0: 22일부터 시작을 해서 6월 11일까지 3주 동안 판매가 됩니다. 뭐 웬만한 시중은행, 뭐 증권사들 다 가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가입하시는 건 굉장히 쉽게 보시면 되고
1: 네.
0: 이 펀드를 오늘 가져온 이유는 이 펀드가 사실 투자라는 거는 항상 원금 손실에 위험이 항상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이 상품은 물론 원금 손실이 뭐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손실이 발생했고 20%까지는 정부가 책임을 져줍니다.
1: 아, 손실의 20%.
0: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했는데 20% 손실이 났다. 그러면 사실 저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딱 보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1: 그럼 20%보다 더 큰 손실이 나야지 피해를 네. 본다는 말이군요.
0: 그러니까 사실 30% 정도 손실이 났다고 쳤을 때 내 실제 손실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1: 네.
0: 이거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투자 상품이 될 수 있겠다. 뭐 그때 성과가 난다고 해서 또 정부가 또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성과가
1: 예.
0: 안 하면 그건 또 투자자가 가져가는 이런 구조를 좀 짜 있는 게 굉장히 특이한 상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세제 혜택도 뭐 투자액 300만 원까지는 40%까지 공제가 되고요.
1: 네.
0: 최대 1,800만 원까지도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배당 소득도 5년을 보유하면 9%로 분류가 된다는 거. 이것도 좀 자금 여력이 좀 큰 분들한테는 매력적인 그런 상품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1: 네.
0: 1인당 연간 한도가 1억 정도. 요게 또 하나의 상품의 또 이유 특징이 되고 다만 이제 앞서 5년을 보유해야지 이제 분리과세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5년 내에는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1: 네.
0: 그러니까 요즘처럼 만약에 장이 미국 증시처럼 이렇게 우상향을 꾸준히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 장이 좀 체질이 바뀐다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히려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될 수도 있겠고요. 모집 자금의 60%는 반도체, AI, 2차 전지, 바이오 등 이런 좀 12개 첨단 전략 산업에만 투자를 하고요.
1: 네.
0: 그중에 코스닥의 기술 특례로 상장된 바이오 업체들 같은 거 포함이 돼 있어서 시장에서는 특히 코스닥 그중에서도 바이오 섹터에 이 펀드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수급적으로 그런 기대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런데 금액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0: 커지겠죠.
1: 네.
0: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좀 150조짜리 국민 참여펀드, 국민 성장펀드의 이게 일부거든요.
1: 네.
0: 그래서 결국 이 150조짜리 펀드가 만들어진 이게 5년간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만들어지다 보면 점점 이 국민 참여 성장펀드도 규모가 조단위 대 이상으로 커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거의 2년 만에
0: 네.
1: 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0: 2.6%가 올랐습니다.
1: 와우.
0: 24년 7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 거고요. 역시 뭐 예상하신 바대로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이게 직격탄이었다 봐야 되겠습니다. 석유류 물가가 22%, 휘발유가 21%, 경유는 무려 30%나 급등했던 게 가장 컸고요. 또 유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 공업 제품,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식의 공업 제품들도 4% 이상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석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들 가격이 4월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이유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 심지어는 그 세탁료 같은 거 여기도
1: 네.
0: 나프타가 들어가거든요.
1: 아,
0: 세탁료도 두 자릿수 이상 올랐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반면에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첫 번째는 농축산물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무나 당근, 양파 같은 이런 기본 채소류 같은 경우는 10%가 넘게 떨어졌더라고요. 또 하나가 정부의 최고 가격제 덕분에 유가 상승폭도 그나마 조금 줄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는 해도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덜 올랐다라는
1: 네.
0: 그 이유가 좀 될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소비자 물가는 이란 전쟁이 아직도 계속 공전 상태에 있는 걸 감안한다면 계속해서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5월까지도 유가 상승이 결국은 물가 상승에 압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 INC가 올 1분기에 적자로 돌아섰다고요?
0: 네. 실적이 새벽에 나왔는데요. 1분기에 3,545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6,800억 정도였는데 그거의 거의 절반을 올 1분기에 적자를 내면서 이제 손실을 내면서 이렇게 됐다고 봐야 되겠고
1: 네.
0: 2024년 2분기 이후에 계속 6분기 연속 흑자를 내다가 7분기 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0: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자로 들어선 이유는 한 몇 가지 살펴보면 일단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1,600억 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게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과정에서 판매비, 그다음에 관리비, 판관비라고 보통 하죠. 이게 전년 대비 17% 늘어나서 비용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사법 대응 이런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게 반영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좀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고객 이탈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1분기에 활성 고객이라고 해서 한 번이라도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한 이 고객들의 수가 지난해 4분기 대비해서 70만 명이 줄어서 2,390만 명을 기록을 했는데 고객 이탈이 좀 늘다 보니까 쿠팡의 직고용 인력도 3천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온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었고요. 저는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부분이 쿠팡이 지금 신성장 동력이 대만에 진출한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배달 서비스는 쿠팡이 두 가지 부분이거든요. 이쪽의 손실이 1년 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온라인 쇼핑 쪽에서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정체되고 있다는 이런 점들이 쿠팡의 실적에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1: 네.
0: 지금 아시는 것처럼 공정위가 이번에 그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1: 네, 그럼 규제가
0: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이번에 그 대규모 로비가 안보 이슈까지 지금 확산이 되면서 쿠팡에게는 이래저래 좀 부담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GDP 세계 10위권 나라 중에 최근까지 선진국 국채클럽에 들어가지 못했던 나라가 어딜까요? 정답은 바로 한국과 인도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리나라가 이 클럽에 입성합니다. 바로 세계국채지수 WGBI에 편입된 건데요. 도대체 이게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상황 전국 맛집 가이드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동안 한국 국채는 맛은 좋은데 유명 맛집 가이드의 이름이 없어서 외국인 손님들이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꼭 가봐야 할 맛집으로 등록된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 세계가 인정한 안전자산. WGBI는 채권시장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슐랭 가이드입니다. 여기에 편입됐다는 건 한국 국채는 믿고 투자할 만하다. 이런 국제적 인증을 받은 셈이죠. 두 번째, 내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이 가이드를 보고 찾아올 외국인 손님들의 돈이 무려 80조 원이나 됩니다. 우리 국채를 사려는 외국 돈이 밀려 들어오면 국채 금리가 낮아지고요. 그 영향으로 시장 금리나 대출 금리도 같이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달러가 들어오면서 환율이 안정되는 건 덤이고요. 즉, 한국 경제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한 단계 체급을 올리게 되는 거죠. 세계 국채 지수 WGBI.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서 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점점 은퇴 시기는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늦은 결혼에 자녀 교육까지 뒷바라지하다 보면 노후 준비는 여전히 뒷전인데요. 이렇다 보니 정작 퇴직이 닥쳤을 때야 노후 준비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2차 베이비 부모들에게 닥친 노후 대비부터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대표이사와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을 지내신 투자 전문가이자 대표적인 은퇴 전문가시죠. 은퇴연옥의 저자 김경록 옵트스 자산운용 고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이번에 내신 이제 책을 보니까 은퇴연옥이라는 좀 다소 무서운 제목의 네. 그 책을 내셨더라고요. 이게 책 제목이 좀 파격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제목을 지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2: 예, 저는 조금 파격적으로 안 지으려고 은퇴연옥이라고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단테 신곡에 보면은 연옥이라는 네. 단어가 나옵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이제 희망이 없는 곳이고요. 그래서 저는 은퇴 지옥이란 말을 싫어합니다.
1: 아, 지옥과 연옥을 구분해서 제목을 예, 내신 예, 거군요. 예, 예.
2: 지옥에 빠지면은 희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연옥이라는 것은 이제 영혼을 정화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중간 단계의 길입니다.
1: 네.
2: 그래서 제가 은퇴 연옥이라고 지은 것은 은퇴 천국에 바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네. 은퇴 연옥의 단계를 거쳐서 여기서 잘 준비를 해서 해서 아.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1: 그럼 은퇴 연옥이라는 책 제목은 은퇴와 관련해서 오히려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2: 예, 정확합니다.
1: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우리나라 분들의 그 은퇴 준비는 좀 제대로 되어 있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까?
2: 그렇지는 못하고요. 제가 뭐 학점을 매긴다면은 네. 한 B 마이너스 정도.
1: B 마이너스.
2: 예, 뭐 CF 이런 것은 너무 과한 이야기고요.
1: 네.
2: 그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된 만큼 이제 지금 베이비 부모들의 노후 준비에 그렇게 기본적인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1: 네.
2: 그런데 이제 과연 풍족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게 장술 리스크, 이제 수명이 얼마까지 길어질지는 모르는데요.
1: 네.
2: 이런 장술 리스크에 충분히 대비해 놓았느냐 하는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 하면은 네. 그렇다면은 저는 한 B- 정도로
1: B-.
2: 예, 그래서 제가 은퇴 연옥이라고 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1: 네, 굉장히 깊은 생각이 담겨져 있는 그런 학점과 평가인 것 네. 같습니다. 그럼 B-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좀 이유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그런 이유일까요?
2: 예, 아주 좋으신 질문인데요.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첫 번째가 돈, 두 번째가 일, 세 번째가 이제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서 제일 먼저 꼬이기 시작하는 것은 네. 일에 있어서 정년 퇴직이 빠른 것입니다. 보통
1: 그렇구나.
2: 서구 국가들이 한 65세 전후인데요.
1: 네.
2: 우리나라는 이제 55세 전후가 많으니까 여기서부터 네.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돈의 문제로 가게 되고
1: 네.
2: 그다음에 이제 관계의 문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과 돈과 관계라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축이 이제 은퇴에 있어서 중요한데요.
1: 네.
2: 이 세 가지 부분이 다 조금 선진국에 비해서는 지표들이 아직은 많이 떨어집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일과 돈과 관계 부분이 잘 정립되지 않는 그걸 뭐 방해하는 요인들이 한국에 따로 특별하게 있는 건가요?
2: 예. 제가 이제 제일 첫 번째 고리가 빠른 정년이라고 그랬는데요.
1: 네.
2: 일단 빠른 정년 때문에 우리가 소득을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이 불충분하게 되는 것이죠.
1: 네.
2: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제도는 선진국처럼 다 갖추어져 있는데요.
1: 예.
2: 여기에 이제 얼마나 보험료가 얼마이냐, 그다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납입하느냐 하는데요.
1: 네.
2: 아무래도 일하는 기간이 짧으면은 납입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제 공사적연금이 있어서 불충분하고요.
1: 네.
2: 그게 이제 세 가지 이제 공사적 연금, 빠른 네. 정년 이런 네.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특유의 문제. 더블 케어라고 그러기도 하고 낀 세대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1: 네. 이중부양을 말하는 거죠.
2: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더블 케어라고 네. 그러는데요. 이제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을 케어해야 되는 것.
1: 저도 예. 이중부양하고 예. 있는데.
2: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데 속해 예. 있었습니다.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제도라든지 혹은 성인이 되면은 자녀들이 독립하게 되고 그다음에 부모님은 사회에서 많이 케어를 해주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다 짊어져야 됩니다. 상당 부분을. 그래서 이제 서구 사회에 조금 다른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서 하나를 더 이제 가져온 것인데 그게 이제 성인 자녀 문제입니다.
1: 성인 자녀
2: 문제. 예, 중국에서도 요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전업 자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 전업 자녀.
2: 예, 예.
1: 아, 자녀가 전업이라는 의미인가요?
2: 이제 전업주부란 말이 나왔는데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을 도와주고 하면서 가정에서 같이 지내는 전업자녀로서 이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부모의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다 부담이 되는 것이죠. 이것들이 저는 한 다섯 가지 정도 요소. 이것들이 현재 우리나라만의 좀 특유한 요소라고 보아집니다.
1: 우리나라 은퇴 준비가 B-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다섯 개의 적이네요.
2: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 생활을 위협하는 오적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1: 아, 은퇴 오적이요?
2: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1: 아, 근데 어쨌든 은퇴 오적 그런 문제가 이렇게 진단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법도 그러면 이 책이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제안하셨을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1: 하나씩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예, 예, 예. 제가 이제 이게 결국 이제 은퇴 연옥이라는 이 상황에서 돈일 관계 연옥에서 탈출하는 방법인데요.
1: 돈일 관계 연옥에서 탈출한다.
2: 예. 그래서 이제 12가지 전략을 했는데
1: 엄청
2: 많습니다. 그래도 책임에는 전략이 한 12가지는 돼야 될 것 같아요.

0: 있어요. 네. 크게 이제 네 가지 범주에서 각각 세 개의 전략이 나오니까요. 네. 이제 제가 조금 친숙하게 외우시라고 쉬운 단어들로 했습니다. 네. 이제 파, P-A-R 우리가
1: P-A-R, 파.
0: 골프 칠 때 파인데 다 네. 하나하나 앞 글자를 딴 것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예, 예를 들어 파 같은 경우 페르소나 네. 그다음에 A가 아레테 네. 이제 R이 relationship 아, 이런 식으로 했고요.
1: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네요.
0: 예, 예. 네. 그래서 책을 좀 읽어보셔야 되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SOC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1: 두 번째 키워드가 SOC라는
0: 예,
1: 거죠.
0: 예, 사회 인프라로서의 SOC가 아니고요. 아. 우리가 부족한 노후 자원, 노후가 되면 이제 건강도 약해지고 돈도 네. 소득도 적어지고 하기 때문에 자원이 네. 부족해집니다.
1: 아.
0: 이런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네. 동원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SOC입니다.
1: 네.
0: 그래서 S 같은 경우가 이제 Selection, 부족한 자원에서 목표를 축소를 하는 겁니다.
1: 네. 네,
0: 그래서 그다음에 O가 Optimization이라고 아, 해가지고요.
1: 네.
0: 이제 축소된 목표에 최대한 집중해서 효과를 네. 극대화하는 것이고요. C가 이제 Compensation 해가지고 눈도 나빠진다든지 권력도 떨어지고 근력도 떨어지고 다양한 어떤 부족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하는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네. 보청기, 그다음에 돋보기, 그다음에 AI 뭐 이런 것들로 통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죠.
1: 네.
0: 이게 SOC 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유명한 이제 노후 이제 그 노후 생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문을 발표한 발테스 교수라고 있습니다.
1: 아, 예.
0: 그래서
1: 네.
0: 그 발테스 부부가 이제 주창한 것입니다.
1: 네. 지금 예. 키워드 두 개 얘기하셨어요.
0: 예, 예. 네. 그다음 뭐 이제 간단하게 이제 팁이라는 것은 우리가
1: 네.
0: 자산 관리에 관한 팁이고요.
1: 아, 네.
0: 예. 그다음에 이제 SSS 혹은 30이라고 하는데요.
1: 네 번째 키워드가 예. SSS라는
0: 예.
1: 거예요.
0: 예.
1: 네.
0: 그게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1: 아.
0: 관계에 관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의 관계 부분이고요.
1: 네.
0: 특히 은퇴 이후의 부부의 관계는 저는 노후 관계의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
1: 네.
0: 부분입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부부의 관계에 관한 부분을 다 할애를 해서
1: 네.
0: 30이라는 것으로 이제 한 장을 요약을 한 장에 이제 할애를 네. 했습니다.
1: 아. 네.
0: 그래서 그게 이제 다 합치면은 네. 12가지 전략이 되게 됩니다.
1: 그러면 돈, 일, 관계의 문제를 은퇴 오적으로 인해서 소비 난항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12가지 해법이지만 4개의 키워드로 엮어가지고 솔루션을 준 건데 그 파부터 얘기하셨잖아요.
0: 네.
1: 파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해법을 말하는 겁니까?
0: 예.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요약을 하시는지.
1: 적어놔가지고요.
0: 말씀을 드린 것을 아주 잘 요약을
1: 네.
0: 해 주시는데요.
1: 네.
0: 예, 정확하게 이제 그렇게 됐고 파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은퇴 전과 은퇴 후를 비교해 보면은
1: 네.
0: 은퇴 후에는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 있다가 직장이 없어지고
1: 네.
0: 이런 식으로 큰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요.
1: 네.
0: 바뀌는 구조에서 내가 어떻게 적응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방향을 가르쳐주는 일종의 나침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페르소나라는 것은 내가 나의 역할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1: 아.
0: 역할이 바뀔 때 나의 페르소나는 이제 가면이라는 것이에요.
1: 예.
0: 이 가면을 바꿔 써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1: 바꿔 써야 된다.
0: 예.
1: 아, 어떻게 바꿔 쓰라는
0: 거예요? 예를 들어 이때 동안 직장에서 부장이나 팀장으로서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면은
1: 아.
0: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이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1: 아, 그러니까 예. 서울자가 대기업 김부장이라는 가면에서
0: 정확합니다. 예.
1: 그냥 은퇴자의 가면으로
0: 그렇습니다.
1: 갈아끼워야 된다는
0: 예,
1: 겁니까?
0: 김 부장 같은 경우에 이제 부장으로서의 페르소나를 뭐 벗으려고 노력한 것이 그 은퇴자가 그 부분의 주제예요.
1: 네.
0: 그 뒤에 보면은 결국 이제 그 페르소나를 벗게 됩니다.
1: 예.
0: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페르소나 이야기고요.
1: 네.
0: 그다음에 아레테라는 것은 일종의 일에 관한 것입니다.
1: 어떤
0: 그래서
1: 일이라면요?
0: 조금 이제 우리가 자기가 이제 좀 더 깊게 자기의 그 특기나
1: 네.
0: 자기의 장기나 이런
1: 네.
0: 걸 가지고 좀 더 깊게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간단하게
1: 네.
0: 말씀드리 보면은 이제 스무샘 모음의 달과 육펜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 네.
0: 그게 고갱의 소설을 이제 이야기를 소설화한 것인데요.
1: 예.
0: 보면은 고갱은 제일 처음에 증권 브로커로 있다가 나중에
1: 아.
0: 파리에 가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게 달이라는 거, 육펜스라는 것은 증권 브로커의 삶이고
1: 아.
0: 달이라는 것이 이제 화가로서의 삶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좀 좀 더 우리가 수명이 길어진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일을 추구함에 있어서 네. 좀 더 내가 지금까지 해보고 싶었던 이제 돈이 아니라 달과 같은 것 아.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는 삶 네. 자기가 했던 것을 좀 더 깊게 파보는 것 이게 아. 이제 아르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씨앗을 활짝 꽃피워보는 삶 그게 아. 이제 아르테입니다.
1: 그럼 이것도 페르소나랑 이어지는 거네요. 서울자가 대기업 김부장으로서의 그 행동이 6펜스라고 하면은 예. 그 페르소나 벗겨진 페르소나 은퇴자의 예. 그 가면을 썼다면 달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거라는 예.
0: 일로서
1: 말씀이군요.
0: 이제 연결되는 것입니다.
1: 아. 뭐 근데 은퇴하고 나면은 일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예. 어떤 식의 일을 좀 하는 것이 뭐 도움이 될까요?
0: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예를 들어 이제 다시 취업을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다른 이제 나머지 시간을 삶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 보면은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네. 일본 같은 경우 우리보다 한 20년 정도 고령화가 빠른데요. 네. 한 15년 정도 이때부터 보면은 이제 문학상에 나이 70대, 60대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때 일본은 이제 문학상을 뽑을 때 조금 특징적인 것이요. 예. 나이를 안 봅니다.
1: 아, 우리는 보는데요.
0: 나이를 안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몇 살인지 모르고 이때 뽑아서 보니까 네. 어떤 분은 75세, 65세 이런 것입니다.
1: 와.
0: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은 네. 문학이나 이런 쪽에서 나이가 드셨으면서도 여기 책을 많이 쓰셔요. 제 주변에 네. 한 80대 이런 분들이요. 이런 분들로 이제 이분은 자신의 아래태, 자기의 장점, 강점을 발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장수 시대에서는 삶이 하나 더 주어지는 것이니까
1: 예.
0: 우리가 돈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이 좀 준비가 되면은 네. 이러한 삶을 하나 더 살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아.
0: 그게 아래태입니다.
1: 와, 지금 PAR만 얘기하는데 벌써 두 예. 번째에서 여기까지 말씀하 그럼 세 번째 R은 뭐예요?
0: 예, 이제 관계인데요. 네. 관계라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 카톡 보시면은 지금 막 이거 뭘 지워야 될지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는데요.
1: 아, 맞습니다.
0: 퇴직을 하고 나면 확 줄어듭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네. 사회적 관계 등등에서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1: 예.
0: 이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이제 재구조화해야 되고 재구조화해야 네. 되고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네. 새로 재구조화해야 되는 것이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1: 아, 부부간의 관계를 은퇴 후에 재구조화한다는 것은 좀 잘 어떤 의미예요?
0: 그렇죠. 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은퇴 전에는 우리나라의 네. 베이비 부모들의 삶에 있어서는 대부분 예. 은퇴 전에는 아내가 자식들과 함께 주로 살아갑니다.
1: 예.
0: 그러다가 은퇴쯤 돼서 자식들이 독립을 해요.
1: 네.
0: 그다음에 아내 혼자 집에 있는데요. 남편이 거기에 이제 풍덩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1: 아, 아내의 공간으로.
0: 예. 그래서 아내의 공간에서 네. 이제 갑작스럽게 남편과 아내가 마주보게 되는 것이죠.
1: 예. 예.
0: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1: 네.
0: 일본에 이제 하이쿠라고 짤막한 이제 시가 있는데
1: 네.
0: 그 시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개구리 한 마리 연못에 뛰어드네 퐁당.
1: 네.
0: 이것인데요. 저는 이게 딱 은퇴 부부에 맞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1: 아.
0: 한마디로 조용하게 이제 아내가 자기의 영역이 구축되어 있는데 네. 남편이 퐁당 뛰어드는 것이죠.
1: 네.
0: 동심원이 쫙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1: 네.
0: 이게 이제 각종 다양한 충돌들인 것입니다.
1: 파문이 인다는
0: 예.
1: 의미군요.
0: 일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1: 은퇴 남편 증후군이요?
0: 예, 예. 근데 은퇴 남편을 둔 저 아내들에게서 이상하게 우울증이라든지 소화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돼서 이제 공식적으로 등재된 것은 아닌데요.
1: 네.
0: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남편이 은퇴하고 돌아와서 이런 일들이 잘 생기더라 해서
1: 네.
0: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은퇴 부부의 위기 중에 하나인 것이죠.
1: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셨던 12가지 전략 중에
0: 예.
1: 마지막에 그 SSS라고
0: 정확합니다.
1: 하신 거는
0: 예, 30.
1: 이 부분을 다스리기 위한 기법입니까?
0: 그렇습니다.
1: 아.
0: 예, 그것을 중요해서 제가 떼내가지고
1: 예, 너무 중요해가지고요.
0: 예, 깊이 설명을 했습니다.
1: 그 두 번째 세 번째 가기 전에 SSS를 먼저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0: 예, 좋습니다. 예. 제가 SS 해놓은 게 30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 예.
0: 이제 첫 번째에서는 스페이스 공간이고요.
1: 30의 S, 예. 첫 번째에서는 스페이스 공간.
0: 예, 두 번째에서는 심퍼시 네, 좀 어렵습니다. 공감.
1: 공감.
0: 예, 서로의 네. 느낌을 같이 한다.
1: 네.
0: 예,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예. 세 번째에서는 쉐어링.
1: 공유인가요, 그러면?
0: 같이 나눈다는.
1: 아, 그럼 뭐 공분, 공유?
0: 예, 이런 공분.
1: 건가요?
0: 정확하게
1: 아, 그렇군요.
0: 공분입니다. 그렇게
1: 네.
0: 돼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무래도 중요하죠. 스페이스라는 네.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같이 이제 그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1: 그럴 것 같습니다.
0: 예, 그래서 그 거리를 두어야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공간의 거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문화에서 너무 계속 붙어 있는 것, 이 공간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1: 아, 근데 좁은 집에서 어떻게 공간을 분리를

0: 나가야죠.
1: 합니까? 아, 나가라는 예, 얘기군요.
0: 예.
1: 아.
0: 일정 부분 루틴을 가지고 나가야 예. 되고요. 그다음에 시간의 공간이라는 것은 아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루틴에 남편이 들어가는
1: 아,
0: 것입니다.
1: 물리적인 것뿐만 예.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0: 예, 예. 그렇습니다.
1: 그 공간을 그, 나눈 구분한다는 거군요.
0: 예. 서로 간의 시간의 스케줄을 좀 분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1: 네.
0: 예. 그게 이제 그 또 두 개의 이제 공간 네. 중에 하나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역할의 공간입니다.
1: 네.
0: 아내가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전에 좀 듣고 하는 우스갯소리인데 실제 그랬는데요. 이제 들어가서 아내 가계부를 보면서 네. 내가 엑셀로 다 정리해 줄 테니까 가계부를 다 나한테 주라. 그리고 가끔 보면은 가끔이라 꽤 자주 남편들이 네.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돌아가면은
1: 네.
0: 이제 노후의 살림살이는 내가 맡겠다. 나한테 주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 다는 것입니다.
1: 굉장히 도전적인 요청인
0: 그렇죠.
1: 것 같은데요.
0: 예, 이게 네. 역할의 침범입니다.
1: 아, 역할의 공간을 침범하면 안 되는군요.
0: 예, 역할의 예. 공간을 어느 정도 두셔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스페이스에 해당되는 네. 것이고요.
1: 두 번째 심파티
0: 예, 심파티라는 것은 예, 네. 이제 소통을 이제 소통의 공감이라는
1: 아,
0: 것이고요.
1: 네.
0: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내와 남편은 우리가 타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타인 혹은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말 못하는 깊은 슬픔이 있습니다.
1: 아.
0: 그 슬픔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베이비부머는 가정에서의 분업 구조 때문에요.
1: 네.
0: 남편은 밖에 나가서 주로 일을 하고 여자는 아내 이제 집안일을 했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밖에서의 어떤 깊은 슬픔을 갖고 있어요. 직장에서의
1: 네.
0: 아내는 자기도 공부 다 하고 했는데 그걸 이제 버리고
1: 네.
0: 애를 돌보고 남편을 뒷받침하는 네. 것에 대한 깊은 슬픔을 갖고 있어요.
1: 네.
0: 이 둘을 잘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신 평생 뭐 한 거 뭐 있는데 이제 내 집에 돌아와서 밥 좀 내가 얻어먹겠다는데 뭐 그러냐 하면은 아내는 이제 원자폭탄처럼 폭발을 합니다.
1: 네.
0: 예, 그런 깊은 슬픔을 몰라주기 때문인 것이죠.
1: 네.
0: 예, 그게 공감이고요.
1: 네.
0: 그다음에 마지막에 공분은 집안일을 나누어 하는 것입니다.
1: 공분이요?
0: 예.
1: 그거는 나
0: 쉐어링.
1: 아, 집안일을 나누라는
0: 예.
1: 거군요.
0: 예. 이제 자녀들도 다 떠나가고 뭔 일이 있겠냐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1: 네.
0: 아내도 나이가 들어갑니다.
1: 네.
0: 그래서 일하기 싫어요. 힘듭니다.
1: 네.
0: 그래서 서로 일을 좀 나누어 하는 것이
1: 아.
0: 남자에게 건강에도 좋습니다.
1: 네.
0: 그냥 있는 것보다 집안일을 나누어 하는 것이요.
1: 네.
0: 그게 이제 3S입니다. 혹은 그래서 아. 3공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1: 네.
0: 네.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PAR 그 파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에서 부부간의 관계 재정립이 제일 중요했는데 그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따로 빼가지고 3대 전략을 말씀하실 정도로 이게 너무나 많은 은퇴를 한다는 게 꼭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 관계에서의 실패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의식하시고 이제 책을 쓰신 것 같네요.
0: 너무나 정확합니다. 제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중에
1: 네.
0: 하나가요. 너무나 이제 돈에만 치중하기 쉬운데
1: 네.
0: 은퇴 후에 관계라는 것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1: 아,
0: 예를
1: 같습니다.
0: 들어 하버드의 연구라든지
1: 네.
0: 도쿄대 노화연구소 연구 등등에
1: 네.
0: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1: 네.
0: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혹은 건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1: 네.
0: 관계라고 그럽니다.
1: 아, 그러면 처음에 그 돈, 일, 관계라고 하셨잖아요.
0: 예.
1: 그 관계 부분이 일단 중요하다는 부분은 이제 굉장히 말씀하신 걸 토대로 들어보면은 이제 잘 짚어지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돈과 일에 대해서
0: 네.
1: 관련해서 또 그 솔루션들이 있는 건데 두 번째 말씀하셨던 키워드가 SOC잖아요. 이건
0: 예.
1: 어떤 해석이에요?
0: 아,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것인데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네.
0: 이제 루빈스타인이라고 이제 피아니스트가 있었는데요.
1: 네.
0: 이 사람은 쇼팽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전문으로 아주 뛰어난 연주자였는데요.
1: 네.
0: 거의 90세까지 피아노 연주를 했습니다.
1: 네.
0: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하는 것이 이제 SOC에 들어가 있습니다.
1: 네.
0: S라는 것은 이제 실렉션이에요.
1: 네.
0: 자기가 나이가 들고 하니까 더 이상 집중이라든지 체력이 떨어지니까
1: 예.
0: 곡의 수를 줄였습니다.
1: 아.
0: 그래서 쇼팽이라든지 주로 이런 곡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었어요.
1: 네.
0: 그게 이제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기의 목표를 수를 줄여야 됩니다.
1: 네.
0: 그러려면 과감한 선택을 해야 돼요. 뭐냐 하면은 버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1: 네. 네.
0: 이것은 내가 버려야 되겠다 하는
1: 아.
0: 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실렉션이고요.
1: 네.
0: 그다음에 O는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1: 네.
0: 자기가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은 여기에 이제 최대한 자원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1: 예.
0: 그래서 루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곡을 곡의 수를 줄인 다음에 곡의 연습 횟수를 늘렸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거군요.
1: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나이가 들고 순발력은 떨어지지만은 이제 연주를 잘하는 것입니다.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컴펜세이션은 이제 기교를 뿌리기가 어렵게 돼요. 나이가 예. 들면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대체 되는 어떤 자원을 방법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0: 네.
1: 예를 들어 리듬을 조금 달리한다든지
0: 아.
1: 그다음에 약간 로맨틱하게 한다든지
0: 네.
1: 서정적으로 연주를 한다든지 하면서 예. 이걸 이제 보완책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SOC
0: 네.
1: 이 세 가지를 각각 잘 활용한 케이스인데요.
0: 아.
1: 이걸 활용을 하니까 이제 루빈스타인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도 퇴보를 하지 않고
0: 예.
1: 계속 진화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0: 아.
1: 그래서 SOC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0: 네.
1: 많은 경우에 나이가 들면은 은퇴를 하고 퇴보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0: 예.
1: 우리가 자원이 줄어들지만은
0: 네.
1: SOC라는 방법을 쓰면은 우리는 계속 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 네.
1: 세레나 윌리엄스라고 이제 유명한 테니스 선수 있었지
0: 네.
1: 않습니까? 40대에도
0: 예.
1: 이제 막 그 큰 그랜드 대회에 나가서 상도 타고 한 사람인데요.
0: 맞습니다.
1: 예, 그 여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40대 여성이 그렇게 큰 테니스 대회에서 상을 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0: 예.
1: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여성도 이 테니스 선수도 꼭 SOC에 맞는 전략을 했는데요.
0: 네.
1: 이 여성이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은퇴라는 단어는 현대에 어울리지 않는다. 현대에는
0: 예.
1: 진화라는 단어가 어울린다는 이야기라.
0: 진화요?
1: 예.
0: 네.
1: 그러니까 은퇴라는 이제 퇴보하고 물러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울리지가 않고요. 얼마든지
0: 예.
1: 현대에는 나이가 들었어도 다른 방법으로 진화를 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0: 아.
1: 세레나 윌리엄스도 다른 방법으로 진화를 해나가는
0: 네.
1: 것이. 예를 들어 축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코치나 감독으로 진화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0: 예.
1: 그게 이제 SOC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0: 그렇군요.
1: 그래서 SOC는 우리가 인간의 발달 단계에 있어서 노후가
0: 네.
1: 되면은 발달을 멈추고 퇴보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0: 예.
1: SOC라는 방법론을 혹은 전략을 채택하게 되면은 우리가 퇴보를 하지 않고 진화를 이어갈 수 있는 발달을
0: 네.
1: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0: 아, 저희가 그 애플리케이션 콩하고 유튜브로는 화면에 이제 자료를 띄울 수가
1: 예.
0: 있는데
1: 예.
0: 그래서 지금 이제 소장님이 그 고모님이 가지고 오신 그 은퇴 연역에 나와 있는 SOC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1: 예.
0: 이제 띄워 드렸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걸 체크를 하면서 내가 성공적으로 SOC를 할 수 있을지를 점검해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1: 뭐
0: 화면을 중간에 캡처를 해 가지고 그거로 확인하셔도 되는 부분이니까요.
1: 예, 예.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짚어야
1: 예.
0: 되는 부분은 결국은 좀 돈인 것 같거든요.
1: 예.
0: 돈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돈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그 팁이라고 하신 게
1: 예.
0: 그게 여기에 좀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 팁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예. 제가 이제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하여튼 여러 머리를 짜내서 만들어낸 것인데요.
0: 네, 느껴져요. 의문이
1: 예,
0: 다 떨어지고 굉장히 그게 잘 구축된
1: 예.
0: 것 같습니다.
1: 예, 팁도 이제 자산관리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
0: 네.
1: 팁인데요. 세 단어가 텍스입니다.
0: 텍스.
1: 절세. 절세이고요.
0: 네. 네.
1: I는 income, 소득입니다.
0: 인컴이요.
1: 우리가 배당주를 네. 사면은 배당이 들어오고
0: 네.
1: 그다음에 우리가 일을 하면 근로소득이 들어오고 할 때 그 소득입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이제 income이고요. 그다음에 P가 price입니다. 물가라는 뜻인데요.
0: 물가요?
1: 예, 물가가
0: 네.
1: 오르면 구매력이 떨어지죠.
0: 예.
1: 예. 그래서 구매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0: 아, 물가는 구매력이다.
1: 예, 예. 그래서 자산 관리할 때는 이 세 가지 요소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체크리스트인데요.
0: 네.
1: 내, 여러분들의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 내 자산은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0: 네.
1: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시간이 지나면은 물가보다도 자산 가치가 올라가지 않고 구매력이 떨어지는 자산인가 하는 것이죠.
0: 어떤 자산이 그런 자산이에요?
1: 예금은 지금 그렇습니다.
0: 아.
1: 예금은 장기로 가면은 구매력이 떨어져요. 1년, 2년은 문제가 없는데요. 10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감가상각 당합니다.
0: 방금 예. 오늘도 오늘 경제뉴스에서 올해 4월 물가가 2.6%
1: 그렇죠.
0: 전년비 올랐다
1: 예.
0: 했거든요.
1: 예.
0: 그러면 그 얘기는 예금 금리가 2.6% 안 되는 거라면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1: 예.
0: 말씀이시죠.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생활비를 서베이를 해서 조사해 보면요.
0: 네.
1: 매년 3.8% 정도 생활비가 아. 오릅니다.
0: 네.
1: 예. 이러면은 대충 이게 한 18년
0: 네.
1: 이 정도 20년 정도 되면은 생활비가 네. 두 배 된다는 뜻입니다.
0: 아, 그러네요.
1: 그래서 자기의 생활비가 두 배 되기 때문에요. 자산의
0: 네.
1: 가치도 그만큼 올라야 됩니다.
0: 당연히 그러면은 3.8% 이상의 수익이 내는 자산으로 가야
1: 그렇죠.
0: 된다는 것이
1: 예.
0: 그 물가라는 키워드
1: 예.
0: P이군요.
1: 맞습니다. 그리고 아. 세금을 떼고 그만한 소득을 얻어야 됩니다.
0: 아, 그걸 또 세금도 떼서요. 예, 예. 아, 너무 난이도가 예. 점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택스가 들어가는 네. 것입니다. 아, 제가 자산을 넣더라도 네. 세금 효율이

0: 9%만 물리게 되니까요. 네. 그것도 분리과세를 해 줍니다.
1: 네.
0: 그래서 뭐 펀드를 하겠다면 연금계좌에 하시면 돼요. 그런데 펀드에서는 연금계좌에서는 종목은 못합니다. 주식 종목. 네.

0: 우리가 투자를 통한 인컴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1: 요즘 좀 배당주 말고도 그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네.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할 때 좀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0: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요. 네. 주식은 아무래도 이제 제일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네. 지금 예를 들어 자기의 자산의 한 20%를 주식에 넣어놨다가 네. 지금 상황을 보면은 20%에서 돈을 벌고 있지만 너무나 억울하실 거예요. 내가 이걸 모두 주식에 넣어놨으면 돈을
1: 넣어야 되는데. 네. 네.
0: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좀 네. 극단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1: 다 넣는 것처럼.
0: 큰일 납니다. 그것은 큰일 나고요. 주식시장은 네. 어떻게 될지 절대 모릅니다. 네. 그래서 그러시지 말고 내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 네. 예를 들어 내가 주식 투자한 것을 한 3년이나 5년 동안 찾지 않더라도 나는 내 지출할 돈을 마련할 수 있다 하는 정도. 네. 그 정도만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주식시장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식 가격이 네. 급락을 했을 때도 예. 내가 3년이나 5년을 기다릴 수 있는 네. 그 정도까지만 주식에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네. 급락을 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팔아야 되겠다. 네. 이러면 이제 싼 가격에 팔고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주식의 비중은 내가 이 돈이 없더라도 한 3년 5년을 내가 충분히 지출을 할 수 있다. 하는 네. 정도까지만 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내가 지수 같은 경우를 하고 있는데 네. 옆에 종목으로 대박 난 사람을 보면 또 참지를 못합니다.
1: 그럼 굉장히 좀 네. 질투심이 나시는 맞습니다. 분이 많더라고요.
0: 그게 사람들의 심리적 이제 취약점인데요. 네. 네.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조사해 보면요. 종목의 투자보다도 절대적으로 지수 투자의 수익성이 좋습니다.
1: 지수 투자의 수익이 훨씬 좋다.
0: 예, 예. 그리고 길게 보시면은 지수가 승자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종목에 이렇게 몰빵하시지 말고 예. 예, 지수를 통해서 분산하시는 것. 예, 그게 제일 노후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이제는 지금까지 이제 예금에 극단적으로 많이 자산 배분이 되어 있었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일본도 이미 그렇게 많이 변했고요. 네. 제가 일본에 한 15년 전에 그때 히트를 치면 나왔던 책이 70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책입니다.
1: 아 진짜 선진국은 선진국이네요.
0: 예, 우리나라도 네. 요즘 그런 이야기가 네. 나오는데요. 그 말은 일본도 초저금리가 되면서 이제 예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배당주라든지 네. 해외 투자를 통할 수밖에 없다는 필요성 때문에 그런 것이고
1: 그렇군요.
0: 예,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이미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노후 준비에 있어서도 예금이나 이것만으로 하기 어렵게 되었어요. 네. 어느 정도 투자 자산을 꼭 편입해가지고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저는 오늘 사실 은퇴현혹이라는 이런 책을 토대로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인생을 배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네. 다 말씀하지 못하신 부분들 중에서 은퇴현혹을 읽을 독자들이 좀 기대하거나 아니면 얻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주십시오.
0: 우리가 어디 이민을 가면은 네. 이제 반드시 그 나라의 문화나 사회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과 예. 하지 않고 간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은퇴도 마찬가지 우리가 은퇴하기 전과 은퇴하고 난 후는 전혀 구조가 다릅니다. 예. 일종의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 아, 그 정도군요.
0: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준비하지 않고 간 사람과 여기 준비를 하고 간 사람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은퇴 나라에 내가 이민을 간다는 생각을 하시고
1: 은퇴 나라 바로 이민 가는 수준이다.
0: 네. 네. 그런 네. 생각을 하시고 내가 뭘 준비를 해야 할까 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책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국은 돈과 일과 관계 정립이 잘 안 되는 B- 나라인데 그래서 연옥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네. 준비가 더 안 된다면 극단적으로 지옥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0: 네, 그렇습니다.
1: 근데 그 연옥에서 잘 정화를 하면 되는데 그거를 4개의 키워드 12가지 방법론으로 이제 설명을 해 주신 거잖아요.
0: 네. 정확합니다.
1: 그거를 그러면 잘 지킨다면 저도 에이플이 될 수 있을까요?
0: 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썼습니다. 그래도 저도 네. 뭐 사람인데 아무래도 부족한 면은 있을 것 같고요. 최대한 성적이 잘 나오도록 네. 책을 써봤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경록 옵투스 자산운용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랄까 이 책을 저도 읽었는데 그 중간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은퇴하신 지인을 만나셨는데 아파트 관리사가 되셔가지고 이분이 되게 철학적으로 깨달으신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공감이 되는 부분.

0: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제가 뭐 답변을 이제 요구하기보다는 저한테는 그 부분이 되게 와닿았던 게 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서 어려운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줄 알았는데 이분은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그 페르소나를 벗은 다음에 아파트 관리소장이 되면서 훨씬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일상을 살면서 하루하루 굉장히 완벽한 날을 보내고 있다는 걸 책에서 많은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하신 부분이 있었고 저는 그거를 읽었을 때 은퇴라는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나 현학적이거나 이런 해법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잘 파악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그 과정에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1: 네. 아우 정말 저 그 말씀 제가 다시 메모리 해놓겠습니다. 아이, 정말 네. 잘 말씀해 주셨고요.
0: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5월 6일 수요일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여러분, 봄이 왔는데 우리 계좌엔 언제 봄이 오나요? 아침엔 주식창 보느라 눈이 침침하고 점심엔 트럼프에 환율에 기름값에 머리가 아프고 정치는 왜 또 그렇게 시끄러워요? 아이고, 또 아들은 왜 이리 속썩이는지. 봄의 쌀 즐길 틈도 없이 바쁜 당신을 위해 유닝구가 요점만 콕 집어왔습니다. 투자와 경제로 지갑은 든든하게, 건강과 철학으로 마음은 단단하게,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가는 기분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밥 먹으면서 들으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와 있는 표제어와 뜻풀이가 일부 수정됐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중순에 발표된 2026년 제1차 정보수정사항 가운데 표제어와 뜻풀이가 추가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된 표제어로 비장애인과 황금알이 있습니다. 비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장애인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그동안 장애인에 상대되는 단어로 일반인, 정상인 등이 쓰여오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비장애인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황금알은 글자 그대로 황금으로 된 알을 뜻해서 금빛 상자 속에 6개의 황금알이 있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적으로 쓰이면 재물을 뜻해서 그 땅은 지금까지 임자 없는 황금알로 여겨졌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동화 제목으로도 익숙한 표현인데요. 큰 이익을 낳는 산업 따위를 이룰 때 쓰이고 있죠. 또 추가된 뜻풀이 항목으로 매끄럽다와 은근하다가 있는데요. 실제 언어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뜻이 추가된 것입니다. 매끄럽다는 일의 진행이 막힘이 없이 순조롭다란 뜻이 추가됐고 은근하다는 불따위가 세지 않고 꾸준하다가 추가됐습니다. 매끄러운 피아노 연주라든지 고구마를 은근한 불에 구웠다처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동해의 낮 최고 기온이 28.9도까지 오르는 등 동해안 지역은 7월 하순처럼 더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맑은 하늘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서울이 23.8도, 대구 26도까지 오르며 평년 이맘때처럼 따뜻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중부지방과 호남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고요.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에서 밤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 북부와 전남 서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 중부지방과 호남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12도, 춘천 10도, 광주와 대구 11도로 오늘보다 쌀쌀함이 덜하겠고요. 비가 내리는 지역은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며 낮 동안에도 비교적 선선 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9도, 춘천 21도, 대전 24도, 광주 23도, 강릉 25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남 내륙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모레 어버이날에는 오후에 강원 내륙 지역에만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맑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반도체 관련주 매수세에 힘입어 6% 넘게 급등하면서 사상 처음 7천선 고지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장보다 6.45% 오른 7,384.56의 장을 마쳐 6천선을 뚫은 지 47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7천대에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7천을 돌파하면서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29% 내린 1,210.17의 장을 마쳤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 요구와 관련해 미국 측이 잠시 일을 중단하기로 한 만큼 정부의 참여 검토 역시 불필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또 우리 국적 운반선 남우호 폭발 사건과 관련해 현재로선 이번 사태를 피격으로 단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르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남우호가 예인돼 두바이 향해 도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러시아 전승절 행사를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 인근을 드론으로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각 4일 저녁 북한 대사관을 포함해 외교 공관들이 몰려있는 모스크바 도시에서 1.6km가량 떨어진 곳에 드론 공격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드론 공격이 근처에 북한 대사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표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현행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실제로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게 헌법과 농지법의 명확한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위성사진을 AI로 분석해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농지를 파악하는 체계를 갖추고 관련 신고 포상 제도를 확대해 잘 활용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검찰과와 대검찰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 5월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김 여사를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후 3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전담 수사팀 구성과 수사 상황 등을 묻는 메시지가 발견되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옛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애고 쌌던 경찰 바리케이드가 6년 만에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정오쯤 1751차 정기 수요 시위 시작에 맞춰 소녀상 주변에 있던 바리케이드를 철거했습니다. 앞서 김병헌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대표의 위안부 혐오 시위가 본격화하며 경찰은 2020년 6월 소녀상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했고 정의기억연대 요청으로 5년 11개월 만에 완전히 철거했습니다. 김은중 전 수원 FC 감독이 오는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잡게 됐습니다. 오늘 대한축구협회는 차기 올림픽 대표팀 사령탑으로 김은중 감독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임은 감독과 코치가 한 팀을 이루어 지원하는 공개 채용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쿠팡이 오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실적 보고서를 보면 쿠팡 INC의 1분기 영업 손실은 2억 4,200만 달러, 약 3,500억 원을 기록해 4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손실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매출 역시 8% 증가에 그쳐 쿠팡이 2021년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이후 가장 낮은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2도 등 전국이 9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5mm 안팎의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유린구였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코스피가 7,300선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변수로 꼽히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법안과 관련해서 처리 시기와 내용 절차 등은 6.3 지방선거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이후에 하겠다는 건 결국 하겠다는 것으로 조삼모사일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어제 수도권 중부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에 이어 오늘은 영남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공동대응 방침 밝혔습니다. 계엄 요건 강화와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 전문 수록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찾아서 협조를 요청했고 장 대표는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 추진을 언급하면서 위헌적인 행태를 자행하면서 개헌을 입에 담는 건 모순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경북지사 3선에 도전하는 이철호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를 전화로 만나봅니다. 경북에서 꼭 이루고자 하는 청사진과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까지 같이 들어봅니다. 뉴스레터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K 정치 토크입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늘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천 넘어섰습니다. 중동 사태 끝나지 않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 화재 등 악재가 있는데도 코스피는 거침이 없습니다. 자, 전수미 대변인님,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3: 이제 드디어 한국 시장이 평가가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항상 외교관들이나 그 다른 외국인들 만나면
1: 네.
3: 한국의 문제는 예측 불가능성이다. 항상 지금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당했던 게 한국 주식시장과 한국 시장인데
1: 네.
3: 이제는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과거 윤석열 정권 때에 정말 너무 리스크였잖아요. 그때 뭐 주가나 모든 생활이 다 안 좋았죠. 지금은 정상화되가는 과정.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한 게 3법 개정안을 통해서 그 기존의 이제 대주주 그다음에 회사 위주가 아니라 그런 이제 자사주를 통한 그 이익 분배 그런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진짜 정식으로 외국인이나 어느 소액 투자자들도 누구나 배당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기 때문에
1: 네.
3: 외국인 투자자도 아 이제는 정말 대기업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네. 예측 가능성이 있네. 우리 투자해볼까?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는 결과물을 보고 계십니다.
1: 네. 전수미 대변인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해 주셨고요. 손수조 대변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2: 네, 일단 7천 넘어선 것은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같이 또 근데 봐야 될 것은 이런 이제 뭐 고환율과 고물가와 고유가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2: 코스피 7천 넘은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의 삶이 지금 매우 나아졌다, 삶의 질이 높아졌다, 또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조금 섣부르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이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현재 AI 산업이 호황기를 맞으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이 어떤 그런 주도하면서 증시 부양의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1: 네.
2: 과연 실물 경제, 대한민국의 경제 펀더멘털 자체가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코리아의 어떤 그런 우리의 이게 인정을 받는 상황인가? 실물 경제도 과연 탄탄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평가할 땐 또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 증시가 몇 번이나 사이드카가 걸렸어요. 오르고 내리기를 정말 널뛰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펀더멘털 자체가 탄탄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또 목도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고 미국에서 나온 각종 보고서에 의하면 중동 전쟁에 의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가장 많이 입은 국가가 또 어디냐 했을 때는 또 한국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실물 경제의 그런 펀더멘털 부분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고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는 우리가 또 어떻게 앞으로 잡으면서 네. 국민분들께서 느끼는 그런 경제의 호황은 언제쯤 우리가 또 가져드릴 수 있을지 이 고민은 또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1: 네. 자, 이재명 정부는 또 자본의 이동, 부동산에서 주식 시장으로 이렇게 옮겨와야 된다. 이런 부분도 이제 강조를 했는데, 자, 자연스럽게 부동산 문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SNS 통해서 부동산 불패는 없다. 이런 그 글을 올렸습니다. 주택 시장 정상화 의지를 이제 강조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이 5월 6일인가요? 그럼 5월 9일까지
3: 네.
1: 양도세 중과
3: 중과 유예.
1: 예, 유예했는데 다시 말해서 5월 10일부터는 중과 시행이 되는 거네요.
3: 네, 그렇죠?
1: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매물을 많이 나오게 하고 약간 그런 효과를 노렸었는데 자칫 뭐 이런 관측도 나와요. 약간 뭐 뭐라 그럴까 안 좋은 관측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들의 매물 잠금으로 이어지고 또 집값 상승되고 전월세 더 어려워질 거고 뭐 이런 부분에 걱정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언급한 것도 약간 그런 가능성까지 다 고려했나 뭐 그런 관측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3: 더 이상 특권의 사각지대를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이게 우리가 다주택이 문제가 됐냐 하면 예외로 두고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 버티면 또 풀어줄 거야. 버티면 또 풀어주겠지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거를 딜레이했기 때문에 아 이번에도 그러겠지 말만 하는 거겠지 선거도 있는데 설마 그렇게 하겠어? 하지만 더 이상 특권지대 따위는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불패가 시장 신화가 아니고 정책 후퇴를 먹고 자란 이제 어떤 투기 신화였다라고 봤을 때 그래서 세금으로 사실 겁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약속을 지켜서 더 이상은 이제 그 투기 로 이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 수요자를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직접 약속을 하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정부의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지금 주는 거다. 이제 실행하는 거고 이제는 저 정말 투기 자산으로서 부동산이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될 거다. 그리고 이거는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버티셔도 돼요. 세금 내시든지 아니면 시장에 내놓으시든지. 그건 본인의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래요. 자유의지로. 뭐 세금을 내든지
3: 시장에 뭐 매물을 내놓든지
1: 시장에 매물을 내놓든지 네. 하면 된다. 근데 이제 손수저 대변인님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1주택자를 어떤 투기의 대상으로 보냐 이런 인식의 어떤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2: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가장 요점은 그러니까 투기 세력을 막는 것. 이것은 뭐 진영의 문제와 상관없이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과연 그 투기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장특공에 대해서도 폐지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어떻게 보면은 한 주택을 보유하고 전월세를 살던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한 주택, 1주택은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 1주택자들까지도 투기 세력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무조건 지금 집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자유의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하니까요. 특별 공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자유의지에 맡긴다라고

0: 치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사실 이거 정책을 건드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는 이 부동산을 세금으로는 절대 건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양도소득세를 중과 유예를 이제 없애면서 시행을 하게 되고 장기 특별 보유 공제도 없애고 이런 또 보유세, 양도세 부분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가지고 지금 부동산을 보고 있다. 그리고 1주택자들까지도 투기 세력으로 보고 있다. 전 이 부분이 문제라고 보고요. 일단 부동산 정책은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인데 지금 공급이 절대 안 되고 있습니다. 뭐 6만 호 공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이렇게 6만 호 공급을 입으로만 이야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요와 공급 자체가 지금 전혀 반대의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고 대출은 대출대로 지금 다 막고 이러다 보니까 실거주 실소유주들의 전월세 대란이 일어나면서 우리와 같은 뭐 청년 세대들 신혼부부들 그다음에 집 한 채 처음으로 구매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1: 이 질문도 전수미 대변인께 먼저 드린다면 뭐 여러 가지 흐름으로 볼 때 뭐 장특공도 얘기하셨습니다만 보유세 강화도 그렇고 1주택자에게도 어떤 세금 부담이 늘어날 거다 이런 좀 뭐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자, 그럼 선거 이후에는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보세요?
2: 선거 이후에는 이게 결국에는 하나만 보지 마시고 이제 여러 가지 하는 이유가 저희가 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네. 금융도 보고 공급도 보고 임대차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민주당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공급에 대해서는 이미 과천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공급 확보와 주민 설득과 그 과정들을 이미 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핵심은 도심 속도 또 방향입니다. 이 세 개를 기조로 해서 이미 삽을 뜨거나 주민 설득에는 이 과정들이 충분하게 검토가 됐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 그리고 그래서 투기 수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 투기를 잡고 실수요자와 세입자를 위한 정책을 편다. 더 이상 버티면 오르겠지. 그다음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정부에서도 물러나겠지. 이러한 똑같은 행태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의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근데 추가적으로 하나만 드리면 그 전에도 어느 정권이든 이제 투기를 잡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세금으로 잡으려 그랬을 때 대부분 이제 실패를 했고 자 그렇다면 투기를 잡는 건 좋은데 네. 잡으려 그러다가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역작용이 더 많아가지고. 그럴 우려는 없다고 보세요.
2: 그래서 제일 핵심이 실거주랑 네. 투기의 보유를 이거를 가르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 최고의 그 관심사고 핵심이고 그래서 같은 1주택이라도 내가 사는 집과 남이 사는 집으로 나의 자산을 불리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명확하게 구별을 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기준이고 그다음에 뭐 장특공 같은 경우도 가장 큰 목적이 뭐 여러 가지 뭐 선거용이다 뭐 하시지만 저희는 주거 안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소유자 주거 안정으로 이 모든 거를 추진을 하기 때문에 보유세도 마찬가지 세금은 대통령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맨 마지막 단계에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저희가 무조건 다 추진을 하고 뭐 세금으로 다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말씀드린 세제와 금융과 임대차와 공급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엮어서 같이 하는 절차 단계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어떻게 선수조 대변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집을 안 팔았거든요. 그리고 하정우 후보도 지금 분당에 집을 안 팔았어요. 그리고 부산 북구에 출마를 하면서 전세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꼭 살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들께 모두에게 사연이 있습니다. 사유가 있고요. 그런데 무조건 살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 것을 그걸 투기로 몰아세울 수 있느냐. 그 누구는 투기고 누구는 그것이 실거주고 이거를 또 어떻게 나눌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정책을 하는 대통령 본인께서도 지금 집을 못 파는지 안 파는지 그런 상태고요. 이 하정우 전 AI 수석 그러니까 이 국가 고위직에 있는 분들도 이 제도를 못 지키는데 국민들께 어떻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키라고만 할지 저는 도대체 앞뒤가 안 맞다 생각합니다.
1: 네. 부동산 이슈를 계속 조금 더 할게요. 선거철에 부동산 이슈 민감합니다. 가장 영향받는 게 서울입니다.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뭐 전세난, 집값 상승, 공급 부족 이런 그 현안들 놓고 그 원인 놓고 이제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전수비 대변님, 이 공방은 어떻게 보셨어요?
2: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금 신임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그

0: 지갑 폭등, 뭐 전원세 폭등 얘기하실 거면 본인은 서울시장으로 도대체 뭐 했는지 저는 묻고 싶은데, 왜냐하면 서울시장은 어떠한 이거 논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집값이 폭등하고 할 때 본인은 서울시장에서 도대체 뭐 했는지, 청년 주거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셨는지, 이렇게 폭등할 때 그걸 안정시키기 위한 서울시만의 대책은 뭐였는지, 그런 거를 마땅히 없으니까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장으로서 책무는 다하지 않고 책임자로서의 뭐 죄송하다, 제가 잘못했다 인정하고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뭐 집값 폭등했다, 전월세 폭등했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게 지금까지 서울시장을 해왔던, 그리고 그걸 지켜봤던 서울 시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그 굉장히 요구심에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전수조 대변인,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2: 결국 부동산은 이제 공급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신통기획이라는 이제 정책을 통해서 좀 신속하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이루어내는 그런 정책을 폈었죠. 민주당 정원우 후보 측에서는 이 신통기획 정책을 처음에는 굉장히 비판을 하다가 결국 본인도 착착 개발인가요? 아무튼 굉장히 비슷한 정책을 내면서 똑같이 이 부동산 공급 개발에 신속을 기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재개발 재건축 이게 기간이 걸리는 게 기본 기간 20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서울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한 5년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 5년이라는 부분을 신통기획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인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전체 걸리는 한 그래서 토털리 한 15년 정도로 이제 줄인 건데요. 이거를 지금 정원우 후보는 더 빨리 10년으로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물리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부러운 것은 알겠으나 이거는 물리적으로 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과천 공급 이런 것도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문재인 정권 때 이미 그 공급 개발에 착수를 해서 한번 시도를 했었으나 그 과천에 계시는 주민들과의 의견과 맞지 않아서 실패했던 정책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이재명 대통령은 똑같은 이 문재인 정부 당시의 공급 정책을 똑같이 재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시장이 못 받아들이고 안 믿는 겁니다.
1: 네.
0: 반론하자면 과천은
1: 전승희 대변님 짤막하게.
0: 네. 문재인 정부 때 그거는 지역이 과천 지역이 다르고 재탕은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5년 동안 서울시 뭐 했냐 했을 때 아파트 재건축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전월세 대책이라든가 아파트가 아닌 거에 대한 공급이나 공공임대나 아니면 청년이나 뭐 신혼 주거 지원은 충분히 5년 동안 서울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안 하신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이거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넘긴다? 굉장히 이거는 시장이 할 소린가? 그렇게 반문을 하고
2: 싶습니다. 안 하시지 않았습니다.
1: 네. 네. 자, 서울시장 여론조사입니다. SBS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의 의뢰해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무선전화 면접조사로 서울 유권자 800명에게 서울시장으로 누구를 지지한지 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관리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결과 정원호 41%, 오세훈 34%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층 21%. 자, 전수미 대변님, 이 결과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0: 결국에는 이제 정권 안정론과 서울의 이제 교체론, 새로운 사람 그걸 만난 결과로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전 중도층이라고 봐서 중도층은 10% 정도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여론을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이미 콘크리트층이 양쪽으로 다 돼 있고 그냥 중도층의 표심이 중요한데 과연 지금의 오세훈 시장의 정책들을 뭐 여러 가지 뭐 감사의 정원이라거나 아니면 뭐 그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종묘 앞에 높은 빌딩을 세운다거나 한강버스 이 모든 것들이 그 정말 시민을 위한 거였는지 정치 관람 쇼였는지를 뭐 콘크리트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선 가능성 지표 봤을 때 유권자가 될 사람으로 정원호 그 후보를 봤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부동층 21%는 아직 큰 변수지만 네. 프레임은 선명하고 정책은 굉장히 생활형으로 그래서 이제 승부처는 결국에 집값이 되지 않을까. 민생을 얼마나 안정시킬 수 있고 집값을 잡을 수 있나. 이제 그렇게 민주당은 자만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부동산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이제 해주셨는데 손수조 대변님 이게 이제 계속 여론조사 나올 거예요 앞으로
2: 네.
1: 자 어떻게 어떤 흐름이 저 생길 걸로 보세요.
2: 네, 일단 여론조사는 추이를 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아마 여론조사가 있을 텁니다. 뭐 정당을 보는 그런 이제 정당 지

0: 지지도를 물어보는 여론조사도 있고 한데 그 추이는 결국 무엇이냐면 초반에는 더 많이 격차가 났습니다. 근데 점점 그 격차가 좁혀진다라는 것을 그 추이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는 그것이 결국 부동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장특공 폐지 이게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특공을 폐지한다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사실 민주당과 그리고 특히 정원우 후보마저도 그렇다 이것이 우리의 정책이다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장특공 폐지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받으면 서울시에서 표가 두두두 떨어질 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정책이다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주제인데요. 장기 보유를 하고 있는 것에도 세금을 매기겠다. 그러니까 내가 전 집이 하나 보유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연으로 인해서 잠시 전월세로 살고 있어도 이 사놓은 집에 대해서는 또 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는 그 심리가 작용 하면서 이 지지율의 오차 격차가 좀 줄어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부산 복감으로 가봅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전 의원 공천했습니다.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3파전이 됐습니다. 자, 한동훈계 한지하 의원이라고 있죠. 지난 연휴 동안 한동훈 무소속 후보 찾아서 뭐 도와줬는지 지원을 했는지 어쨌든 찾은 걸 두고 장동혁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 일제히 징계 가능성 언급했습니다. 전수비 대변님, 징계 받을 만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2: 저는 이게 국민의힘의 민낯이라고 봐요. 이게 징계를 받아야 되는 사안입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한동훈 한지하 의원 말해도 저 개인적으로 한지하 의원 잘 알거든요. 근데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애당심도 정말 강하고 애국심도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대 당이지만은 되게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의원이기도 한데 아니 이렇게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 진짜 건전한 보수인 사람을 징계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동훈 뭐 그 현장 방문했다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전에 당대표였잖아요.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사람이고 무소속으로 나간다는데 그거를 방문했다고 지도부에서 이렇게 공포해버리고 이렇게 그 징계를 말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말하고 싶은 건 지도부가 진짜 자신감이 없구나. 이렇게 혹시 한동훈한테 갈까 봐 주도권을 뺏길까 봐 그런 권력 싸움에서 불안해서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징계라는 그런 카드를 꺼내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에 국민의힘이 보실 때 국민들이 아 지금 6.3 지방선거 앞두고 뭐 보수 다 결집해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내부 싸움하고 있는 얘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정말 보수층에서도 너무 한심하게 보실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1: 손수조 대변인님 조금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0: 그럼요. 이것은 정당 생활을 하고 있는 일반 당원이라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 무소속입니다. 현재 그렇죠. 뭐 그 전에 어땠고 앞으로 또 어떨고 이건 차치하고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후보가 있고 또 무소속 후보가 그 같이 붙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입니다. 본인이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이라도 또 문제겠지만 비례대표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당의 이름으로 그 당의 간판으로 당의 표를 받아서 당선된 비례대표죠. 그 비례대표로 당선됐다고 하는 것은 그 국민의힘을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어떤 뭐 당비가 됐으면 당비일까요? 싸움을 했으면 그 싸움의 호기로움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당원들의 모든 것이 결집된 힘이 그 국민의힘이 오늘을 만들었고 그걸로 네. 당선된 분이에요. 그런데 무소속을 도우려 지금 간다는 것은 정당 활동에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해당 행위입니다. 이거 원칙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원칙에 대한 문제, 원칙이 깨진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는 것이 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지금 민주당에서 전북도지사로 안호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호영 결국은 그 전까지 우리 당 사람이었고 한데 도울 수 있지 뭐라는 똑같은 논리로 민주당이 돕는다고 해보십시오.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이거는 양 당을 떠나가지고 무소속을 돕는다는 것은 당연한 해당 행위입니다.
1: 자 좀 연결되는 거라서 손수조 대변인께 좀 네. 여쭤볼게요. 오는 10일 일요일입니다. 주말이죠. 공교롭게도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한동훈 무소속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둘이 짰나요? 여튼 똑같은 날이고 도보로 걸어서 한 10분 거리라고 합니다. 두 후보 사무실. 자 분명히 박민식 그 선거 개소식에는 장동혁 대표도 한번 쭉 갈 거예요.
0: 네.
1: 그죠? 자 근데 한동훈 쪽에 가겠다고 예고한 사람들이 이미 또 좀 있습니다. 이른바 친한동훈계. 자, 그러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어떨지, 이런 모습을 지금 뭐 한 달도 안 넘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당에서는 이거를 좀 소화해야 되나, 어떻게 넘겨야 되나, 어떻게 보세요?
0: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가 있고 정당은 우리 당을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수권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에서 네.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을 위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은 당연하고요. 무소속 후보로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뭐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무소속 후보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국민의힘에 해를 끼치기 위한 목적으로 출마한 후보에 대해서 응원하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만약에 그 현장을 참석한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대표적인 해당 행위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1: 네. 자, 이제 전수미 대변인님 짤막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징계 자체가 잘못된 거다. 뺄셈 정치를, 그것도 선거를 앞두고 한 게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다. 그 가서 돕는 것 자체만 보고 만약에 그 잘못됐다고 하는 거는 부당하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문제는 이제 딱 4주 남았어요. 한 달도 아닙니다. 4주 남은 시점에서 당이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 게 유권자들에게는 좀 부정적으로 비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2: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 지지하시는 분들이 되게 안쓰러워요.
1: 국민의힘을 너무 걱정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2: 아, 왜냐하면 저는 국민의힘이 네. 잘 돼야 민주당도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서로 견제와 감시와 균형을 그럼요. 하는 게 지금 네. 여당과 야당인데, 야당이 제대로 못하면은 여당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좀 제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윤호갱 공천 제발 안 했으면 좋겠고 네. 뭐 이진숙 이런 사람들 뭐 공천을 줘서 아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호갱이고 전혀 반성하지 하지 않고 있고 지금 개헌도 이렇게 반대하는 게 결국에는 그 다시 개헌을 하기 위해서거나 개헌할 결심이 아직 있구나 그런 의구심을 자아내지 않도록 좀 절연할 거 절연하시고 공천도 했으면 좋겠고 한동훈도 그러니까 지금 뺄셈 정치가 너무 정확하신 게 네. 그냥 당 지도부에 감히 반대 목소리를 내면 다 이렇게 징계하고 잘라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뭐 정말 새해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 다 통합하고 하나의 목소리로서 이제 건전한 보수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감히 제왕적인 나한테 반대의 목소리를 해라고 쳐내는 정치를 했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의 목소리로 정말 승리하는 것을 보고 싶은 유권자도 있을 텐데 그 기대를 저버리고 안에서 그 왕권 다툼만 하신다면 그게 대한민국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복합 관련한 뭐 짤막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제 그 하정우 민주당 후보 관련해 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이제 지원하러 와서 오빠 네. 발언. 그게 이제 사실은 좀 이제 가라앉은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다시 또 사과도 하고 뭐 하정우 사과, 정청래 사과 다 했는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그걸 약간 두둔하는 듯한 이런 사람들은 머릿속이 온통 XX 마귀로 가득 찬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니 도대체 다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저 당의 성인지 감수성이 어떻게 된가 이런 비난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승민 대변인님.
2: 국민의힘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얘기하시면 좀 서운하긴 합니다. 박민영 대변인을 비롯해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이미 많이 증명을 해 주시는 주자들이 있어서 그렇고 뭐 도찐 개찐이라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도 사실 좀 아쉬운 점이 있죠. 민주연구원 부원장님이 이거를 좀 사과도 하셨고 했으면 끝나는 일로 하고 다음 넥스트 페이지 그러면 하정우 후보가 어떻게 부산의 미래를 만들 건가 뭐 AI나 네. 뭐 일자리라든가 뭐 청년 이런 상징성으로 좀 정책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매몰돼서 그거를 다시 변론을 하면 다시 또 점화되고 솔직히
1: 다시
2: 말하면
1: 사람들이 상기하죠.
2: 예, 국민의힘에 솔직히 먹거리로 주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다시 재점화를 하셨는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합니다.
1: 네, 선수조 대변님.
0: 민주당은 좀 스스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있었던 성추행 논란 장경태 의원이 또 있었죠. 그때도 굉장히 이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지금 이번 오빠 논란도 지금도 여전히 이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정우 후보가 나이가 거의 50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있다 그래요. 그럼 그 아들 친구 보고한테도 가서 오빠 해보라고 할 겁니까? 이거는 도무지 생각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딸아이를 둔 엄마들이 지금

0: 난리가 난 것이고 굉장히 화가 난 것이고 여성단체에서도 지금 성명을 내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 이 공보실에서 내는 그런 몇 줄의 문장으로 끝내버리더라고요. 하정우 후보 손털기 논란 있을 때도 뭐 손이 저렸다 이렇게 거의 예, 해명하듯이 변명하듯이 넘어가는 거 보고 굉장히 제가 조금 아쉬웠는데요. 이번에 이 오빠 논란 관련해서도 전혀 본인이 무슨 잘못을 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변명을 하는 그런 태도가 오히려 저는 더 아쉬웠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긴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답게 평소보다 도로가 분주한 편이었습니다. 퇴근 정체가 절정인 지금은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인천 방향 영동고속도로 동수원부터 밀리기 시작해 동군포 쪽으로 긴 구간 주춤하고요. 반대 강릉 방향 군자요금소에서 서안산 사이 꽉 막힌 정체는 서안산 1, 2차로가 모두 사고로 차단돼 있어서입니다. 현재 차량들 3차로를 통해서만 겨우 소통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구리 쪽도 송파에서 서하남 사이 주춤하다가 상일 나들목부터 구리 남양주 요금소 쪽으로 사고 정체 남아있고요. 이후 경기 서쪽 노우지 분기점부터 송내까지는 9km 구간, 판교에서 일산 방향도 판교와 시흥에서 송내 쪽 이동량 꾸준합니다. 또 목포 쪽 서해안선 팔탄 분기점 부근 3차로와 갓길에 고장난 대형 화물차 처리 구간도 살펴 지나셔야겠고요. 끝으로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수 쪽 기름램프 부근 2차로에선 사고 차량도 수습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3: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격전지 평택을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김영남 전 의원과 마주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각자의 비전, 가치, 정책을 두고 평택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겠다.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국 후보 측은 위안부, 세월호 등 과거 김영남 후보의 4개 발언에 대한 해명 요구했습니다. 주로 유이동 후보를 공격하기보다는 주로 이제 김영남 후보와의 공격에 이제 집중을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자, 이 모양새는 어떤 거라고 지금 분석을 하세요? 전수민 대변님.
4: 되게 위험한 감정전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왜 이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각자 후보를 내고 선거 연대를 안 내서 서운하신 건 있는 거 알겠지만 이런 감정전에 해야 될 때가 아니고 지금 화살은 국민의힘 후보한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일을 다 들춰내면서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공정 절차를 절쳐서 전략공천한 후보인데 그 후보를 공격한다는 건 선거 연대를 한때 예치시고 같이 연대를 얘기하셨던 주급 대표가 맞나라고 이제 의구심이 들잖아요.
1: 네.
4: 근데 이렇게 하신다면 뭐 다시는 민주당 안 보실 생각인 건가? 왜 이렇게 민주당에서 지정한 후보에 대해서 과거의 일을 들춰내고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어떠한 그런 여지를 좀 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가장 지금 박수칠 거는 국민의힘 후보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국 후보는 검찰개혁 상징성이 있는 사람인데 이거를 검찰개혁에서 뭐 멸문지와 당한 동정심이 있죠.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어떻게 평택의 미래를 바꿀 건가 이런 비전을 지금 제시해야 될 때인데 이럴 때가 아니다. 정신 차리시라 말하고 싶고 김영남 후보도 지금 평택은 이슈가 정말 많습니다. 미군 기지부터 해서 주거, 뭐 청년, 뭐 교육, 안정 이런 것들을 저는 차라리 무대응했으면 좋겠어요. 대응하지 마시고 내가 평택에 왜 왔는지 평택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건지 이렇게 비전 제시를 하시면서 싸워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1: 김영남이 무대응하는 게 맞다. 조국혁신당이 왜 이런 식으로 뭐라 그럴까 깎아내리기 경쟁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건데 손수조 대변님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한테는 유리한 겁니까? 혹자는 둘이 너무 부각돼서 유희동한테 별로 유리하지도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0: 글쎄 이런 식으로 부각되는 게 뭐 좋을까요? 전 오히려 예, 이런 식으로 부각되는 것은 우리 평택 시민분들이 보시기에 둘이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사실 원래 평택에 계신 분은 유희동 의원님밖에 없었습니다. 조국 후보 같은 경우는 평택시가 된 지 30년이 지났는데 평택군이라고 할 만큼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죠. 그리고 본인이 사진 잘 나오기 위해서 살아계신 어른에게 재배를 하는 무슨 그런 실수도 하고요. 여러 가지 실수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김용남 후보를 또 확정을 짓자 김용남 후보에게 구원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예전에 김용남 이제 전 의원께서 조국의 저격수로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뭐 이제 조국 펀드 같은 거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또 뭐 반성문을 쓰라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사실 그건 또 따지고 보면은 굳이 불러낼 이유가 없는 이슈였는데 왜 또 이 조국 펀드를 소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계속 조국 때 김용남, 김용남 대 조국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네거티브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서로에 대한 네거티브가 이제 비춰지면 감정 싸움처럼 비춰지고 결국은 지켜보시는 평택 시민분들께서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왜 둘이 저렇게 정치적인 싸움만 하고 있느냐라는 비판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1: 네, 이 질문은 손수조 대변인께 먼저 해볼게요. 민주당은 추경호, 이진숙 등 공천 거론하면서 윤 어게인 공천, 제2의 내란 공천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자, 민주당의 윤 어게인 공천 공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유권자들에게 어느 정도 먹힐 거라고 손수조 대변인 보세요.
0: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권 시기에 뭐 활동하셨던 분들, 대통령 선거 시기에 뭐 옆에 수행하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에게 윤 어게인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 옆에서 있었던 그 이제 분들이고 네. 지금 당장 민주당의 후보들은 본인이 문제입니다. 본인이 범죄 사실이 있고 본인이 전과가 있는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공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게인이라 친다면 오히려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는 문재인 어게인이죠. 문재인 정권 시절에 활동했던 분이고 또 여론조작이라는 드루킹으로 또 전과가 있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후보도 공천을 하면서 뭐 이제 다른 당에다가 이런 어게인 붙일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정원우 후보 같은 경우도 경찰 폭행 논란이라든지 그런 전과, 그다음에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도 선거법 위반 전과, 그리고 천영미 후보 같은 경우는 내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이재명도 있는데 내가 뭐가 문제냐 또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후보 본인이 문제인 사람도 민주당에 굉장히 많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1: 정진석
0: 없습니다.
1: 정진석 전 실장은 어떻게 되는지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짤막하게.
0: 7일, 8일 그 안에는 아마 당 내부에서 결정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렇죠. 정진석 실장인 같은 경우는 비서실장이라는 또 중책을 맡으셨기 때문에 또 이런 비판에서 더구나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신다 합니다.
1: 자, 이 부분 전수미 대변인 어떻게 보셔?
4: 그러니까 전두엽 대표가 미국 갔다 오신 것도 그 전에도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다들 너무 기대했어요. 진짜 사과 진정으로 내란에서 사과하시고 윤석열과 결별하고 진짜 새로운 국민의힘 진짜 건전한 보수 너무 기대했는데 결국엔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보수와의 그런 결별도 없었고 오히려 강력한 뭐 장해찬이나 박민영이나 윤어게인으로 불리는 핵심 사람들이 다 지도부의 포진 내에 있었잖아요. 근데 국민들을 볼 때 뭐 간판까지 바꾼다 이름 바꾼다 결국엔 안 되고 그러니까 간판만 바꾼다고 뭐 얼굴에 점 찍는다고 국민의힘이 뭐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안 바꾸고 어떤 구도도 안 바꾸고 본인도 안 바뀌는데 국민의힘 바뀌는 게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어게인 공천이라고 한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상징적으로 이진숙 뭐 대구시장 뭐 같이 떨어뜨려 하지만 결국엔 공천 줘버리고 가장 상징적인 게 이재명 대통령 때리고 윤어게인의 상징적인 인물들을 공천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대권 그리고 자신의 그 왕권을 위해서 장동혁이 힘쓰고 있는 거를 국민들은 다 보고 있고 결국엔 심판하실 겁니다.
1: 네. 주제를 바꿔볼게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5: 지금 현재 공소취소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거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론이 조금 불리한데 싶으니까 시기와 방법, 뭐 절차를 좀 뭐 논의한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공소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말은 못하고 시기를 조정하겠다? 선거만 지나면 바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반드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자, 전수미 대변인님.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공소 취소 안 한단 말은 못하고 시기만 조정하겠다. 선거 끝나면 바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했는데 똑같은 질문을 드리면 선거 끝나면 하겠다는 건가요?
4: 아니 이거는 선거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윤석열 정권 때 자행됐던 정치 표적 수사, 그 정치 검사들의 그런 잘못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하는 거고요. 선거가 있다고 진실 규명을 멈춰야 됩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뭐 총선, 지방선거 항상 선거판인데 그럼 언제까지 계속 선거를 핑계로 진실 규명이라든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이거를 선거와 연관시켜서 아니면 특정 방탄으로 논리를 연결시켜서 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그만큼

0: 단계가 없고 그다음에 진실 규명을 위한 정상화를 위한 단계 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근데 검찰의 수사 행태라든지 뭐 기소가 정당했냐 이런 부분 따지는 것보다
0: 네.
1: 이전에 검찰이 기소했던 그런 부분을 특검이 갖고 와가지고 이 주체가 다른데 어쨌든 갖고 와가지고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어쨌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래서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 그 길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0: 네, 그렇죠.
1: 그런 부분이 과연 정상이냐 이런 걸 묻는 거죠.
0: 왜냐하면 검찰 과거의 검찰 윤석열 정권 그 검찰 독재 정권의 과오를 이제 대제로 바로 잡는 이제 사법 정상화의 과정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이제 비정상의 이제 정상화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손수조 대변인은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광역단체장들이 계속 이제 긴급 기자회견 하던데.
2: 그럼요. 이거는 선거와 상관없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본인 죄를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특검을 가동한답니까?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호기롭게 조작 기소라는 이름을 달고 국정조사를 진행했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오히려 목도하신 것은 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북한에 돈을 줬구나. 아,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결국 돈이 갔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목도하셨습니다. 어쩌면 관심이 없으셨던 국민들께서도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대북 송금이라든지 아, 연어 술파티라는 것이 없던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되신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국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때 야당이 쓰는 방법이 특검입니다. 그런데 이 특검을 지금 여당이 본인들이 이 특검을 가동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어불성설이고요. 지금 오늘 그렇지 않아도 김건희 여사의 2심을 맡았던 신종호 판사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주영 대장동 검사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던 또 일도 있었죠. 지금 많은 판사, 검사, 법조계 인사들이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시고 왜 도대체 이러한 이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국민들께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죄를 지우려고 하는 이런 오만한 시도들을 어떻게 보실지 다시 한번 조금 뉘우쳐야 되는 시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여튼 그 판사의 극단적 선택이 연결고리로 그 인과관계가 드러난 건 없습니다. 어쨌든 그 조금 손수조 대변님이 추정해서 좀 비슷한 뭐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신 것 같고요. 요거는 손수조 대변인의 개인적인 추정, 예, 추측이라고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근데 전수미 대변님, 실제로 수도권이나 영남권에 있는 그 민주당 후보들도 상당히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방선거 전에는 안 한다는 취지로 오늘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 이제 연임에 성공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아, 그래, 이거 민심에 영향이 있겠다. 이런 거를 스스로 좀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0: 사실 뭐 여러 가지 고려해야겠습니다만 이제 네. 저희가 뭐 이거를 계속 국민의힘에서 공소 취소랑 연결을 하는데 저희가 목적이 공소 취소가 아니라 진실 규명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당 내에서도 이걸 해야 된다. 선거 때문에 핑계대면 안 된다라고 그런 목소리 사실 많고 검찰의 지금 조작수사 의혹 그다음에 공권력 남용 규명이 특검의 명분인데
1: 네.
0: 그 특검 자체 그거 특검에서 이게 공소 취소가 결론이 아니라 수사 과정의 위법과 조작을 확인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법적 조처가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결론은 정해놓은 게 아닌데 이거 공소 취소를 하는 것 자체에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당내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지역에서도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1: 네.
0: 대통령께서도 속도에 대해서 좀 검토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신 것도 있고 당내의 그런 목소리도 다 취합을 해서 그래서 속도 조절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거는 손수조 대변인 게 짧게만.
2: 네.
1: 이게 일단은 민주당이 아마 저 지방선거 전에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거 쟁점이 된다?
2: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을 통한 공소취소 이것도 지금 굉장히 지금 문제인데 이걸 지금 선거 전에 하고 후에 하고 어쨌든 하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비롯한 전반적인 대한민국 지금 이재명 정권의 사법 파괴 자체가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 쟁점이 되지요. 된다고 보고요. 지금 상권 분립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 사법의 시간과 사법부에서 이미 결정이 난 부분을 다시 정치권으로 가지고 있는 이 행태 자체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1: 국회가 내일

0: 본회의 열고 헌법 개정안 상정에서 표결에 들어갑니다. 우원식 의장과 원내 6당 개헌에 동의했고 국민의힘은 선거용이자 독재적 개헌이라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1: 39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개헌안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단계적 개헌안으로서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것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난 사안입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은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공약이기도 했고 국민의힘 당 대표들이 5.18 묘지에 가서 항상 다짐했던 내용들 아니었습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0: 자,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 통해서 개헌 촉구했습니다. 내용 보면 개헌 요건 강화, 5.18 부마 민주항쟁 이념 수록 등 사실 대통령 연임과는 직접적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손수조 대변인님, 국민의힘이 왜 반대를 합니까?
2: 지금 갑자기 개헌이 왜 나옵니까? 물론 여러 이제 과정을 통해서 개헌 이야기가 이번이 처음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지금 22대 들어서 국회 내에서 전혀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여러 가지 협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상의했던 적이 정말 없죠. 없는데 특히나 이 개헌 같은 경우는 정말 중차대한 국가적인 사안인데 이것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특히나 이 개헌 같은 경우는 국민 투표도 필요한 절차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 물론 5.18이라든지 내부 문항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졸속으로 지금 이번 지방선거 지금 아직 한 달도 남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네. 이것을 이제 처리하자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 개헌 논의가 있을 때 가장 맹점으로 우리가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연임의 대통령 연임 문제인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연임하지 않겠다 이야기하라. 근데 그것 또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젠가 그저께 어린이날이었죠. 어린이가 대통령이 꿈이야라고 했더니 이재명 대통령께서 5년밖에 못해 뭐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결국 개헌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 연임 이야기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두 번 하기 위해서 이러지 않냐라는 의문이 있는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 대통령께서는 직접 그 얘기는 하시지 않고 개헌만 밀어붙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동의를 할 수가 없겠죠.
0: 전수미 대변인님 국민의힘의 반대 어떻게 평가하세요?
3: 말도 안 되죠. 아니 너무 뇌피셜이 강하세요. 얘기도 안 나와요. 연임은.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 국민의힘은 내란 계엄을 했던 당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반성도 해야 되지만 그럼 무엇보다도 가장 협치를 이루어야 될 게 반성의 모습으로 불법 계엄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배의 목소리를 내시고 같이 하셔야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까지 뭐 불법 계엄 방지, 민주화운동 계승,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 연임도 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막는다? 그러면 전 저 국민들과 민주당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개엄할 결심을 또 하시나?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그 자체가 전혀 과거에 대한 내란, 개엄에 대한 반성도 없고 네. 개엄을 또 할 여지를 두기 위해서 그리고 뭐 민주화, 뭐 특히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핑계, 지금 시기가 아니다라는 핑계로 이걸 미루는 건가? 국민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는 논거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 봅니다.
0: 네. 시간이 한 1분 반 남았으니까 제가 20초 질문하면 각각 35초씩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자, 북한이 북쪽 지역에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조항 신설하고 조국통일조항 삭제했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주장한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수미 대변인님, 그 의미는 뭐라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결국엔 김정은 위원장 적대적 두국가론이 반영이 최고법이 반영이 된 거죠. 네. 내부 우리가 남북 관계는 지금 내부의 특수적 관계로 봤었는데 이걸 국가 대 국가로 이제 정의하려는 거고 결국에는 뭐 제일 적대국이나 불변의 주적 이런 것들도 반영 안 돼서 좀 남한과의 통일이나 소통에 있어서는 문이 닫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점도 있습니다만은 네. 오히려 이런 거에는 저희가 현실을 좀 직시하고 마냥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북한이 이렇게 대응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발 충돌을 또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강제북송 그 어미 문제 나왔을 때도 그게 남한과 북한의 이게 내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그 인도법이 없어서 그게 불거진 문제였거든요. 그런 네네. 식으로 국가 간의 관계로 이걸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가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 로 재정의할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논의해야 될 때가 왔다고

0: 입니다.
1: 네, 손수호 대변님 30초.
2: 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인식이 이 두 국가론을 똑같이 결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인식 자체도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호한 입장으로 우리가 대북 문제에 대해서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동영 장관께서는 이제 이름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불러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던데 저는 이러한 인식이라면은 왜 통일부 장관 그 자리에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통일을 위한 생각을 과연 하고 계시는지 두 국가론을 인정할 거면 통일이라는 건 아예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인식을 계속 갖고 계실 거면 저는 통일부 장관 사퇴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1: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8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6살 민규는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이후 아버지는 2년 전 세상을 떠났고 엄마와는 연락이 끊겼는데요. 생계를 책임지는 할머니는 환경미화 일을 하며 버티고 있지만 끊어진 오른손 인대는 치료도 하지 못한 채 오늘도 일을 나섭니다. 병원에 가는 날이면 할머니를 부축하고 느리게 함께 걷는 민규. 병원비 걱정으로 두 사람의 마음은 늘 무겁기만 한데요. 하루하루 기억이 흐려지는 할아버지와 3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적장애 동생까지 이 모든 돌봄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민규를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12도로 출발할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 8도에서 18도 분포를 보이면서 오늘보다 3도 안팎으로 기온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3.8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특히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은 곳에 따라 약간의 비 예보도 들어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을 보면 서울 20도로 오늘보다 4도 정도 낮아져 내일은 다시 선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은 내일 23도까지 오르겠고 세종, 대전, 광주가 24도, 강릉 25도, 대구 27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7도 분포로 오늘보다 역시 약간 더운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오늘과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으로 대기질은 여전히 청정하겠지만 내일 오후에 이렇게 경상권 중심으로 기온이 높아져 자외선 지수나 오존 농도도 모두 울산 등 경상권 대부분이 일시적으로 나빠지겠습니다. 경상권 내륙은 일교차도 내일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밤새 전국이 맑겠고 중부와 전라권은 밤부터 차츰 구름량이 늘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이렇게 오후에 밤까지 중부지방의 곳에 따라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넘었습니다. 불확실한 중동 정세에도 반도체 실적 기대감에 힘입어 6% 넘게 오른 7384.5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도체 화랑의 올해 1분기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7.8% 증가한 2199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중동전쟁 여파에 석유류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2.6% 상승했습니다. 최근 21개월 사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에 큰 진전이 있었다며 호르무즈 해협 선박 구출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에 대한 봉쇄 조치는 여전히 전면적으로 유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 제한 요구와 관련해 미국 측이 잠시 이를 중단하기로 한 만큼 정부의 참여 검토 역시 불필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6.3 지방선거 격전지를 가보는 순서. 오늘은 경북으로 가봅니다. 경북지사 선거는 민주당 오중기 후보와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이철우 전 지사가 맞붙었습니다. 오중기 후보 최근에 인터뷰한 데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 모시고 경북이 마주한 주요 과제,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 쟁점에 대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철우 후보님 안녕하세요.
4: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3: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 예, 제가 고맙죠. 예.
3: 이철우 후보님 지금 경북 지역 곳곳 누비시느라 눈코 뜰 새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한 일정이 있으셨어요. 긴급 기자회견을 영남 지역 후보 5분이 이제 하셨는데 어떤 기자회견이었습니까?
4: 예. 오늘 울산에서
3: 네.
4: 그 이제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이 5개 시도 지사 후보가 그래서 모여서
3: 네.
4: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쉽게 하면 조작기 소라 이래놓고 그거를 특검을 만들어가지고
3: 네.
4: 그 전부 다 공소 취소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3: 네.
4: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민주주의 파괴다. 그러고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자기가 자기 그 올라가 있는 법을 다 없애느냐. 저는 그래도 이야기했어요. 검찰도 해제했고
3: 네.
4: 또 대법원도 뭐 14명을 26명으로 만들어서 또 현 대통령 임기 동안 22명을 임명한다 하잖아요.
3: 네.
4: 그 자기가 아무래도 임명하면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이 많이 갈 거 아닙니까? 그 검찰 없고 그다음에 자기하고 같이 연루됐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공소 취소도 하고 지금 대법원 끝난 사람도 이하영 이런 사람 대법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심제 만들어놨잖아요. 거기로 네. 가려고 하고. 그럼 있을 때 다 없애고 나오는데 또 무엇이 불안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것까지 하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3: 네.
4: 그런 이야기들을 쭉 시도지사 비슷하게 그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예.
3: 근데 지사님이 보시기에 이철우 후보님이 보시기에
4: 예.
3: 왜 좀 무리해 보이는 저런 것들을 잇따라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4: 그거는 뭐 온 국민이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무리하다 생각이 드니까
3: 네.
4: 뭐 선거 끝나거든 보자 이거잖아요.
3: 예.
4: 뭐 선거 끝난다고 그 국민

0: 국민들이 모르느냐. 선거 때 좀 이용해먹고 선거에 좀 도움받고 선거 때는 그냥 지나가고
1: 네.
0: 선거 끝나고도 한판하겠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 우리 국민이 훌륭하고 이래서 저는 역사가 다 판단을 생각하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1: 네.
0: 민주당 독재가 너무 심합니다. 저도 국회는 세 번 해봤지만 이런 경우 처음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정말 자숙해서 국민을 바라보고 그래 하는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네. 지금 저 후보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하튼 민주당이 일단 지방선거 전에 이거를 안 하더라도 이거는 선거 전 내내
0: 예.
1: 이슈가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0: 당연하죠. 그때 가면 국민 저항이 대단할 거예요. 저도 오늘도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0: 이거는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들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소리쳐봐야 아무리 아우성해봐야
1: 네.
0: 속이 경일 게다 민주당한테는 뭐 어렵건 너는 그런 소리 하는 거 우리 갈 길 간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시도지사들이 뭐 후보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또 법을 그렇게 가는데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께서 판단을 해줘야 된다. 이번 선거 때 본때를 보이고 또 다음 총선도 있고 그런 데서 국민이 결정해 주는 거지.
1: 네.
0: 그래서 국민들을 보고 우리는 선처를 호소하고 아우성 치고 국민들께서 좀 판단을 잘 해 주십사 이런 거예요.
1: 네. 국민이 판단을 잘 해 주십사
0: 예.
1: 말씀해 주셨고요. 자, 재선 경북지사 하셨고요. 이제 3선 도전입니다. 이번 선거 임하면서 예. 도민들에게 제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비전 출마 이유는 무엇인지 출마의 변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0: 예, 저는 뭐 후보하면서 여러 가지 아쉬움도 많고 해놓은 것도 있지만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남아 있고
1: 네.
0: 우리 후손들이 이 지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1: 네.
0: 우리나라 너무 수도권 위주로 바뀌어서 지금 수도권은 미어 터지고 지방은 사람이 없어서 소멸된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는 더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균형 발전이 무조건 돼야 되는데 균형 발전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세계화되거든요.
1: 네네.
0: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공항이 큰 문제입니다. 인천공항 때문에 수도권이 저렇게 비대해지는 거예요.
1: 네네.
0: 그래서 지방에도 뭐 인천공항 정도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춘 공항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라는 작은데 무슨 공항이 그래 많으냐 이런데
1: 네.
0: 세계화 시대는 다 공항, 항만 이거 없으면 절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대구 경북 신공항을 군이 의성 군이 쪽에 이동하기로 했는데
1: 네.
0: 이게 추진이 잘 안 되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경북도 대구시가 분리되고 난 다음에
1: 네.
0: 점점 더 쪼그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직할시 제도를 만들고 그때 이제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지방 도시가 균형 발전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그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1: 네.
0: 그래서 광주도 중심으로 해서 전남이 발전하고 있었고 부산을 중심으로 경남이 발전하고 있었고 대구
1: 네네.
0: 중심으로 경북이 발전하고 있었는데 그때 뭐 이런 이야기가 맞는지 모르지만은 노른자이고 계란이 있으면 노른자의 흰자 딱 띄우는 거예요.
1: 네.
0: 그게 서로가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가 경쟁하고 그래서 없는 집 자꾸 경쟁하니까 더 어려워지고
1: 네.
0: 그래서 대구 경북 통합을 제가
1: 네.
0: 도의사 1년 하고 주장을 했거든요.
1: 예, 예.
0: 18년도 도의사 됐는데 19년도 말에 1년 해보니까 이 도지사는 중앙에 가서 하소연하는 일이 최고의 뭐 큰 일이고
1: 네.
0: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 나누어서 있으니까 그나마 서로 경쟁한다고 더 어려워지고
1: 네.
0: 그래서 우리가 81년도에 나눠졌는데 그때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는 3,700만
1: 네.
0: 대구 경북이 500만 정확하게 495만
1: 네네.
0: 그런데 현재 인구는 지금 40하고도 5년이 지났는데
1: 네네.
0: 현재 인구는 대구 경북 합쳐가지고 480만 정도
1: 네.
0: 오히려 많이 줄었어요.
1: 네네.
0: 우리나라 3,700만에서 5,100만이 됐는데.
1: 네네.
0: 지역 인구는 이렇게 줄어들고. 전라남도 광주는 더 줄어들었고.
1: 네네.
0: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가면은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통합을 주장했는데.
1: 네.
0: 전남 광주는 두 달 만에 통합을 시키고. 대구 경북은 통합이 문턱까지 가서 안 됐잖아요.
1: 네네.
0: 문턱까지 가서 왜냐면 그게 상임위에서 통과되면은 법사위는 거의 법에, 저도 국회를 했지만 법에, 네. 이 다른 법에 입에 들었냐, 자꾸가 맞느냐,
1: 네네.
0: 이런 거 보는 거지, 근본적인 문제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 통과가 안 되니까 좌절감이 엄청나죠.
1: 후보님 보시기엔 당리당략이 들어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0: 그건 민주당에서 지금 전남 광주를 위해서 통합을 한 거고,
1: 네.
0: 대구 경북은 어차피 자기 편 아니니까 안 해주고, 그래서 그게 5조씩 지원한다 하잖아요.
1: 네.
0: 또 권한도 광주를 한 400개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권한도 내려가고, 그러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수도권과 맞설 수 있는 균형 발전이 될 겁니다.
1: 네.
0: 그 우리는 최전이고, 그래서 제가 통합을 2년 후에도 총선 있을 때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그래서 지금 신공항 만들고 영일만 항을 좀 확장해서 세계로 나가는,
1: 네.
0: 이런 걸 만들고 대구 경북 통합해서 덩치를 키워서 수도권과 경쟁하고,
1: 네.
0: 세계와 어깨를 겨누는 그런 지역 만들고 그 외에 산업 재편, AI 산업 재편, 그다음 농업 대전환, 산림 대전환, 어업 대전환. 저 앞으로는 문화예술 관광의 시대가 오거든요.
1: 네네.
0: 문화예술 관광, K푸드 한류에 따라서 K푸드 이런 한일들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은 내야 되겠다, 네. 생각하고 그걸 하다가 통합하면 28년 통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1: 네.
0: 현행법으로서 저는 통합시장은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삼선을 했기 때문에.
1: 네.
0: 그래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내가 못 나가더라도, 내가 출마할 수 없더라도 우리 후손들이 잘 사는 방안이라면 내가 희생되더라도 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이제. 네. 자, 이게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만약에 당선되시더라도 뭐 본인이 통합 자치단체장이 안 되더라도 이건 후손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0: 예. 예.
1: 자, 상대 후보는 민주당 오중기 후보입니다. 8년 만에 재대결을 벌인다고 제가 들었는데,
0: 예, 예.
1: 자, 오중기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뭐 8년 전에도 저하고 경쟁을 했었는데,
1: 네.
0: 일단은 인품이 괜찮은 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은 뭐 다른 후보들은 서로 간에 공격이 많았는데,
1: 네.
0: 공격했는 게 저도 뭐 공격거리가 별로 없었겠지만 별로 생각이 안 나고 저도 공격을 하지 않았고,
1: 네네.
0: 정책 대결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정책 대결을 많이 하리라 생각하고,
1: 네.
0: 그동안 오중기 후보는 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가서 일도 했고 했기 때문에,
1: 네네.
0: 그때보다는 한참 성숙돼서 왔을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지금 이철우 후보님 아주 오중기 후보 저희가 이제 반드시 그 후보한테 이 질문 드리는데 좀 아주 후하게 점수를 주셨는데 좀 뭐 여유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자, 이철우 후보님은 경상북도에서 3선 국회의원 하시고요. 경북지사 선거도, 예. 여러 차례 치르셨으니까 오랜 시간 경북 민심 변화 누구보다 좀 피부로 체감하고 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0: 예.
1: 지방선거 현장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은 느끼는 민심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0: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지역민들은,
1: 네.
0: 살기가 매우 힘듭니다, 지금.
1: 네.
0: 지금 못 살겠다. 특히 소상공인들 장사 안 됩니다.
1: 네.
0: 영업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빈 점포가 수두룩 합니다. 그럼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서울에 가면 태어난 오거도 서울 중심과 태안에도 빈점포더라고요.
1: 네. 신촌도 그렇습니다.
0: 이만큼, 예. 실제로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데, 주가가 뛰어서 그걸 잘 느낌이 없는 거예요.
1: 네.
0: 주식이 뭐 6천선, 7천선 간다니까 마치 우리는 덩달아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주식이 사실 몇 개 회사 빼면은 일반 그 상장사들은 대부분이 마이너스예요, 저것도.
1: 네네.
0: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못 살겠다 하고 또 우리 당도 누가 그래도 되느냐.
1: 네.
0: 많은 비판을 합니다. 탈당하겠다. 내가 50년 너를 밀어줬는데 지금

0: 하는 꼬라지가 뭐냐.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 국회의원 수가 월등히 적으니까 싸운다고 싸워도 안 되고,
1: 네.
0: 당내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시끄럽고, 그래서 고개 들기가 힘들 정도로 살기 어려운 데다가 늘 좀 믿고 있었더니 너들도 지금 가고 있느냐.
1: 네.
0: 이래가지고 제가 다니보면은,
1: 네.
0: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도 제가 앞으로 비전이 있고, 우리가 네. 살아남아야, 그래서 우리 당이 살아남아야, 특히 TK 이번에 무너지면
1: 네.
0: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까지 무너질지 모르니까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저 황관이 뭐 대구 선거 어렵다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제가 대구하고 같이 공동선대위도 만들고 같이 하자.
1: 네네.
0: 대구도 지키고 영남권 지키고 이 바람을 또 수도권으로 또 주구로로 몰아가자 이런 네. 생각을 갖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1: 그래요. 예, 예. 지금 예, 국민의힘에 예. 대한 어떤 질타라든지 정신 차려라 잘해라 이런 말씀도 많다. 그렇지만 TK가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으로 예. 대응해 나간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0: 예.
1: 후보님 지금부터는 지역 현안 아까 이제 그 왜 출마하셨냐 출마의 변 예, 말씀하실 때 예.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하나 좀 예. 세부적으로 여쭤볼게요. 자, 경상북도의 시군 중에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사실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자,
0: 예.
1: 이철우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해법은 어떤 겁니까?
0: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방 소멸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1: 네.
0: 일본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1: 네네.
0: 일본에서 오래전에 20년 전부터 소멸 이야기가 나왔고
1: 예.
0: 한데 소멸되는 지역은 없을 거지. 그래서 그거는 좀 과한 표현인 것 같고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래서 예. 지금 저는 이제 세상이 또 바뀔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AI 시대가 되면
1: 네.
0: 로봇이 일을 대부분 하면은 일자리가 없어져요.
1: 네네.
0: 일자리가 없어지면은 수도권에서 대가에 뭐 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일하러 돈 벌러 갔거든요.
1: 네네.
0: 그 일할 자리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죠. 새로운. 새로운 일자리가 뭐겠느냐. 물론 AI 지식산업, AI를 중심으로 하는 지식산업들, 이런 지식산업들이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한류를 탄 산업들, 케이푸드,
1: 네.
0: 한류산업, 문화예술, 그다음에 관광산업, 한국에 대해서 세계적인 세계적에서 관심이 많은 지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1: 예, 예. 예.
0: 그래서 관광산업이 앞으로 괜찮을 건데 관광산업하면 서울도 뭐 관광산업이 지금은 서울이 대부분 왔다 가지만
1: 네.
0: 이제 앞으로 오는 사람들은 전부 지방으로 올 거예요.
1: 네네.
0: 그래서 지방이 관광 수요를 맞출 수 있느냐. 우리 수용 폐쇄가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면은 우리 지역이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가 늘어나고
1: 네.
0: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균형 발전 시대가 곧 오는데
1: 네.
0: 요거는 10년 정도 지나면은 반드시 이런 시대가 전개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1: 네.
0: 그게 지역에 소멸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달려있기 때문에 그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특히 우리 경북은 그 음식업 지금 경주 APEC을 작년에 했잖아요.
1: 네네.
0: 경주 APEC을 해보니까 굉장히 한국에 대해 관심 많은데 한국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음식 먹고 비만하지 않고 오래 살고.
1: 네.
0: 이런 음식이 특징이 뭐냐. 그래서 음식을 세계 입맛에 맞게 개발해서
1: 네.
0: 수출하는 거예요.
1: 예예. 예.
0: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면은 우리가 살아날 길이 많다 이 생각을 합니다.
1: 예. 네네. 건강식 K푸드 예.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의료 문제도 비수도권 지자체 큰 과제입니다. 경상북도도
0: 예.
1: 예외는 아닌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걸 생각하고 계세요?
0: 그래서 의료 문제는 지금 우리는 경북권을 하면 그렇게 뒤쳤지 않아요. 경북권은 대구 경북을 경북권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1: 네네.
0: 경북만 보면은 인구 수에 비해서 의사 수가 최하위입니다.
1: 네.
0: 최하위 수준이 1.4명 정도 1000명당 돌아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 숫자에 연연하기보다
1: 네.
0: 지역에서 의료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1시간 내에 응급처치를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1: 네.
0: 대구에 있는 그 상급병원들하고 우리 지역 의료원들하고

0: 연결해서 운영을 네.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는 뭐 북부 지역에 의과대학이 없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국대학이 안동대학이 경국대학으로 바뀌었는데
1: 아, 그래요?
0: 경국대학에 예, 예. 의과대학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의사제 국가에 사는 지역의사제 여기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는 윤석열 정부 때 의료의과대학 하나 해주는 걸로 그때 거의 여론이 확정되고 대통령께서도 확인을 했고
1: 네.
0: 경북도 그때 많은 노력을 했는데 뭐 경주의 동국대가 우리 경북 목소리 있어서 넌 대학 하나 있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1: 네.
0: 지금은 그 거리도 멀고 그 한 2시간 넘어 걸리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북부 지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 의사제가 있어야 된다.
1: 네.
0: 그래서 경국대학에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1: 네.
0: 여기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예. 경주에는 있지만 안동에는 없다. 지금 예, 제가 예. 제가 후보님 말씀 듣고 보니까 대구에 경북대가 있으면 안동에 경국대가 있군요. 그래서 그쪽이 이제 의대 말씀하시고요.
0: 예, 자, 지금은 잘 모르고 사람들이 경북대를 거의 경북대를 잘못 이야기하는
1: 그러니까요. 예, 예.
0: 안동대학이 그 글로컬 대학 되면서 경국대학으로
1: 네.
0: 바뀌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국립 경국대학.
1: 지금 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이제 우리 전체 대한민국 안에서도 국토 균형 발전이 필요하지만 역시 경북 안에서도 남부권하고 북부권하고의 균형 발전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포항 구미 이런 데는 반도체 같은 국가 전략 산업 이제 있잖아요. 근데
0: 예.
1: 북부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되게 좀 이제 그 처져 있는 느낌인데 이
0: 예.
1: 경북의 북부와 남부의 균형 발전 위한 마스터 플랜이 있으실 것 같아요.
0: 예. 우리가 이제 통합을 했을 때
1: 네.
0: 도청 중심으로 우리 행정 중심 복합 도시를 만든다.
1: 네.
0: 그런 안이 돼가 있고 그다음에 북부 지역 등 낙후 지역에 투자 방안을 만든다. 이런 것들 발전 방안을 만든다. 이런 것들이 다 돼가 있었는데 통합을
1: 예.
0: 안 됐지만
1: 예.
0: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나갈 거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는데
1: 네.
0: 이 바이오 산업. 바이오 네. 산업은 음식도 있지만은 음식 플러스 의료 약품 이런 산업들이
1: 네.
0: 우리 안동에 바이오 국가 산단을 만들었습니다.
1: 예, 예.
0: 바이오 국가 산단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 북부 지역은 이 바이오 산업 또 플러스에서 아까 이야기한 우리가 BYC 그리고 봉화 영양 청소를 보통 BYC라고 하는데
1: 아,
0: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1: 예, 예.
0: 산이 한 84-85% 되는 지역이니까 정말 살기 어려운 지역이고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죠.
1: 예, 예.
0: 이런 지역은 이제 관광 수용 태세를 만들어서 호텔이나 뭐 다른 음식 산업 이런 것들 특별 산업을 만들어 가지고
1: 네.
0: 그 인구가 유입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 네네.
0: 그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포항 구미도 포항 제철이 어렵잖아요 지금
1: 네네.
0: 제철을 이제 수소하는 제철 만들 특수광을 만들 이렇게 바꾸고
1: 네.
0: 그다음에 2차전지 배터리
1: 네네.
0: 그 분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포항 중심에도 포항 공과대학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생명공학 이런 분야로 거기도 많이 포진을 하고
1: 네.
0: 구미도 지금 전자산업이 그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수도권으로 나가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졌어요.
1: 그렇죠. 화성 동탄 뭐 용인 예예.
0: 이제 다행히도 여기도 뭐 이 배터리 산업, 2차전지도 있고
1: 네.
0: 또 방산업이 굉장히 활기가 띄고 있습니다.
1: 방산업이요. 네.
0: 네 방산업을 많이 유치해서 그 분야로 또 나가고 결국은 또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를 포항도 네. 만들고 후배도 지금 삼성전자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이래서 AI 산업이 어차피 포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현 발전하고 있는 지역도 더 발전시키고
1: 네.
0: 낙후 지역도 더 바꿔주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지금 이철우 후보님 말씀 들어보니까 경북이 그냥 그 미래 전략산업, 미래 첨단산업의 어떤 메카, 중심지가 되도록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제 말씀 주셨고요.
0: 에너지 산업으로 경북에서 거의 뭐 중심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네. 미래 산업 네. AI

0: 산업 경북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제 AI가 아무래도 저 전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경북 예. 동해안은 또 국내 최대 원전 밀집 지역입니다. 최근 에너지 고속도로 SMR 소형 모듈 원전 논의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자 원전 예. 포함한 에너지 산업 발전 관련해서는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1: 그래서 원전을 문재인 대통령 때 안 해가지고 지금 네. 원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기술이 많이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기술을 네. 더 확장시켰어야 되는데 물론 뭐 하고 있지만 지금 원전은 경북 지역에서 우리나라 반 이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0: 네네.
1: 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울진에 두 개를 짓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원전을 두 개를 한다는데 우리 영덕 지역이 영덕군 지역이 가장 유력하게 되어 있고요.
0: 예예.
1: 그다음에 SMR은 이제 경주에 연구원을 유치해가지고
0: 네.
1: 그래서 거기서 활발하게 연구 중인데 그래서 SMR 단지를 그 이번에 정부에서 하나 한다는데 하나 하는데 그게 우리가 경주가 도전을 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앞으로 수소
0: 네.
1: 수소 에너지인데 울진에 수소 국가 산단을 만들었습니다.
0: 아, 예.
1: 그래서 추진하고 수소 고속도로 만들고, 그리고 포항 제철이나 이런 데 사용하도록 하는 거고, 그 에너지는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0: 네.
1: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필요한 분야를 계속 개척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농촌에,
0: 네.
1: 그 논밭 있잖아요.
0: 네네.
1: 논밭에서 그 태양광이라든지, 또 산에 불탄 지역 이런 데 산에
0: 네.
1: 그 풍력 발전 그 지금 해양 풍력이 이제 중요한데 동해안은 깊이가 너무 깊어서
0: 네.
1: 서해안보다 좀 불리한 면도 있지만은 조금 심해로 나가면은 멀리 나가면은 좀 가능한 부분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자연 에너지에 대해서도 많이 그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는 지금 에너지 전쟁입니다. 에너지가 남아도는 데는 우리 경북 지역이 많이 남아돕니다, 지금.
0: 네.
1: 우리가 쓰고, 경북에 쓰고 남는 게 한 반 정도 되니까.
0: 네.
1: 아니, 우리 생산이 우리 쓰는 거에 한 215% 정도 됩니다. 사실 울진 원전을
0: 네.
1: 제대로 다 못 돌리고 있어요. 보낼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0: 네.
1: 그래서 저는 에너지는 경북이다. 땅이 또 우리나라 제일 넓잖아요.
0: 네네.
1: 넓고 바닷가 있고 산 있고 에너지 생산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0: 네.
1: 그래서 에너지 생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경북하면 농업 문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경북 예. 농업의 미래 관련해서 어떤 청사진을 갖고 계세요?
1: 제가 이제 농업 대전환에 대해서
0: 네.
1: 농업을 현대대로 연세 많은 분들이 자기 소규모 농사 지어가지고는 거의 발전 안 된다.
0: 예, 예.
1: 그래서 이걸 규모화 해야 된다.
0: 네.
1: 대규모로 하고, 그 다음에 기계하고 과학화 해야 된다. 이래서 농업 대전환을 시행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게 지금 한 3년 지났는데, 해보니까 그 쉽게 하면 마을 앞에 있는 덜을 전부 합쳐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30만 평, 40만 평을.
0: 네.
1: 그러면 청년 서너 명이 와서 농사를 다 지을 수 있어요. 기계로 하기 때문에.
0: 예, 예.
1: 그래서 그 어른들은 연세 많은 어른들은 뭐 하시느냐 약간씩 거들어주고 노임 받을 일 있으면 그 용역이 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0: 네네.
1: 씨앗 뿌리고 뭐 이런 거 할 때 그 일회가 일당 받고
0: 네.
1: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대규모로 하는 2모작 3모작도 가능하고 기계를 하기 때문에
0: 네네.
1: 그래서 생산이 3배 내지 4배입니다.
0: 네네.
1: 3배 내지 4배. 그래서 보통 한 배 정도는 너무 경영하는데 경영비로 쓰고
0: 네.
1: 관리비로 쓰고 두 배를 나눠주는 거예요.
0: 네.
1: 나는 농사에 그렇게 열심히 참여를 안 했는데도 자기 두 배가 들어옵니다.
0: 네.
1: 그래서 이거를 전국화했습니다. 전국화. 전 우리나라 전체를 경북처럼 해라.
0: 네.
1: 이러면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률이 한 50%가 안 되거든요.
0: 네네.
1: 44%, 45% 이런 수준인데 그러면 이 생산이 두 배, 세 배 되면은 자금할 수 있잖아요.
0: 네.
1: 물론 외국 농산물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도 하고 그럼 우리 건 어떻게 하느냐. K-푸드가 세계적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0: 네.
1: 거기에 우리가 가공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거예요.
0: 네네.
1: 수출. 그러면 이 농업 산업이 앞으로 미래 산업입니다. 농업 산업이.
0: 네.
1: 굉장히 이 우리 봉화 재산 지역이 있는데 봉화군의 재산 면에 지역 그 수박 농사를 이렇게 농업 배전화 형태를 지었어요.
0: 네.
1: 그 어른들이 하는 그 농사를 그 외부에 나가 있던 집에 아들들이 들어와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청년들이.
0: 네.
1: 농사를 지었는데 획기적으로 생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득, 평균 소득이 4억이고 소득이 많으면 30억까지 올리고 10억짜리는 수두룩하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사집이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폐교했던 학교가 문을 열게 되고 젊은 사람 들어오니까 애들이 따라오잖아요.
0: 네.
1: 그래서 농업에 앞으로 희망이 있다. 저는 이것들 6차 산업을 해서 가공해서 만드는 거.
0: 네.
1: 요새 옛날에 배추 농사 많이 지어가 막 갈아엎고 경유 갈아엎고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0: 네네.
1: 농사 수확도 안 하고.
0: 네.
1: 그런 걸 가공을 해서 어떻게 외국에 파는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0: 네.
1: 예.
0: 경상북도는 우수한 문화유산과 빼어난 자연경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주 APEC에서도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이제 확인했는데요. 경북 관광 더 발전시키고 경북을 한국 전통문화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보관 갖고 계십니까?
1: 예, 이게 제가 10년을 기울이는 그런 산업인데
0: 네.
1: 앞으로 관광산업이 우리나라를 말 이상 이끌어갈 거예요.
0: 네.
1: 지금 관광산업 우리나라 뭐 그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0: 네네.
1: 2010년도인가 그때 우리나라 관광객이 1000만 돌파했을 때
0: 네.
1: 일본이 800만이었어요.
0: 네.
1: 일본 우리한테 공부하러 왔었어요. 제가 그때 국회 문광위원회였는데 공부하러 와서 저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한국 어떻게 관광객이 많이 늘었느냐. 근데 작년도 일본은 4000만이 넘었어요.
0: 네.
1: 우리는 뭐 2000만 미만이고. 그래서 5000만 시대가 온다고 봐야 됩니다. 5천만, 외국 관광이 5천만 시대. 5천만이 오면은 그게 수입이 굉장히 짭짤한데 그 사람들 다 수용할 수 있느냐.
0: 네.
1: 그래서 저는 일시군 일 호텔을 지금 2세 호텔 짓고 있고 대규모 관광 호텔을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0: 네.
1: APEC 때도 그 손님들 다 못 받아서 외부에서 많이 치렀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APEC하고 난 다음에 관광객이 외국 관광객이 한 30% 가까이 늘었어요. 외국 관광객이. 앞으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건데
0: 네.
1: 그에 대비하는. 그래서 우리 자연문화유산과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합쳐서 관광으로 몰아넣는 관광산업 활성화하는데
0: 네.
1: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0: 네.
1: 앞으로는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대한민국은 휴전선만 잘 관리하면은
0: 네.
1: 관광객 1억 명도 됩니다. 남북한 관광객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면
0: 네네.
1: 이런 것이 대한민국 앞으로 희망이다. 그러면은 지방균형발전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공항이 꼭 필요하고
0: 네.
1: 그 철도라든지 이런 것도 전철로 다 연결해서
0: 네.
1: 다 오면은 공항에서 전철 타고 다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관광이 또 대한민국의 미래다. 지금까지 이철우 예. 국민의힘 경북지사 후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0: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범죄자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는 시간 베프의 범죄도시.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오늘은 화재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좀 마음속을 들여다봅니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의왕 20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곳은 이제 14층인데 남성은 지상으로 추락해서 숨졌고 집안에선 아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바로 윗집도 이제 15층도 화재 피해 크게 입었고 그 위에도 이제 피해들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자, 프로파일러님, 이 아파트 14층 화재가 난 날이 바로 그 집 경매 강제 집행날이었다고 해요.
1: 그러니까 이제 보통 명도라고 하죠.
0: 예, 예.
1: 이미 소유권은 경매를 통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날은 이제 이 사시던 분들이 이사를 해야 되는 날입니다.
0: 네.
1: 왜냐하면 이게 오랫동안 사시던 자기 집을 남한테 어떻게 보면 뺏긴 거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 사고와 연결이 되지 않느냐라고는 추정이 가능하고요. 30일 날 오전에 발생한 일인데요.
0: 네.
1: 그러니까 처음에 보니까 추락해서 숨졌고 뭐 그래서 불 때문에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0: 네네.
1: 문제는 그분 소지품에서 유서가 그러니까 추락한 화단에서 발견된 그분 속에 유서가 있었고
0: 유서가 있었어요.
1: 예, 그다음에 네. 그 아내 돌아가신 아내분이
0: 네.
1: 그냥 연기로 돌아가셔서 질식사인 줄 알았는데 불 이전에 돌아가셨다는
0: 그래요?
1: 그 이 검시 결과가 나와서
0: 네.
1: 이게 조금 다른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오. 하는 그런 추정이 가능한 이 사건입니다.
0: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경찰 감식으로는 주방 쪽 가스밸브 열려 있었고 현장에 인화성 물질 뭐 이렇게 뭐 이제 방화할 때 이제 뿌려놓는 네. 거 그런 거는 또 발견이 안 됐고 가스 폭발이 화재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남편이 유서 써놓고 네. 사망했고요. 자, 방화냐 가스 폭발에 의한 화재냐 결론은 아직 안 난 거죠.
1: 결론은 안 났는데
0: 네.
1: 가스밸브가 열려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촉매라고 하는 뭐 예를 들면 석유나 이런 것들은 그런 건 없었고 탄화수소계열은 네, 네.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가스만 유출된 상태에서 불이 난 겁니다.
0: 네.
1: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 이전에 아내분은 돌아가셨고 하필 돌아가신 장소가 발견된 장소가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0: 네, 네.
1: 그러니까 사실 이건 되게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0: 예.
1: 그리고 그 목격자에 의하면은 폭발이 한 번 두 번 후에 추락 그리고 세 번의 불 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이거는 방화 가능성이 높다.
0: 아.
1: 왜냐하면 사고로 실화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상황인 거예요.
0: 네.
1: 왜냐하면 뭔가 이제 다른 형태로 돼야 되면은 그 흔히 말하는 뭔가 불이 나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0: 네.
1: 불이 나는 상황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발로 인해서 불이 났고 그 불씨가 천장에 올마 붙어갖고 네. 화재가 된 상황인 거죠.
0: 그리고 또 유서가 있는 거하고 부인이 돌아가 계신 거.
1: 그렇죠.
0: 그죠?
1: 그러니까 그러면 추정은 이렇게 뭐 이건 추정입니다.
0: 예, 예.
1: 소위 말하는 옛날에는 동반자살이라고 했고 지금은 혹시 아내를 살해한 후에 이 남편분이 극단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 그걸 가스로 이용한 그렇게 추정을 일단 정도는 하고 있는 겁니다.
0: 그래요. 예. 일단은 그거를 좀 유력하게
1: 예, 예.
0: 추측을 하고 있다. 아직 결론은 난 거 예, 아니고요. 예. 자, 비슷한 질문인데 유서가 발견됐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이럴 경우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렇다고 또 어느 한쪽을 너무 단정 지으면 의외의 어떤 거를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반 사망이라든지 타살 은폐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봅니까?
1: 예. 기본적으로 시신에 남아 있는 네. 화재 상황에서는 제일 먼저 보는 게 매입니다. 매. 기도의 끓음입니다. 이거는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호흡이 있었느냐. 끓음이 폐까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판단하는 가장 기준점입니다.
0: 아, 기도를 보는 거예요.
1: 예, 예. 그래서 여기에 검은 매가 있으면은
0: 예.
1: 숨을 쉬었는데 검은 게 들어갔으면 살아 계셨다는 거잖아요.
0: 불이 났을 때는 예, 살아 계셨다.
1: 예, 예. 근데 매가 없는 거는 그땐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가호흡이 안 됐기 때문에
0: 그 안으로 안 들어가요.
1: 그렇죠. 들어가요. 왜냐면 막히니까.
0: 그렇게 판단을 예. 하는군요.
1: 그게 핵심적인 기준점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거는 화재로 인해 돌아가신 게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돌아가셨는데
0: 네.
1: 화재로 그걸 은폐했거나
0: 네.
1: 아니면은 화재는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했거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0: 네.
1: 유서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자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유서의 필체 감정 그리고 유서의 맥락 살피고 그리고 추락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면 골절 부위.
0: 네.
1: 그러니까 자기투신 같은 경우는 골절이 아래부터 됩니다. 그런데 밀어갖고 아니면 누군가 외력에 의하면 회전력이 생기기 때문에
0: 네네.
1: 골절 부위가 상체로 갑니다. 이게 다르거든요. 네네. 이거를 정확히 CSI들은 판단을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합니다.
0: 골절 부위.
1: 예. 그리고 이게 LNG이기 때문에
0: 네.
1: 가스가 LPG는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습니다.
0: 네.
1: 근데 LNG는 뜹니다.
0: 떠요.
1: 예. 그래서 보통 LNG는 천정에 엄청나게 많이 그게 나타납니다. 불탄 게.
0: 그을음이나 이런 불탄 흔적이.
1: 흔적이.
0: 예, 예.
1: 그걸 가지고 그러면 어디서 발화가 됐는가를 보고
0: 네.
1: 판단하는 겁니다.
0: 자, 그래요. 사실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방화 혹은 여러 가지 그 흐름 속에서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이 뭐 유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흐름으로 봤을 때 높다고 예, 이제 예.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가장 이 사건에서 궁금한 건 바로 이 질문인데요. 뭐냐 하면 이게 불이 나니까 아니 단독주택에 살면서 불을 지른 것도 아니고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 이제 불을 질렀어요. 14층에서 난 불이 위로 번지면서 15층부터 20층까지 다 그을렀고 특히 15층은 피해가 아주 컸습니다.
1: 예.
0: 자, 15층 주민 자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집은 부모님이 처음으로 장만하신 집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다.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했거든요. 자, 만약에 방화 혹은 극단적 선택이라면 이거 추정입니다. 심리적 한계 상황에 놓인 사람이 이런 남에게 피해까지 끼치는 파괴적인 방식을 선택한 그 이유, 심리적 기전은 뭡니까?
1: 보통 심리적으로는
0: 네.
1: 뭐 디폴트 증후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처음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생각인 겁니다. 사실 그렇게 못하죠.
0: 네.
1: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쨌든 자기로부터 시작된 뭐 사실은 뭐 이게 저당 잡혀서 경매 넘어가는 거는 경제 이유 때문에 그런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하게 다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폭발이라든가 방화를 이용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0: 아, 그게 try again 다시 그렇지. 시작하자.
1: 다시 이게
0: 그런 심리가 있는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니까 흔히 말하는 이 지금 내가 있는 상황을 완전히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런 네. 심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상황이면은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살해하고
0: 네.
1: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으로 돌려보내고 부모가 있으면은 그렇게 하는 이유도 그런 거고
0: 네.
1: 물건 같은 경우는 불을 질러 갖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나랑 같이 가는
0: 네.
1: 그리고 뭐 폭발 같은 경우는 드물지만은 이런 형태를 하는 것은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0: 그래요.
1: 근데 그러면 결국은 자기는 그렇지만은 다른 이웃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그걸 이제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0: 겨를이 없다.
1: 예, 예.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기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다 그럴 때 이런 그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고
1: 예.
0: 아니면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은 조용히 외진데 아무도 모르는 데 가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그거의 어떤 심리적 상태는 다를 거 아니에요.
1: 기준은 그 집의 애착 정도입니다. 그 공간의 애착 정도입니다.
0: 아.
1: 그 공간의 애착 정도가 크면은 같이 가지고 가고 싶은 심리가 크고.
0: 요번 사건을 그렇게 예, 보시는 예, 예. 거예요.
1: 그리고 그 집의 애착 정도가 낮으면은 이거는 심리적인 염두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여기서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0: 네. 네. 아까 이제 앞쪽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유형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1차 단서 무엇인지 아까 일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현장을 재구성할 때 이제 핵심이 될 단서들이 있을 것 같아요.
1: 그럼 보통은 우리가 라이터 같은 그러니까 불을 붙이는 촉발제와 촉발 지점입니다.
0: 아.
1: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서 했는가는 사건 재구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0: 네.
1: 또 하나는 부인을 만약에 이 사람이 살해를 하고 자기가 선택을 했다고 하면
0: 네네.
1: 어느 지점에서 그랬을까라고 하는 이거는 사실은 중요한 거는 보험 문제도 걸리고요.
0: 아, 그렇군요.
1: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이 뭐 타살이라 이런 게 되면은 이 보험 문제라든가 손해배상 문제가 다 걸리는 법적인 문제가 걸리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그 부분들은 명확히 해줘야 됩니다.
0: 보험 문제, 예. 법적인 문제까지
1: 예.
0: 번진다.
1: 예.
0: 그래서 자, 이번 사건 뭐 추가 수사해야 할 부분 뭐 어떤 게 있을지 이런 사건이 어떻게 던지는 메시지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하나 정리해 주세요.
1: 예. 이게 사실은 뭐 흔히 말하는 제가 지금 말까지 말씀드린 건 추정이거든요.
0: 그러니까
1: 추정을 넘어서 명확한 증거에 의해서 재구성을 통해서 위에 이제 손해배상 문제라든가 이후 피우에 대한 부분도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뭐 예를 들면 스프링쿨러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시스템적인 문제 이런 것도 명확히 하기 위해선 네. 명확한 사건 재구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0: 그래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0: 가장 뜨거운 국제 뉴스 화제 외신 알아보는 키워드로 본 지구촌입니다. 오늘도 조윤주 외신 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 작전 끝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네.
0: 이란 전쟁 종전을 공식 선언한 겁니까?
1: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1: 네. 루비오 장관이 5일날 2월 28일에 시작된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 작전이 공식적으로 끝났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미국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네. 60일까지만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날짜가 5월 1일로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약화된 여론을 달래면서 출구 전략을 찾는 것 같다고 뉴욕타임스가 해석을 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장단 분노 작전은 끝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측에 통제했다고 밝혔고요. 대신에 지금은 해방 프로젝트 프리덤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해방 프로젝트가 방어적 성격의 점을 강조했는데 이 작전의 목적은 호르무즈 협에 있는 상선들이 무사히 빠져나오도록 미국이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0: 네.
1: 루비오 장관은 해방 프로젝트를 왜 하냐라고 질문 받았는데요. 그랬더니 호르무즈 협 봉쇄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타격을 입었고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호르무즈 협 사태를 만약에 방치한다면 다른 공해상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서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1: 이 얘기는 즉슨 호르무즈 협에도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 된 건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금까지 미국이 호르무즈 협 통해서 석유 수송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호르무즈 협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0: 네.
1: 괜찮다. 그러니까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나라들이 직접 알아서 문제를 해결을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결국 인정한 셈이 된 건데
0: 네.
1: 뿐만 아니라 지금 호르무즈 협 개방을 위해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밝힌 결의안은요.
0: 네.
1: 미국, 바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가 이제 공동 작성을 한 것이고 이란 측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선박 공격과 기뢰 부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통행력 징수도 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란 측에서 호르무즈 협에 기뢰를 설치했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0: 네.
1: 기뢰 위치를 공개하고 제거 협력해서 요구하고 있고 인도주의 통로 구축 지원 등을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 해협 봉쇄 때문에 비료, 구호품 등 필수 물자 이동이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해결하라고 결의안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자, 근데 이제 마코 루비오 이렇게 얘기한 몇 시간 후에
1: 맞아요.
0: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 프로젝트죠. 아까 프로젝트 프리덤.
1: 네, 맞아요.
0: 호르무즈 해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작전인데 이게 일시 중단한다.
1: 네.
0: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밝힌 내용인데요.
0: 네.
1: 이란과 최종 합의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큰 진전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협에 진행되는 해방 프로젝트는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0: 네.
1: 그렇지만 해상 봉쇄는 여전히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파키스탄과 다른 국가들의 요청으로 대이란 작전에서 엄청난 성공이 있었고 그래서 이란 대표단과 이 최종적인 합의를 위해서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 해방 프로젝트는 일시 중단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봉쇄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밝혔는데요. 해방 프로젝트는 합의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서명할 수 있는 걸 지켜보기 위해서 일단 단기간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이걸 보면은 어쨌든 이란과 미국이 수정안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협상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알려진 바로는 이란이 가장 최근에 제시한 수정안에
0: 네.
1: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시 호르무즈 협을 개방한다고 조건부로 입장을 달았는데요. 이게 아니라 양측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이 동시에 호르무즈 협을 개방하자고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이번 수정안에 대해서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0: 네.
1: 해방 프로젝트를 중단한다는 걸 봐도 일단 협상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와 이스라엘 그 레바논 지상전 지속이 양국 간의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호르무즈 협 차단은 이에 대한
0: 네.
1: 대응 조치라면서 일단 방어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테게스 미 국방장관이 이란이 미군이나 혹시라도 이 주변의 상선을 공격할 경우 압도적으로 파괴적인 대응에 직면이 될 것이라면서 경고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일단 휴전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미국도 전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0: 자, 호르무즈 해협이 있던 우리나라 화물선 피격됐습니다.
1: 네.
0: 오늘 새벽에는 또 뭐 화물선이 공격받는 그런 일도 또 있었다고 하고요.
1: 네.
0: 자, 미국이라는 전쟁을 안 하고 있는데 근처에 있는 화물선은 피격당한다.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지금 호르무즈

0: 어떤 상황입니까?
1: 좀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이런 상선들이 이란 공격으로 피격을 당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이란 측에서는 자신들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는 이번에도 아무도 공격했다는 사람이 없다는
0: 거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군요.
1: 맞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영국의 해사 무역기구에 따르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인데요. 네. 3시 반쯤에 호르무즈협에 있던 민간 화물선이 누군가가 쏜 미상의 발사체 맞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온 보도를 봤더니요. 피격, 그러니까 공격을 당한 선박은 프랑스 선사가 소유하고 있는 CGM 생 안토니오라고 하는데 사건 당시 아랍에미리트 잉글랜드 해역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네. 지금 선박이 이동이 됐는지는 파악되지 않았고 일단 선박 안에 타고 있었던 필리핀 국적의 선원들이 부상이 뭐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화물선 HMM의 남우호도 원인 미상의 폭발 그리고 피격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호르무즈협에 있는 여러 상선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26척, 그러니까 남우호 빼고 나면 25척의 선박이 지금 호르무즈협 안쪽에 있는 건데요. 거기 안에 있는 선원들이 1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선박이 공격 당했기 때문에 국내 선사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요. 일단 HMM 측에서 예인선을 동원해서 남우호를 인근에 있는 두바이항으로 이동시켜서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한다고 하는데 네. 사실 우리 정부 측에서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피격 당한 것인지 아니면 그 기체 기내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폭발이 있었던 것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폭발 소리와 함께 기관실 좌인 쪽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이제 화재는 진압이 됐고 우리 선원, 한국인 선원 6명 포함해서 선원 24명 아직까지 건강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요. 네. 문제는 이게 피격인지 아니면 선박 자체 문제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우리 정부 측에서도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측에서 호르무즈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사전 통행 허가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이란 국영 프레스티비 보도에 따르면 이란 당국이 호르무즈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사전 통행 허가제를 골절한 새로운 해상 운항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새 규정에 따라서 호르무즈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들은 일단 이란 측에 공식적으로 이메일을 먼저 보내서 통행 규정과 절차를 네. 안내받게 되고요. 선박들은 여기에 맞춰서 운항 방식을 조정하고 사전에 반드시 통행 허가를 받아야지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일단 이거에 대해서 법제화 추진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관련된 선박은 절대 통행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요. 미국 포함한 적대국 선박도 역시 통행 제한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네. 있고 비적대국 선박은 통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인도, 일본, 에렌선이 밖으로 나왔고요. 이외에도 프랑스, 인도, 중국, 트리케 선박이 호르무즈협을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 그래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 안전일 겁니다. 네. 우리 정부가 아주 좋은 방안을 마련할 걸로 기대를 하고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일방적 휴전 선언에 맞서서 러시아보다 이틀 먼저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왜 네. 그랬을까요?
1: 이제 이 러시아가 휴전 선언한다 말한 이유가 네. 2차 대전 승전을 기념 맞춰서 8일, 9일 이제 휴전한다고 일시적으로 일방적으로 밝혔거든요. 그랬더니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러면 우린 그것보다 이틀 먼저 선제적으로 휴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라면서 주도권을 가져가기도 하는 건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4일날 인터넷에 러시아가 SNS 통해서 나오는 그런 휴전 방식 네. 자신들은 동의할 수 없다라면서 실제로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것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5월 5일 밤부터 6일로 넘어가는 0시부터 휴전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외교장관도 평화는 열병식과 기념행사를 기다릴 수 없다라면서 네. 모스크바가 진정으로 전투를 끝낼 의지가 있다면 내일 밤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왜 굳이 전승기념을 맞춰서 휴전하라면서 불만을 제시한 겁니다.
0: 네. 이건 짧게 여쭤볼게요. 중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 모래톱 놓고 영유권 분쟁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국 국기를 서로 먼저 꽂으려고 막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요.
1: 네. 이제 양측 간에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네. 각국이 서로 깃발을 꽂으면서 여기가 우리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샌디케이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여기를 아스텐시안자오라고 부르는 곳인데 여기에 네. 이스물라 필리핀 하원 의원이 서 필리핀에 우리의 것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깃발과 함께 필리핀 국기를 꽂고 세 손가락 네. 경례한 건데 이게 원래는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건데 헝거게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약간 민주화 시위를 상징하는 모습인데 그걸 한 거고요. 근데 이 똑같은 섬에 필리핀 국경을 가기 전에 그 며칠 전에 중국 쪽 군인들이 올라가서 역시 네. 중국 국기를 꽂으면서 여기가 중국 땅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분쟁을 벌인 것이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남중국해 대부분 지역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한 중국이 이제 필리핀 측에서 네덜란드 해그의 상설 중재 재판소에 제소하게 됐고요. 재판부가 중국의 주장은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다면서 필리핀 손을 들어줬고 그러면서 이게 국제사회 쟁점이 되면서 양측 간의 영유권 분쟁이 더 커지게 된 거라고 합니다.
0: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데비 깁슨의 Lost in Your Eyes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비 오는 곳은 내일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선선한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2도 등 전국이 8도에서 18도 분포, 오늘보다 서울은 3도 안팎으로 높아지겠고요. 내일 낮 최고기온 서울 20도, 오늘보다 4도 정도 낮아지면서 낮에는 선선하겠습니다. 부산이 23도, 세종, 대전, 광주 24, 강릉 25, 대구 27도 등으로 역시 대구 지역 등 일부 경상권은 내일도 덥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고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와 전라권역에 5mm 안팎의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비 오는 지역은 내일부터 모레까지 순간풍속 시속 55k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제주 동부와 서부는 내일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서 강풍특보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레 어버이날이자 금요일 오후에는 강원 내륙과 산지에 5mm 미만의 비가 오겠고 일요일에는 경상권 등 남부지방과 일부 중부지방이 25도, 26도 안팎으로 낮 기온이 올라 주말엔 약간 더워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대기질은 괜찮겠고요. 경상권 중심으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내일 오후에 높겠고 경상 내륙은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0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코스피가 반도체 관련주 매수세에 힘입어 오늘 사상 처음 7천선을 돌파했습니다. 시가총액도 6천조 원을 처음 넘었습니다. 국회 헌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정신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요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0: 거듭 강조했습니다. 의문의 폭발 화재 사고가 났던 한국 선박 남호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항으로 예인될 예정인 가운데 호르무즈에서 또 다른 외국 선박 피격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형량을 유리하게 해준 대가로 수천만 원어치 뇌물을 받았다는 이른바 재판 거래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상의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사상 처음으로 7,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6,000선을 처음 돌파한 지 약 두 달 만으로 불안한 중동 정세마저 뚫고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건 외국인이 증시 강세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송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개장과 동시에 곧바로 7,000 고지를 넘어선 코스피는 오름세를 이어가며 7,384.5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거래일 사이 447.57포인트 상승, 역대 두 번째로 큰 오름폭입니다. 6,000포인트를 돌파한 건 2월 25일. 이후 중동 사태로 주춤했던 코스피는 지난달 중순 다시 6,000선을 회복했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7,000선까지 돌파했습니다. 처음 6,000선을 돌파한 시점 기준으로 해도 47거래일, 약 두 달 만입니다. 상승장을 이끈 건 외국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3조 원 넘게 순 매수했는데 대부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쓸어 담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10% 넘게 오르며 160만 닉스를 기록했고 삼성전자 역시 14%대 급등하며 26만 6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7천을 돌파하며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지난 2월 초 시총 5천조 원을 처음 돌파한 지 약 석 달 만입니다. 반면 코스닥은 0.29% 내린 1,210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0: 반도체 화랑에 올해 1분기 수출액이 2천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올해 1분기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7.8% 증가한 2,199억 달러로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AI 서버 투자 확대로 139% 증가한 785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자동차 수출은 승용차와 승합차의 부진으로 0.3% 줄어든 172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현행 헌법으로는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부분 개헌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가자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 확대를 주문하며 서민을 우선하는 포용금융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2: 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행 헌법으로는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개헌안 통과를 당부했습니다. 다만 전면 개헌을 하기엔 부담이 크다며 합의되는 만큼 부분 개헌을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개헌안에 담긴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 비상계엄 선포 요건 강화에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는 있다며 그런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서민을 우선하는 포용금융은 의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이 돈을 버는 게 졸린 목적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공공성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금융기관은 국가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고 언급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 잘 지적했다며 반발이 있다는 말에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뜻대로 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는 금융기관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0: 6.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신경전과 상대를 향한 공세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 공천을 하고 있다고 심판을 호소했고 국민의힘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3: 민주당 지도부는 코스피 사상 첫 7천 돌파부터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신뢰에 따른 상승이라며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 정당다운 윤허개인 공천이다.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내란 정당 오명을 벗으려면 국회에

0: 계엄 통제권 강화를 담은 내일 개헌안 표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표결 불참으로 개헌 무산 시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책임을 반드시 국민이 물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원내대표 연임에 성공한 한병도 의원은 선거 쟁점이 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방선거 뒤 의견을 수렴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사흘 만에 다시 선거 지원에 나섰고 갈등설이 불거졌던 송원석 원내대표도 함께했습니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비판하며 특검 셀프 면제 말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세를 집중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범죄단체인 민주당과 그 수괴인 이재명 대통령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는 검찰을 해체하고 사법부를 파괴했던 돌격대장이라며 심판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표결에 대해 위헌적 특검 법안을 추진하면서 개헌을 논의하는 건 맞지 않다며 개헌 반대 당론을 재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 사고 해역에 정박 중인 남우호에 대한 예인과 수리 계약이 완료돼 이르면 우리 시각 오늘 오후 늦게 예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선사 소유 화물선이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져 고립 선박들의 동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한우 기자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 사고 해역에 정박 중인 남우호는 일단 예인이 시작되면 8시간 정도 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향에 도착하게 됩니다. 두바이 향은 일단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대형 선박까지 정박할 수 있는 규모를 갖췄으며 인근에 수리시설도 있습니다. 선사인 HMM 관계자는 남우호의 예인과 수리에 대한 계약을 모두 마쳤다면서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후 늦게 예인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에선 또 다른 피격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저녁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 한 척이 의문의 발사체에 피격됐다고 영국 해사무역기구가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은 프랑스 선사 소유 CGM 생 안토니오호로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 승무원들 여러 명이 다쳤다고 미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은 2천여 척, 선원은 2만여 명 정도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해상 규제 소식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상당수 선박이 이란이 다시 설정한 호르무즈 통제구역을 벗어나 두바이 해상이나 더 안쪽인 아부다비 쪽 해상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란이 통제구역을 넓히면서 해협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쟁 발발 후 해협에 발이 묶여있던 미국 선박 5척 가운데 2척이 빠져나왔고 3척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여전히 미국 선박의 해협 통과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두고 긴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휴전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미국 정부 발표가 나오며 국제 유가는 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1: 주한 이란 대사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던 한국 선사 화물선에서 불이 난 것과 관련해 이란 정부나 군 당국의 개입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피해 사건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군이 연루됐다는 모든 의혹을 단호히 거부하며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 군 당국의 작전 수행 중 의도치 않게 한국 선박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 구역을 대폭 확대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새로운 해상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를 빌미로 이란을 공격하면 즉각 응징하겠다고 했습니다. 파리에서 강푸른 특파원입니다.
3: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이동을 통제하는 사전 통행 허가제를 공식 도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 국영프레스TV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을 통제하는 새로운 해상 규제를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페르시아만 해협관리청 명의의 공식 메일 주소까지 공개하며 해협을 지나고 싶으면 먼저 메일을 보내 통행 규정 등을 안내받으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선언에 맞서 해협 통제 구역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관련 규제까지 내놓은 겁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성명을 냈습니다. 이란이 정한 항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혁명수비대 해군사령부는 지난 4일 미국 군대가 해상 질서를 교란하는 위험한 행동을 감행했다며 이 때문에 해역에 있던 배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최근 며칠간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한 적 없다며 지난 4일 발생한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석유단지 화재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이를 빌미로 이란을 공격했다가는 즉각 파괴적 응징으로 대응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는 쇼핑몰에서 큰 불이 나 10여 명이 다쳤는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에 큰 진전이 있었다며 호르무즈 해협 선박 구출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에 대한 봉쇄 조치는 여전히 전면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4: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개시 이틀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파키스탄과 다른 나라들의 요청이 있었고 이란과 협상에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봉쇄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최종적으로 합의가 타결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하지만 종전 협상 과정에서 주도권은 가져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화물선 폭발 화재를 이란의 공격 탓이라고 규정하며 한국의 동참을 압박했습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도 한국이 더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란이 여전히 합의를 원하고 있다며 아직 휴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군의 군사 행동 역시 방어 작전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개시하기 전날 이란에 미리 알렸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종전 협상의 압박 수위는 높이면서도 전쟁 재개라는 파국은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 요구와 관련해 미국 측이 잠시 이를 중단하기로 한 만큼 정부의 참여 검토 역시 불필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또 우리 국적 운반선 남우호 폭발 사건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이번 사태를 피격으로 단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불가피하게 수입 물품 운송 경로를 변경해 우회하는 선박에 관세 부담을 덜어주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대통령 영안 12건, 법률 공포안 38건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동전쟁으로 기존 운송 경로를 이용할 수 없게 돼 우회할 경우 운임 상승으로 추가 부담이 발생해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과세 가격 결정 시 통상적 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임차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국가가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을 받아온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판사가 동문인 변호사 사건을 맡아 형량을 유리하게 해준 대가로 수천만 원어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지영 기자입니다.
5: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해 1심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A씨. 1심과 달라진 사정이 없었지만 항소심에서 돌연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유일하게 달라진 건 A씨의 변호인. 항소심 재판장이던 김모 부장판사의 고등학교 선배인 정모 변호사를 선임한 겁니다. 공수처는 이 배경에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정 변호사의 법무법인 수임 사건 21건을 김 부장판사가 맡았고 이 가운데 17건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감형됐던 겁니다. 정 변호사는 의뢰인을 석방시켜준다며 성공보수 수천만 원을 이례적으로 미리 받은 거로 파악됐는데 실제로 직권 보석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2023년부터 약 2년 동안 두 사람이 통화한 건 190차례. 공수처는 김 부장 판사 배우자가 정 변호사 소유 상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바이올린 교습소로 사용하고 방음공사 비용도 대납받는 등 뇌물 3,300만 원 상당이 오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금 300만 원이 든 견과류 선물 상자를 지하주차장에서 받은 혐의도 포함해 두 사람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부장 판사 측은 상가와 관련해 수수한 이익이 없고 현금 300만 원은 바이올린 레슨비였다며 재판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배전입니다.
1: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을 담당했던 판사가 오늘 새벽 법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심세아 기자입니다.
6: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오늘 새벽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자정쯤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약 1시간 뒤 서울 고법 청사 인근에서 신 부장판사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자필 유서를 발견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심판사는 지난달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2년 4개월이 늘어난 형량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선고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혐의를 일부 유죄로 받고 통일교로부터 청탁 목적으로 8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심판사는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으로 지난 2월 김 여사 사건을 접수한 후 석 달 동안 심리를 이끌어왔습니다. 사법연수원 27기인 심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고법판사 등을 거쳤습니다. KBS 뉴스 심세아입니다.
1: 북한이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조국 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신설된 헌법 제2조에서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에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영토를 규정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언론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북한 새 헌법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존 헌법의 서문과 본문에 북반부, 조국 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필리핀 마약 총책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최모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최 씨의 신상 정보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 경기 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최 씨는 텔레그램에서 청담 또는 청담 사장 등의 이름으로 활동하며 2019년부터 필로폰 22kg 등 1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 몰래 들여오거나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2014년에 태어난 12세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HPV 백신 무료 접종이 실시됩니다. HPV 백신 무료 예방접종 사업은 지금까지 여성 청소년 중심이었지만 정부는 남녀 모두에게서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자 12세 남성 청소년으로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찾아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듀얼백 수수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과와 대검찰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건네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2023년 11월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듬해 5월 서울중앙지검이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수사팀은 김 여사를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후 3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전담 수사팀 구성과 수사 상황 등을 묻는 메시지가 발견되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호남과 충북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중부와 전북 서부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중부와 호남,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배창복이었습니다.

0: 열린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의 황현입니다. 매주 수요일 세 분의 비대위원과 함께 정치 현안을 분석해보는 열린토론 비대위 시간이죠.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의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면서 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 무드에 돌입했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선거 전략도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격전 지역 꼽히는 지역은 단일화를 둘러싼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고 정부 여당을 향한 야권의 공세 또한 강해지고 있습니다. 28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의 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열린 토론에 세 분의 비대위원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면할 수도 그냥 둘 수도 없는 문제들. 열린토론 비대위에서 살펴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의 비대위원 소개합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자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KBS 열린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고요. KBS 일라드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재수 전 의원 부산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부산 북구갑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미 한동훈 전 대표와 민주당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이 후보로 확정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박민식 전 장관이 합류를 했죠. 세 후보 중에 가장 지역 연구가 분명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박민식 전 장관의 경쟁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태규 의원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4: 뭐 아무래도 이제 지역 연고를 제일 강조할 수 있는 후보인 건 맞지만 네. 본인도 이제 18, 19대 때 국회의원 두 번 하고 그 낙선한 이후에는 사실 지역을 떠난 지가 아마 10년 이상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2022년도에는 이제 분당갑 선거에도 도전했다가 이제 중도에 포기했고 또 지난번 총선에서 이제 서울 강서울로 네. 뭐 이렇게 출마했다 낙선했기 때문에 지역 연고가 본인의 아주 그 특별한 경쟁력이라기 주장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0: 네.
4: 최근에 이제 그 여론조사 좀 추이를 좀 보면 그 세 번의 조사를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0: 여론조사 굉장히 엇갈리더라고요.
4: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네.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그 정당 표기를 한 조사,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 박민식 후보
0: 네.
4: 뭐 이렇게 조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2등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근소한 채로 3위를 한번 했고
0: 네.
4: 대신 이제 그 정당 표기 조사를 안 한 그냥 개인 경쟁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0: 네.
4: 또 박민식 전 국가본부 장관 또 하정우 전
0: AI 수석.
4: AI 그 미래기획 수석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0: 네.
4: 그 오차 범위 박 3위로 밀려납니다.
0: 거기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율이 좀 여론조사상
4: 올라가죠.
0: 올라갔죠. 네.
4: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지금 개인 경쟁력에 있어서 개인 경쟁력에 있어서는 한동훈 후보보다 훨씬 뒤지고 대신 이제 정당 경쟁력에서는 우위에 있다.
0: 네.
4: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박민식 후보가 조사한 당시에 정당 지지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0: 네.
4: 국민의힘 지지층을 온전하게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어요. 적어도 당 지지보다는 10에서 15% 이상 이제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판단한다면 현재 박민식 후보는 그냥 국민의힘 지지 기반에 의존하고 있지 개인 경쟁력이 지금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0: 네.
4: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여론조사가 요즘 많이 발표되어 있는데 굉장히 좀 엇갈리는 거에 대해서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그게 이제 조사 시점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0: 네.
2: 그래서 이제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박민식 후보가 스타트도 늦었지만 약점이 좀 있죠. 본인이 강한 지역 연고를 내세우지만 중간에 들락날락하는 바람에

0: 지역민들이 그에 대해서 많이 실망한 점도 있고.
1: 분당으로 갔던 게 아무래도 많이 좀 실망했다라고 네, 이야기가 나오죠.
0: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보훈부 장관으로 기용되면서 계엄 탄핵에 대한 입장이 불분명하다. 합리적 보수층에서는 또 그런 시각이 있어요.
1: 네.
0: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후보가 되긴 했는데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구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하정우 후보는 대통령이 보낸 사람, 힘 있는 여당 후보, 그다음에 뭐 이 AI라는 산업 비전의 전문가 이런 걸 내세울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어쨌든 보수 재건, 뭐 보수의 혁신 이런 걸 내세울 텐데
1: 네.
0: 그에 비하면 박민식 후보는 강한 지역 연고 이외에 딱히 내세울 게 없는 상황인데 그 강한 지역 연고는 앞서 이태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희석시킨 면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이 구도를 잘 못 만들 것 같다.
1: 네네.
0: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구도를 잘 못 만들면
1: 구도가 애매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0: 점점 더 그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박 그 인구에서 네. 밖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선거에서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조직적인 면에 강점이 있죠. 어쨌든 지금 제1야당이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한테 없는 게 있는데 인물 경쟁력에서 밀리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슈성, 화제성에서 밀리고 그리고 본인이 선거에서 딱히 이렇다한 내가 왜 여기서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가라는
1: 네.
0: 것을 간결하게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두 번 했잖냐 뭐 이것 빼고는 없어요. 선거가 간단치 않을 수 있고 본인은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만 단일화 얘기에 계속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지금은 한동훈 후보도 박민식 후보도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단일화에 이르지 못하면 이게 여당 후보한테 선거 요의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네. 마지막에 이제 제일 큰 고민거리이자 이슈가 될 것 같아요.
1: 단일화를 뭐 안 한다라고 뭐 서야까지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결국엔 단일화의 압박에 눌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십니까? 네, 몰릴 것이다라고 보겠군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룡 교수님. 그 현재 당지지율이 낮아서 보수 정당의 후광 효과가 낮아진 상황은 맞잖아요. 박민식 후보가 개인기로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합니다.
2: 결국은 단일화 여부가 선거를 가를 거예요. 하정우 전 수석이 의외로 생각보다 이렇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1: 네네.
2: 지금 뭐 좀 이제 사그러들긴 했습니다만 그 이제 오빠 논란하고 또 손털기 이게 이제 뭐 그건 이슈는 이제 제한적인 해요. 그 네. 이슈가 동력을 받기는 어렵긴 한데 하정우 수석이 내세워야 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잖아요. 젊음 그리고 부산 해양도시와 맞물리는 AI 첨단 그런 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정말 정청래 대표에게 리드당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게 아마 하정우 수석 전 수석에게는 하정우 후보에게는 좀 바꿔야 될 앞으로 선거 기간 중에 빨리 고쳐나가야 될 그런 점이라고 보고
1: 네.
2: 박미지 후보는 굉장히 그 이제 열정과 그 의지는 대단한 것 같아요. 단일화 가능성 제로다라고 얘기하는
1: 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얘기하죠.
2: 그게 제로라고 얘기하는 게 더 단일화에 몰린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
1: 계속 단일화 단일화니까 아, 오히려
2: 스스로가 네.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면 잠깐 코끼리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선거 구도에서 이 단일화가 없으면 이게 하정우 수석이 이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지금 하정우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가 좀 엇갈리긴 합니다만
1: 네.
2: 아직 특정 그 이 보수 야권에서는 특정 후보가 완전히 앞서지 못한다고 봐야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어쨌든 전국적인 지지도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고 또 대권주자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상대방 후보 이제 박민식 후보 측에서는 대권주자이기 때문에 당선되면 떠날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맥힐 거예요. 그건 부산 시민들에게는.
1: 네.
2: 저는 그건 좋은 유효한 전략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단일화 이슈인데 이대로 가다 보면 이제 단일화해라. 그게 이제 유권자들에 의한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압박 같은 거, 유권자 연대. 유권자에 의한 이제 선거 연대가 이루어지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그럼 본인이 하게 되면 하는 거예요. 박민식 장관이 나중에 박민식 전 장관이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이 단일화는 막을 공산이 커요.
1: 네네.
2: 단일화가 되면 한동훈으로 되면 만약 단일화 된다면 한동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데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장동혁 대표에게는 재앙이거든요.
1: 네.
2: 보수 재고조정하고 나온 거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그것도 장동혁 대표의 그 변수도 굉장히 큰 변수다. 이 선거에서의 단일화에 있어서 말이죠.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제가 단일화 얘기를 오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참 무선국갑을 얘기하면서 단일화 얘기가 안 나오면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단일화니까 또 단일화로 이야기가 모아지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 마무리로 좀 한번 해볼 텐데 이태규 의원님 그 만약 두 후보가 단일화가 안 된다면 이거 장동윤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정우 후보가 승리할 경우는

0: 어떻게 판이 돌아갈지 당대표로서의 입지가 좀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일화가 없다면 말이죠.
1: 뭐 이미 사실 그 장동혁 대표의 어떤 당내 입지, 대표로서의 어떤 권위나 신뢰, 네. 뭐 이런 부분 거의 뭐 바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저도 뭐 많은 이제 그 보수를 조금 보수가 너무 침체돼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단일화를 해서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굳이 뭐 한동훈 후보냐 박민식 후보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을 하게 되면 경쟁력을 갖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들이 많은데, 장동혁 대표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단일화가 안 된다 이런 걸로 보면 저는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조금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다. 한동훈 전 대표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정말 이제 시쳇말로 죽서서 개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 유리한 것은 난 못하겠다. 뭐 이런 어떤 그 감정적 결기기 뭐 이런 것도 좀 보여있는 거에 있어요.
0: 오히려 하정우 수석이 당선되기를 더 바라는 겁니까 그러면?
1: 아니 그건 안 바라죠. 그건 네. 안 바라지만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한테 유리한 일은 내가 못 해주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개인적인 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그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으로 만약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돼서 돌아온다면 이제 복당 부분. 또 이제 보수 혁신 부분. 그래서 이제 보수 재편 흐름이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0: 그렇죠.
1: 이건 이제 본인의 정치 생명에 굉장히 치명적인 효과가 온다고 이래서 그걸 이제 미리 경계하는 것이 아니냐.
0: 네.
1: 이제 이런 이제 추측과 판단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정말 후보 단일화를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이 됐다. 그렇게 되면 저는 국민의힘의 전체 헤게모니는 사실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0: 흐름이 다 넘어갈 것이다 예, 예. 라고 보시는군요.
1: 그다음에 만약에 단일화를 방해했고 막아서 만약에 하정 후보가 됐다.
0: 네.
1: 이랬을 적에 보수 전체에 대한 보수 패배, 보수의 단합을 막은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에서도 결코 가볍지가 않다.
0: 네.
1: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 당의 보수 우위의 지역에 있는 당의 어떤 조직을 가동해서 박민식 후보가 당선됐으면 제일 좋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혹시 2등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0: 네.
1: 그럼 만약에 하정우 후보가 당선이 되고 박민식 후보가 2등인데
0: 네.
1: 한동훈 전 대표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만약에 3위를 했다.
0: 네.
1: 그렇게 되면 이제 3위 된 후보가 단일화. 그 보수 분열의 책임을 또 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박민식 후보가 3위가 돼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정도도 우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에서 장동혁 대표가 좀 더 크게 보고 멀리 보고 그래서 보수의 파이를 키우는 이런 방향으로 마음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네. 의외로 많습니다.
0: 셈법이 복잡하군요.
2: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죠. 어떤 대표 보고 전이라고 전을 또 얘기 안 하면 되겠는데 아무튼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의제를 좀 매끄러워야 돼요. 어떤 경우는 너무 과도하게 거대 담론으로 가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선거라는
0: 네네.
2: 게. 근데 이번 선거는 대선은 아닙니다만
0: 크게 봐야 된다는
2: 크게 봐야
0: 얘기죠.
2: 한동훈 이 후보는 지금 지역 영과 전혀 없어요. 박민식 후보 얘기할 게 아니라고요 지금.
0: 네네.
2: 그렇다면 전 대표이고 대선 주자급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너무 자질구레한 이슈에 자꾸 본인이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박민식 후보와 비슷하게 나오거나 어떤 진익이 나오는 게 있다. 난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완전히 전략을 좀 바꿔야 돼요. 완전히 한동훈다운 정체성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박민식 후보나 하정우 후보의 거기에 자꾸 말린다는 측면이 좀 많이 느껴져요.
0: 지금 말씀대로라면 뭐 이제 보수의 재건이라는 큰
2: 보수의 재구성, 정치의 재구성,
0: 정치 재구성.
2: 크게 가야 돼. 지금 크게 가는 후보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0: 네. 네. 박원석 의원님.
3: 네. 네. 단일화 이슈가 아무래도 이제 최대 관심사가 되긴 할 텐데 근데 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두 후보 사이에 그 지지층들의 성향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의 지지층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국민의힘의 이념적으로는 조금 강성 지지층들이라고 볼 수 있고 한동훈 후보의 지지층 중에는 지금과 같은 국민의힘의 모습을 심판해야 된다.
0: 네.
3: 이런 생각을 가진 지지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되면 단일화가 쉽지 않은데다가 단일화를 하면 시너지가 안 납니다. 어느 한쪽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고 여론조사 추이에서도 보이는데 3자 구도에서 보수 두 후보의 산술 합이 양자 가상 대결로 안 나와요.
0: 그렇게
3: 그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0: 이 얘기는 뭐냐면 어느 쪽에서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고민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가 굉장히 적대감이 지금 쌓여 있잖아요. 양쪽에. 그렇다 보니까 안 되고 또 당 지도부의 의지도 없고 또 한동훈 후보 관점에서 보면 본인은 어쨌든 보수 재건이라는 큰 비전을 내걸고 아직은 그게 추상적입니다.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나왔는데 박민식 후보는 여전히 그 윤어게인에 가까운 후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그런데 그런 후보하고 마주 앉아서 뭔가 룰 미팅을 하고 여론조사 경선을 하고 이 자체가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보수 재건 비전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한동훈의 가치 같은 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단일화 논의에 들어가면 들어갈 수
1: 단일화를 하면은 죽을 게 없다라고 보시는
0: 그렇죠.
1: 거예요?
0: 그렇죠. 그리고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중량감이 떨어지는 후보이기 때문에 단일화 얘기가 나오면은 결국 내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먹힌다. 근데 이런 우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쪽 다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정말 이제 황금 분할 구도가 생겨가지고 여당 후보가 그냥 무난하게 이기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아마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선거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이 보수층의 위기감이 커져서 표심에 의한 단일화 그리고 아마 본인이 박민식 후보를 그때 지지율로 압도하면 사퇴 압박을 박민식 후보가 강하게 받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박민식 후보 측에서는 반대의 기대를 하겠죠.
1: 네.
0: 그래서 끝까지 이게 삿바싸움이 팽팽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앞서 최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전략적 변곡점에 왔다 한동훈 후보 측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인이 부산 내려가서 여기 살러 왔습니다.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굴 알리고 소개하고 다녔잖아요. 그 효과는 끝났어요. 오늘 하정우 후보하고 전재수 후보가 함께 이 부산 그 발전 비전을 발표했어요. AI 산업 비전을 중심으로.
1: 정책에 대한 걸 이야기했죠.
0: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는 아까 이제 큰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위상에 맞는 그리고 본인이 여기 내려온 포부에 맞는 비전을 얘기해야죠. 그게 꼭 정책 공약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아직도 한동훈 후보는 좀 마이너한 이슈를 가지고 이 여권과 설전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CR이 작게 보여요. 지금 북구 선거에서 한동훈을 두고서 유권자들이 관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과연 저 사람이 CR이 국냐. 뭐 본인이 YS 얘기하는데 그럴 제목이 되냐. 그런 담론과 비전을 내놔야 될 시점에 온 겁니다. 더 이상 여당하고 여당의 후보들하고 입씨름하는 수준으로 가서는 별로 저기에 내려간 의미가 없어요.
1: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네거티브라든가 이제 구포시장을 돌아다니는 것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큰 뭔가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 뭐 이 정도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보수 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산 북각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의 지금 보수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적인 보수라면 적어도 이재명 정권에 맞설 힘 있는 국민의힘 강력한 보수 이런 거를 원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비전과 본인이 그걸 실현해내겠다고 하는 의지 이런 프로그램 청사진을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거기에 맞설 어떤 그 유의미한 정치인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고 타고 들어가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1: 네.
2: 그 얘기가 아직도 안 나오는 부분은
1: 아직 안 나왔다.
2: 굉장히 좀 안타깝다. 물론 언젠가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선거가 이제 30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해야죠. 분명하게.
1: 네. 네. 세 분 다 같은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좀 전환을 해야 된다. 그렇죠.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3: 한동훈 나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1: 네. 장동욱 대표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 지원하는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지원을 위해서 부산 방문했던 한지하 의원 징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박민식 후보나 한동훈 후보 둘 다 이제 이번 주인가요? 개소식 앞두고 있잖아요. 같은 시간 같은 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0: 네.
1: 이거 단속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0: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이제 기싸움의 일환인데
1: 네.
0: 한지하 의원이 지난주에 등록할 때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 지금 결국에 이제 친한계와 당권파 사이에 서로 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두 개의 정당성이 부딪히고 있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친한계 쪽에서는 애초에 한동훈에 대한 제명, 징계 이 자체가 잘못됐다. 때문에 한동훈 후보는 어차피 당선되면 국민의힘의 후보로 돌아올 거고 그런 후보를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보수재건 얘기하는 후보를 우리가 지지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정당성을 주장하고 장동혁 대표나 당권파 측에서는 어쨌든 지금 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 후보인데 당 후보를 놔두고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면은 그건 명백한 해당 행위다. 뭐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그런 주장을 한단 말이지. 또 부딪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선거 앞두고 선거판 벌려놓고 윤리 열어가지고 뭐 징계하고 그럼 완전히 이게 자중질환 또 연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리위 제소를 하더라도 결론은 뭐 선거 뒤에 내든가 뭐 이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1: 네.
0: 관심이 가는 대목은 누가 갈 거냐. 이번 주 토요일 날
1: 개소식에 누가
0: 동시에 것이냐. 개소식을 하는데 일단 당 지도부는 당연히 박민식 후보 가겠죠.
1: 네.
0: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 개소식에는 친한계 의원들 중에 그 한지혁 의원이라든지 진종 의원이라든지 비례대표 의원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역구 의원 중에는 박정훈, 배현진 이런 분들이 갈 걸로 예상이 돼요.
1: 조경태 의원은 어느 쪽으로 갔을까요?
0: 그러니까 제가 관심이 가는 바가 부산 지역에도 친한계 의원들이 있거든요.
1: 네네네.
0: 조경태, 정성국 이런 몇몇 있어요.
1: 대구에서 또 조경태 의원과 장동욱 대표가 어느 정도의 뭐 설정이라고.
0: 대구관이 부산에서 그랬죠. 박상준 의원 개소식에서. 예, 예. 그분들은 어디로 갈 거냐. 그런데 오늘 서병수 전 시장이 그 부산 북구의 당협위원장입니다.
1: 네.
0: 나는 한동훈 개소식에 간다. 징계하려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시사하는 바가. 왜냐하면 서병수 의원은 부산에서 부산 정치 위상이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전직 의원이지만 원로고 그리고 부산시장을 지냈고 또 북구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북구의 조직도 갖고 있고 그런 분이 한동훈 개소식에 가겠다는 거는 결국 그 부산 북구에서 국민의힘에 겉으로 표를 내지 않지만 지금 출마한 후보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나 혹은 당협 관계자들의 이 표심이 마음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1: 네.
0: 당 지도부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현직 당협위원장이고 부산 지역의 원로 정치인이 너 한동훈 손 들어가겠다.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이에요.
1: 네.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좀 들려오는 얘기는 없었나요? 의원님? 누가 간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는
2: 뭐 그거는 뭐 나옵니까? 아직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1: 장동 대표는 어떻게 하신대요? 가신대요? 개소식에 부산?
2: 아마 당연히 갈 겁니다.
1: 당연히 가는 겁니까?
2: 네, 그렇게 네네. 하는데 네. 그 지금 이제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의지할 때가 당하고 당 지도부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네. 그래서 당 밖에 당을 떠난 확장성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측이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관심사고
1: 네.
2: 그러니까 이제 부산 지역 의원들의 어떤 어디에 참여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부산 지역에는 보수 원로들이 많이 계세요.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들도
1: 그렇죠.
2: 있고
1: 네.
2: 당대표를 지내신 분들도 있고 네. 이런 분들 약간 상징성 있는 분들이 과연 이제 어떻게 움직여주느냐.
1: 어디로 갔을까.
2: 예, 예. 그 부분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보면 사실 친한계 의원들 서울에 있는 친한계 의원들이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산 지역에 있는 유의미한 정치 원로들이나 의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1: 네.
2: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기싸움에서는 최대한 그 길을 누르려고 하는 뭐 이런 작전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아까 이제 징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징계 절대 못할 거라고 봅니다.
1: 징계는 없을 것이다.
2: 왜냐하면
1: 경고 수준인가요 그러면 지금
2: 경고도
1: 현재는?
2: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건 안 하니만 못하니까.
1: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말 나온 거 자체가 경고잖아요 어떻게 보면.
2: 장동혁 대표 체제가 사실 그 표류하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무리한 징계였거든요.
1: 네네네.
2: 제명을 함으로써 그때부터 사실 한동훈 대표 체제가 필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 그렇죠.
2: 다시 그것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피해자 모습만 부각시켜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또 뭐 한지하 의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벌써 다 물고 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송원석 전 대표도 옛날에 저기 한덕수 전 총리 여기 가서 지원하지 않았냐.
1: 네.
2: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도 무소속 거기 가서 지원. 이분들을 왜 징계 안 하냐. 이렇게 하게 되면 당이 내용으로 가지 않습니까?
1: 그러네요. 정리가 안 되네요.
2: 그러니까
1: 네.
2: 선거를 앞두고 내용을 버리면 네. 이 책임은 전적으로 지도부 책임이죠.
3: 네. 이 책임은 당연히 지도부 책임인데 중요한 게 선거의 승부 아니에요 지금.
1: 네, 네, 네.
3: 단일화 얘기 아까 했습니다만 이게 단일화가 될 수가 없어요. 감정의 골이 엄청 깊어지는 거예요. 어제 현역 의원들이 그 자기가 소속한 당의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거길 놔도 딴 데 가는 거 아니에요. 같은 부산 북갑에서. 그건 아니 콩가루 정당이거든요.
1: 네.
3: 근데 그렇게끔 만들어놨어요. 장동혁 대표가. 그럼 이제 누구 책임 탓할 것도 아닌데 그럼 결국은 이 당의 내용 흔히 말하는 내용인데다가 이 상황에서 단일화가 될 수가 없어요. 장동혁 대표가 그걸 용인하겠어요. 이쪽이 한지하고 배현지 뭐 가장 하지 모르지만 이쪽 갔는데.
1: 감정의 골이 너무 깊죠.
3: 그런데 여기에 네. 지금 자기가 당권을 갖고 있는데 여기 지금 박민식 후보 당의 공식 후보인데 여기를 안 갔다면 현실 아닙니까 현실. 근데 그거 어떻게 다니려고 되겠어요.
1: 네.
3: 저 그래서 이건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1: 더 깊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군요.
3: 1차 징계의 징짜도 끝.

0: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하정우 후보 38%, 박민식 후보 26%, 한동훈 후보 21%, 정당명을 기재한 경우 이렇게 나왔다라고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고요. 또 부산 MBC가 의뢰하고 같은 회사입니다. 한길 리서치가 부산 북구가 유권자 584명 대상으로 실시한 유무선 혼합 자동 응답 방식 조사 결과 하정우 34.3%, 한동훈 33%, 박민식 21.5%, 정당명 기재 없이 한 경우라고 합니다. 두 조사 모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회사는 아니군요. 이건 또 다른 조사가 여론조사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좀 엇갈리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민주당 하정우 수석 이야기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우 전 수석이 AI 수석이 이제 후보를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연달아서 어느 정도의 그 큰 이슈들이 몰려서 오고 있습니다. 손털기 논란이 있었고요. 또 오빠 호칭 논란까지 각종 뭐 구설에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겠는데 실수가 잦아지면 판세 영향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1: 이게 손털기 그리고 오빠 호칭 논란 이게 만약에 네. 선거 일주일 앞두고 나타났으면 굉장히 큰 이제 악재일 거예요.
0: 그건 큰일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1: 결정적일 수 있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어쨌든 한 달 정도 앞두고 나와서 이게 더 계속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계속 이걸 가지고 이슈화시키기는 어려운데 네. 이게 왜냐하면 하정우 수석은 젊은 후보 아니에요. 젊은 후보인데 그 보이는 모습이 당당해 보이지 않았잖아요. 손톱이 논란도 그렇고 오빠라고 얘기하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전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0: 정청래 대표의 말이죠.
1: 정청래 대표도 네. 그렇고 하정우 수석 전 하정우 후보도 그렇고 어떻게 어린 그 초등학생 여학생이고 남학생 여학생이니까 여자아이죠. 여자아이죠. 여학생이라고 할 것도 여자아이에게 오빠라고 부르냐. 이거 뭐 도저히 안 되는 얘기인데 네. 이걸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하정우 후보에겐 너무 큰 이제 악재였어요. 젊은 후보답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 당대표에게 자꾸 이끌려 다니는 것 같고 말이죠. 뭔가 젊고 AI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건 큰 실수 앞으로 바꿔나가야 되는데 네. 게다가 지금 이제 뭐 단일화 이런 이슈는 뭐 하정우 수석에게는 후보에게는 유리한 것이긴 합니다만 또 지금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기소 조작 기소 특검 이런 것들도 지금 좀 불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정우 수석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서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이 사실상 지지하는 걸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후보인데 이렇게 자꾸만 표를 뺏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0: 계속 쌓이다 보면 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1: 그런데 네. 이게 지금 이제 다행히 하수석 입장에서 볼 때는 다행히 선거 제법 앞두고 나타났기 때문에 만약 시간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쌓이면은 상당히 좀 불릴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이태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셨습니까?
2: 그러니까 네. 지금 정치 신인이고 네네. 뭐 충분히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출마를 한 거지 않습니까? 실수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초반에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실수들을 좀 한 것 같아요.
0: 네.
2: 그러니까 저는 뭐 손터는 거에 어떤 본인의 그 본성이나 의도나 이런 게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무의식 중에 한 제스처이긴 한데 이게 너무 준비 없이 서두르다가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저는 그것도 그랬지만 너무 그 갔을 때에 그 복장이 어색했어요. 기차에서 내려서 서둘러가지고 그 포시장에 갔는데
0: 입고 왔죠. 네.
2: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그리고 시장에 갔단 말이에요. 네네. 보통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시장 갈 때는 정장 벗고 위에 점퍼 같은 거 입고 아니면 그냥 셔츠만 입고 뭐 소매 걷고 이렇게 넥타이 풀고 이러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복장부터가 좀 어색하게 준비가 안 돼. 그 자리에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연장으로 저는 그런 실수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 너무 이렇게 확대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오빠 문제도 그 자리에서 오빠 얘기가 나온 건 하정우 후보가 의도한 건 아니었고 정청래 대표였고 얼떨결에 거기에 이제 본인도 끌려 들어갔는데 저는 그 캠프 내에서 왜 그런 판단을 안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청래 후보가 구포시장에 하정우 후보와 함께 서는 게 표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정청래 후보가 감으로써 하정우 후보를 지지할 사람들은 이미 지지율에 다 반영돼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전혀 없는 그 지도부 방문입니다.
0: 정청래 후보 당대표는 안 갔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2: 아니, 그거 왜 갑니까? 플러스 알파가 전혀 없는데 네네. 자칫하면 마이너스만 생기는 방문인데 마이너스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이 이제 보수가 결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청래 후보의 정청래 대표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대구나 부산에 자칫하면 그걸 자극해요. 근데 게다가 저런 이제 대형 실수를 저지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로 인해서 선거 구도가 바뀔 정도는 아니지만은 하정우 후보가 초기 컨벤션 효과를 못 누리고 있어요. 딱 정체돼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네. 그러니까 이건 본인으로서는 조금 아픈 대목이.

0: 이고 그래서 오늘 모두를 확 전환해 가지고 AI 비전 발표를 전재수 후보랑 같이 했어요. 그건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재수하고 페어링을 하고 하정우다운 비전을 얘기하는 게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거지 남들 다 아는 시장 바닥에 가서 90도 절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네. 할 수 있는 하정우 왜 이렇게 선거 나왔는데 안 보이노 이 얘기만 안 들으면 됩니다. 근데 남들하고 똑같이 하려다가 본인의 장점을 오히려 깎아먹고 있다. 지금이라도 하정우 다운 선거로 이 선거를 돌려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아니 송영길 전 대표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부산 지역은 전재수 후보에게 좀 맡겼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청래 대표에 대한 당내 아까 뭐 박원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내 우려 목소리 이태규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글쎄 저는 뭐 송영길 전 대표가 그 이야기 한 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네. 적어도 8월 전당대회를 겨냥한 사전 견제용 예, 저는 이제 견제구를 던졌다고 보여지고 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후보 지원도 하고 또 후보 지원하는 과정에 이제 거기 핵심 당원들이 다 같이 다니니까 네. 당원들 접촉도 하고 그래서 일석이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 특별한 일정이나 어떤 전략이라기보다는 8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현직 당대표로서는 뭐 당연한 평가와 네. 저는 당연한 평가라 일정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지금 그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영남을 휘짓고 다니는 것이 본인을 비롯해서 전체 당에 도움이 될 것인가. 네네. 이 부분에서는 본인이 제가 할 때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뭐 대중적 신망도가 아주 높거나 무슨 호감도가 아주 높거나 이런 정치인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 총선에서도 부산에서 확 뒤집어진 계기가 어떤 특정 정치인이 너무 이제 시쳇말로 나대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심도 역풍이 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견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고 지금 이제 하정우 후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하정우 나온 초기 진입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예, 그래서 본인 이야기는 어떤 미래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젊음, 또 대통령하고의 관계, 뭐 이런 부분 전부 없어지고 이제 손털기하고 오빠오칭 논란만 남은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초기 선거 전략은 굉장히 실패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후보를 바꿀 만큼의 무슨 영향을 주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이 무슨 손털기나 오빠오칭을 가지고 무슨 표를 얻어보겠다고 하정우 후보의 어떤 표를 깎아보겠다고 달려들면 그 순간에 저는 같이 깎아진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판으로 크게 보고 가야지 이런 부분을 선거 쟁점으로 삼아가지고는 절대 득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이제 이야기 그만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에 들어가라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2: 아니 이거 자체가 네네. 언론이 그걸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상대 후보가 이걸 해가지고 상대 후보가 그렇게 득 보는 건 없을 것이다.
1: 네.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전방의 행보 확실히 좀 영남권 표심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정렬 교수님.
3: 당대표는 말이죠. 원래 네. 대권에 가까이 하는 게 당대표예요. 제가 오늘 이용구 전 총리 제가 그 별세하셔서 거기 다녀왔는데 네네. 제가 그분 당대표한테 보좌관 했었거든요.
1: 아 그러시군요.
3: 그때 기억나는 게 이 캠프가 맨날 만나서 하는 얘기는 대표의 행보 그 자체가 선거운동이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건데 문제 지금 후보들에게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당대표니까 당연히 다니면서 전당대회 준비도 하고 대권은 아직 아니니까 그 이해한다 이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네. 지금 이 부산 선거나 대구 선거에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워낙 지금 내란 프레임이 작동되기 때문에 대구도 해볼만하고 거의 이긴다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부겸 후보가 부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영남은 영남이에요. 네. 근데 민주당 당대표가 과도하게 나타나면은 이게 두 분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역효과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좋아서 찍겠다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 그 뭡니까 이 국민의힘의 잘못된 여러 가지 그 행태 같은 거 구태한 거 절윤하지 못하는 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반발 때문에 보수가 약간 좀 다른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나서 정 대표 넘어 그러면 정말로 그쪽을 좋아서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정 대표도 아마 그 이제 많이 비판 받았을 거예요 아마. 네. 뭐 이 얘기 다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언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1: 그렇죠.
3: 제가 네.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정 대표는 조금 이제 저도 영남에서는 조금 행보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1: 자제해야 된다.
3: 네,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1: 알겠습니다. 아니 요즘 저 여론 말씀하셨으니까 그 댓글이나 이런 기사 나오고 뭐 이런 내용들 보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서로의 당대표를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서로의 당대표를 화이팅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있어서 참 이것도 좀 새롭고 재밌는 지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제 부산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0: 실제로 최근 부산시장 여론조사 전재수 박형준 후보 격차 점점 좁혀지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격차가 좀 줄어드는 양상인데 부산시장 선거 민심의 변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이태규 의원님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 뭐 이제 좁혀지는 추세는 분명히 있지만 네. 이것도 이제 그 설문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북값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0: 여론조사의 설문 말씀하시는
1: 그래서
0: 거죠?
1: 네. 물론 이제 뭐 유무선 뭐 포함 여부는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네. 이게 정당 표기 조사를 하게 되면 전재수 후보가 굉장히 큰 차이로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당 표기를 안 하고 그냥 개인 이름으로만 하게 되면 그 지지율 차이가 이렇게 좁혀지죠.
0: 네.
1: 그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박형준 후보는 인물 경쟁력에 있어서는 전재수 후보는 우위에 있고 전재수 후보는 정당 경쟁력에서 확고한 우위에 있다.
0: 네.
1: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이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이제 정당 지지도가 올라가야 상승 여력이 좀 생기는 거고 전재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의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 정당 지지도 또 이번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냐. 그러니까 정권 안정을 위해서 여당을 지지해야 된다 아니면 견제를 해서 야당을 지지한다 이런 부분에서 우위를 계속 점해야 현재 우위의 경쟁력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추이는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 구조는 좀 그렇게 좀 이해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0: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부산시장 한 말씀해 주시죠.
2: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그 선거 구도가 정렬이 됐잖아요.
0: 네.
2: 그러면서 그동안에 숨죽여 있던 보수가 결집하는 그 흐름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권에서 뭐 그 조작기소 특검법 뭐 추진하는 게 이를테면 이제 다른 데보다도 영남 지역에서 이제 보수 결집이나 그동안에 숨죽여 있던 그런 샤이 보수들이 이제 의견을 표명하는 그런 효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고 한동훈 효과도 일정하게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후보가 처음에 여기 부산 북구에 내려와 가지고 전재수 후보를 겨냥해서 캠페인을 했단 말이에요.
0: 네.
2: 그러면서 뭐 까르띠에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러면서 부산시장 선거는 원래 전재수 박형준 대결인데 마치 전재수 한동훈 대결인 것처럼 초기의 구도가 만들어졌어요. 그 뒤에 박형준 후보가 숨은 거죠. 사실 박형준 후보의 그 지난 두 번의 부산시정에 대한 일정한 심판론이 있었거든요. 그 심판론을 그 절묘하게 비켜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경선 막바지 막 후보 선출되던 그 시점이었어요. 근데 뭐 끝까지 거기에 숨어 있을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그거는 이제 한동훈 효과이기도 하지만은 민주당이나 전재수 후보 측의 약간 실책이기도 합니다. 굳이 전재수 대 한동훈 같은 구도를 만들 이유가 없었는데,
0: 네.
2: 전재수 후보도 한동훈 그 후보를 공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가 더 세게 반격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옥신각신하면서 그 구도 비슷한 게 만들어졌었는데, 그건 이제 좀 국면을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부산시장 시장 선거뿐만이 아니라 잠시 후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대구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역에서 컨트롤 가능하지 않은 변수들이 중앙정치 차원에서 생기면
0: 네.
2: 그게 큰 선거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작기소 특검법 같은 건데 사실 저거는 어마어마하게 여당한테 불리한 프레임을 그러니까 일종의 자살골이죠. 자초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보고 저는 이미 그게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0: 아, 영향을 그렇고. 미치기 시작했다라고 보십니까?
2: 네,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0: 네네.
2: 다음 주쯤 되면
0: 네.
2: 부산시장 선거의 격차는 더 좁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0: 여론조사를 말씀하시는
2: 네,
0: 거죠?
2: 그래서 이게 지금 부산 북구는 3자 구도잖아요.
0: 네.
2: 그러면 그 구도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저런 일반 이제 이 조작기소 특검법 논란 같은 게 어디에 영향을 크게 미치냐면 부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쳐요.
0: 1대1 선거니까.
2: 네, 그 점을 그렇죠.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고 보고.
0: 네.
2: 그러니까 오늘 전재수 후보가 하정 후보하고 그 AI 그 산업정책을 발표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한 거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부산의 이슈로. 부산의 비전으로 선거를 가져가야 됩니다. 뭐 정청래 대표 오빠 조작기소 특검 이런 게 부산 선거판에 이제 크게 드리워지는 순간에 선거가 좀 암담해져요.
0: 네. 아 이런 영향들 그러니까 선거에 미치는 영향들 2부에서 한번 좀 저희가 자세하게 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고 아까 대구 말씀하셨으니까 자연스럽게 뭐 대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장 선거도 양당의 뭐 중량감 있는 인사가 나서면서 관심이 많이 모여지고 있죠. 국민의힘 추경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두 후보 초접전 양상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흘러들 나오고 있습니다. 격차도 상당히 줄었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 뭐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이 상황 고무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대구는.
3: 대구는 이제 선거

0: 후반이나 선거 시작하기 전에는
1: 네.
0: 김부겸 후보가 이긴다는 전망이 압도적이었어요.
1: 그럼 두 자릿수 이상 차이가 많이 났죠.
0: 차이가 많이 났고 뭐 이쪽에 그때는 이제 국민의 후보가 결정되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 의원들이 출마했을 때는 경선에 출마했을 때인데 뭐 1대1 가상대결로 다 이겼단 말이에요.
1: 네.
0: 적어도 지금은 전혀 아니다거나 전혀 아니고 그거는 김부겸 후보의 우리가 발언에서 알 수 있어요. 조작기소 특검 논란이 이슈화된 다음에 나온 얘기가 이 지역에서 뛰는 후보들을 생각해라 아주 직격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전 김부겸 후보가 조금 더 세게 얘기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긴 민주당의 원래 텃밭이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김부겸의 경쟁력 또 이제 그 신망한 대구 민심들 그리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어쨌든 힘 있는 여당 후보가 났다면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김부겸 우세론이 나왔던 건데.
1: 네.
0: 근데 이제 여기서 조작 기소가 나오면 어쨌든 대구의 기본 정서는 보수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을 보수 정당에서 많이 실패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조작 기소가 나오면 이제 원래 투표 안 하려던 보수들 가서도 투표해서 혼내줘야 되겠네.
1: 아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군요.
0: 아, 이게 오히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추경호가 좋아서가 아니라
1: 네.
0: 이거 민주당이 좀 오만해졌구만 이러면서 이제 그 지역이 대구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별 영향 없을 것 같아 저는. 판세 큰 영향 없다 이렇게 보는데
1: 네.
0: 그 대구 지역에서는 그렇게 되면 원래 찍지 않으려던 보수였는데 가서 차마 김부겸은 어찌겠고 추경호도 싫어 이랬는데 그 사람이 가서 찍을 수가 있고 반대의 경우가 또 생길 수 있고 김부겸 후보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주 대구시장에 불리해요. 다른 지역보다 제일 이게 작동되는 네. 게 대구시장하고 부산시장. 저는 대구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1: 대구가 이번에.
0: 이 특검에 조작, 관련한 거죠.
1: 예,
0: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1: 네.
0: 종속변수로서.
1: 네. 알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님은 또 국민의힘이시잖아요. 대구가 지금 굉장히 좀 접전 양상으로 가고 있고 지금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작용할 거라고 좀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판세 예상하고 계십니까?
2: 저는 이제 굳이 지금 이제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아니더라도
1: 네.
2: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그전에 이제 여론 추이를 좀 보면 전국적인 지표하고는 조금 다른 지표를 보여왔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나 또 정당 지지도나 또 이번 선거의 성격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에 유리한 그런 지표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지금 조작기소 특검이나 이런 그 정권의 어떤 오만과 독선 이런 부분이 같이 합쳐진다면 실질적으로 과거에 국민의힘에 실망해서 이렇게 이탈해 있던 이런 중도 보수층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투표장으로 나갈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최근에 그 여론 지표나 이런 거를 보면 추경호 후보가 후보 단일화로 정리가 되면서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온전하게 흡수하고 있거든요.
1: 네.
2: 지금. 이런 경우, 이런 추세로 간다면 초접전이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역전되는 현상도 벌어질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김부겸 후보가 인물 우위론, 지역 발전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돼서 어떤 그 지역 선거를 조금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전 이 상태로 간다면 대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수성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1: 아,
2: 이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1: 네.
2: 좀 점쳐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1: 이 추세대로라면 뭐 예를 들어 조작기소 특검이라든가 보수의 집결이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다 충분히.
2: 네, 왜냐하면 그전에 이제 선거의 객관적인 지표들이
1: 네.
2: 대구 경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국민의힘에 굉장히 우위에 유리하게 이렇게 형성돼 있었거든요.
1: 알겠습니다. 선생님 마무리 멘트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 이게 지금까지의
1: 네.
3: 우위가 보수 심판론에 따른 우위였어요. 김부겸 후보가. 그래서 국민의힘을 이번에 혼내키는 게 보수가 제대로 서는 길이다.
1: 그렇죠.
3: 이렇게 캠페인을 했어요.
1: 네네.
3: 근데 이제 그렇다고 보수 유권자들이 대구 경북에 사라진 게 아니고 숨죽이고 있었던 거죠.
1: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안 잡혔던 거죠.
3: 이분들은 그건. 언제나 명분만 지워지면
1: 네.
3: 다시 국민의힘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고 이 흐름에 안 잡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그분들한테 명분을 주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조작기소 특검 같은 거고 또 뭐 정청래 대표의 저런 실언 같은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대구 선거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대구가 괜히 대구가 아니에요. 대구는 한 10% 차이로 선거 막판까지 우위를 보여야 개표해 보면은 아주 근소하게 이길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때문에 여기도 전략적인 변곡점이 왔습니다. 더 이상 보수 심판론에 기대서 김부겸 후보가 우위를 가져가려고 하는 전략은 끝났어요.
1: 네.
3: 그게 아니고 이제는 대구 발전을 위한 적임자가 나다. 한번 바꿔보자. 그래야 대구도 살고 우리 미래가 있다. 이 캠페인을 훨씬 더 강화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안 한 건 아닌데 본격적이진 않았고 콘텐츠가 그동안에 잘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그걸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종합해보면 그동안 이제 여론조사 이런 것도 응하지 않았던 대구 시민이나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선거 좀 한번 투표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마음으로 좀 바뀌면서 여론조사에서 그게 좀 잡히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올지는 진짜 이제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반대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네. 원래 보수 성향의 투표 성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번에 국민의힘이 너무 저 구태하고 수구 정당 같으니까 이번 민주당 후보 한번 찍어보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중도에 있는 사람들, 중도 보수 진보
1: 네.
0: 이 사람들이 안 갈 수가 있어요. 추경 후보는 안 찍고 김부겸도 안 찍겠다.
1: 아예 그냥 아까는 선거 투표는 안 하겠다.
0: 예. 추경 후보를 안 찍겠는데 찍으러 가는 게 나타난 거예요. 샤이 보수는 반대로 민주당을 찍겠다는 사람들이 안 갈 수가 있다고. 이게 네. 양쪽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아주 불리해지는 거거든요.
1: 네네.
0: 이건 그러니까 지금. 일단 뭐 이제 발의가 됐고 통과는 안 시키려고 하긴 했는데 계속 공세를 할 거란 말이죠 이거. 그걸 어떻게 잘 소화하냐가 중요한 관건일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네. 대구 결과도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비대위 잠시 로고 듣고 와서 2부 이어가겠습니다.
4: 열린 토론이 새로워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MC 황현희와 함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토론.
1: 네, KBS 열린토론 이태규 전 국민의 의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안정수님께서 비대위 세 분 똑띠 말씀해 주세요. 경로당에서 꽃할배, 꽃할매들이 귀 쫑긋 세우고 듣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셨습니다. 아 단체로 이렇게 모이셔서 저희 열린토론 듣고 계시군요. 예, 저희가 아주 똑띠 바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시영님께서 부산 민심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부산 민심 의외로 살벌합니다. 배신자에 대해 곱게 보지 않는 시선이 많죠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1482님께서는 친근한 호칭 가지고 너무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생산적인 논란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빠 논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요 이야기가 글쎄 아까 뭐 이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 이야기 좀 건들지 말고 이제 정책 큰 메시지로 예 전환해라. 물론 이런 말과 이어질 것 같습니다. 9584님 부산의 정당을 떠나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로 분위기 바꿔봐야죠.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항상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 샵 9730 50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니까요. 저에게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시간이 2부가 1부가 워낙 뜨거워가지고 예, 바로 이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청와대가 먼저 이 법안에 대한 속도 조절 지금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법안의 기본 취지는 뭐 공감을 하지만 이 조작해서 특검법에 대한 얘기인데 법안의 기본적인 거 공감하지만 충분한 수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죠. 곧이어서 정청래 대표도 당청 간 조율하에 결정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법안의 속도 조절이라는 것은 결국에 선거 이후로 하겠다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이게 지금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0: 시기와 절차를 국민의 의사 수렴하고 수기를 거쳐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1: 네.
0: 뭐 저기 청와대 수석이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이건 당연히 국민의힘으로 하면 또 비밀 또 준 거예요. 그럼 당신도 선거 후에 하겠다는 거네.
1: 이거 선거는 아니야? 약간 이런 거죠.
0: 완전히 그 선거의 분량은 이제 와서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라서
1: 네.
0: 이걸 조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더 그렇다. 너무 지나치게 좀 교묘하다. 선거를 의식해서 선거 이외에 미룬다고 얘기하는 거라서 이대로 하면 이것도 간표현이에요. 민주당이.
1: 네.
0: 정계도 이거 이 선거 얘기하고 조금 달리 좀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에 15대 1 압승이 예상됐던 거 아니에요. 저기 지방선거 그렇죠. 광역단체 선거. 근데 예. 지금 우리가 앞서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만 부산시장 선거 대구시장 선거도 생각보다 이렇게 녹록치 않다.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단 말이에요. 사실인 것 같고. 근데 이건 왜 이렇게 했냐면 특히 내가 처음에 그 놀랬던 게 제가
1: 네.
0: 어떻게 선거 전에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제가 방송에서 절대 이거 통과 안 시킬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대통령 말씀 나오기 전이에요.
1: 네.
0: 결국 그렇게 되긴 됐는데 권력이 오만이라고 생각하고.
1: 아, 이건 권력이 오만이다.
0: 오만이야. 이건 네네. 그리고 대통령 입장을 알겠어요. 대통령 지시는 물론 안 했겠습니다만. 근데 보다 중요한 건 말이죠. 정권을 재창출해야 돼요. 정권 재창출해가지고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동력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만약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계속 쌓여서 문재인 정부 5년 단명했잖아요. 이게 쌓여가지고 권력이 오만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이 15대 1의 압도적인 전망 때문에 권력이 오만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선거와 관련해가지고는.
1: 네.
0: 그 이제 부랴부랴 걷어들인 거 아니에요. 지금 청와대가 나선 것이고. 이건 앞으로도 민주당도 그렇고 이게 이른바 도덕적 면죄부가 아니에요. 이게 지지율이 높은 게. 이른바 모랄 라이센스가 아니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걸 잠깐 까먹은 거예요 잠깐.
1: 네.
0: 권력은 오만하면 항상 국민이 심판합니다. 이번에 선거를 얘기로 민주당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태규 의원이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발표가 나온 게 선거 이후에 하겠다라는 거니까 하겠다라는 결론인 거잖아요. 선거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영향을 주죠.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이 정권이 보여주는 부분이 굉장히 모순된 언행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조작기소 특검, 뭐 저희 입장에서 공소취소 특검인데 실질적으로 그걸 목표로 가는
1: 네.
2: 이 부분이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거고 시대적 소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정의로운 법안이거든요.
1: 네.
2: 그러면 선거 후로 미룰 것이 아니라 오히려 5월 달에 그 민주당 주특기가 야당 무시하고 강행 처리하는 거잖아요. 강행 처리하고 선거에서 당당하게 평가받아야죠. 그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우리는 이번에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떳떳한 건데 본인이 이게 사법정의를 실현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걸 선거 뒤로 빼는 거예요. 이게 캥기는 게 있는 거죠. 네. 자기네들이 봐도 이 법안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이것이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저는 정권이 이렇게 정말 떳떳하지 못하게 이런 일을 하는가?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거에 SNS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1: 네.
2: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정말 그 대통령의 그 발언대로라면 민주당이나 정권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1: 네, 네. 네?
2: 이래면 법이라는 부분이요. 법이라는 부분이 어떤 공동체의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특정인 권력자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은 그냥 껍데기로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죠.
1: 네.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으로 몰락했지만 사실 그 몰락의 계기가 된 건 자기 부인의 범죄를 권력의 힘으로 덮으려다가 사실 간 거예요. 사실 그 계기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이재명 대통령 지금 평가 좋지만 여기에서 본인의 범죄를 권력의 힘으로 덮으려고 한다는 그 부분이 국민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한다면
1: 네.
2: 저는 이것이 이재명 정권 몰락에 저는 서막을 열 거라고 봅니다.
1: 지금 현재는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지만 이런 거 잘못 시작하면 지지율이 상당히 좀 떨어질 수 있다고
2: 저는 몰락의 단초를 제공한다고.
1: 몰락의 단초일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은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3: 저는 네. 그 우리나라에서 권력자들이나 아니면 정치적 다수파가 종종 착각하는 게 우리 민주주의는 입헌민주주의입니다.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헌법 아래의 민주주의인 거고 아무리 의석이 많고 또 입법을 통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어도 그게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입니다.
1: 네.
3: 그리고 대통령이 아무리 지지율이 높아도 대통령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는 거죠. 헌법 위에 서려고 했다가 망한 사람이 윤석열이잖아요. 그런 헌정 위기 직후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더욱 어떻게 보면 이 입헌민주주의라는 그 원칙과 가치를 망각하면 안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워낙에 이제 의석도 많고 또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야당이 허술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약간 입법 만능주의적 사고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그런 건데 저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일부 그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 특히 대북송금이나 한편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직권남용이 의심되는 그런 정황들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1: 네.
3: 때문에 이거를 수사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과연 특검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공수처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안 하려면 공수처를 왜 만들었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무튼 특검이 할 수 있다 치고 다만 그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이 돼야 그게 대통령에 대한 뭐 공소 취소든 공소 기각이든 할 수 있는 겁니다.
1: 네.
3: 근데 합리적 의심의 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이 안 됐는데 자꾸 여당에서는 그게 증명됐다 그래요. 근데 국정조사에서는 그게 증명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온 거일 뿐이고요. 자, 100번 양보해서 특검을 할 수 있다 치고 그러면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서 검사의 직권남용이 드러났고 잘못된 기소였다는 게 확인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는 법원이 그러면 당연히 공소를 기각할 겁니다.
1: 네.
3: 아니면 원래 공소를 제기했던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든가 아니면 1, 2, 3심 재심 이런 사법 절차를 통해서 바로 잡혀질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을 하더라도 특검이 집중해야 될 거는 실체적 진실이 뭔가를 규명하는 거지 기 제기된 공소를 가져와 가지고 그 유지 여부를 판단하고 검찰이 말을 안 들으면은 뭐 공소 유지 변호사를 임명해 가지고 그 공소를 다루겠다. 저는 이거는 그 자체로서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고 또 자기 사건 심판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헌법의 법 앞에 평등이라는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위헌 논란이 벌어질 거고 그 이전이라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선거에 안 하기로 한 건 다행인데
1: 네.
3: 단지 시기나 속도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과 구조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 법안 저대로 선거 이후라도 입법하면은 안 돼요. 자칫하면은 이 정권에 대한 평가가 바뀌는 그 결정적 모먼트가 이 법안으로 인해서 될 수가 있습니다.
1: 세 분 다 굉장히 좀 제가 느끼기에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0: 저도 웬만하면 네. 좀 이게 반대로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네네. 그 말씀 못 드리는 게 저는 아주 전략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민주당 입장에서 한번 제가 대볼게요. 제가 민주당 입장이라고.
1: 저 민주당이라고 생각하고 듣겠습니다.
0: 민주당 전혀 아닌데 네네. 전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긴 한데
1: 네.
0: 이게 정권이 말이죠. 창출이 안 되면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다 의미가 없어요. 다 법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헌법 개정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검찰개혁도 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보수 정권 넘어간다. 지금 봐서 지금의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서 보수의 재건이 된다면 근데 지금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간단 말이죠. 물론 조작해서 특검법에 대해서 공소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건 많은 사람들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근데 만약에 정권이 창출이 안 되면 그럼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공소기 뭐 저기 사법개혁 검찰개혁 다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고
1: 네.
0: 어쨌든 민주당 정권이 창출이 재창출이 돼야지 이게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들이에요. 이거 아주 굳이 이걸 법으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무리가 따른다고요. 무리가 따르면 오만 프레임이 생겨요. 이거 선거 이후의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제가 민주당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이건 전략적이지 못해요. 뭐 당이나 규범 이런 거 다 떠나서 아주 전략 전술적으로 봐도 이건 절대로 멀리 보는 게 아니다.
1: 네.
0: 너무 눈앞에 보이는 이른바 현재의 바이어스, 프레젠트 바이어스예요. 현재에 너무 치중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손실보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치중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감히 제가 충고를 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그래가자님께서 굉장히 좀 뼈를 때리는 질문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논의한다고 해도 이미 지방선거의 변수로 포함되어 버린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3: 뭐 일정하게 그런 면이 있죠. 그래도 네. 지금이라도 끊어야 됩니다. 저 논란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아니 지금 민생이나 경제나 여당한테 유리한 이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선거에서 정작 중요한 건 그 이슈들이에요. 그런데
1: 네.
3: 지금 지방의 고유한 의제들은 다 사라지고 이런 어떤 정치적 쟁점 중심으로 선거를 가게 되면 여당 입장에 유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이걸 이 불리한 선거 구도나 프레임을 이걸 통해서 자초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끊는 게 맞다고 봐요.
1: 민주당에서는 이 이슈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러면
2: 저는 이제 그것이 지금 정권 집권 세력이 지지율에 취해서
1: 네.
2: 그리고 야당의 어떤 견제력이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오만에 빠진 거예요. 예? 그 오만에 빠졌다는 부분은 실제로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의 힘으로 범죄를 덮을 수가 있다. 권력자의 범죄를 덮을 수가 있다.
1: 네.
2: 그거를 위해서 위헌적 법률도 서슴치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이 부분을 반드시 저는 심판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 법안을 철회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국회 사무처에 법안을 제출했잖아요.
1: 네.
2: 그 법안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야당이 이 이슈를 어디까지 어떻게 능력이 끌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생각이 있는 국민들 중에 저는 생각이 있는 보수들을 결집시키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려고 하는 중도층의 이탈을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1: 네.
2: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접전지역 특히 수도권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역으로 이제 영남 지역에서 또 결집을 가져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1: 네.
2: 이 부분이 위헌적 법률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제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은 헌법 69조에 국민들 앞에서 선서하잖아요. 그 첫 마디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0: 헌법을 준수해야 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이 조항을 어기는 거예요. 예, 네, 당연히 탄핵 사유죠, 그러면.
1: 네. 이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연임에 성공한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네. 했던 부분인데요. 뭐 지방선거 이후 수기 절차 거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선거 우리가 이기면 할 거예요라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2: 그렇게 봐야 겁니까? 되겠죠.
1: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2: 선거 이후에 수기를 거치겠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해석되기에 충분하죠.
1: 네네.
2: 그리고 지금 이 법안이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다 이태규 의원이나 뭐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이거 아니에요. 그 특검이 수사 대상을 그 사건을 이첩받아가지고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하자면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소 취소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1: 네네.
2: 근데 공소 유지 여부 결정을 포함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언론이 사실상 공소 취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공소 취소라는 건 하나도 없다고요.
1: 네.
2: 이게 지금 특검법 8조 7항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을 안 시킬 도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서 수기는 나중에 하자라는 식으로 해석되는 말을 했고 한병도 연임된 이제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1: 네네.
2: 누가 봐도 그거는 이 선거 이후에 통과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의석이 많으니까.
1: 알겠습니다.
2: 이거 분명히 입장 정리해 줄 네. 필요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민주당 정권이.
1: 박원순 의원님 그러면 네. 이거 어떻게 좀 그 안에 있는 특검의 내용을 좀 다시 좀 수정을 해서 발의를 해야 되는
3: 그렇죠.
1: 겁니까?
3: 아니 이제 법안을 제출해 놓은 거니까 네. 그걸 이제 법사위 본회의 거치면서 의결할 때 내용을 수정하면 돼요.
1: 내용을 수정해야 된다.
3: 네, 이전에 네. 이제 뭐 법의 복제법이나 이런 것도 다 이제 내용 수정해 가지고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일단 뭐 저는 특검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특검에서 지금 12가지 사건에 대해서 그중에 대통령 연관 사건이 8가지인데 너무 넓은 사건 범위를 잡았고 1심이 끝난 사건도 잡았는데
1: 네.
3: 뭐 그것까지 인정한다 치고 그렇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지금 논란이 되는 대상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기재기된 사건 기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가져와서 그 공소 여지 여부를 특검이 판단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1: 너무 권한을 많이 준 것이다.
3: 입법의 전례도 없고요. 네네네. 최상병 특검 때 있었는데 최상병 특검 때 그 조항이 이 사용되지는 않았고 워낙 특수한 사건입니다. 군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 이해 충돌이 없었던 게 그 사건에서는 최상병을 무슨 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아니었 아니죠 박정원 대령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 당사자의 사건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이 공소 취소할 수 있다는 거는 명백히 이해 충돌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조항은 제가 보기에는 뭐 선거 이후라도 빼야 된다. 그 조항을 포함한 채로 입법을 시도하면 그건 뭐 어마어마한 논란과 후폭풍에 사로잡힐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어느 정도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률권, 그러니까 수도권 법률권 후보들이 모여서 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 또 국민의힘 영남권 후보 5인이 기자회견했잖아요. 그러면 야권에서는 이 이슈를 뭐 선거 끝까지 변수로 좀 몰아가겠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도 되는 겁니까?
0: 뭐 국민의힘이 입장에서 이제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거죠. 지금 저는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과 다른 야권이 연대해서 이거를 선거의 핵심 이슈로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1: 네.
0: 이 부분은 이제 국민의힘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후보들 간에 모여서 성명 한번 내고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여론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1: 네.
0: 그럼 단기간에 지금 적어도 다음 주까지 이 부분을 아주 집약적으로 어떻게 국민적 관심사로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또 적당히 유의하면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기 민주당도 여기서 적당히 또 빠지는 방법도 찾아갈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정말 국민의힘 입장에서 야당 입장에서 모처럼 좋은 호재를 맞는 거거든요.
1: 네네.
0: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지 이건 한번 이제 지켜봐야죠. 이걸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2: 우선 이제 정진석 후보를 공천하면 안 되고. 끌고 가려면 말이죠. 동력으로 끌고 가려면. 그 첫째 네. 기본 필요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1: 네.
2: 그 장동영 대표 얘기인데 장동영 대표가 다시 사과하고 그래야 돼요. 그럼 이게 조금씩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 국민의힘의 실력으로 볼 때 역량으로 볼 때 이거 잘 속된 말로 네. 잘 말아먹지 못할 거예요.
1: 네. 아, 그러니까 잘 이용하지 못할 네. 것이다. 이렇게 후재가 나와도 네.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정진석 전 비서실장 출마자격 여부가 공청 관련 논의가 내일 또 오후 3시 이후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후보를 임명하면
2: 뭐 눈어린이 이슈를 또 다 나오는 거예요.
1: 흘러갈 것이다.
3: 정진석 공천하면 이슈 다 덮어요. 덮여.
1: 오히려 다 덮는다라고.
2: 네. 항상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선대위원회였기 때문에.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건 국민의힘 입장에서 얘기라고.
1: 네. 마지막으로 이태규 의원이 그 내부 공천에 관련된 뭐 소식이나 이런 거 들으신 거 없습니까? 어떻게 분위기 흘러가고 있습니까?
0: 정진석 실장 문제는 여태까지 말이 없는 거 보면 네. 이 부분에서 아마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아마
1: 하진 않을 것이다.
0: 예. 네. 뭐 공천을 주려고 했으면 진작이 줬을
2: 그렇죠.
0: 거예요.
2: 아마 안 할
0: 예.
2: 거예요.
0: 그리고 아마 정진석 실장도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보좌하던 대통령은 지금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잖아요. 그럼 본인의 업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당분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정치 윤리에 맞다고 봐야죠.
1: 알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이곳으로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태구 전 국민의원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열린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포엠님께서 최창렬, 이태규, 박원석 세 분의 합리적인 말씀과 황현희 MC의 진행이 참 좋습니다라고 감사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 열린 토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여러 변수들이 정치권의 계산에만 머물지 않고 유권자의 판단으로 이어지는 시간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도 역시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토론의 황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염창동에서 살고 있는 52살 루이 아빠 김대중입니다. 일단 걱정되는 점은 루이가 20살이 되면 제가 70이 되는데 아 그때까지 막막하기는 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게 더 열심히 살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늦은 나이까지 좀 더 열심히 살아라 하는 뜻으로 운동 더 열심히 하고 헬스도 하고 수영도 하고 분유값 벌어야 되니까 몸이라도 튼튼해야 우리 루이를 잘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다. 힘들긴 하지만 이 아이의 행복이 이걸 다 덮는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자식은 인생의 그냥 즐거움 아닌가, 하늘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우리 미래 KBS가 함께합니다.
1: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스포츠 스포츠가 준비한 5월 초대석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은 배구 스타와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불혹의 나이에도 프로 커리어를 계속 이어가는 것도 대단한데 코트 위의 지배력은 여전한, 그래서 이 선수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는 프로배구 남자부 정규리그 MVP 대한항공의 한선수 선수를 만납니다. 브로게 주전 세터 한선수 선수가 말하는 롱런 비결과 또 이루고 싶은 목표, 그리고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5월 초대석 리빙 레전드 한선수 선수와의 만남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준비한 5월 초대석, 대한항공을 우승으로 이끈 명세터이자 남자 프로배구 최고령 MVP 한선수 선수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자, 그리고 배구 기자단 간사 문화일보의 오혜원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오혜원입니다.
0: 반갑습니다. 자, 먼저 통합 우승 그리고 또 MVP 수상 모두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그 한 시즌을 정말 그 누구보다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소감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1: 우선 좀 작년에 시즌을 얘기하다 보면은 작년에 좀 경기를 잘 많이 못 뛰었어요. 못 뛰고 좀 우승도 못하는 시즌이 됐고, 그리고 또 이런 이제 한 선수가 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떨어진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근데 이제 그런 소리를 좀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도전하려고 했고, 또 몸을 최대한 좀 만든 것 같아요. 좀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했던 게 이번 시즌에 끝까지 좀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0: 네. 자, 뭐 대한항공이 챔피언 결정전에서 뭐 우승 트로피도 들어 올리고, 이제 시즌이 마무리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시간 참 빠릅니다. 그 사이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지금은 그냥 뭐 평상시 이제 시즌 끝나면은 또 애들 또 이제 하원 시키고 또 이제 또 시간이 나면 또 이제 가족들이랑 여행도 가고.
0: 네. 네.
1: 근데 지금은 좀 짧게 짧게 갔다 오고요. 애들이 학원을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챔프전을 길게 가는 바람에 좀 애들이 학원을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보충을 계속 다니느라고 제가 픽업을 하고 있습니다.
0: 야.
3: 근데 이게 이 아빠 한 선수의 모습은 저한테는 낯섭니다.
0: 그렇죠.
3: 저한테는 배구 선수 한 선수가 예.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은 원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가자고요. 한 달 반 전 정도로 돌아가면 사실 챔피언 결정전이 저는 좀 쉽게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0: 그런데 그렇죠.
3: 의외로 5차전까지 갔고 5차전도 너무 힘들게 이겼잖아요. 좀 어떻습니까?
1: 어쨌든 챔프전은 쉽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한 적은 없는데 또 1차전, 2차전 이기니까 챔프전은 이렇게 쉬울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이제 3, 4차전을 또 이제 치면서 또 정말 진짜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를 다시 한번 좀 느끼는 챔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진짜 말씀처럼 1, 2차전은 수월하게 가져왔는데 3, 4차전이 분노의 추격전이잖아요. 오히려 이게 먼저 승수를 거둔 팀들이 쫓기는 느낌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당시의 분위기 어땠나요?
1: 우선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죠.
0: 네.
1: 가라앉고 또 이제 어쨌든 어웨이에서 좀 선수들이 힘을 못 쓴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그 홈 때처럼 뭔가 에너지가 넘치는 경기를 하지 못했던 거. 그래서 아마 5차전 때는 좀 더 선수들이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뭐든지 그냥 다 하고 나오자라는 생각으로 좀 더 열정적인 에너지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0: 네.
3: 그럼 코트 위에서 우리가 이제 요 시리즈는 이겼다. 딱 그 승부가 넘어왔다. 느낀 순간이 있을까요?
1: 아니요. 그런 순간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3: 끝까지?
1: 그런 순간은 못 느끼고, 이게 챔프전은 정말 좀 이제 경기를 많이 해봤지만 어떤 상황이 올지도 모르고 14대 11이 잡혀서 질 수도 있는 게 챔프전인데, 그래서 끝까지 좀 놓지 않고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민재 선수한테 속공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게 보는 이제 리듬에 이거는 좀 주면 성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줬는데 그게 다행히 성공을 했죠.
0: 사실 아까 제가 뭐 쫓기는 기분이 들지 않았냐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0: 그 특히나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은 그 젊은 선수들한테 더 약간 치명적이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팀에서 베테랑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팀 내 고참으로서 해준 역할이 있을까요?
1: 저는 좀 냉정하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걸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고 그리고 좀 더 제가 더 많이 뛰려고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선수들한테는 좀 더 에너지 있게 좀 우리가 3, 4차전은 우리가 싸울 준비가 안 돼서 들어간 것 같다. 그러니까 마음을 좀 더 단단하게 싸울 생각으로 진짜 한 대 맞았으니까 두 대를 때릴 생각으로 그렇게 들어가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0: 자 이번 시즌 통합 우승 다시 한번 왕좌를 가져왔습니다. 통합 우승까지 가기까지의 가장 큰 원동력을 꼽자면은 어떤 부분을 꼽고 싶으세요?
1: 우선 새로 오신 이제 해남 감독님,
0: 네네
1: 해남 감독님과 또 하파엘 코치 우리 코치진 이제 많은 것이 좀 바뀐 변화된 시즌을 출발을 했어요.
0: 그렇죠.
1: 시즌을 출발을 하면서 또 저는 또 제 몸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썼고 근데 그걸 또 해난 감독님이 그걸 알고 좀 더 이제 웨이트 중심적인 훈련을 했었어요. 시즌 준비를 거의 웨이트가 원래는 볼이 뭐 7이고 웨이트가 3이면 거의 똑같이 5대 5.
0: 5대 5로 네, 비율을 5대 5로. 많이 늘렸네요.
1: 그리고 일주일에 네 번은 웨이트를 무조건 빠지면 안 되고 시간이 없으면 웨이트와 볼을 하루에 같이 해서 거의 뭐 4시간씩 운동을 하고 막 이랬으니까 무조건 빠뜨리지 않고 웨이트를 하는 좀 강하게 좀 감독님이 밀어붙인 게 저한테는 확실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0: 그게 그 이제 웨이트라고 하는 이제 피지컬적인 훈련이 모든 선수에게 적용이 됐던 건가요?
1: 그렇죠.
0: 해남 감독님 말씀이 나왔는데 이제 뭐 훈련의 전체적인 성격을 좀 바꾼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어떤 감독님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1: 항상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이제 뭔가 코트 밖에서는 항상 밝으시고 유쾌하신데 코트 안에 들어가면 에너지가 선수들보다 더 열정적이세요. 연습할 때도 시합처럼 막 소리 지르시고 좋다 뭐 그건 아니다 막 이렇게 좀 시합 때처럼 하시는 것 같아요. 연습 때도. 그래서 그 열정으로 선수들이 더 뭔가를 좀 늦추지 않고 더 움직이는 그런 성과가 나오죠.
0: 이게 보통 그 무서운 감독님을 열정적이라고 하거든요.
2: 그렇죠. 그렇죠.
1: 아니, 참, 그 네. 무서움이 아니라 네. 이 뭔가 진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좀 집중을 떨어뜨리면 안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들게끔 좀 감독님이 그런 약간 길을 잘 들이시는 선수들이
0: 처음에는 좀 어렵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1: 어렵거나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는 생각을 안 했지만 뭐 어린 선수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어쨌든 좀 오랫동안 해왔고 또 많은 감독님들과 해왔으니까 어떤 감독님이든 제가 열심히 하고 제가 최선을 다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 그러니까 이게 해남 감독, 그러니까 저 기자 입장에서 예. 첫 인상은 사실 푸근한 동네 아저씨 같은 인상이에요.
0: 인상 자체는.
2: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난 시즌 앞두고 이제 대한항공 훈련장 처음 갔을 때 구단 선수들이, 일단 한 선수부터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단 관계자한테 감독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약간 구단 관계자 제 느낌도 그렇고 구단 관계자의 표현도 그렇고 약간 정열의 승부사. 그러니까 약간 한 선수의 표현대로 예. 좀 정열적인 승부사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선수들의 승부욕을 좀 자극하는 그런 지도자이지도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뭐 아까 그 이제 감독님이 전반적으로 팀의 방향성을 바꿔놨다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그 전에 했던 이야기 중에 그 전년도에는 경기를 많이 못 뛰었거든요. 이 이야기 좀 주목을 했거든요. 사실 이번 시즌 우승은 한 선수의 역할을 좀 많이 꼽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2: 그렇죠. 한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 대한항공이 다시 우승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야죠. 뭐 선수 앞에 있는데 이런 얘기하는 건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배구판에서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얘기가 배구는 세터 노릇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4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코트를 지킨다는 거, 그것도 주전 세터의 역할로 코트에 나서고 있다라는 게 이 배구 선수 한 선수가 가진 재능, 여기에 이제 꾸준한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다.

0: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단순히 그냥 코트에만 서는 게 아니라 팀을 또 우승까지 이끌었으니까. 그렇죠. 한 선수 이 40대 재능, 40대 더하기 재능 더하기 플러스 알파까지. 제가 볼 때는 당분간 또 한 선수 선수를 넘을 만한 후배들은 또 나오기 어렵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1: 근데 정말 절치부심했다고 느껴지는 게 주장직까지 내려놓고 훈련에 집중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2: 이게 어쨌든 제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그 생각은 좀 그거였어요. 이제 작년에 시즌을 좀 안 좋게 좀 마무리가 안 된 주장으로서 그런 시즌을 보내서 한 시즌을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시즌을 더해서 좀 우승하고 좀 더 화려하게 주장직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에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이제 팀이 모든 걸 변화를 다 바꾸면서 아, 이 변화되는 것에 이 주장까지 같이 이렇게 변화하는 게 좀 더 낫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아마 그렇게 저도 얘기를 하고 찬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저 주장 한 선수, 그러니까 주장직 그러니까 한 선수 선수는 정말 주장이라는 네. 타이틀에 되게 애정이 있었던 선수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느껴왔고. 근데 이제 그걸 내려놓으면서까지 본인이 얼마나 절치부심했는지를 어디서 느꼈냐면 첫 훈련 갔을 때 제가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냐라고 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몸 만들어서 들어오라고 했다고 그거 자기 약속 지켜야 된다고 진짜 살이 홀쭉하게 빠져서 온 걸 보고 아, 이 팀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고참 선수들부터 초선수범하고 있는가 저는 거기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1: 사실 그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에이징 커브라는 거는 선수 본인이 가장 많이 느낄 거거든요. 이번 시즌을 몸 만드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2: 선수들하고 같이 하는 훈련이나 이런 거를 다 참석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제가 제 나이를 핑계로서 좀 빠지고 뭔가를 덜 하고 아 이만큼 하면 됐지라는 좀 그런 만족을 좀 하지 않았고 좀 핑계를 대고 싶지 않았어요. 그 제가 제 나이 때문에 핑계를 대면서 하고 싶진 않았고 나이를 잊고 나는 그냥 여기에 선수고 세터다라는 생각으로 훈련을 계속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0: 선수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후배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선수형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1: 아, 그렇죠.
0: 후배들은 한 발 더 움직여야지 네. 공 한 번 더 때려야지 그러다 보면 팀이 자연스럽게 이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실제로는 어땠어요? 정말 힘들지 않았나요?
2: 근데 진짜로 이게 작년보다 훨씬 괜찮았어요.
1: 오. 네,
2: 시즌을 지금 끝까지 가면서도 챔프전을 하면서도 좀 우스갯소리로 이제 애들한테도 우승하고 나서도 했는데 나는 4차전이 끝나고 나서도 지긴 했지만 나는 야, 바로 한 경기 더 뛸 수 있다.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몸이 괜찮았고
1: 네. 확실히 체력 훈련에 효과가 있나 봤네요.
0: 그러니까 이게 시즌 중에 한 선수 선수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정부 원정 갔을 때 경기 끝나고 나서 좀 힘들어 보이는데? 라고 농담을 던진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랬더니 한 선수 선수 눈빛이 저 거기서 확 달라지는 걸 느껴요. 내가 힘들어 보여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억해요? 네. 그러 나는 이제 농담 삼아 던졌는데 네. 나 아닌데. 근데 딱 눈빛이 바뀌는 거 보고 와 올해 뭐 일 좀 내겠다.
1: 그렇죠.
0: 딱 그 느낌이 왔습니다. 진짜.
1: 소위 긁힌 거죠.
0: 긁으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1: 네. 자 이번에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선수단 내 신구 조화가 또 이제 팀 전력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많더라고요.
0: 네, 사실 뭐 배구를 포함해서 이 팀 스포츠는 베테랑과 신예 조화가 이 필수입니다.
1: 그렇죠.
0: 특히 배구 같은 경우는 이 우리가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크지 않아야 강팀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대한항공은 V리그 남자부에서 가장 강팀이라고 평가받기에 충분한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뭐 신구조화 얘기가 나왔는데 최고참 한 선수 선수가 통합 우승을 하기까지 조금 더 고마운 후배가 있다면 누구일지도 궁금한데요.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스포츠 스포츠가 준비한 5월 초대서 브로게 베테랑 세터 프로배구 대한항공의 한선수 선수 배구 기자단 간사 문화일보의 오혜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하던 이야기를 마저 끝내보도록 하죠.

0: 네, 다 같이 열심히 했고 다 같이 뭔가를 했지만 좀 더 이제 저는 규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규민 선수가 뭐 시합을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지만 뭔가 좀 중간에서 선수들을 다 끌고 가려고 노력을 했고 분위기를 띄우려고도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했고 그래서 규민이가 제일 좀 큰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약간 군인대로 따지자면 네. 김규민 선수의 역할이 상병 같은 역할이에요. 분위기 잡을 때는 잡아주고 네. 또 띄울 때는 띄워주고 네. 그렇게 딱 허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죠.
2: 그렇군요. 또 이게 그 아까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세터라는 포지션이 선수들과 소통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공을 배급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0: 그렇죠. 좀 이제 소통도 중요하고 네. 좀 힘들어요 세터가. 좀 이제 모든 거를 좀 자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좀 팀을 이렇게 봐야 되고 상대 팀도 봐야 되고 그래서 좀 힘든 자리인 거는 사실입니다. 이 세터가.
2: 아 이게 평소에 그러면은 그 이제 훈련장에서야 운동을 하면서 소통을 하지만 평소에 이 그 경기나 훈련장에서의 소통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도 있나요?
0: 어쨌든 경기 때는 훈련으로 인해서 이 완벽한 경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훈련할 때 모든 게 다 돼 있어야 시합 때 좀 좋은 경기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습 때부터 그렇게 서로 말하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했던 게 시합 가면 더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뭐 다는 안 나오겠지만 최대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렇게 노력을 하는 포지션이 사실 세터인데 팬들은 날개 공격수들을 더 화려하고 점수를 내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2: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세터 포지션은 사실은 막 돋보이는 자리는 사실 아니긴 하잖아요.
0: 그렇죠. 어쨌든 공격수가 화려함이 있으니까 근데 좀 이제 제가 고액을 찍으면서 좀 그래도 세터가 조금이나마 이제 좀
1: 중요한 자리다.
0: 예, 득을 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프로는 연봉으로 말하는 겁니다. 네, 성적으로 말하고요. 그 한선수 선수도 처음 배구에 입문을 했을 때부터 세터였나요?
0: 네네. 첫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배구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받는 거였어요. 그냥 이제 키가 작으니까 네. 그냥 받는 리시브 레프트로 들어가서 받기만 거의 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이제 졸업을 하면서 세타가 없는 거예요 포지션에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다 꼬드겼죠 세타를 하라고
2: 정황상
0: 네. 그래서 제가 뭐 토스가 제일 낫다 해가지고 네. 계속 꼬드겨서 이제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1: 자의에 됐죠. 의한 그래. 포지션 변경이 아니라 그렇죠. 타의에 의한
2: 환경적 요인에 의한 어쩔 수 없이 빈자리가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지금의 한 선수 선수 생각하면 항상 이 밝은 빛을 받으면서 뭐 항상 최고의 자리로 왔을 것 같지만 사실 프로 입문 보자면 2라운드 출신이에요.
0: 그렇죠.
1: 사실 처음까지는 이 지금의 자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출발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 그때는 이제 제가 2라운드 그리고 이제 같은 한양대 출신의 진상원 선수라고 저보다 한 살 어린 네. 그 선수가 이제 1라운드로 대한항공에 오고 제가 2라운드로 대한항공에 오고 네. 했는데 저는 이제 거의 처음에 왔을 때는 연습에 참석을 안 했죠. 거의 이제 거의 볼보이 옛날로 돌아갔죠. 이제 볼 공만 주고
1: 주전 형들이 있었으니까
0: 네. 공만 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때 그 브라질 세터 코치 분이 있었어요 슈퍼라고 그분이 이제 저랑 계속적으로 개인 운동을 했죠. 이제 형들 운동할 땐 제가 운동을 못 하고 형들 쉴 때 나와서 이제 계속적으로 운동을 했죠. 네. 토스 연습은. 근데 이제 저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진짜 많았는데 어쨌든 기회는 또 이게 제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습만 하고 근데 그 연습하는 게 좀 즐거웠어요 저는.
2: 아니 그 기간이 한 얼마나 됐어요? 그렇게 빛을 못 본 기간이?
0: 예, 들어와서부터 계속적으로 했으니까 아마 형들이 다쳤을 때가 1월? 12월 말인가 그죠. 1월 그때쯤이었으니까 거의 두 달 정도를 계속 슈퍼랑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2: 그러면 본인이 느끼기에 계속 연습을 하면서 언제부터 기량이 상승을 하고 나도 이 정도면은 주전 세터 자리 넘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점은 언제?

0: 문제예요?
1: 뭐 그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시합을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네네. 내가 뭘 누구를 뛰어넘어야 되고 이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보면 한 선수 선수가 슈퍼코치랑 준비를 하고 있었지 당장 전력에 도움이 되는 선수는 아니었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원석이다 보니까 다듬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코치랑 개인 훈련을 했던 거고 그런 와중에 그 당시 이제 뭐 주전이었던 김영래 네. 지금 도로공사 감독 대행 이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표현하자면 자리를 내줬죠. 그러면서 한 선수 신인이던 한 선수에게 주전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왔죠.
1: 그렇죠.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네. 둘 다 이제 거의 텀을 안 주고 계속 둘 다 연달아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시합하다가 그래서 이제 세타가 저밖에 없으니까 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3: 이번에도 상황상. 네.
1: 제가 상황상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제. 근데 형들하고는 이제 어쨌든 훈련을 안 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즐겁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내가 뛰고 싶었던 코트니까 그냥 내가 진짜 신나게 하자. 내가 잘할 순 없는 거고 진짜 신나게 하다 나오자라고 생각을
3: 즐기자 네. 그야말로.
2: 근데 저는 이게 준비된 네. 자세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만약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인들은 이렇게 우연치 않게 갑자기 기회가 오면 좀 쫄 수밖에 없잖아요.
3: 그럴 수 있죠.
2: 근데 한 선수 선수는 뭐 제가 지금 십몇 년을 보면서 느껴왔던 건 아, 이 사람은 언제 어느 상황에 내놔도 쫄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감히 제가 지금 예상을 해보자면 막 처음 코트 나갔을 때도 쫄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뭐 해보지 뭐. 네. 약간 이런 생각으로 나갔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때는 그냥 코트에 있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코트 안에 있다는 게 너무 즐거웠고 그래서 많이 맞추지 않았지만 계속 코트에서 이제 형들과 이제 얘기하고 하면서 이게 또 이제 잘 맞아가는 공이 생기니까 그게 더 이제 재밌는 거예요 시합 때.
3: 이 즐기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 이제 대표팀도 발탁이 되고 거의 뭐 대한민국에서 세터의 대명사 격인 선수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전이 됐던 게 아까 보니까 2007, 2008 시즌이던데 그때는 오해용 기자도 기자가 아니지 않았어요 심지어?
2: 저는 2008년 입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의 기자 생활이 네. 배구 선수 한 선수의 주전 시기랑 이제 같이 시작하는 거죠.
1: 같이 시작하셨네요.
3: 그렇죠.
2: 어떻게 보면 배구 입문 동기.
3: 그렇죠. 그렇죠. 맞네요. 정말 거의 20년 가까운 기간을 주전으로서 그리고 이제 뭐 대표로서 활동을 활약하고 계신데 사실 그 사이에 뭐 굴곡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가장 기억에 남는 지점이 있다면 어떤 순간이었어요?
1: 첫 이제 좀 이 부상이 왔을 때 그때가 좀 이제 어깨가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이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이제 제가 제 어깨를 제 힘으로 들질 못하니까 발을 이거 내가 배구를 다시 할 수 있을까?
3: 네.
1: 라는 생각이 좀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6개월 넘게 재활을 하면서 이게 다시 돌아왔을 때도 이 뭔가 제가 하는 토스에 적응이 안 됐고 배구를 하는 거에 적응이 안 됐고 어깨를 또 다칠까 봐 무서운 마음도 있었고 해서 그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3: 사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진짜 지금의 더 단단한 한 그렇죠. 선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번 시즌 끝나고는 이 질문은 좀 덜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 기량을 보고 나서는 보통 이제 이 정도 연차가 되고 역사가 쌓였으면은 은퇴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했을 텐데 아마 이번 시즌 끝나고 나서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라는 질문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1: 지금은 좀 이제 반반 네. 이제 원래는 이제 거의 40 넘어오기 전부터 이제 은퇴에 대한 얘기는 많이
3: 그렇죠.
1: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반반 은퇴 얘기도 나오지만 이제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2: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다가올 시즌이 이제 한 선수에게는 뭔가 머리가 좀 복잡 미묘할 것 같은 게 친구 아주 절친한 친구가 타팀의 감독이란 말이에요. 박철우 감독.
3: 아 그렇죠.
2: 그렇다면 야 나는 아직 코트에 있는데 내 친구는 지금 벤치에 그렇죠. 있네. 그러면서 네. 뭔가 또 이번 시즌하고 다음 시즌은 또 코트에 나서는 느낌이 또 다를 것 같아요.
1: 다르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랬어요. 좀 이제 철우가 약간 경기를 이제 우리 카드가 붙으면 서로가 저를 피했어요. 뭔가 만나기를 꺼려하는 이제 어쨌든 철우도 저를 생각해서 좀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그냥 가로 인사하러 가고 막 그러니까 왜 오냐고 오지 말라고.
3: 이제 거의 인터뷰 시간도 마무리가 됐는데 올해 일단 단기 계획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을 맞이하는 계획은 어떤지.
1: 이번 시즌은 별 7개를 좀 만드는 거 그거를 좀 제가 시즌 시작 전부터 이제 7개를 만든다 이게 강하게 좀 어필을 하는 게 뭔가 팀도 더 자신감이 생겼을 것이고 또 팀이 또 감독님과 코칭 스텝에 다 모두가 팀에 적응을 했고 이제 더 좋은 좀 퍼포먼스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우승을 하나 더 하는 게 목표입니다.
3: 알겠습니다. 자, 한선수 선수 앞으로도 40대의 희망으로 건재한 모습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3: 네, 오해영 기자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스포츠 스포츠가 준비한 5월 초대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중부지방 중심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선선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2도, 전국적으로 8도에서 18도 분포 예상되고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로 오늘보다 4도 정도 떨어져 낮에 선선하겠습니다. 부산은 20도. 또 세종, 대전, 광주가 24도, 강릉 25, 대구는 27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좀 더워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고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역에 5mm 안팎의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약간 떨어지겠고요. 비 오는 지역은 내일부터 모레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 동부와 서부는 내일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이자 모레 금요일 오후에는 강원 내륙과 산지에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되고요. 일요일은 경상권 등 남부지방과 일부 중부지방이 25, 6도 안팎까지 올라서 이번 주말 휴일 약간 더워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대기질은 괜찮겠고요. 내일 오후에 경상권 중심으로 기온이 높아서 자외선 지수 오존농도 모두 일시적으로 나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7.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0: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중동 사태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상 처음으로 7천선을 돌파했습니다.
1: 6천에서 7천까지 불과 두 달 만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주식을 대량 사들였습니다. 먼저 송락규 기자입니다.
2: 둘, 셋! 개장과 동시에 곧바로 7천 고지를 넘어선 코스피. 오름세를 이어가며 7,38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승폭은 447.57포인트, 역대 두 번째로 컸습니다. 6,000포인트를 돌파한 건 2월 25일. 이후 중동 사태로 주춤했던 코스피는 지난달 중순 다시 6,000선을 회복했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7,000선까지 돌파했습니다. 처음 6,000선을 돌파한 시점 기준으로 해도 47거래일, 약 두 달 만입니다. 최근에 상승장을 이끈 건 외국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3조 원 넘게 순매수했는데 대부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쓸어 담았습니다.
3: 테크들이 지금 이제 올해와 내년도 데이터 센터의 투자 전망을 계속 상향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2: SK하이닉스는 10% 넘게 오르며 160만 닉스를

0: 를 기록했고 삼성전자 역시 14%대 급등하며 26만 6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7천을 돌파하며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지난 2월 초 시총 5천조 원을 처음 돌파한 지 약 석 달 만입니다. 반면 코스닥은 0.29% 내린 1210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1: 네, 코스피 7천 시대를 이끈 건 역시 반도체 쌍두마차였습니다. 두 기업의 실적 전망치가 하루가 다르게 상향 조정되면서 증권사들은 이제 8천 시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쏠림 현상이 심한 건 걱정거리입니다. 이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2: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올해 초부터 넉 달간 두 기업 주가 평균 상승률은 90% 수준입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평균 20%대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급등장은 사실상 이 두 기업에 기대고 있는 셈입니다. 삼성전자는 시총 1조 달러 클럽에도 이름을 올리며 전 세계 시총 순위 11위까지 올라섰습니다.
3: 미국과 이란의 그 전쟁에 대한 민감도가 다소 약해진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과 업황 개선이 국내 증시를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2: 올해 코스피 전망도 잇따라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5천에서 6천 포인트 정도를 제시했던 증권사들. 몇 달 만에 8천 안팎으로 바꿨고 높은 곳은 8,600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치 상승 속도가 워낙 빨라 전체 증시 전망도 급히 바꿀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4: 미국 AI 기업들의 캐펙스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다 보니 실적을 더 끌어올리고 있는 기조고요. 중동 이슈에도 불구하고 더 상향 조정이 됐다.
2: 반면 이 같은 특정 종목 쏠림은 변동성 위험도 높입니다. 실제로 두 종목에 의존한 과열에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커지며 한국형 공포지수도 한 달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만 뜨거운 증시 화랑은 실물 경제에 온기를 퍼뜨리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1: 주식시장과 달리 물가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중동사태 발발 직후인 3월엔 2% 초반에 그쳤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엔 2.6%로 뛰었습니다. 공급망 차질로 인한 물가 상승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석유류가 20% 넘게 오르며 전체 물가를 0.8%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7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그런데 기름값은 시작일 뿐입니다. 다른 품목으로도 물가 오름세가 퍼지고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이 세탁소는 겨울옷 세탁 할인 행사를 예정보다 열흘 빨리 끝냈습니다. 세탁에 사용하는 세제인 유기용제 값이 50% 올랐기 때문입니다. 하루 수십 장씩 쓰는 비닐 가격마저 70% 급등했습니다.
6: 한 롤에 지금 거의 한 9만 원 돈 하거든요. 전쟁 일어나고 한 일주일 사이에 엄청 뛰었어요.
5: 이처럼 석유와 밀접한 원재료비 상승 여파로 지난달 세탁 요금은 1년 전 대비 8.9% 올랐습니다. 엔진오일 교체료, 자동차 수리비 등 석유 가격 영향을 받는 다른 서비스 요금도 오름폭이 컸습니다. 유류 할증료 인상으로 국제 항공료, 해외 단체 여행비도 치솟았습니다.
7: 석유료 가격과 기타 요로 인한 파생 품목들의 상승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빨리 종식되느냐가 크게 그 소비자 물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5: 아직까지는 가공식품, 외식 물가 등으론 전쟁 영향이 번지지 않은 상황. 하지만 고유가가 계속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국은행은 5월 물가 오름폭이 더 커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수입 재료를 쓰는 식당들은 이미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고환율에다 운송료 인상으로 생선 가격이 뛰자 이 식당은 서비스 메뉴를 줄였습니다.
8: 정확하게값도 오르고 모든 게다 올라서 피스는 줄일 수 없고 단가를 올릴 수 없잖아. 버틸려고 해야죠.
5: 물가가 들썩이는 상황에서도 석유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지난달 물가 상승률을 1.2%포인트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1: 지금부터는 중동 상황 보겠습니다. 먼저 폭발이 있었던 우리 화물선 나무호는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선원들은 불안감 속에서도 배를 함께 지키며 예인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끝났습니다.

0: 판단 선언까지 동참하고 있습니다. 김옥천 기자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상에서 발이 묶여있던 3만 8천 톤급 한국 선적 화물선 남우호. 수면 아래 위치한 배 후미 기관실 좌연 화재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가동해 약 4시간 만에 진화했습니다. 다행히 침몰 위험은 넘겼고 침수되거나 파손된 부위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기관실에서 직접 배를 움직이는 건 어렵습니다. 2차 화재 우려 때문입니다. 선원들이 이산화탄소로 화재를 진압한 상황에서 기관실 문을 열 경우 남은 이산화탄소에 질식하거나 바깥 산소가 유입돼 또다시 불이 날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두 달 넘게 발이 묶인 데다 폭발 화재까지 겪으면서 선원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단체로 하선 요구를 하진 않았습니다.
2: 이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먼저 이제 동료들을 놔두고 그 귀국하는 거는 좀 뭐 마음이 쓰여서 동료회를 이제 동료회 차원에서 일단 남겠다고 이제 교대를 취소 요청한 분들도 계셨거든요.
1: 선사 측은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선원들의 건강 상태 등 특이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3: 선박의 운항이라든가 선박의 위치, 선박의 특별한 상황이 생기는지 요구 점검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대로고.
1: HMM 측은 예인을 위한 계약을 마쳤다며 남우호가 이르면 내일 밤 두바이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우호가 단독으로 움직이다 공격받았다며 이란이 공격했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한국 화물선 화재와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이란 기자입니다.
4: 이란 소행으로 한국 선박이 박살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째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5: 한국의 선박이 공격당했습니다. 그들은 선박 대열에 없었어요. 단독 행동을 하기로 했고 어제 그들의 선박은 박살이 났습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보호하던 선박들은 공격당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란 공격을 기정사실화하며 호르무즈 통항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 성과를 내세운 겁니다. 반면 이란 측은 한국 선박 화재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은 성명에서 이란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강력히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항하려면 지정된 항로로 이동해야 하며 이런 요구를 무시할 경우 의도치 않은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HMM 측은 남우호 정박 중 폭발이 일어났으며 이동은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미국, 이란의 주장과 배치됩니다. 정부도 남우호 예인 후 정밀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에 대해 단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0: 이 남우호를 두바이 항으로 끌고 오기 위한 작업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바이 연결해서 지금 진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기영 특파원, 우선 예인선이 항구에서 떠나야 할 텐데요. 출항했다고 하죠?
6: 네, 조금 전 예인 작업에 대한 두바이 항만 당국의 허가가 떨어져 예인선이 출항했습니다. 예인선이 사고 해역에 도착한 뒤 본격적인 예인 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두바이에서 선박을 수리하는 드라이독스 조선소입니다. 예인 작업까지 가능한 조선소인데요. 남호도 이곳으로 예인될 예정입니다. 남호는 현재 자체 동력으로는 운항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남우호를 안정시키는 사전 작업에 대여섯 시간 걸리고 두바이까지 이동 시간도 최대 10시간으로 추정됩니다.
0: 네, 앞서도 보셨지만 남우호 선체에 구멍이 나진 않았다고 하는데요. 폭발 원인을 좀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6: 네, 사고 선박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선체에 구멍이나 침수된 흔적이 없다면 내부 요인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쿵 하는 충격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던 만큼 외부 요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선박 외관에 사고 흔적이 없어도 수면 아래 잠긴 부분까지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닙니다. 화물을 실었을 경우엔 선박 높이 절반까지도 수면 아래에 잠기기 때문입니다. 남우호 조사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걸로 전망됩니다. 이번 조사에는 선사 이외에도 해양안전심판원과 소방청, 선박 검사를 담당하는 한국선급, 보험사 등이 대거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프리덤 작전으로 휴전 파기 우려까지 야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갑작스러운 선언으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이란과의 합의가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면서 프리덤 작전을 중단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석 특파원입니다.
4: 미국이 야심차게 시행했던 호르무즈 선박 구출 작전 프로젝트 프리덤이 시행 이틀 만에 전격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 등의 요청, 이란과의 합의가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합의가 최종 타결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 해상에 대한 봉쇄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5: 두고 봐야겠지만 이것만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협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4: 작전 개시 이후 해협을 빠져나온 상선이 단 세 척에 불과한 상황에서 군사력만으로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풀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외교적 출구를 모색하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작전 목표를 달성했다며 대이란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5: 장대한 분노 작전은 종료됐습니다. 우리는 그 작전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루비오
4: 또 최종 합의문보다 양해 각서를 먼저 마련하는 방안도 거론했습니다. 일단 협상 틀을 만들고 전쟁 종료를 선언할 수 있는 정치적 출구를 찾으려는 구상으로 풀이되는데 14개 항 한 페이지짜리 합의안 체결에 근접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정책과 발언이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오락가락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0: 미국의 프리덤 작전 중단에 대해 이란은 작전 실패를 숨기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란 외무장관은 중국으로 가서 중국의 중재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주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다는 걸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 중단을 선언하자 이란 매체들은 작전 실패를 숨기려 한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SNS를 통해 공격 세력의 위협이 무력화된 만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항행 안전이 보장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사이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중국을 깜짝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호르무즈 개방 문제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으며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중국은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란 외무장관을 안방으로 불러들여 이란을 적극 설득하는 모양새를 만들었습니다.
5: 전면적 전쟁 중지가 시급하며 전쟁을 재개해서는 안 되고 협상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7: 앞서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중국의 중재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란은 평화적 핵 이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며 이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란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면서까지 미국에 협조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은 중재자로서의 위상을 과시하면서 회담 협상력도 강화하는 실익을 챙긴 걸로 평가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0: 미국이 프리덤 작전을 중단하면서 청와대는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나무호나 미국의 작전 참여 요구와 관련해 여전히 신중한 태도지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어제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와 관련해 국내법 등을 감안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전이 중단된 마당에 참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또 다른 제안 해양자유 구상 참여는 계속 검토하기로 했는데 항행의 자유를 위한 다른 국제적 움직임에 이미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단 눈앞에 나무호 화재 경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피격 가능성에 대해선 판단하기 어렵다,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무호 상황 보고를 받으면서도 구체적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9: 전쟁을 공식적으로 공격을 중단한다고 했다고? 종료한다고?
10: 네. 60일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전쟁을 종식시켜놓고 다시 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8: 호르무즈 관련 상황이 수시로 변하는 가운데 섣불리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란에 특사를 파견하며 균형 외교를 내세운 정부가 남우호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에 수

0: 확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KBS에 선박사고 조사 결과가 미국 주도 연합 참여 결정의 주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당한 선박이 또 나왔습니다. 프랑스 회사 소속이고 선원들도 다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만을 연결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유재영 기자, 우선 어떤 선박인지 설명해 주시죠.
2: 네, 프랑스 해운회사가 소유한 컨테이너선 산 안토니오호입니다. 영국 해사 무역기구는 해당 선박이 오늘 새벽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당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해운사는 공격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았지만 미국 언론은 이란의 공격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필리핀 승무원 여러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대한 새로운 규제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페르시아만 해협관리청 이메일 주소도 공개하고 반드시 사전 허가를 얻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지정 항로를 벗어나면 군사적 대응을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1: 네, 이란이 다시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란이 부인하고 있다고요?
2: 네, 이란군 대변인은 공격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아랍에미리트를 겨냥한 미사일이나 드론 작전이 없었다는 건데요. 이를 빌미로 이란의 군사적 행동을 한다면 즉각 응징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4일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개시 이후 이란발 미사일과 무인기 등 19발을 요격했다고 전했는데요. 당시 푸자이라 항에서는 석유산업단지에 화재가 발생해 3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에서 KBS 뉴스 유재현입니다.
3: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김건희 여사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했던 서울 고법 부장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선 죄송하다는 취지의 자필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4: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오늘 새벽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새벽 1시쯤 서울고법 청사 야외 화단에서 숨진 신 부장판사를 발견했습니다. 김 여사의 항소심 선고 일주일 만입니다. 신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에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부 무죄 선고가 났던 통해교 금품수술 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량은 1심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5: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
4: 현장에선 죄송하다는 취지가 담긴 자필 유서가 발견됐는데 김 여사 재판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판사가 소속된 서울고법 형사 15부는 내란전담 재판부가 들어서면서 신설됐는데 이전 부서가 맡던 일반 사건 수십 건을 배당받으며 업무량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연휴에도 출근해 재판 업무를 이어갔다고 법원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7개인 신 판사는 2023년 서울변호사회의 우수법관으로 선정됐고 25년 법관 생활 동안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3: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피의자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빨래방에서 옷을 세탁하며 증거를 인멸했고 가방 안에선 또 한 자루의 흉기도 발견됐습니다. 송민주 기자입니다.
6: 검은 옷을 입고 가방을 맨 남성이 주택가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도와주러 달려온 남학생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24살 장모 씨의 범행 직후 모습입니다. 장 씨가 향한 곳은 인근의 무인 빨래방.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빨래방에서 혈흔이 묻은 상의를 세탁하고 전자담배를 충전하는 등 1시간가량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차량과 흉기를 사건 현장과 1km 떨어진 곳에 버린 채 휴대전화도 꺼두고 도보와 택시로 번갈아 이동하며 경찰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장 씨는 사건 현장에서 차로 5분 거리인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오다 이곳에서 잠복한 형사들에게 검거됐습니다.
7: 체구가 굉장히 왜소했고요. 그다음에 얼굴이 좀 하얗다 이렇게만 이제 인상착의를 느꼈고 땅바닥에 이제 지압당한 상태였어요.
6: 검거 당시 장 씨의 가방 안에는 포장을 뜯지 않은 40cm 길이의 흉기가 한 자루 더

0: 발견됐습니다.
1: 흉기를 두 자루나 준비를 했다고 하는 점.
2: 이용혁 경찰학과 교수.
1: 약자인 여성, 미성년자를 표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0: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를 꿈꿨던 평범했던 여학생의 안타까운 죽음에 시민들은 함께 애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장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3: 3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친부는 아이가 기저귀를 찬 게 화가 나 돌침대 내팽개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4: 지난달 3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5: 다른 가족들도 아이 학대에 가담했습니까?
6: 아이 학대한 이유가 뭘까요?
4: 이때까지만 해도 정확한 사망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다른 가족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고 아이가 다녔던 병원과 어린이집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친부가 아이의 팔을 잡고 돌침대로 내팽개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친부는 아이가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데도 기저귀를 찬 것이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아이는 머리와 턱을 돌침대 바닥과 모서리 부분에 부딪혔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닷새 만에 숨졌습니다. 검찰은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효자손으로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박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입니다. 당시에도 병원 측이 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학대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친모인 20대 여성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3: 네, 7천피 시대, 우리 증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회사 돈을 빼돌리고 개인 투자자들 뒤통수를 치는 일부 사주들의 불공정 관행은 여전합니다. 국세청이 주가 조작 혐의 등을 받는 업체 31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주가 조작 세력이 인수한 한 제조업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내세웠지만 실체는 없었습니다. 이들은 200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을 만들고 주가부터 올렸습니다. 주가가 오르자 전환사채로 확보한 주식을 비싼 값에 팔아서 시세 차익을 챙겼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개인 투자자들만 피해를 봤습니다. 여기다 회사가 가진 한강뷰 고급 주택 분양권은 대표이사에게 무상 이전했고 계약금마저 회사 돈을 썼습니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는 핵심 기술을 해외 계열사에 공짜로 넘기는 미찌는 거래를 수년간 해왔습니다. 알고 보니 사주의 가족회사. 사주가 챙겨간 기술 이전 대가가 200억 원에 이릅니다. 사주가 가진 해외 법인을 수출 거래 과정에 일부러 끼워 넣어 통행세 30억 원까지 챙겼습니다. 금고 바닥에 터널을 뚫어 물건을 빼내듯 기업 거래 과정에서 이익을 빼돌리는 수법. 이런 터널링 혐의 업체 15곳을 포함해 주가 조작, 불법 리딩방 운영 등으로 시장을 교란한 31곳의 탈세 혐의를 국세청이 집중 조사합니다.
8: 불투명한 거래로 상장 법인의 이익을 편취하며 지배력을 확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불신과 우려는 여전히 건전한 시장 제도약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7: 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만 2조 원. 절반 이상은 이미 거래 정지됐고 주가가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한 곳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이나 재산은닉 등이 확인되면 즉시 고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3: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올해 1분기 3,500억 원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김범석 의장은 이탈했던 유료 회원들이 대부분 돌아왔다며 쿠팡의 잠재력을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채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 INC가 올해 1분기 한국과 대만 등 전 세계에서 올린 매출은 12조 4,500여 원입니다. 1년 전보단 8% 증가했지만 전 분기보다는 매출이 줄었습니다. 수익성도 뒷걸음질쳤습니다. 1분기 영업 손실이 3,545억 원. 한 분기만에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의 절반이 넘는 손실을 봤습니다. 이 같은 어닝 쇼크에 대해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직접 해명했습니다. 유출사고 보상책으로 5만 원씩 지급한 구매 이용권 비용, 여기에 수요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재고가 늘어나고 물류 시스템 등에도 비효율이 발생한 게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익성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도 했습니다.
2: We expect annual margin expansion to resume next year.
10: 내년부터 연간 기준 수익성 개선 흐름이 재개될 것으로 보며 장기적으로 이 사업의 수익성을 더 끌어올릴 여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9: 탈팡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1월 구매 이용권 지급에도 쿠팡에서 한 번이라도 상품을 산 고객 수는 70만 명 줄었습니다. 쿠팡은 유출 사고 이후 발생한 유료 회원 감소분의 80%가 회복됐다고 했습니다.
10: Of those who did leave, the majority have come back. 유료 회원이 해제했던 사람들 중 다수가 복귀했고 유출 사고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쿠팡에서 다시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9: 공정위가 김 이장을 한국 쿠팡의 실질적 총수,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을 더 설명해달란 투자자 질문에 쿠팡 INC는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10: 지금까지 최문종, 박주연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조국 통일조항을 삭제하는 등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무위원장의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도 처음으로 명기됐습니다. 반도체 화랑의 올해 1분기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7.8% 증가한 2,199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6천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됩니다. 주 투자 대상은 반도체, 2차전지, AI, 바이오 등 12대 첨단 전략산업 기업입니다. 재판거래 의혹을 받아온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판사가 동문인 변호사 사건에 맡아 형량을 유리하게 해준 대가로 수천만 원어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장판사 측은 재판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전 세계 원유 재고가 약 2억 배럴 감소하며 사상 최대의 감소치를 기록했습니다. 조사기관 S&P 글로벌 에너지는 수요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공급 감소 속도가 이를 압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가운데 원유를 실은 세 번째 한국 선박이 홍해 우회로를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해당 선박은 이달 말 울산 울주군 온산항에 도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 당국과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비자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랜도 부장관은 우리가 매우 엄격히 집행하는 이민법과 비자법이 투자에 불필요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한때 카메라 앞에서 뉴스를 전달하며 뉴스의 중심에서 시선을 받던 아나운서에서 이야기를 기획하고 만드는 출판인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를 진행했던 박혜진 전 아나운서인데요. 제대로 된 책을 만들어보자는 각오로 출판사를 운영한 지 11년, 그동안 20여 권의 책을 출간했는데요. 말하는 사람에서 책을 만드는 사람으로 변신한 다람 출판사 박혜진 대표 지금 만나봅니다. 네, 박혜진 아나운서가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박혜진 대표님이 편안하십니까?
1: 네, 글쎄 두 개 다 저의 지금 본캐이기 때문에 예. 오늘은 출판사 이야기를 더 많이 할 것 같으니까
0: 아, 오늘은 박 대표님으로
1: 네,
0: 어서 오십시오. 박 대표님
1: 반갑습니다.
0: 예. 지금 출판계 몸담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1: 다람 출판사라는 이름의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이 출판사가 생긴 지는 벌써 11년 되어갑니다.
0: 중견,
1: 11년이 넘었죠.
0: 중견 출판사가 됐네요. 이제
1: 네네네. 그렇게 됐습니다.

0: 사실은 MBC의 간판 뉴스의 앵커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호련히 사표를 던지고 나가서 네. 출판사를 차렸다고 그래서 네. 좀
1: 의아하셨죠?
0: 예. 네. 좀 속된 말로 뜬금없었어요.
1: 네, 네. 그렇게 네. 많이들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0: 그때 옆에서 반응들이 뜯어 말리지 않았었나요?
1: 뭐 하는지 몰랐어요. 제가 뭘 준비하는지 아마 모르셨을
0: 아,
1: 거예요.
0: 왜 그만뒀는지를 몰랐군요.
1: 아니요. 뭐 그만두게 된 경위는 예. 뭐 당시에 회사의 상황과 또 이제 제가 가야 예. 할 어떤 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자의로 그만두긴 했으나 이 다음의 행보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었던 아. 것 같아요.
0: 그러면 그만둘 때 내가 출판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1: 그 생각은 막연하게나마 있었어요. 그 전부터 제가 네. 이제 책 관련 프로그램도 했었고 뭐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이제 저자들하고 뭐 이야기 나누는 그 재미가 굉장히 쏠쏠했고
0: 책을 좋아했어요.
1: 예.
0: 아, 네. 언제부터
1: 제가 이제 고비고비마다 또 저를 좀 이렇게 세워줬던 것도 책이고 하니까 네. 좀 따로 떨어져 있었던 거라고 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어쨌든 11년째 출판사를 문 닫지 않고 하는 걸 보면 네. 예,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근데 출판계는 제가 호황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언제였나 싶을
1: 저도
0: 정도로
1: 없어요.
0: 계속 불황이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네. 요즘 출판 시장이 어떻습니까?
1: 아, 진짜 뭐 늘 불황이고 늘 바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요 네. 바닥을 뚫고 지하실에 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진짜 우프게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0: 네.
1: 이제 저도 출판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출판계 관계자들 그리고 다른 출판사 대표들 작가들과 이렇게 가끔 미팅을 해요. 근데 확실히 작년 겨울 네. 무렵부터 더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 규모가 있는 그런 출판사들도 구조조정을 한다. 그 이직도 굉장히 잦아지고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아침마다 그 책 주문 현황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0: 네.
1: 현저하게 줄었어요.
0: 네. 근데 그 힘든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책을 낼수록 적자라는 말도 있던데 그런데도 지금 책을 꾸준히 내고 있어요.
1: 네.
0: 그동안에 낸 책이 이 출판사에서 네. 낸 책이
1: 20여 종 가까이 됩니다.
0: 그럼 매년 꾸준하게 내셨네요.
1: 그럼요.
0: 네.
1: 그럼요.
0: 그럼 그렇게 계속 내는 걸 보면 적자는 아니네요.
1: 보셨습니까? 저의 은행 잔고를 좀 보셔야 될 텐데.
0: 아니 그럼 뭐 딴 데서 벌어다가 메꾸는 거예요?
1: 뭐 그런 방식도 있죠. 예, 네. 저는 지금 두 가지의 본캐가 있기 때문에.
0: 아,
1: 네, 슬프지만 그런 일들이 있고 예. 이게 이렇게 어렵고 뭐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책을 낼수록 손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만일에 그렇다고 해서 출판사가 책을 만들지 예. 않는 순간 그냥 이 업을 중단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업계에 되게 오랜 경력이 있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100종 정도는 내야 네. 이게 기복이 있을 때도 그냥 흔들림 없이 회사가 운영이 된다 이런 네. 이야기들을 그 관계자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네. 그냥 그 말에 기대요. 나는 일단 100종까지는 열심히 예. 매진하면서 책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0: 80종 남았네요.
1: 네.
0: 근데 출판사는 어렵다 그러는데 도서점은 막 성황이더라고요.
1: 정말 그래요.
0: 왜 그럴까요?
1: 그러니까 저도 지금 작년에 서울국제도서전 처음 참가를 해보고 올해 또 참가의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0: 그 언니하고 이렇게 사진이 나와가지고 화제가 됐어요.
1: 아, 보셨습니까?
0: 예, 저도 봤어요. 예.
1: 그 얘기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0: 예.
1: 왜 그럼 도서전에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그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도 느꼈던 바가, 뭐, 1년 12달 중에 11개월 정도는 이 출판계 사람들은 도대체 책 읽는 인구는 어디에 있느냐, 늘 그런 한탄을 하면서 보내는데, 보통 6월에 도서전을 하거든요. 네. 6월에 딱 5일 동안 국제 도서전이 열리는데 그 기간에는 정말 신기하리만큼 마치 다 숨어 있다가 자, 이날 모이는 거야 하고 모이는 것처럼 다 몰려들어요. 너무 놀라워요.
0: 네.
1: 저희도 그 현장에 있으면서 이게 가능하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0: 근데 작년에 그 결과를 보니까 도서전 5일 동안 15만 명 다녀갔다고 그러고,
1: 예.
0: 그리고 그 5일 내내 그 사전 예약이 전일 매진이 됐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무슨 일이야로 그냥 저희도 놀라움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1: 그 도서전의 열기가 책 판매로 쭉 이어집니까?
0: 그게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지만
1: 예.
0: 책을 좋아하는 사람과 또 책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더라도 이거 재밌는 곳이 있네 하고 오시는 분들 사이에서 책
1: 네.
0: 판매가 이루어지기는 하죠. 예.
1: 1년 내내 도서전을 하면 되겠네요.
0: 멈춰 눕습니다.
1: 근데 제 주변에 독서 모임이 굉장히
0: 아,
1: 많고,
0: 그래요.
1: 그 저는 왜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0: 네.
1: 출판계가 불황일까?
0: 그죠. 다행인 거죠. 예, 우리 임수민 아나운서님 옆에 근처에는.
1: 네, 저는 아니고.
0: 어떻게 같이 북클럽이라도 하나 해보실까요?
1: 네. 이 도서전에 그좀 재밌게 꾸미려고
0: 네.
1: 아이디어들도 많이 내고 이벤트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죠.
0: 맞아요.
1: 예.
0: 그 정말 다양한 출판사들이 함께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마다의 그뭐 기획 혹은 개성 아이디어를 담은 부스가
1: 네.
0: 꾸며지거든요. 뭐 색감 보는 재미도 있고 또그 안에서 이제 그 독자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도 많이 있고 또 요즘은 이제 덕질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굿즈가 또 인기예요.
1: 맞아요.
0: 그래서
1: 예.
0: 도서전에서만 또 구매하거나 혹은 무료로 증정받을 수 있는 굿즈들도 많고
1: 네.
0: 그래서 뭐 오픈런 행사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도서전에 맞추어서 첫 공개가 되는 신간들이 있어요.
1: 아.
0: 그러면 도서전을 반드시 가야겠다는 마음이, 특히
1: 그러네요.
0: 책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1: 예.
0: 아, 내가 제일 먼저 그 책을 만나볼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작가들과의 또
1: 예.
0: 공개 북토크도 할수 있고,
1: 네.
0: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요?
1: 어쨌든 언니 박지영 배우님이 오셔가지고 네, 박해진 대표님도
0: 네.
1: 조금
0: 뭔가
1: 많은
0: 기대하시는
1: 분들
0: 눈치시지만.
1: 많은 분들 좀 모았나요?
0: 아, 그니까
1: 표까진 보셨어요?
0: 사실 그 내심 마음속에 그런 걸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네, 그런데 5일 동안 혼자 하려니까 저는 혼자서 지금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1: 1인
0: 않아서
1: 출판사인가요?
0: 맞습니다. 그래서 SOS를 칠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1: 예.
0: 때마침 언니가 이제 스케줄이 또 가능해서 저를 응원을 와주었는데, 뭐 도서전에 갑자기 웬 배우가 떴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도 하고,
1: 네.
0: 우리 이제 그 박지영 배우와 제가 이제 자매인 줄 몰랐다가 와서 또 신기하게 보러 와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1: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0: 아유,
1: 있습니까?
0: 계시죠.
1: 예.
0: 계시죠. 뭐 그걸 드러내놓고 막 이렇게 홍보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 부스 앞이 좀 북적북적한 순간들도 있었으나
1: 네.
0: 판매하고는 별개더라.
1: 언니가 들으면 서운하시겠네요. 예.
0: 근데 현실은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이 출판의 일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어떤 요령이나 묘책 뭐 이런 것과는 좀 별개의 일이라는 생각을
1: 네.
0: 네, 매 책을 만들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네요. 그 말이 정답입니다.
0: 네.
1: 그런데 말이죠. 요즘 글쓰기는 굉장히 열풍이에요.
0: 맞아요. 네.
1: 그쵸?
0: 글쓰기 수업 많이 하고 책도 신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글을 쓰는 이의 속도가 읽는 이의 속도를 그러니까 훨씬 빠른 거죠. 쓰는 속도가 읽는
1: 예.
0: 속도보다 훨씬 빨라요.
1: 쓰는 사람은 많아졌는데
0: 맞아요.
1: 읽는 사람은 줄어들고
0: 적고.
1: 있다.
0: 그렇죠. 이게 뭔가 불균형이 있는 거죠.
1: 그럼 책도 이제 다품종 소량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건가요?
0: 아, 그래서 늘 고민에 휩싸여
1: 예.
0: 있습니다. 저희도 아니 쓰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많이 읽어야 또잘 쓰는 거거든요. 근데 쓰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왜 읽는 사람은 현저하게 줄어들지? 근데 도대체 이 퀘스천마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다들 궁금해하는데 그냥 그런 생각은 들긴 했어요. 왜 사람들은 그럼 이렇게 쓰고 싶어 할까? 근데 확실히 요즘에 그 2030 MZ 세대들은 뭔가 자신을 좀 기록하고 표현하는 일에 익숙하고 그런 욕망이 그 전 네. 세대들보다는 확실히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SNS 새롭게 바뀐 뉴미디어가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거기에 자기의 사진이나 자기의 지금의 심정이나 자기의 뭐 계획 같은 것들을 남기는 일이 너무 쉽고 자연스러워진 것이 또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바로 피드백을 받잖아요.
1: 그렇죠.
0: 그게 네. 하트일 수도 있고 댓글일 수도 있고 그게 쓰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독려하게 하는 좀 흥을 돋우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해서 그럼 나도 좀 써볼까? 그리고 예전에는 이 쓴다는 행위는 마치 등단을 한 작가들의 전유물처럼 여겼다면 뭐 굳이
1: 네.
0: 이 등단이라는 그 시스템과 제도를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글을 네. 잘 쓰고 또 인기 있는 작가의 작품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1: 그렇죠.
0: 네, 경계가 사라진 것 같아요.
1: 얼마 전에 제 후배가 책을 조그만 책을 냈는데
0: 네.
1: 본인이 냈어요.
0: 아, 독립 출판으로
1: 네.
0: 네, 낸 거네요.
1: 요즘 그렇게도 또 내더라고요.
0: 그럼요. 예.
1: 예.
0: 네.
1: 도움을 받지 않고
0: 맞습니다.
1: 혼자서
0: 자신이 저자이면서 자신이 네. 출판사 대표로 책을 출간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죠.
1: 네. 그 출판사 대표로서 좀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 좀
0: 그런데 이게 이게 뭐 이렇게 출판이란 다 똑같이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독립 출판과 이 기성 출판의 그 유통 라인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또 독립 출판물을 사랑하시는 독자님들이 또 계세요.
1: 네.
0: 그래서 뭐 그리고 출판계의 약간 특징은 뭐 그렇게 서로 어렵기 때문에 라이벌 의식이라기보다는 네. 서로 으쌰으쌰 해서 손잡고 같이 가자주의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 지금까지 이제 11년 동안 20여 권의 책을 출간하셨다고 하셨어요.
0: 네.
1: 그동안에 가장 좀 그래도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책이라면
0: 네. 네. 이제 저희 다람 출판사에서 처음으로 해외에서 들여왔던 해외 소설이거든요. 영국 장편 소설 스몰 플레저라는 책입니다.
1: 네.
0: 이 책은 잠깐 그 스토리 설명을 드리면 한 어떤 여성이 자신은 남자 없이 아이를 출산했다. 이런 제보를 아주 작은 신문사에 해와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이런 허무 맹랑한 이게 조금 정신이 좀 이상하신 여성분의 제보 아니야 하고 다 무시를 하는데 그 신문사의 유일한 여 기자가 이 제보를 붙들고 취재를 시작하면서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1: 네.
0: 미스테리 로맨스 소설이에요. 스몰 플레저라는 이 작품이. 그리고 이 작품의 이제 주인공은 진이라는 여성인데 마치 우리의 K장녀처럼
1: 네.
0: UK장녀로 등장을 하는데 결혼도 하지 않고 그 노모를 모시고 이렇게 돌봄 노동을 하면서 자신의 이제 개인의 어떤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그 삶의 소소한 기쁨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인물이에요. 근데
1: 네.
0: 그 인물에게 이제 아까 그 제보가 들어오면서 어떤 삶의 어떤 균열이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죠.
1: 네. 네.
0: 그걸 쫓아가는 아주 재미가 있는
1: 네,
0: 있습니다.
1: 그러네요.
0: 네.
1: 소재도 좀 기발하고.
0: 네네.
1: 예.
0: 이 작품은 또 그 드라마로 제작이 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와, 드라마로 하면 또 이제 다시 또 역주행할 수 있는.
0: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1: 요즘 가장 주력을 쏟고 있는 그런 책이 있습니까?
0: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한국문학도 시작을 했어요.
1: 네.
0: 한국문학을 작은 출판사가 시작한다는 건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 단편이 되었든 장편이 되었든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좋아하는 작가들은 이미 큰 출판사와 한 10년 정도씩 계약이 다 되어 있어요.
1: 그렇군요.
0: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작가들과 계약을 해서 이제 그 작품이 나오기까지는 꽤 어렵고 또 그 작가들의 입장에서도 작은 출판사와 이제 하는 것이 어떨지에 대한 고민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문학을 하지 않았던 데라면
1: 조금 뭐 위험 부담을 진다고 생각할 수
0: 그럴
1: 있죠.
0: 수 있죠. 그럴 수
1: 예.
0: 있죠. 그래서 뭐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과연 1인 출판에서 한국 문학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출판업을 시작할 때부터 언젠가 정말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 문학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려면 좀 특별한 기획이 필요했어요.
1: 네.
0: 그런 기존의 것과 조금 다른.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제가 그 무렵에 어떤 과학자로부터 양자 물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얽힘이라는 이

0: 제목만 보고서는 마치 이제 부모의 잘못을 고발하는 그런 책인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렇기보다는 한 존엄한 인간이 그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받았던 상처를 좀 회복해가는 이야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1: 네.
0: 이 책이 이제 이게 한국 내에서만 벌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보편적인 이야기라서 작년 겨울에 그 폴란드의 유명한 출판사에 판권이 팔렸습니다.
1: 아, 축하드립니다. 네. 수출이 됐네요.
0: 수출이 됐어요. 그래서 예. 이제 다른 언어로도 출간이 될 예정이에요.
1: 네. 하나둘씩 결실이 나타나고 있네요.
0: 다행히. 네, 감사하게도.
1: 네. 네. 그 사실 박혜진 대표가 아나운서 활동은 생각보다는 짧게 했더라고요.
0: 14년 정도 했죠. 예. 예.
1: 근데 사실 그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아나운서였어요.
0: 네.
1: 어쨌든 간판 뉴스를 네. 진행을 했으니까.
0: 네, 네.
1: 예. 그 뉴스데스크를 진행하고 이제 5년 차에 방송국을 떠났는데 사표 내고 한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0: 뭐 방황도 하고요.
1: 방황도 좀.
0: 네, 방황도 하고 그때 물론 출판에 예. 대한 생각이 있었지만
1: 네.
0: 역시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이 길을 가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자문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아이의 엄마였기 때문에 아이를 또 키우느라 또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결심이 서서 이제 출판을 좀 본격적으로 하게 됐었기 때문에
1: 네.
0: 네. 그 시기는 또 그렇게 잘 보냈어요.
1: 준비를 잘 하셨어요? 출판사를 세우기 전에?
0: 네. 네. 잘 모르니까 일단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뭐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 통해서 그 이미 이 업을 하고 있는 뭐 출판사 대표 혹은 편집자 마케팅 이런 분들의 강의를 엄청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들었고요.
1: 네.
0: 뭐 실제로 뭐 심지어 뭐 그 인쇄소의 그 종이가 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그 질감이 다르거든요. 아. 그런 것까지도 궁금해서 그런 것도 알아보고 뭐 표지 디자인 그러니까 저만 전방위로 예. 공부를 하면서 예, 다녔던 것 같아요.
1: 아, 그 참 책 한 권이 출간되기까지
0: 네.
1: 보통 분들은 뭐 책 쓰고 뭐 인쇄하고 뭐 디자인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0: 네, 네.
1: 직접 해보니까 어떤 과정을 거치고 뭐가 제일 힘들고 그렇던가요?
0: 아까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1: 네.
0: 일단 책 쓰면 되고 뭐 네. 인쇄하면 되고
1: 그렇죠.
0: 뭐 사람들 마케팅 하면 되고 근데 그게 되고가 진짜 어려운 되고거든요.
1: 그래요.
0: 그래서 네. 책 한 종이 나오기까지 작가 발굴도 하고 작가 섭외도 하고 작가 미팅도 하고 원고도 꼼꼼히 검토해야 할 것이고 또 새로운 뭔가를 할 때는 아까 이제 그 얽힘 시리즈처럼 기획안도 작성을 해야 되고 온갖 제작비를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뭐 지원 사업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신청서도 꼼꼼히 써야 되고
1: 아.
0: 각종 지원 사업도 알아봐야 되고요.
1: 네.
0: 그 뭐 또 저는 1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외주 편집자나 디자이너 뭐 그런 분들과 또 섭외 미팅도 해야 되고 인쇄 감리도 직접 가야 됩니다. 이
1: 네.
0: 색감이 얼마나 잘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나오는지 그리고 서점에 MD 미팅도 갑니다.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1: 네.
0: 서점에 많이 입고해 주세요라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SNS에 카드 뉴스 제작도 직접 하고요. 홍보도 하고 릴스도 만들고 광고 마케팅도 하고요.
1: 네.
0: 네. 지금 10개 넘었죠.
1: 진짜 하는 일이 많네요.
0: 아 그리고 뭐 북토크 행사 기획도 네. 하고 북토크 진행도 해야 되고요.
1: 이런 작은 출판사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0: 있어요.
1: 네.
0: 네. 그게 뭘까 저도 생각해보니 큰 출판사는 너무 많은 책을 한 달에 출간을 합니다.
1: 네.
0: 출간 계획이 되어 있는 책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한 달에도 못해도 네다섯 종이 이제 전 분야를 통틀어서 나오게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예산은 한계가 있고 이제 소위 그 인기 있게 띄워주고 마케팅을 할 책은 한정돼 있는 거예요.
1: 밀어주는 책과 깔아주는 책이.
0: 아 그런 표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만 예.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1: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0: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예. 보니 독자들이 좋아하는 저자 이미 이제 소위 검증이 된 그런 책이나 저자의 책은 정말 많은 마케팅 비용을 써서 홍보가 되고 그렇지 않은 책은

0: 똑같이 출간이 됐는데도 금세 독자들이 이런 책이 나왔어?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예를 들면 저처럼 이렇게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는 곳에서는 한 권 한 권이 한 권 한 권이 신간 구간이 그런 그 의미를 두지 않고 충분한 텀을 둬서 이 한 책을 독자들에게 꾸준히 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이 책이 나오기까지의 그 스토리를 같이 그리고 저자에 대한 소개도 아주 정성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네, 생각 들어요.
1: 네. 출판을 하면서 남의 책을 내면서 좀 내 책도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 갖고 계십니까?
0: 아직은 없어요. 제가 이제 아직이라고 하는 건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단정 짓고 싶지는 않고요. 아직은 그냥 다른 작가들이 만드는 그 세계의 이야기를 이제 제가 만든 출판사에서 네. 네, 펼쳐내고 싶은 생각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1: 네, 그 얘기는 본인의 책도 언젠가는 나올 것이다. 네. 네, 앞으로 좋은 책 더 많이 만들어주시고요. 또 네. 방송에서도 모습을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말하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아나운서에서 이야기를 기획하고 만드는 출판인으로 살아가는 다람 출판사 박혜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서울 지방의 아침 최저 기온 9.1도로 평년보다 3도가 낮았지만 낮 기온 23.8도 기록하면서 평년보다 1.2도가 높았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 20도에 머무르겠지만 남부지방은 최고 27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금요일에는 강원도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토요일, 일요일은 전국이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흐리겠고 중부지방과 전북 서부 오후부터 밤새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밤에는 충청과 호남, 강원 동해안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 중부지방과 호남지방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특히 제주도 서부와 동부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광주, 대구 11도, 서울 12도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27도, 울산 26도, 대전, 세종, 광주 24도, 부산 23도, 제주 21도, 서울 20도, 인천은 19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6.7도, 습도 50%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근배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고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을 담은 1페이지짜리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현지 시각 6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1페이지짜리 MOU에 전쟁 종식과 세부 핵 협상의 기본 원칙을 담은 14개 항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핵심 쟁점에 대한 이란 측 답변이 48시간 이내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국은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지난 2월 28일 전쟁 발발 이후 합의에 가장 진전된 상태라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 중단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안전한 통항이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사령부는 오늘 침략자의 위협이 무력화되고 새로운 협약이 준비된 만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항이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군사령부는 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규정을 준수하고 영내 해양 안보에 기여해

0: 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의 선장과 선주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도 전했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한국 선사 화물선에서 불이 난 것과 관련해 이란 정부나 군 당국의 개입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피해 사건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군이 연루됐다는 모든 의혹을 단호히 거부하며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 군 당국의 작전 수행 중 의도치 않게 한국 선박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란의 공격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이며 나무호를 인근 두바이 항으로 옮겨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조사와 관련해 불법시설 점검 기회를 두 번이나 줬는데도 누락한 곳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대상 점검 실태 등을 합동 감찰한다는 내용의 알림을 공유하며 감찰을 철저히 해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철저히 씻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속 기회를 두 번이나 줬는데도 제대로 적발 단속하지 않았다면 당초 예고했던 것처럼 담당 공직자들에게 직무유기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3월에 실시한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실시합니다. 실적 부풀리기로 시장을 속인 상장사들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제9차 회의를 열고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상장법인 한창과 더 테크놀로지에 대해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인 한창은 철강제품 유통 과정에서 실제로는 물건 주인과 구매자를 연결만 해주는 대리인 역할에 불과했는데도 거래된 물건값 전체를 마치 자신이 직접 한 것처럼 장부에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더 테크놀로지 역시 잊지도 않은 가짜 매출을 만들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는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연명서한에 답신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주미 한국 대사관은 쿠팡을 포함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미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에 대해 강경화 주미 대사 명의 답신을 발송했다고 전했습니다. 답신에는 쿠팡 관련 조사 등 우리 정부의 조치가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비차별적이고 공정하게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호남과 충북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와 전북 서부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각경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오늘 밤 일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6,000포인트를 넘어선 지난 2월 25일 이후 불과 47거래일 만의 일입니다. 시가총액도 사상 최대인 6,05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최근에 상승장을 이끈 건 외국인으로 오늘 하루만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3조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꿈의 코스피 7,000 시대를 비롯한 오늘 발생한 화제의 뉴스는 잠시 후 이 작가의 뉴스 한 입에서 전해드리고요. 이어지는 이코 아나운서의 탐구생활에서는 이 AI 시대에 갈수록 교묘해지는 해킹 수법과 피해 실태 알아보고 주의해야 할 점도 짚어보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5월 6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0: 오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들 한입 크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작가의 뉴스 한입, 오늘 밤 일라디오 이병욱 작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코스피 지수가 오늘 7천 고지를 돌파했습니다.
1: 네.
0: 야, 이건 좀 너무 무섭게 오르는 것 같아서,
1: 맞습니다.
0: 예, 좀 두려운 감이 들 정도로, 네, 지수가 지금 요즘 굉장히 불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실적이 가장 컸고요. 예, 7,300선에서 마감됐습니다.
1: 네, 코스피가 개장과 동시에 7,000피를 넘어섰는데요. 이후에 지수가 우상향하면서 단숨에 7,300선을 찍더니 전 거래일보다 6.45% 오른 7,38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0: 예.
1: 지난 3월 5일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큰 상승폭이었는데요.
0: 예.
1: 코스피는 지난 2월 25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6,000선을 넘었습니다. 이후에 중동 사태가 터지면서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승 흐름으로 돌아서서 지난달 14일에 다시 장중 6,000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달이 채 안 돼서 7,000선마저 돌파한 건데요.
0: 예.
1: 처음 6,000선을 돌파한 시점 기준으로 그 6,000에서 7,000까지가 47거래일, 약 두 달밖에 안 걸린 겁니다.
0: 예. 특히 이제 반도체,
1: 네,
0: 예, 좀 너무 많이, 예, 좀 쏠려 있는 느낌이에요.
1: 네.
0: 예, 다른 업종은 사실 이제 크게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은데,
1: 그렇습니다.
0: 반도체 업종에 그냥 뭐 엄청나게 많은 지금 매수세가 쏠리고 있습니다.
1: 네, 거래 초반부터 상승장을 이끈 게 외국인이었는데,
0: 예,
1: 외국인이 3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쏠렸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10% 급등을 하면서 160만 1,0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삼성전자 역시 14% 넘게 오르면서 26만 6,000원에 마감했습니다.
0: 예.
1: 코스피가 7,000을 돌파하면서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6,000조 원을 넘었는데요. 지난 2월 초에 시총 5,000조 원을 처음 돌파한 지 약 석 달 만입니다.
0: 예. 어떤 시간외 거래에서도 이 반도체 주들이 상승 흐름을, 네, 이어가고 있는데, 내일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지, 좀 조정이 오게 될지, 예, 또 내일 봐야겠습니다.
1: 네.
0: 김건희 씨의 항소심을 담당했던 판사가 오늘 새벽 이 법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 네.
0: 현장에서는 유서가 또 발견됐다고 하고요.
1: 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오늘 새벽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0: 예.
1: 경찰은 오늘 자정쯤에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약 1시간 뒤에 서울고법청사 인근에서 신 부장판사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자필 유서를 발견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데요. 그 심판사는 지난달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 예.
1: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2년 4개월이 늘어난 형량이었는데요.
0: 예.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예.
1: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선고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혐의를 일부 유죄로 봤고요. 통일교로부터 청탁 목적으로 8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심판사는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으로 지난 2월 김 씨 사건을 접수한 후에, 네, 석 달 동안 심리를 이끌어왔는데요. 사법연수원 27기인 심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고법판사 등을 거쳤습니다.
0: 네. 어제 또 우리를 아주 놀라게 했던 소식,
1: 네,
0: 이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 장모 씨, 예,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요.
1: 네, 예. 장모 씨가 사는 게 재미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0: 예,
1: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0: 어제 그렇게 얘기 나왔죠.
1: 네, 그런데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범행 후에 이 장 씨가 향한 곳이 인근의 무인 빨래방이었는데요.
0: 예.
1: 경찰 조사 결과 장 씨가 빨래방에 가서 이 혈흔이 묻은 상의를 세탁을 하고요. 또 전자담배까지 충전하는 등 1시간 동안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또 차량과 흉기를 사건 현장에서 1km 떨어진 곳에 버린 채 휴대전화도 꺼두고 또 도보와 택시를 번갈아 이동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는데요.
0: 예.
1: 장 씨가 사건 현장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오다가 이곳에 잠복하고 있던 형사들에게 검거된 겁니다.
0: 예. 아, 이 피해를 당한 학생은 양호 이제 꿈이
1: 네.
0: 응급구조사 또 간호사를 꿈꾸던 학생으로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1: 네. 더 안타까운 게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0: 예.
1: 택시비를 아끼려고
0: 예.
1: 한 4km 거리를 걸어서 귀가하던 중에
0: 아, 예.
1: 참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의 지인 얘기를 들어보면 평소에 연락을 하면 항상 학원이나 뭐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아이였다고 하는데요. 구급대원이 되고 싶다면서 자격증을 꼭 따고 싶다 이렇게 말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쓰러졌던 그 범행 현장에는 그 죽음을 추모하는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국화꽃과 음료수가 놓여 있기도 했는데요.
0: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1: 네. 네. 경찰은 이 피의자 장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0: 예.
1: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내일이나 8일에 심의할 예정입니다.
0: 곧 아마 결론이 나오겠네요.
1: 네.
0: 예. 자, 오늘 밤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작가의 뉴스 한 입 이병욱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혜택이 있는데
1: 네.
0: 정부에서 아동을 학대한 부모에게는 이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요?
1: 네. 이 출산 크레딧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0: 예.
1: 자녀를 출산을 하면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요.
0: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녀가 3명일 경우에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총 42개월의 가입 기간을 보너스로 얻게 되는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그러니까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는 건데요.
0: 예, 예.
1: 이게 문제는 재원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출산 크레딧은 국민 세금이 30% 그리고 국민 연금 기금이 70%로 충당이 되고 있는데 결국 국민 혈세와 가입자들의 소중한 보험료가 아동학대 가해자의 노후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셈입니다.
0: 예.
1: 그래서 복지부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행위자 중에 부모의 비중이 2020년에는 약 82%였는데 2024년에는 84%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0: 예. 뭐 아이가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주게 되면
1: 네.
0: 예. 뭐 아동 학대를 했다거나 또 심지어 양육 의무를 뭐 저버린 부모들도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이런 사람들까지 뭐 이런 돈을 줄 필요는 없겠지요.
1: 네.
0: 예.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동안 자녀 사망 시 그간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라고 하죠.
0: 예.
1: 그러니까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바로 이 대표적인 입법 선례인데요. 근데 다만 이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좀 정교한 설계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동 학대를 형사 처벌을 받은 중대 범죄만 그 제한 대상으로 삼을지 아니면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 조사를 하면서 뭐 이게 학대다 이렇게 판단된 모든 사례를 포함할지를 두고 법리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건데요.
0: 예.
1: 일각에서는 이 가해 부모에게서 박탈한 이 출산 크레딧 재원을 학대 피해 아동의 치료비나 아니면 자립 지원금으로 돌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징벌을 주는 걸 넘어서 피해 아동 보호까지 이어져야 이 정책의 완결성을 갖출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0: 예. 학교 졸업 앨범. 네. 저희 때는 네. 흑백으로 찍어서 예. 지금도 이제 가끔 열어볼 때가 있는데 옛
1: 네.
0: 생각하면서 예, 뭐 옛 추억이 사록사록 떠오르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 이 학교 졸업 앨범에서 선생님들 얼굴이 좀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면서요?
1: 네.
0: 왜 그렇습니까?
1: 요즘에
0: 예.
1: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0: 예.
1: 디지털 범죄가 발생하다 보니까
0: 예.
1: 교사들이 좀 우려가 커진 겁니다.
0: 아, 뭐 개인정보 노출 이런 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1: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총에서 지난 2024년에 예. 전국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그러니까 교사의 93% 한 10명 중 9명이 아, 졸업 앨범에 내 사진이 실리면 예. 딥페이크라고 하죠. 그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 성범죄에 도용이 되거나 초상권 침해를 당할까 봐 우려된다. 이렇게 예, 답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졸업 앨범 사진뿐만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뭐 학생들과 사진 찍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때도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된다는 교사도 한 84%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개인 사진을 공개하기를 꺼리는 분위기는 학생들이 휴대폰 사용이 활발해진 몇 년 전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건데요. 최근에 10대들 사이에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이 되면서 네. 사진 공개에 거부감을 갖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0: 예.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는 뭐 선생님에 대해서 좀 이제 불만을 가질 수도 사실 있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그런 사진이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런 이제 범죄에 네. 이용할까봐 거의 걱정된다는 말씀이시군요.
1: 맞습니다.
0: 아, 참 이게 좀 씁쓸한 세태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졸업 앨범이라는 게 학창 시절의 추억을 좀 떠올리게 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의 얼굴이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서 참 아쉽다 이런 반응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예. 시대가 변한 만큼 이 선생님들의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움직임이 범죄 예방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조언을 하면서도
0: 예.
1: 그러니까 AI 기술 활용으로 범죄가 고도화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문화를 계속 고집하기보다는 변화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법에 어떤 선생님과 학생의 유대 강화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아, 예전에 그 선생님이랑 같이 찍은 사진도 이렇게 이제 앨범에 올라가고 그 제일 뒷장에 보면은 예전에는 심지어 주소까지 다 나와 있었거든요. 예, 연락처 같은 거 예. 졸업하고 나서 연락이라도 이제 하라고.
1: 그렇습니다. 예.
0: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개인정보 노출인 거죠 완전히. 네. 지금은 아마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좀 서로에 대한 좀 뭐 정의랄까 믿음이 있어서
1: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0: 않았을까 네. 싶기도 한데. 예. 좀 아쉽긴 합니다.
1: 네.
0: 예. 자, 뉴스 한 입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병욱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네.

0: 이 생활 속 과학 이야기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과 아나운서의 탐구 생활. 오늘도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그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카카오톡.
1: 네.
0: 예. 이 카카오톡을 사칭한 사이트가 또 있다면서요. 좀 비슷하게 뭐 만들어 놓은 모양인데 이 사이트에 어떻게 뭐 접속을 했다가 5천 대가 넘는 PC가 감염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 네.
0: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1: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라고 하죠.
0: 예.
1: 여기서 발표를 했는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아니지만 국가배후 해킹 조직으로 의심되는 곳에서
0: 예.
1: 카카오톡 공식 다운로드 페이지를 베껴서 만든 겁니다.
0: 똑같이 비슷하게?
1: 예, 똑같이 비슷하게 만들어서
0: 예.
1: 언뜻 들어가게 되면 카카오톡 사이트네. 라고 생각할 때 정도예요.
0: 주소는 똑같을 수는 없죠, 그죠?
1: 그렇죠.
0: 약간 다르게 했겠죠, 주소
1: 근데
0: 자체는.
1: 보통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갈 때 요즘에
0: 예.
1: 주소를 잘 안 보고
0: 주소를 보고 들어가는 경우는 없고 보통 이렇게 클릭해서 연결되는 대로 들어가서 보게 되니까
1: 예.
0: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속을 수밖에 없죠.
1: 맞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카카오톡을 PC에 다운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0: 예.
1: 카카오톡 다운로드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 맨 위에 나타나는 거예요.
0: 아, 그게?
1: 예. 맨 위에 나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믿는 거죠.
0: 그렇겠죠.
1: 그럼 이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들어가는 문제가 있지만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다운을 받게 되면은
0: 예.
1: 그때부터 이제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는 겁니다.
0: 아, 그래요.
1: 근데 이게 두 달 동안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라서
0: 예.
1: 2월 10일부터 4월까지 이 다운로드 건수는 560건 정도예요.
0: 예.
1: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거죠.
0: 그러네요. 그러니까
1: 이미 다운받을 사람 다 다운받았는데 뭐 그 사이에 컴퓨터를 새로 바꿨거나 PC를 써보는 사람들이 다운을 받은 거고 그걸 통해서 감염된 PC가 5천 대 이상이 됐다고 합니다.
0: 예.
1: 근데 이 문제는 이 사이트를 차단하게 되면은 이런 사이트들이 금방 또 다른 주소로 바꿔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청해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계속해서 피해가 일어났던 겁니다.
0: 예. 이거 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는데요. 예.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눌러서 들어가서 다 다운받고 하지.
1: 그럼요.
0: 그걸 뭐 굳이 의심을 할 이유는 없고
1: 네네.
0: 더더군다나 뭐 비슷하게 생겼으면 또 구별하기도 쉽지 않을 것
1: 그쵸.
0: 같고요. 예.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보통 이렇게 검색을 하면
1: 네.
0: 예를 들어 카카오톡 다운로드 쳤다 검색을 했다.
1: 네.
0: 그러면 이제 쭉 뜰 거 아닙니까?
1: 네네.
0: 당연히 제일 위에 뜨는 거를 누르게 되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이런 가짜 사이트가 어떻게 맨 위로 뜰 수가 있을까요?
1: 이게 정말 지금부터는 더 조심하셔야 되는데
0: 네.
1: 사실은 검색해서 최상단에 나오는 게 공식 사이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0: 예.
1: 광고 사이트가 나와요.
0: 아, 광고.
1: 예, 잘 보시면 광고라고 네. 써 있어요.
0: 옆에 조그맣게.
1: 맨 위에 써 있습니다.
0: 굉장히 조그맣게 써 있죠.
1: 예, 맨이나 밑에 광고라고 써 있고 그다음에 회사 홈페이지가 나오다 보니까
0: 예.
1: 당연히 믿는 거죠.
0: 교묘한 광고 수법이긴 한데.
1: 맞아요.
0: 예.
1: 그럼 이 광고를 하려면 광고비를 내야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그럼 이 해킹범이나 이 회사들이 광고비를 내는 겁니다.
0: 돈을 내면 되는 거네.
1: 돈을 냈는데 돈을 내는 것보다도 이득을 보는 거죠. 정보를 빼낼 수가 있으니까.
0: 그렇죠.
1: 그러니까 돈을 쓰고서 정보를 가져가는 구조가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 당연하지만 네이버나 구글에서 이런 검수를 안 하냐.
0: 예.
1: 검수를 합니다.
0: 검수는 해요.
1: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최초에 검수를 했었을 때 들어가면 정상 사이트인 거예요.
0: 예.
1: 근데 그 다음에 검수 받고 나서 다른 사이트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걸 클로킹이라고 그러거든요. 숨긴다
0: 예.
1: 그래갖고
0: 예.
1: 바꿔치기를 하니까 다시 한번 검수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0: 예.
1: 그 사이에 이제 이런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것들이죠.
0: 예.
1: 기업들이 앞으로 뭐 AI도 있고 더 좋아지다 보니까 방어를 많이 하겠지만 결국 피해를 보는 건 개인이라서 꼭 지금부터 들으실 때에는 사이트에 들어갈 때 이 광고 사이트 아니야?
0: 예.
1: 그걸 먼저 보시고서 살짝만 밑으로 내리시더라도
0: 예.
1: 똑같은 사이트 공식 사이트가 있어요. 거길 들어가셔야 되고
0: 예.
1: URL 주소는 한 번 정도 더 보셔야 됩니다.
0: 예. 그 주소가 또 맞는지.
1: 그럼요.
0: 예. 그 정도 휴대전화
1: 네.
0: 스마트폰으로도 이제 다운로드를 받게 되는데 어플리케이션.
1: 네.
0: 네. 그때도 보니까 여러 가지가 비슷한 게 많이 뜨더군요.
1: 너무 많아요.
0: 예. 그래서 잘못 받았다가 다시 또 지우고 새로 깔고. 예.
1: 그렇죠.
0: 진짜 이게 공식인지 안 공식인지
1: 네.
0: 구분이 쉽지 않더라고요. 예.
1: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맞나? 이거 보셔야 돼요.
0: 이게 너무 이게 좀 교묘한 것들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1: 네.
0: 예. 그렇다면은 이런 가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았다.
1: 네.
0: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 개인정보가 다 털리는 겁니까?
1: 그렇죠.
0: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내가 이게 괜찮은 건가를 볼 때 약간 의심될 수 있으니까 세 가지 사례를 얘기 드리면은요.
0: 네.
1: 첫 번째 좀 가벼운 경우이기는 한데 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인터넷 들어갔는데 첫 페이지가 네이버나 구글이나 여기가 뜨는 게 아니라
0: 네.
1: 이상한 도박 사이트 그쪽으로 뜨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0: 아, 그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걸 무슨 사이트라고 합니까? 처음에 이제 딱 설정해놓은 사이트가 있는데 그렇죠?
1: 시작 페이지라고 이야기하죠.
0: 보통 이제 시작 페이지.
1: 네.
0: 보통은 우리가 이제 포털 사이트로 맞아요. 많이 돼 있죠, 그죠? 네. 일반적으로. 근데 그게 딱 눌렀는데 뭐요? 도박 사이트?
1: 칠칠칠 막 뜨고.
0: 아, 도박 사이트.
1: 예, 도박 사이트나 아, 그런 사이트로 이동을
0: 쇼핑
1: 합니다.
0: 사이트 이런 거.
1: 맞아요. 오. 근데 이건 강제 이동을 시켜버리는데 예. 이건 그래도 좀 귀여운 수준.
0: 뭐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요즘에도 있어요.
0: 요즘에도 있어요.
1: 만약에 그렇게 뜨시게 되면 예. 이거 감염됐네. 이걸 하나 생각하셔야 되고.
0: 뭘 잘못 클릭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1: 그럼요. 두 번째는 뭔가를 다운받으면서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0: 예.
1: 그러면은 내 PC에 저장해놨던 비밀번호나 예. 인증서나 이런 정보들이 해커들한테 넘어갈 수가 있고요.
0: 아, 예.
1: 그 세 번째는 이건 좀 익숙하신 개념일 텐데 그 예전에 랜섬웨어라는 거 기억났을 겁니다.
0: 랜섬, 이제 랜섬이 이제 몸값 그런 그렇죠. 의미인데 네,
1: 거기다가 예. 웨어가 소프트웨어.
0: 예.
1: 그리고 납치하는 건데 그 여러분들의 파일을 납치하는 거예요.
0: 예.
1: 그 잘못해서 이게 설치가 되게 되면은 컴퓨터의 모든 파일이 같은 번호로 돼 있는 파일이 돼 버리거나 0000이 돼 버리거나 다 암호가 걸려 버립니다.
0: 예.
1: 그럼 얘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럼 해커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랜섬웨어 걸렸는데 입금해라. 입금하게 되면 요거 풀 수 있는 비밀번호 가르쳐 줄게. 이게 랜섬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서.
0: 그렇죠. 몸값을 요구하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랜섬인 거죠.
1: 근데 몸값에 해당하는 것들이 암호화폐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예. 비트코인을 많이 쓰고요.
0: 예.
1: 또 문제는 이 돈을 내도 안 가르치면 끝 아니겠느냐.
0: 예.
1: 이래서 그렇죠. 문제가 좀 발생을 해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안 가르치면 또 방법이 없잖아요.
1: 그럼요.
0: 돈 더 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1: 그렇죠. 한번 안 내봤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10년치 업무 파일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0: 예.
1: 근데 요즘에 개인도 문제가 됩니다. 개인 PC를 보시게 되면 오랫동안 썼던 거는 사진도 있죠. 문서 있죠. 영상 있죠. 뭐 소중한 추억이 있을 텐데
0: 예.
1: 이게 한꺼번에 사라지게 돼요. 가장 최근에 이슈가 이게 1월 달에 있었던 거였는데 그 국내 이제 강원대 병원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습니다.
0: 강원대 병원에서? 예. 대학병원에서?
1: 맞아요. 그런 사례가 꽤 많긴 하는데 이제 드러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수천억 원, 그 수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요구를 받아요.
0: 예.
1: 근데 다행히도 신속하게 대응을 좀

0: 있었고 백업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지불 없이 한 사흘 정도만에 정상화가 좀 마무리됐다라고 합니다.
1: 예. 근데 백업만 해놓으면 그러면 아예 이제 우리가 포맷이라고 하는데 네네. 컴퓨터를 이제 초기화 시킨 다음에 백업된 자료로 다시 컴퓨터를 가동시킬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0: 네네. 그 사실은 요즘에 주의하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다 클라우드를 쓰시기 때문에
1: 예.
0: 뭐 윈도우도 마찬가지고 맥도 마찬가지고 클라우드를 설정해 놓으신 게 제일 좋아요.
1: 클라우드.
0: 네, 그럼 예. 중요한 파일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웹에 저장이 되다 보니까 컴퓨터를 예. 바꾸더라도 쉽게 쓸 수 있죠. 예. 이렇게 되면 좀 안심입니다.
1: 그 나의 PC나 또 보조 저장 장치, 네. 뭐 USB나 웹 하드 디스크나 이런 데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0: 네네.
1: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클라우드가 뭐 구름 이런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예. 구름입니다.
1: 구름처럼.
0: 네.
1: 그런 이제 컴퓨터 회사, 서버 회사.
0: 예전에는 웹하드라고도 불렸었는데
1: 그렇죠. 비슷한 거기에다가 개념입니다. 저장을 해놓는 게 좀 네. 이제 안전할 수 있다.
0: 네, 오히려 그게 좀 백업이 안전하죠.
1: 예, 그쪽은 그래도 좀 관리가 잘 되겠죠.
0: 아, 그쪽에 털린 끝나죠. 네.
1: 그쪽마저 만약에 해킹이 됐다.
0: 네.
1: 그러면 굉장히 큰 혼란이
0: 맞습니다.
1: 올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뭐 믿고 일단 한다는 가정하에서.
0: 네.
1: 예. 그리고 요즘 이 보이스 피싱도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뭐 AI 때문에 그런가요?
0: 아, 맞아요.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숫자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데 요즘에 좀 나아지고 있기도 해요.
1: 예.
0: 그래서 국내 보이스 피싱 피해액이 늘어납니다. 2023년도에 거의 4천억 원대였었고요.
1: 예.
0: 근데 1년 뒤인 2024년도에 8천억 원을 넘었어요.
1: 배로 뛰었네요.
0: 그런데 2025년에는 1조를

0: 좀 그런 건 또 잘 모르네요.
1: 예, 이거 공사이트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럼 AI들은 뭐라 그러니 마지막에 예. 죄송합니다.
0: 그냥 죄송하다 하면 끝이니까 끝나버려요. 자기는.
1: 그러니까 본인한테 그 우리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자면 그런 사이트 탈 때는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요.
0: 아, 예.
1: 특히 앱도 요즘에 GPT 다운받아야지 제미나이 다운받아야지 광고가 맨 위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덜컥 다운받게 되면은 그것도 일주일마다 돈 빠져나갑니다.
0: 예, 예.
1: 예, 조심하셔야 돼요.
0: 예. 자, 끝으로 주의해야 할 점 간단하게만 정리해 주시죠.
1: 네, 빠르게
0: 예.
1: 하겠습니다. 예. 먼저 5월 달에 특히 주의하세요. 지금이 돈 나가는 날입니다.
0: 종합소득세.
1: 종합소득세. 예. 건강보험 정산하겠다. 세금 나가고 아까 고유가 나가고. 예. 요거 나갈 때 즉시 설치하세요.
0: 지금 특히 조심하셔라.
1: 예, 안 하셔도 됩니다.
0: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다운로드는 무조건
1: 예, 공식
0: 경로만. 공식인지 아닌지 네, 확인하고.
1: 카카오톡 맞는 것 같은데 카카오톡 S가 붙었거나 카카오톡이거나 이상할 수 있으니까.
0: 카 뭐라고요? 카
1: 코코아톡이 될 수도 있고요.
0: 아, 이름을 교묘하게 바꾸는군요.
1: 예, 외우시고요. 예. 마지막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의심하는 습관. 이게 예. 진짜가 맞을까?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들. 무조건 의심나면 멈추시고 난 다음에 예. 의심하라 그랬으니까 확인 한 번 더 해봐야겠어. 이것만 하시더라도 지금 듣고 계시는 그 순간에 예.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범죄 막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네. 예. 자, 입구 아나운서의 탐구생활이었고요. 세컨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밤 일라디오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강정책연설이 저희 방송 끝나고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정강정책 방송연설. 이 방송은 공직선거법 제137조의 이에 따라 KBS가 실시하는 정강정책 방송연설입니다. 본 연설 내용은 KBS와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의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들으시겠습니다.
1: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장 국민의힘 박형준입니다. 저는 요즘 시장실을 벗어나 부산 구석구석을 누비며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모두들 참 힘들어하십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고 기름값도 계속 올라서 월급이 줄어든 것 같다고 하소연하시기도 합니다.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것이 정치의 본령인데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늘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못하면 야당이라도 똑바로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많이 드렸습니다. 저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뛰겠습니다. 어려운 민생을 보듬고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혁신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세종대왕께서는 당시로는 상상하기도 힘든 혁신적인 정책들을 많이 펼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조세제도 개혁인 공법의 시행입니다. 그런데 공법이 시행되기까지 과정은 지금 봐도 정말 놀랍습니다. 당시 조선 인구가 70만 남짓인데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17만여 명의 백성을 대상으로 반년 가까이 공법 시행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계층별, 지역별로 얼마나 꼼꼼하게 조사를 했는지 지금까지 정확한 통계가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조사를 해보니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기는 했지만 특정 지역에 찬성이 몰리고 반대하는 지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세종대왕께서는 공법 시행을 유예시키고 반대 여론을 반영하여 꼼꼼하게 제도를 수정했습니다. 처음 법을 만든 후 무려 15년 가까이 제도를 다듬었고 시범 운영까지 거친 후에야 비로소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나라의 재정은 넉넉해질 수 있었고 공법은 조선의 조세 정책으로 완벽하게 자리를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한 나라의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개혁하는 일이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속이 상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이 조선시대만도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야당의 의견은커녕 국민의 목소리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압도적 다수의 폭주만 있을 뿐 대화와 타협의 정신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고 국민들이 피해를 당해도 고치거나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공소취소 특검은 대한민국의 민주헌정 질서를 완전히 짓밟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이재명 대통령 범죄 사건을 맡겨서 끝내 공소를 취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재명 정권은 사심제, 대법관 증원, 법 왜곡제, 전담 재판부 설치와 같은 위헌적 법률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 다수가 우려하는 검찰 해체도 최악의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OECD에서 이재명 정부의 사법 개혁에 경고장을 보내겠습니까? 경제정책과 민생정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현장의 기업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노란봉투법을 기어이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들이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의 수많은 하청기업 노조들이 진짜 사장 나와라를 외치며 7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CU 물류파업으로 전국의 편의점 사장님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 여건에 노동 현장의 혼란이 더 큰 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고유가 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물가가 더 올라서 서민 고통을 키울 것이라는 경고는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는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주거 격차만 벌려놓고 국민들의 주거난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조차 살피지 않고 규제 강화에만 올인한 결과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나라가 결코 올바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정의 기조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야당의 손을 잡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얼마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힘을 모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젊은 시절 소위 말하는 운동권이었습니다. 고려대학교에 다닐 때 서울의 봄 시위에 앞장섰다가 최루탄 파편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시력을 크게 잃었던 적도 있고 진보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생각을 크게 바꾸게 된 계기는 1980년대 말 동구권 사회주의의 몰락이었습니다. 무엇이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가를 고민하면서 온건하고 합리적인 다원적 참여민주주의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부산 동아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부산 경실련 창립을 주도한 것도 건강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실 정치에 발을 들인 후 김영삼 정부의 문민개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크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이익 갈등을 조정하는 국가의 조정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개혁을 추진한다 해도 지도자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 국가 경영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그 개혁은 성공할 수 없음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실용정책 전환을 이끌면서 저는 이러한 확신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는 선량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동시에 이를 실용적으로 풀어갈 능력도 갖춰야 한다는 것을 국정 현장에서 뛰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5년 전 제가 부산시장을 맡았을 때 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것도 서로 다른 생각들을 모아서 발전의 동력을 만드는 합리적 리더십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부산은 전임 민주당 시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난 직후여서 시정의 갈등과 혼란이 극에 달했고 문자 그대로 파행 상태였습니다. 부산시의회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정말로 옳은지 하루에도 몇 번씩 되짚으면서 반대하는 의견들을 더 세심하게 챙겨들었습니다. 발로 뛰며 현장을 하나하나 살폈고 차근차근 그러나 속도감 있게 부산 시정을 개혁해 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침체된 부산 경제를 살리는

4천억 원에 달합니다. 2022년 1조 원을 간신히 넘겼던 투자가 2023년 4조 원, 2024년 6조 원, 2025년 8조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투자가 늘자 기업이 늘고 일자리도 늘었습니다. 2020년 62.9%에 머물렀던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2025년 68.1%로 5.2%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고용률 증가폭과 증가율에서 전국 1위입니다. 작년 6월에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부산의 상용근로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산업 수요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 결과입니다. 센터미 도시 첨단 산단과 같은 차별화된 도심 융합특구 조성에 나선 것도 부산의 경제성장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선정하는 살기 좋은 도시 지수에서 2년 연속 아시아 6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한번 도약해 나가기 위해서도 이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감한 규제 혁파와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대전환으로 신산업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하고 전국의 규제 자유 특구를 메가 프리존으로 확대해서 미래 산업을 키우고 지방 성장의 동력을 만들 것입니다. 민노총만 챙기는 노란봉투식 개혁, 노동개혁이 아니라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에 집중해서 땀 흘린 만큼 성공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AI와 로봇의 노동시장 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지키면서 더 풍요로운 미래를 만드는 공정한 전환의 사다리를 구축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경제의 세기를 열고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을 꼽으라면 저는 혁신균형발전을 꼽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 저출생, 지역격차의 핵심 원인은 바로 수도권 일극체제입니다. 모든 것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형적 국가구조로는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다시 성장 궤도에 진입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공공기관의 기계적 분산에 그쳐 실효를 내지 못했습니다. 각 지역의 독자적이고 자생적인 혁신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혁신균형발전은 광역시를 비롯한 각 지역의 중심도시에 혁신 거점을 세우고 여기서부터 혁신의 파동을 일으켜 확산시켜 나가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부산은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관문이자 북극항로의 기점이며 세계 2위의 환적항이라는 엄청난 지리경제적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트라이포트 도시를 만들고 산업은행을 이전해서 대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동시에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통해 규제를 풀고 세제를 지원하면 부산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혁신발전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부산으로 몰려오고 부산이 싱가포르, 두바이와 견줄 수 있는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혁신발전의 파동을 확산시키면 부산뿐 아니라 주변 지역 모두가 동시에 성장하는 혁신의 시너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동해안 청정 수소 생산 거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해, 동남해의 기존 원전과 SMR을 아우르는 원전 벨트를 구축하여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폭 깎아주는 원전 PPA 정책도 갖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은 우주항공 수도로 키워나갈 구상입니다. 이 같은 에너지와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부산 거점의 동남북권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혁신 균형 발전의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국 곳곳에서 혁신 균형 발전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0: 국민의힘은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을 AI 실증과 청정에너지 혁신 거점으로 키우고 대전 충남 지역은 양자 클러스터 중심의 첨단 과학 혁신 거점으로 성장시키며 대구 경북 지역은 관광 문화 중심의 K컬처 혁신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등 전국 곳곳에서 혁신 균형 발전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혁신 균형 발전의 성과들이 모일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세계 인류 국가로 웅비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서 우리 청년들이 전국 어디에 살든 마음껏 꿈을 이루고 우리 국민 모두 행복과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머리가 많이 짧습니다. 지난 3월 23일 저는 국회 계단에서 삭발을 했습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재명 정권의 지방 홀대와 국민 무시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법은 제가 삭발을 결행한 다음 날 여야 합의로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법안을 국회 입법 단계에서 대통령이 가로막고 나선 것도 납득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고 폐기 수순을 밟은 것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320만 부산 시민 중 160만 명이 서명한 법안입니다. 특별법 폐기는 명백한 부산 시민 홀대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권은 국민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끊임없는 정치보복으로 야당의 입을 틀어막고 해괴한 미디어법까지 만들어 언론까지 짓누르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국정의 의도와 목표부터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실질적인 국정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실용적으로 문제를 풀어낼 능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1980년대 운동권을 지배했던 낡은 이념의 타성으로 2026년 AI 시대의 대한민국을 끌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켜온 자유, 공화, 민주의 정신을 짓밟고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마지막 방파제는 국민의 힘입니다. 국민의 힘마저 무너지면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이재명 정권을 견제할 수 없게 됩니다. 꾸짖을 때는 따갑게 꾸짖으시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의 힘에 견제의 힘을 주시고 함께 싸워주셔야 합니다. 국민의 질책과 회초리 저부터 앞장서서 막겠습니다. 국민의 힘을 더욱 크게 변화시키고 국민의 힘을 완벽하게 혁신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나라와 국민만 바라보면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일으키는 데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도약과 번영의 힘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면 더 용기 내어 싸우고 더 힘차게 일할 수 있습니다.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이 다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보내드렸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호남과 충북 지방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특히 전남 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천사대교 등 해안에 위치한 교량이나 내륙 강 호수 골짜기 인접한 도로는 안개가 더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중부지방과 전북 서부지역에서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 5mm 안팎입니다. 밤에 충청과 호남, 강원 동해안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중부와 호남 지방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제주도 서부와 동부는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세종 9도, 광주 11도, 서울 12도, 부산 13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대구 27도, 울산 26도, 대전, 세종, 광주 24도, 부산 23도, 제주 21도, 서울 20도, 인천은 19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6.5도, 습도 55%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에밀리 그리어슨 양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윌리엄 포크너의 에밀리에게 장미를 첫 문장으로 열었습니다. 미국 남부의 몰락한 귀족 가문의 딸 에밀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과 신분 차이가 나는 북부 출신의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책에 대한 내용 장유진의 책갈피에서 살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50대의 펜을 들고 63세의 아쿠타가와상을 받은 신인 소설가 와카타케 치사코의 에세이입니다. 인생의 오후에도 축제는 벌어진다. 자,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책 받고 싶은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방송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0: 네, 장유진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으로 다독이 박성화님께서 해외에서 팟캐스트로 매일 듣고 있습니다. 책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지만 그럴 만한 사람을 찾기 힘든 요즘인데 아, 작은 서점 최고입니다. 오래오래 해주세요. 봐서요. 아니 책은 읽고 나면 왜 이렇게 누군가와 붙잡고 수다를 싶죠. 떨고 싶죠.
1: 맞아요.
0: 근데 이제 같은 책을 읽은 사람이 그때 안 나타나니까 전혀 관계없는 누군가를 붙잡고 나 오늘 이 책 읽었는데 야 이런 내용이다 하고 저는 이제 그 대상이 항상 가족인데 네. 이제 점점 외면해요 저를. 듣기 싫은가 봐요. 아 그래도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고 라디오 통해서 이렇게 또 팟캐스트 통해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진짜 좋네요. 아 따뜻한.
1: 또 해외에서 들으면 또 더 반가우시겠어요.
0: 그러니까요. 자 그럼 오늘 또 우리 어떤 작품으로 또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요?
1: 오늘 소개해드릴 소설은 윌리엄 포크너의 에밀리를 위한 장미라는 소설이고요. 네. 윌리엄 포크너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예요.
0: 맞아요. 네네.
1: 그리고 이 소설이 미국 남부 고딕 문학이라는 장르의 네. 어떤 대표격인 그런 단편 소설입니다.
0: 그 제목이 근데 뭐 에밀리에게 장미를 에밀리를 위한 장미 약간 책 좀 번역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 네. 네네네. 맞아요. 원제는 네. A Rose for Emily라고 합니다.
0: 네. 네. 그 고딕 소설이라 그러면 네. 뭔가 기괴하고 으스스하고 뭐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잖아요.
1: 네.
0: 그 지금 방금 또 미국의 남부 고딕 문화라고 네. 하셨는데 네. 이건 또 어떤 장르라고 봐야 될까요?
1: 그 고딕 소설만의 어떤 그런 서스펜스가 예. 있는데 이 미국 남부 고딕 문학이라는 거는 네. 미국의 그 남북 전쟁을 기점으로 시작된 그 남부 상류층의 그 몰락 상이랑 아, 네. 그 고딕 소설의 그 공포랑 그 기괴함을 결합한 장르라고 해요.
0: 네.
1: 그래서 전통적인 고딕 소설이 보통은 이제 중세 그 유럽의 그냥 어두운 성 네. 이런 데 나왔다면 네. 남부 고딕은 그 미국의 남부의 네. 저택이랑 사회로 그 표현 기법을 옮겨온 거예요.
0: 아.
1: 그래서 이게 대표작이고 네. 보통은 남부 고딕이 네. 고딕이 아니라 남부 고딕이 되면서 뭔가 기존의 고딕 문학이 가지고 있던 서스펜스가 조금 줄어들고 오히려 뭐 인종, 계급, 그런 폭력,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더 부각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요 소설은 그 고딕 소설의 서스펜스도 유지를 하면서
0: 네.
1: 이런 사회적인 그런 차별이나 계급 같은 것도 잘 녹여냈다라는 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윌리엄 포크너의 작품입니다. 어떤 작가죠?
1: 사실 미국 현대 문학에 엄청 큰 족적을 남긴 문호고요.
0: 네.
1: 그래서 1897년생이에요. 62년에 돌아가셨고 사실 뭐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작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받는 소설가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9년에 노벨문학상 수상하셨고
0: 네.
1: 또 그 대표작으로 소리와 분노, 내가 죽어 누워있을 때, 8월의 빛, 압살롬 압살롬 이런 소설들이 있는데
0: 네.
1: 자기가 창조한 어떤 공간이 나와요 항상.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인 배경을 쓰이는데 사실은 요크나토파 카운티라는 그 어떤 마을을 자기가 만들어낸 가상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요크나토파 카운티라는 그 가상의 마을을 배경으로 계속 소설을
0: 가상의
1: 써왔던
0: 마을. 네. 자기 공간을 좀 이렇게 창조해내는
1: 네,
0: 작가.
1: 네, 네.
0: 근데 이 윌리엄 포크너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또 헛간 불태우다가 있잖아요.
1: 아, 거기도 혹시 요크나토파 카운티인가요?
0: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예전에 최미석 작가와 이제 하루키의 헛간을 태우다를 했었거든요.
1: 네.
0: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윌리엄 포크너의 헛간은 불태우다가 있어가지고 네. 이 계보가 또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1: 네.
0: 버닝 영화까지 해서
1: 네.
0: 그걸 최근에 뭐 이번에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일본의 하루키까지 영향을 끼친 작가라는
1: 네.
0: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남미 작가들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면서요.
1: 네. 보르헤스나 네. 마르케스 같은 그 영향력이 미국 문학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 남미 그런 네. 작가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 바가 있고요.
0: 네.
1: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포크너의 작품에 등장하는 그 요크나토파 카운티라는 가상 그 공간이 어떤 그런 세계 문학사에서 되게 네. 기념비적인 허구 공간으로
0: 아, 그래요.
1: 평가가 되고 그러니까 다른 작가들한테도 많이 영감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모르겠어요. 장강만 작가님도

0: 네. 윌리엄 푸콘의 영향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금 서점 직원인 네네네네. 장강원 작가님의 또 현수동 세계관이 있잖아요.
1: 아~
0: 그래서 뭔가 마포구의 네. 뭔가 현석동과 신수동 사이에 있을 것만 같은 항상 그 현수동이라는 아~ 공간을 자주 이 소설 저 소설에서 이 책 저 책에서 자주 쓰시고 그 세계관을 이어서 아무튼 현수동이라는
1: 포크노의 유산이 곳곳에 지금 네. 전 세계에 뿌려져 있군요.
0: 그래서 저도 이런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마덕동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만든 적이 있는데 아, 저는 네네. 한 소설에서만 썼어요. 이걸 만약에 여기 마덕동을 다른 데서 떠쓰고 이 옆에선 이런 일이 사실 일어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쓰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는 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1: 자 이제 뭐 소설 내용을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 좀 약간 시대적 배경 미국의 이제 이게 남북전쟁 이후에 요 역사적 배경을 조금 알면 더 좀 편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이 소설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그 미국 남북전쟁 그 1860년대 요때를 알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이전에는 미국 남부가 그 대규모 농장 그 플랜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백인 귀족층이 지배하는 사회였고 그 흑인 노예의 노동력에 기반한 그 목화 농업으로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귀족 그런 네. 삶이 있었는데 노예제가 갈등이 이제 폭발하면서 노예제가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게 되죠. 4년에 걸친 내전의 끝에 결국은 네. 노예제가 공식적으로는 폐지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신분제가
1: 네.
0: 공식적으로는 폐지가 됐더라도 그걸 누리고 있던 그 기득권층 입장에서는
1: 네.
0: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계속 자기가 누리던 걸 계속 누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예요. 그래서 사실 그 전쟁도 치르기도 했고 그래서 남부 그 백인이 기득권층이었던 백인이 4분의 1 이상이 전사했대요.
1: 오,
0: 그리고
1: 네네.
0: 소득도 완전히 그냥 감소하고 그냥 한마디로 신분 경제 그냥 몰락의 길을 계속 걷는
1: 네.
0: 거예요.
1: 그 남부가 당시 그 이후에 굉장히 그 피폐해지면서 특히 이제 그 막 지주들의 삶이 몰락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 귀족 가문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쵸?
0: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과거의 영광과 전통에 네네. 집착을 하는데
1: 버리진 못하고
0: 네. 근데 네. 나는 돈이 없고 네. 변화하는 세상에 네.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네. 이제 배경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알고
1: 네.
0: 들으시면 될 것 같고
1: 맞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노예제도도 북부에서는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남부는 네. 유지하고 싶어하는데 여기도 지금 흑인 노예들이 좀 계속 나오면서
0: 계속 나와요.
1: 좀 덜컥덜컥 불편한 좀 장면들이 좀 있었어요.
0: 네. 네. 그 이후이긴 하지만 계속 네. 흑인이 계속 그런 집안일을 봐주고 있는 하인이 있는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가문이냐면 에밀리 그리어슨 이게 되게 시간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네. 시간을 잘 유의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에밀리 그리어슨이라는 여인의 장례식 장면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요크나토파 카운티에 제퍼슨이라는 네. 마을이 있거든요. 이것도 당연히 가산의 공간입니다.
1: 네.
0: 하지만 너무나 현실과 닮아있는 그 제퍼슨이라는 남부의 그 작은 마을 주민 전체가 장례식에 참석을 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러니까 조문도 조문인데 10년간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저택 내부를 장례식 하는 김에 보고 싶다는 어떤 그런 호기심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로 쫙 이제 이야기 거슬러 네. 올라와요. 도대체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10년 동안 왜 문이 열리지 않았는지 그 에밀리가 그 한때 명망 높았던 그리어스 가문의 외동딸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남북전쟁 이후에 가문이 몰락의 길을 가고 그 얼마나 그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아버지였겠어요. 그래서 딸에게 구혼자가 막 접근을 할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하자고 다 쫓아내요. 누구도 내 딸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에밀리는 그 아빠 때문에 계속 고립이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렇게 젊은 시절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결혼 누가 하자고 해도 다 그냥 아빠가 쫓아내서. 근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세요. 결국엔. 근데 이제 남은 게 그냥 집 한 채 뿐이에요. 정말 그 집 한 채.
1: 가족도 없고.
0: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에밀리가 아버지 안 죽었다고 그러면서 아버지 시체가 집 안에 있는데 사흘 동안 시신을 내주질 않아요. 마을에 그 전 시장이었던 그 사르토리스 대령이 나옵니다. 이 대령이 어떻게 이제 유인을 하냐면 아버지가 예전에 마을에 돈을 빌려준 적이 있어서 앞으로 너의 세금을 면제해 줄게. 그러면서 세금 면제해 줄 테니까 이제 뭐 문 열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꺼내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는데 그 이후에 근데 사실은 그 아버지가 마을에 돈을 빌려준 것도 사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그렇게 편의를 봐주려고

0: 하려고 했는데 네. 새로운 이제 시장이 부임을 할 거잖아요. 네. 근데 아 세금을 이런 게 어딨어? 뭐 아무런 뭐 기록도 없고 뭐 그 세금 거둬야지 이런 게 어디서 세상에 그러면서 계속 그 집에 가요.
1: 세금 걸기 위해서 네. 세금 내라고 네. 독촉하는. 네. 네.
0: 저는 이 장면도 말씀이. 너무 웃긴데 네. 계속 그 저는 세금을 안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만 그러면서 아니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아무 문서가 없다. 그러니까 사르토리스 대령을 만나보세요.
1: 죽었잖아요. 네.
0: 이 제퍼슨 마을에서는 네. 저에게 세금을 네. 부과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계속 그냥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부를 하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에밀리가 되게 긴 병치레를 겪었다고 네. 나와요. 그런 에밀리 앞에 호모 베런이라는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을이 그 인도를 포장하는 이제 공사 네. 포장 공사를 쫙 해요. 근데 이제 북부에서 그 내려온 공사 감독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엄청 유쾌하고 막 사교적이고 그러면서 일요일마다 에밀리랑 네.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온갖 이제 스캔들을 아. 일으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인싸예요.
1: 아니 동네에서 보면 이제 아 저 남녀 연분 났네 연분 네네. 났어. 뭐 이런 시선으로 보게.
0: 그래서 이 남부 귀족 가문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 신분이 낮은 북부 출신 남자랑 아. 교제한다는 사실이 완전히 그냥 그렇네. 사람들한테 완전 스캔들이 되고 네네. 근데 또 호모 베런이란 이 남자가 결혼할 의사가 없는 남자라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호모 베런은 사실은 남자를 더 좋아하는 남자고 결혼 같은 걸 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네. 이러쿵 저러쿵 하는 장면 제가 낭독을 해볼게요. 네네. 광장 어디에선가 커다란 웃음소리가 들리면 거기에는 반드시 호모 베론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마련이었다. 이윽고 그와 에밀리 양이 일요일 오후 노란 바퀴에 사륜 마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우리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 마차는 마차 대여업소에서 빌린 것으로 일에 잘 어울리는 갈색 말들을 끌고 있었다. 처음에 우리들은 에밀리 양이 무언가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즐거워했다. 부인네들은 모두가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물론 그리어스 가문의 사람이라면 북부 사람, 그것도 일당 노동자를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할머니들 가운데 아무리 비통하더라도 진정한 숙녀라면 대감집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다. 물론 대가집 사람으로서의 의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다. 그네들은 다만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다. 에밀리가 참 안 됐어. 에밀리가 참 안 됐어 라는 표현을 할머니들이 쓰게 되자 그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물론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이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한 말이었다. 짝을 잘 이룬 두 필의 말이 가늘게 딸깍딸깍 소리를 내며 재빠르게 지나갈 때면 일요일 오후에 햇빛을 맞기 위해 내려놓은 덤문 뒤에서 목을 길게 뺀 사람들의 비단 옷이나 공단 옷 스치는 소리에 섞여 들리는 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에밀리가 참 안 됐어 였다.
1: 야, 한 동네에 뭐지, 우리를 치면 막 몰락한 양반집의 고명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주어가 다 이제 동네 사람들 시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우리 이 에밀리라는 고귀한 신분의 이 여인을 감히 외지에서 온 신분도 낮은 저 노동자 같은 북부에 그것도 이제 남부면 북부 맞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이제 네. 적으로 느끼겠어요. 네. 둘이 어울린다는 거에 대해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분개를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에밀리랑 그 가문이 네. 이제 다 몰락했지만 마지막 남은 자기의 그래, 자부심 같은,
1: 같은 거죠. 이 동네 네. 사람들의. 네. 아, 네.
0: 그러니까 막 쟤는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라던데 결혼 같은 거 할 의사가 없고 네. 에밀리를 갖고 네. 노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쑥덕쑥덕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참 안 됐어 이 말이 참 걱정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은 뭐 꽃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결국은 저렇게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건지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침례교 목사가 또 에밀리를 찾아가요. 대화를 네, 나누는데 네.
1: 저기 근데 에밀리네는 성공회라면서요.
0: 네, 그렇죠.
1: 그것도 너무 이상했어요.
0: 성공회인데 이제 네. 목사가 찾아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대화를 거부하죠. 그런데 또 이제 또 스캔들이 발생합니다. 어느 날 에밀리가 약국에서 비소를 구입하는 거예요. 독약이죠. 비소는 용도를 모르니까 에밀리가 말 안 해요. 그래서 에밀리가 설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것이 아니야? 아. 막 걱정을 하는데 에밀리가 또 스캔들 이렇게요. 갑자기 남성용 은제 그런 몸을 꾸미는 그런 세트에 호모 베론의 이니셜을 새겨서 주문을 하고 오. 남성용 의류도 구입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 결혼을 하다 보다 드디어 그래서 이제 딱 옷을 갖춰 입으려나 보다
1: 살림을 차리네 이제 드디어 이 둘이 네.
0: 근데 원래 이제 에밀리 친척들이 좀 에밀리를 돌봐주러 네.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친척들이 떠난 어느 저녁에 호모 베론이랑 에밀리가 집으로 들어가고 나서 그 이후로 다시는 호모 베론이 목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결국에는
1: 차였구나.
0: 차였구나. 결국엔 그가 북부로 돌아갔고 네. 에밀리를 갖고 놀고 떠났구나.
1: 네. 동네 사람들이 분개할 네. 만하네요. 네.
0: 근데 아버지가 죽은 지 한 2년쯤 됐을 시점이에요. 시간상 호모 베론이 사라진 직후에 에밀리의 집에서 엄청나게 극심한 악취가 퍼져나와서 이웃들이 막 민원을 제기해요. 이게 무슨 냄새야 이러면서. 근데 또 그 집에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런 경찰이나 판사 이런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악취 난다고 어떻게 말을 하냐. 또 양반이잖아요.
1: 네네.
0: 뭐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기준으로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그러면서 그냥 석회를 그 집 주변에 뿌려요. 그러니까 냄새가 사라집니다.
1: 네.
0: 그 이후로 에밀리마저 안 보여요. 완전히 은둔을 해서 창밖으로 막 봤다는 소문이 있기도 하고 한동안은 자기 집에서 동네 아이들한테 도자기 뭐 그림 그리기 이런 거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만두고 에밀리가 점점점 뚱뚱해지고 머리가 점점점 하얘진다고 묘사가 돼요. 근데 이 묘사가 제가 지금 이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약간의 시간 순으로
1: 네.
0: 제가
1: 맞아요,
0: 지금 듣기
1: 맞아요.
0: 편하게 말씀드린 맞아요, 거예요.
1: 맞아요.
0: 여러분.
1: 이게 막 좀 시절 왔다 갔다 해요. 그쵸?
0: 되게 복잡해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 그 에밀리의 이미 망가져버린 에밀리의 모습이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1: 네, 네.
0: 시점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 모습이 정말 잔인할 정도로 무슨 찰흙덩이에 뭐를 넣은 것처럼 그 눈을 박아 넣은 것처럼 얼마나 뚱뚱해졌는지 머리카락이 철회색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1: 철회색.
0: 네 계속 그 뚱뚱한 몸과 철회색 머리카락을 계속 묘사를 해요. 그리고 그 흑인 하인인 토비만이 그 집에 드나들 뿐 누구도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마침내 첫 장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 네.
0: 수십 년이 흐르고 에밀리가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데 장례식 끝난 뒤에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해 미치겠어요.
1: 네.
0: 도대체 이 방에
1: 네.
0: 무슨 일이 있었는지 2층에 방문이 잠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를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낭독을 해볼게요.
1: 네.
0: 문을 거칠게 부수어 여는 바람에 먼지가 일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무덤의 관 덮개와도 같은 엷고 매캐한 먼지가 신혼 첫날 밤을 위해 꾸미고 장식한 이 방 어디에나 덮여 있었다. 침대를 장식한 희미하게 퇴색된 장밋빛 빛깔의 커튼 위에도 장밋빛 전등 갓 위에도 화장대 위에도 일련의 섬세한 크리스탈 그립과 변색된 은으로 감싸인 남성용 화장 도구 위에도 엷고 매캐한 먼지가 덮여 있었다. 남성용 화장 도구에 은은 너무도 심하게 변색되어 그 위에 새겨진 글자가 보이지 않았을 정도였다. 그런 물건들 사이사이에 장식용 옷깃과 타이가 마치 방금 벗어놓은 것 같은 상태로 놓여 있었다. 그것을 들자 가구의 표면 위에 희미한 초승달과도 같은 자국이 먼지 한가운데에서 드러났다. 의자에는 정성들여 개킨 양복 한 벌이 놓여 있었으며 의자 밑에는 벗어던진 양말과 함께 한 켤레의 구두가 말없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1: 에밀리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와의 결혼을 꿈꾸면서 신혼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0: 네.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에 철회색 머리카락 하나가 딱 발견되어 있었다고 해요.
1: 네.
0: 그걸로써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남성 그치. 그 양복 개켜놓은 거 옆에 에밀리가 누워 있었던 거구나.
1: 아, 네. 지금 결정적인 결말을 언급을 안 해주셨는데
0: 네.
1: 안 할게요 저도.
0: 그건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네. 직접 읽어보세요.
1: 에드가 앨런 포의 공포소설급의 어떤 이렇게 얘기하면 다 눈치를 다 채실까?
0: 아무튼 좀 공중파에서 읽기는 좀 부적절한 장면이기도 해서
1: 네.
0: 직접 읽어보세요.
1: 저는 간혹 이렇게 우리 장윤 작가님이 단편들 이렇게 소개해 주실 때 충격일 때가 굉장히 많은데.
2: 그쵸? 저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1: 저는 이거는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 예전에 왜 그

0: 잠깐만 생각이 안 돼. 오믈렛이 갑자기 뛰어서 도망가는 뭐 그 있잖아요.
1: 오믈렛이 달리는 밤. 윤공원 작가님.
0: 아 그런 류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반전으로 결론을 맺는 이 단편 소설들의 매력. 아,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아무튼 결론은 꼭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시길.
1: 한 번쯤 읽어볼만 하죠. 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를
0: 꼭 한번
1: 널리 알린 단편이기 때문에.
0: 네, 윌리엄 또 포크너라는 작가도 워낙 유명한 아까 이제 미국의 대문호라고 하셨으니까 네. 짧게 작품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네 에밀리에게 장미를. 근데 에밀리를 위한 장미, 에밀리에게 장미를 이게 지금 장미가 나오는데 그러고 보니까. 장미는 소설 속에서 전혀 등장을 안 해요.
1: 그러니까요.
0: 왜,
1: 사실 저도
0: 뭐예요 이게?
1: 십수 년 전에 사실 읽고 제가 이거 왜 골랐냐면 네. 이제 뭐 장미가 필 계절이라서 그러게요. 저는 제 머릿속에는 뭔가 아. 그 집 담벼락에 장미가 있었고 침대 위에도 장미가 있었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네. 다시 읽으니까 오 장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미빛 뭐 커튼 이런 건 나오지만 그래서 그 포크너 작가가 이 제목에 대해서 뭔가 비극적인 삶을 살 여인에게 바치는 이 경의의 표현이다. 아, 이렇게 네네. 설명한 적이 있고 왜냐하면 장미가 사랑, 추모, 애도를 상징하는 그런 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평생을 이렇게 보는 에밀리에게 작가가 건네는 어떤 헌사이자 장미 한 송이를 딱 이렇게 작가가 건네는 거죠. 아, 제목으로서.
0: 그렇네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막 서술 방식이 시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독특하게 이제 장례식부터 시작을 하고 그렇죠. 네. 네. 근데 약간 정신줄 이렇게 놓고 막 이렇게 집중 안 하고 보면 너무 헷갈릴 만한 구도기는 해요.
1: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시점이 계속 바뀌거든요. 네네. 시점이 또 과거 현재 두 개가 아니라 그 세금 시점, 악취 시점, 네네. 아버지 죽음 네네. 시점 계속 바뀌어서 좀 복잡한데 그리고 또 되게 특징이 되게 신기한 특징이 그 서술자가 우리예요.
0: 그러니까
1: 영어로도 위거든요.
0: 동네 사람? 전지적 어떤 그런 그래서 시점인가?
1: 네. 네. 1인칭이죠. 사실은 위니까. 근데 1인칭 복수로는 사실 잘 안 쓰잖아요. 소설을. 근데 이 위가 뭐 누구냐? 마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설의 화자가 마을이에요. 네. 제펀슨 씨. 되게 독특하죠. 그래서 마을이 에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형식이라는 점도 굉장히 독특하고 네. 이런 어떤 비선형적인 그 서술 구조랑 이런 집단적인 시점이 그러니까 에밀리를 그 뭔가 에밀리가 사실 이거 만약에 시간 순서대로 썼잖아요. 그러면 되게 혐오스러운 인물로 비추었을 수도 있어요.
0: 무슨 말씀인지 네. 알 것 같아요. 네.
1: 그냥 시간 순서대로 이걸 쭉 썼으면 되게 공포스러운 인물 아니면 이상한 인물, 혐오스러운 그러니까 인물.
0: 약간 정신 이상자의 연이 이상하게 막 괴팍하게 늙어가는 괴물이 되어버리는 막 그런 느낌인데 진짜
1: 맞아요.
0: 막 시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없애버렸네요.
1: 네. 이렇게 바뀌니까 오히려 이 에밀리가 비극적 환경에 어떤 노인 동정을 받을 수 있는
0: 그러게요.
1: 인물로 변하는 거죠.
0: 오히려 이 아버지의 어떤 그 그늘이 이 여인과 이렇게 죽을 때까지 계속 드리워져 있으면서 한 여인의 비극이 아버지한테서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1: 그렇죠.
0: 들고
1: 너무나 네. 가부장적이고 억압적인 인물이어서 그 사실 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에밀리가 사흘 동안 자기 아버지 막 시신을 내주지 않잖아요.
0: 그러게, 예.
1: 이 행동이 저는 이 윌리엄 포크너가 뒤에 있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위에서 깔아둔 장면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아니 이게 영상으로도 만들어진
1: 네 맞아요.
0: 단편이라면서요?
1: 영화는 아닌데 긴 영화는 아닌데 네네. 83년에 미국에서 단편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27분 길이고 뭔가 그런 고딕적인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재현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재현했을지 너무 궁금해요.
0: 철회색을 띤 그녀의 머리카락 이거 네. 좀 염두에 두시고 끝까지 책도 읽으시고 이거 영상은 못 보죠?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영상이죠?
1: 제가 IMDb에 있는 건 확인했거든요.
0: 아,
1: 정보만 보려고. 거기서 근데 거기 IMDb 같은 데 보면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나와 있잖아요. 왠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네. 보고 싶으신 분들.
0: 자, 이 소설과 어울리는 곡 어떤 곡 가져오셨나요?
1: 또 제가 명곡을 또 가져왔는데요. 네. 넬의 멀어지다라는 곡인데
0: 멀어지다?
1: 이 곡이 2008년에 제가 또 넬을 엄청 좋아해요. 네. 2008년에 나온 그 4집 군대 가기 직전에 낸 4집 앨범 Separation Anxiety 제 분리불안이죠. 이 앨범 제목도 살짝 어울리는데 이게 아주 명반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걷는 시간이라는 곡은 다들 아실 거예요. 엄청 유명한 곡인데 그 곡 다음에 신의 곡인데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이 소설이랑 어울리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떠나 보내면서 멀어

0: 이루어지는 건데
1: 네.
0: 어쩌면 우리는 사랑이 아닌 집착이었을까? 어쩌면 우리는 사랑이 아닌 욕심이었을까? 이런 가사가 계속 반복이 아. 되거든요. 한번 윌리엄 부크너의 에밀리가 네. 에밀리를 위한 장미를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사랑과 집착에 관한 노래다. 자, 아무튼 이 책도 사랑과 집착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더 얘기하면 제가 끝을 얘기해버릴 것 같아요. 장미들 책갈피 숨어있는 명작을 오늘 소환해 주셨습니다. 윌리엄 포크너의 에밀리를 위한 장미였고요. 저희는 내일에 멀어지다 우리 장유진 작가님의 추천곡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장유진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작은 서점 구루들이 세심하게 고른 보석 같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을 위한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예스24 김유리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책 골라오셨나요?
1: 혹시 다독이 분들은 스드메라는 단어나 혹시 브라이덜 샤워, 웨딩 박람회 이런 단어들이 좀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0: 저도 익숙해요.
1: 그렇죠?
0: 저도 잘 알아요.
1: 네. 저도 뭐 결혼을 한 지는 진짜 오래되긴 했지만 최근에 결혼을 하셨거나 혹은 지인들이 결혼 앞둔 사람이 있다면 다들 흔히들 많이 쓰는 단어이긴 한데요. 특히 이 목록들 앞에 이렇게 되면 사실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좀 숨이 막히더라고요.
0: 그렇죠.
1: 회피해야 할 게 많아 이러면서. 근데 그 숨막힘의 정체를 정면으로 파고든 사회 분야 도서가 나와서 소개해드리도록 가지고 왔습니다. 네. 도서명은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 이란 네. 제목인데요.

0: 그 이소연 작가가 쓴 K-웨딩 르포르타주라고 나왔어요.
1: 아, K-웨딩도 있어요. 아, 뭔가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죠.
0: 네. 약간 패키지 네. 상품 같은 그런 게 또 네. 있잖아요. 네. 올해 3월 31일에 나왔고 네. 나오자마자 여러 언론사 기사로도 이미 접하신 분들이 많을 책이기도 한데요. 5월이 유난히 또 결혼이 많은 달이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0: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혼식에 참석하시기도 하고 혹은 이제 결혼식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1: 네. 자, 결혼식 르포르타주. 결혼식이 뭔가 이렇게 뭐 범죄 행위가 아닌데 뭔가 이렇게 좀 비상식적인 무슨 사회현상이 아닌데 이거 왜 그 좀 조합이 좀 이상한데요?
0: 네, 좀 낯설기도 네. 하죠. 네. 그래서 르포르타주가 사실 그 사회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쓰는 그런 책이잖아요. 네. 네, 소설도 아니고 에세이도 아니고 이 이소연 작가가 직접 결혼 앞두고 이 모든 과정을 몸소 겪으면서 취재한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1: 본인의 경험이 또 묻어나는 네. 작품이군요. 네.
0: 그리고 업계 관계자라든지 결혼을 준비했거나 하려다 포기한 커플들까지 여러 명 인터뷰를 직접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자분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이소연 작가님은 그 미디어 스타트업 유닉이랑 이제 당근 이런 곳에서 6년간 에디터로 일하신 분이고요. 네. 기후위기라든지 여성인권, 환경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다룬 작가님이세요. 네. 전작 제목도 좀 신박하긴 했는데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1: 아, 이분 거예요?
0: 네.
1: 아,
0: 읽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1: 아니, 제목은 너무 유명해서. 맞아요. 네, 네.
0: 이게 또 패션 산업의 실태를 고발하고 제로웨이스트의 삶을 이제 직접 실천한 내용이어서 네. 출간 당시에도 되게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1: 네.
0: 이게 2023년에 나왔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지난해 이제 BBC 그 100명의 위대한 여성들 프로젝트에 인터뷰어도 네. 활동하시기도 하고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긴 한데
1: 네.
0: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네. 눈피션계에서는 이 작가님을 되게 주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뭐 워낙 유명한 분이군요.
0: 네. 네.
1: 환경 소비 문제를 좀 꾸준히 다뤄온 분이잖아요.
0: 네.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분이 직접 결혼을 이제 앞두게 되고 쓴 책이다 보니 또 현실감도 있고 좀 비판적인 의식으로 살펴보신 것 같은데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작가님이 긴 소비 리스트를 친구들한테 이제 받아보게 됐대요.
1: 네.
0: 원래 결혼하려고 하면 친구들이 너 이거 해야 돼. 너 해야지. 막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잠깐 왜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데 많은 소비를 해야지? 라는 네. 이제 질문이 시작되신 거죠. 네, 아무래도 작가님이 전작에서도 패션 산업의 과잉 소비를 문제 삼아 왔기 때문에 정작 자기가 이제 또 결혼하려고 보니까 또 다른 그런 구조와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저도 결혼해본 입장에서 이미 해봤으니까 약간 비판을 막 하기가 네. 좀 힘들기도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이 저자님은 직접 이제 분노와 질문을 계속 터뜨리고 있다는 점이 되게 재밌었는데요.
1: 네.
0: 단순한 그 고발 저널리즘이나 학술서가 아니라 뭔가 본인도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경험이 주는 힘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취재 범위도 되게 넓은데요. 좀 결혼식 가지고 뭐 긴 책을 어떻게 쓰나 했는데 진짜 빡빡하게 쓰셨더라고요.
1: 쓸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니 진짜로.
0: 진짜. 그래서 뭐 40년 차 네. 웨딩 업계 관계 전부터 6개월 차 이제 갓 플래너를 시작하신 분부터 시작해서 2010년부터 2025년 사이에 결혼했거나
1: 네.
0: 하려다가 포기했거나 혹은 할 예정인 커플들을 네. 22명 정도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우리 소비 패턴, 뭐 문화 뭐 이런 것들을
0: 네.
1: 이제 폭넓게 다룬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저는 뭔가 이렇게 공감, 아직 읽진 않았지만 뭔가 이렇게 공감이 되는
0: 네.
1: 그런 느낌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0: 네.
1: 좀 구체적으로
0: 네.
1: 얘기해 주시겠어요?
0: 여러 가지로 진짜 K-웨딩의 민낯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가 웨딩 드레스 숍 스케치부터 시작합니다.
1: 네.
0: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설명드리자면 한 웨딩 숍에서 이제 예비 부부가 들어가서 이제 신부가 드레스를 직접 입어보게 되는데요.
1: 네.
0: 근데 여러 숍을 돌아봐야 하는데 이 드레스마다 각 디자인 저작권 보호가 설정되어 있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드레스 입은 모습을 사진으로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네,
1: 요즘 그래요?
0: 그래서 예비 신랑한테 플래너들이 이렇게 종이 한 장 주면서 그 그림을 그리라고 네, 직접 스케치를 해오라고 네. 그리고 드레스마다 다 뭐 반짝이는 세팅이나 뭐 보석 같은 거 있잖아요.
1: 그런 문화 있구나.
0: 그걸 다 체크하라고 하는 임무를 주어준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네.
0: 그래서 이것만 봐도 좀 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이 또 드는 하나의 단면인데
1: 네.
0: 한국에서 결혼식 준비는 사실상 목적지를 네. 자기 마음대로 설정해둔 내비게이션의 말을 듣는 것 같다라고 네. 작가님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정해진 대로 하지 않으면 기혼자들이 나타나거나 친구들이 나타나서 진짜 그렇게 할 거야? 정말 네네. 안 하려고? 막 우리 언니가 그러는데 막 이런 식으로 설득을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1: 근데 그게 너무 큰 일을 앞두고 남들 다 하던 대로 해야 뭔가 안전할 것 같아서 자꾸 이렇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 너 왜 안 해? 그 뭔가 이렇게 부정이 탈 것 같고 그 뭔지 아시죠? 네. 아 근데 너무 공감은 되는데 그 특히나 그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왜 이렇게 결혼 준비하면 주변에 전문가들이 많아져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저도
1: 네.
0: 그랬었던 것 같은데 진짜 준비 과정이 끝도 없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객을 초대하기 위한 청첩장이라든지 그 청첩장을 만들기 위해서 스튜디오 촬영을 하고 그 촬영을 하기 위해서 드레스 대여를 하고
1: 맞아요.
0: 그 드레스를 대여하려면 숍투어를 해야 하고 근데 요즘에는 숍투어도 그냥 도시는 게 아니라 메이크업을 예약하고 드레스를 입어보신대요. 그래서 메이크업 예약도 해야 하고 메이크업 역을 또 할인받기 위해서 패키지를 계약하고 이렇게 끝도 없이 소비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1: 네. 뭔가 또 저희가 저는 이제 2004년에 결혼 몇 년 했는지 그때보다 뭔가 조금 더 예민해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 뭐 드레스 샵투어를 하면서 메이크업까지 다 받고 간다는 얘기는 또 처음 봤거든요. 예. 아 뭔가 이제 들으면서 좀 숨이 확 막히는데요.
0: 네. 이게 뭐랄까 결혼 저도 깜짝 놀랐던 구절이 있는데 결혼식 직전에 승모근 주사를 맞는
1: 여기 어깨에 그 근육
0: 네, 근육에
1: 아, 그 근육을 이렇게 좀 이렇게 죽이려고
0: 네. 이렇게 어깨를 가녀리게 보이기 위해서 승모근 네. 주사를 맞는다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0: 그래서 드레스 핏을 살리려고 이렇게 목선과 어깨선을 이렇게 가녀리게 만드는 기술인 거죠.
1: 갑자기 여기 근육을 죽이면 뭔가 부작용이 좀 있을 텐데.
0: 근데 이제 보톡스로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근육은 다시 불어오르긴 하는 거죠.
1: 네.
0: 근데 막상 이제 결혼식 날 가면 그 승모근 주사 잘못 맞으면
1: 아 그러니까요. 네. 잘못 맞을 수 있잖아요. 네.
0: 팔에 힘이 빠져서 드레스 자락을 잡을 힘이 안 들어간대요.
1: 네.
0: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하고 뭐랄까 신부님들이 그 인생의 한 번뿐인 그날 위해서 뭔가 다른 날들을 소모하고 희생하는 데 쓴다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결혼도 사랑도 그리고 자기의 삶마저도 모두 소비의 대상이 되어버린다고 결혼식 앞에서는 그렇게 저자분이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좀 웨딩 사업이 만들어내는 비정상적인 아이러니를 되게 직면하신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1: 이제 뭐 큰 경사니까 비용을 어느 정도 크게 잡는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단순히 돈을 많이 쓴다라는 비판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저자도 책에서도 말을 하는데요. 그 단순히 돈을 많이 쓴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1년의 준비가 경제적 차치를 넘어서 의미의 착취를 되어버렸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랑이 서비스로 구매 가능한 대상이 되어버렸고 그 모든 감정들마다 가격이 매겨진 결혼식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1: 의미의 착취다. 이 표현 굉장히 강렬한데요.
0: 네. 또 업계의 구조도 되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 웨딩 중개 업체들이 스드메 같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제휴업체와 대량 계약을 받아서 박리담회 형식으로 이제 이윤을 극대화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도 있고 제휴 마진도 있고 광고비 같은 이 이윤 구조가 소비자인 이제 예비 부부에겐 정작 보이지 않는 거죠.
1: 네.
0: 근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뭘 선택하면 꼭 옵션 추가금이 계속 붙어요.
1: 아, 네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청첩장에 약도 하나 넣으려면 추가금 넣어야 한다.
1: 약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뭐, 예를 들어서 부케 색상을 바꾸고 싶으면 추가금.
1: 아 진짜로요? 뭐
0: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계 관계자들은 이걸 그 속어로 추가금 파티라고 한다고 합니다.
1: 확실히 20여 년 전보다 이 뭔가 그 업계 구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굉장히 복잡해졌네요.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사슬, 먹이 사슬처럼 뭔가 계속 서로서로 착취하는 그 구조가 심화됐네요. 이거 정말 다시 결혼하라 그러면 절대 못할 것 같아.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막 힘겨운데. 아니 지금 이렇게 사실 결혼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 거면 소비 네. 그 어떤 그 경제 활동인데 정확한 견적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네. 근데 정확한 경적서를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1: 그게
0: 합니다.
1: 말이 되나요?
0: 이게 연봉만큼 사실 큰 돈을 쓰게 되잖아요. 네. 결혼을 하면서. 근데 정보의 비대칭이 사실 이 웨딩 산업을 전체를 지탱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 부부들이 여러 불합리를 겪어도 이 정확한 경적서가 없으니까 문제를 삼지 못하는 거죠. 근데 또 그런 게 있잖아요. 큰 결혼식을 앞두고 나서 뭔가 자기의 삶에 되게 뜻깊은 의례잖아요. 이 소중한 자리가 자기의 뭔가 의견 때문에 좀 망치고 싶지 않다.
1: 그러니까요.
0: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드신다고 해서 그거를 또 업계가 그 마음을 이용해서 착취한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정부 규제 같은 건 없나요? 웨딩 비용 문제가 그 뭐 정책적으로도 논의가 된다고 들었는데
0: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책이 그 지점도 다루는데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2001년에 공정위에서 예식업에 관한 표준 약관을 이제 제정하기도 하고 공시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예식장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식당이라든지 뭐 정장이라든지 드레스, 화장 이런 거를 사실 그 서비스 물품의 이용을 강요하는 그런 체계가 예전에는 있었잖아요. 뭐 여기에서 하시려면 네네. 우리 드레스 써야 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생겨났던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제도는 분명히 예비 부부를 보호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식을 치를 수 있게 만든 것인데 이렇게 강매가 금지되자 약간 웨딩드레스라든지 메이크업, 촬영 이런 것들이 가지치기 하면서 별도의 업체처럼 우후죽순처럼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현실이 결국 만들어진 거죠. 예. 그리고 또 서비스마다 각자 살아남아야 하니까 추가금이 생겨나고 그 서비스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 그걸 한 번에 컨트롤해줄 웨딩 중개업자까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결혼식장을 그러면 안 잡아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잖아요.
1: 네.
0: 그래서 뭐 저도 도서관에서 하는 결혼식도 가보기도 했었거든요.
1: 그것도 이미 있다.
0: 네.
1: 예.
0: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주변에 있어서 도서관에서 결혼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공공예식장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좀 문제인 게 서울에서는 그런 공공예식장을 잡으려고 1년 반 전부터 막 100여 통의 전화를 계속해야 한대요. 근데 지방 공공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공간 대여비가 0원임에 불구하고 7년째 단 한 건의 예식도 없다가 사라진 그런 곳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규제와 정책이 있어도 수요와 인식이 정작 따라오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걸 지적하시면서
1: 네.
0: 뭔가 하나의 정책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는 포퓰리즘적인 네. 황상보다는 이제 결혼을 둘러싼 사회적 기대와 소비 구조 자체를 정부에서 좀 들여다봐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1: 뭐 정책 또 업계 문제 정말 말 그대로 르포르타주 많네요.
0: 네.
1: 이렇게 결혼식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특히 신부들이 좀 고생하는 게 또 결혼식이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2부에 집중적으로 신부를 또 다루는데요. 저자는 이제 결혼 준비에서 여성이 끊임없이 수행의 의무를 지게 된다고 지적하고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벽한 결혼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자 신부 스스로가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여성의 몸이 끊임없는 관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1: 돼서, 네. 네.
0: 드레스를 위해서 다이어트도 그쵸.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시술도 하고 이러면서 책에 이런 구절이 또 나와 있어요. 몸에 대한 혐오를 시작으로 완성이 되는 웨딩드레스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가 부족한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 여기를 결혼식 때까지 빼야겠다.
1: 네.
0: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스스로 자기를 이제 혐오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결혼식에서 끝나지 않고 이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익힌 방식이 결혼식 이후의 삶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게 또 문제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 100일이라든지 돌잔치 인스타그램에 네. 그 완무하고 해시태그까지 다는
1: 모유수유 그 끝까지 한다는 게 좀 완무잖아요.
0: 네. 그래서 이 모든 단계가 마치 결혼식처럼 네. 이렇게 꼭 통과해야 하는 의례가 되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정답이 있는 것처럼 네. 인생의 단계를 통과하다 보면
1: 맞아요.
0: 정작 네. 그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은 또 희미해져 가는 거죠. 네.
1: 저 이런 거 다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네. 아직까지도 뭐가 이렇게 이제 의식처럼 의례처럼 이걸 다 지키지 않으면 뭔가 진짜 도태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방식에 어떤 그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결혼식 얘기뿐만 아니라.
0: 결혼식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1: 아, 그러니까.
0: 이런 것들을 또 잘 짚어주고 계신데요. 네. 이제 결혼식이 어떻게 보면 그냥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온 방식 그대로를 닮아

0: 오고 계신데요. 네. 결혼식 1회당 이산화탄소 배출 추정량이 14.5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되게 큰데 한국에서 한 해 평균 치러지는 결혼식이 약 30만 건이니까 네. 단순 계산만을 해도 335만 톤.
1: 네. 야.
0: 그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결혼식으로 인해 배출되는 셈인 거죠.
1: 아니, 결혼식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이렇게 생각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것도 435만 톤이나 배출이 된다고요? 놀라운 사실인데요.
0: 네, 이게 이렇게 만 톤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애매한데 석탄화력 발전소 하나가 1년간 배출한 양이랑 맞먹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그 식장 뒤편으로 막 종량제 봉투
1: 그러니까요.
0: 가득 실은 막
1: 쓰레기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네.
0: 네, 엄청 줄지어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 꽃뿐만 아니라 뭐 일회용 장식품이라든지 풍선 요즘엔 또 포토존도 막 결혼식장에 설치해 놓거든요. 그럼 모든 게 결국엔 한 번만 사용되고 대부분 폐기된다고 합니다.
1: 이쯤에서 우리 지금 이 저자께서는 그래서 결혼식을 어떻게 치르셨대요? 이런 문제의식이 있으시고 이런 걸 계속 지적하시는 입장에서.
0: 그쵸.
1: 네.
0: 하차하시진 않으셨고요.
1: 네.
0: 결혼하려다 네. 포기하시진 않으셨고 결국 결혼식은 하셨는데요. 중고 거래 앱에서 산 5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고 네. 헬퍼 입문 없이
1: 네.
0: 주택을 개조한 작은 공간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1: 네.
0: 근데 본인도 이게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이제 뭔가 틀에 박힌 결혼식 안 하겠다.
1: 네.
0: 그리고 소비하지 않는 결혼식 안 하겠다고 애쓰다가 네. 뭔가 또 하나의 완벽의 늪에 빠져버린 약간 나르시시스트 신부가 되어버렸다고 또 평하시더라고요.
1: 아, 네. 그래도 역시 그 이소연 작가답게 최대한 환경을 위해서 더 나은 결혼식을 선택한 건데 아니 이거 꼭 결혼식을 앞둔 분들뿐만 아니라 그 지난한 그 과정을 지금 거쳤던 말. 네. 그 결혼하셨다 한번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이게 꼭 나한테 필요한 선택일까? 그게 꼭 나한테 필요한 선택이었을까? 많은 질문을 남겨주네요.
0: 네. 네. 그래도 저도 결혼을 했기도 네. 해서 너무 슬슬 잘 읽혔고 예. 뭐랄까 이제 이게 진짜 결혼식이 만 바라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소비하는 방식이라든지
1: 그렇죠. 네.
0: 남을 나와 비교하는 방식 그리고 또 의례가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1: 네.
0: 뭐 예를 들어서 장례식도 남아 있을 거고 제가 스스로 치르진 않겠지만
1: 그렇네요.
0: 네,
1: 네. 뭔가 아니 이제 우리도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0: 네. 네, 네. 그런 방식이라든지
1: 네.
0: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성에게 부과되는 의무들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 그것들을 좀 다시금 돌이켜 볼 수 네. 있는 책이었고요. 뭐 어떤 결혼식이 좋은 결혼식인가라는 질문보다 우리는 어떤 결혼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꼭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 네. 특히나 이제 그런 어떤 의례의식이 많은 우리 한국 문화에서 꼭 한 번쯤 우리가 또 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을 지적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이소연 작가였어요. 그렇죠?
0: 네.
1: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 오늘 아주 색다른 책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스24의 김유리 MD였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작은 서점.
1: 네, 저희가 준비한 책 선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작은 서점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코고나다 감독의 애프터 양과 함께합니다. 사람들의 몸을 감싼 부드러운 색감과 소재의 옷,

0: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치게 깨끗하고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가족을 제외하고 사람들은 주변의 그 무엇과도 깊게 소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안에서 안드로이드인 양은 무엇을 포착하고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였을까요? 애초에 그에게 그런 가능성이 존재할까요? 감독은 제이크가 양의 기억을 들여다보는 과정을 마치 드넓은 우주를 유영하는 듯한 연출로 선보입니다. 제이크가 열어본 양의 기억은 인간의 유한성을 목격하는 과정입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기에 더 진하게 느껴지는 아름다움과 슬픔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총 3번의 각기 다른 삶을 살았던 안드로이드 양. 제이크는 그렇게 온전한 인간이 아닌 존재의 기억을 통해 가장 인간다운 무언가를 목격합니다. 이때 유한성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존재는 양입니다. 인간은 애벌레에겐 끝이지만 나비에겐 시작이다 라는 말에 매달려 언젠가 찾아올지 모르는 희망을 말하려 합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양은 말합니다. 그런 믿음은 제 프로그램엔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마지막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해도요. 양이 남긴 기억들은 일견 사소합니다. 그를 거쳐갔던 모든 가족들의 일상, 햇볕이 벽에 드리우는 그림자, 풀밭의 따스한 촉감, 애정을 느끼는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죠. 제이크는 양의 메모리에 저장된 가족의 순간을 통해 이따금 자신의 주관적 회상을 겹치기도 합니다. 객관적으로 기록된 과거는 제이크가 떠올린 과거로 다시 한번 변주되어 영화 속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콜럼버스가 건축물의 역사와 그것을 바라보고 감정을 포개며 고여있는 시간을 순환하기 시작한 이들의 이야기를 그렸듯 애프터양은 기억이라는 개인의 건축으로부터 치유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KBS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6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전국 일기 개화입니다. 내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서부지역에서 비가 온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5mm 내외입니다. 밤에는 충청과 호남, 강원 중북부 동해안에 0.1mm 미만의 빗방울 떨어진 곳이 있겠습니다. 밤사이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북동산지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모레 사이 중부지방과 호남지방에도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불겠고 특히 제주도 동부와 서부에는 초속 20m 이상으로 불 것이 예상돼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전까지 전남 해안 지방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그 밖에 호남과 충북 지방에서도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8도에서 18도, 낮 기온 18도에서 27도의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해상에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해 남부 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특히 섬 지역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도는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에 강원 내륙과 산지에서 5mm 미만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새벽에는 경북권과 경남 내륙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 대체로 맑거나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기온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내일 흐리고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30mm, 함경도에는 3에서 10cm, 평안북도에는 1에서 3cm 눈이 쌓인 곳도 있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18도, 개성 최저 10도, 최고 17도, 청진 최저 10도, 최고 11도가 예상입니다. 각 지방의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 비가 온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수원 12도, 인천 13도, 낮 최고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21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과 산지에서 비가 온 곳이 있겠고 동해안은 밤에 비

병을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견 춘천 10도, 대골령 10도, 강릉 18도, 낮 최고 춘천 21도, 대골령 19도, 강릉은 25도가 예상입니다. 충청북도, 저녁에 중북부 지역에 한때 비가 온 곳이 있겠고 그 밖에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남권은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남 북부 지역과 남부 서해안에 비가 온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견 청주 12도, 대전 10도, 세종 9도, 낮 최고 청주, 대전, 세종 24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저녁에 전북 서부 지역에서 비가 온 곳이 있겠고 밤에 전북 동부와 전남권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견 전주 목포 12도, 광주 11도, 낮 최고 전주 23도, 광주 24도, 목포 22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견 대구 11도, 부산 창원 13도, 울산 12도, 낮 최고 대구 27도, 부산 23도, 울산 26도, 창원 24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견 제주 12도, 서귀포 15도, 낮 최고 제주 21도, 서귀포 22도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늦은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견 15도, 낮견 19도 예상입니다. 서해 5도, 오전부터 오후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무 예보관입니다. 서울지방 현재는 16.2도, 습도 55%, 해뜨는 시각은 5시 31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전금혜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고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을 담은 1페이지짜리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1페이지짜리 MOU에 전쟁 종식과 세부 핵 협상의 기본 원칙을 담은 14개 항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핵심 쟁점에 대한 이란 측 답변이 48시간 이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가까워졌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폭격 재개를 언급하며 재차 이란의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리고 이란이 이미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는데 동의한다고 가정한다면 장대한 분노 작전은 종료될 것이며 매우 효과적이었던 봉쇄 조치 역시 해제돼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의 제안을 아직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란 반관영 ISNA 통신이 전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ISNA 통신 인터뷰에서 이란은 미국의 계획과 제안을 여전히 검토 중이며 이란의 입장을 종합한 후 파키스탄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실제로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게 헌법과 농지법의 명확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위성사진을 AI로 분석해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농지를 파악하는 체계를 갖추고 관련 신고 포상 제도를 확대해 잘 활용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조사와 관련해 불법시설 점검 기회를 두 번이나 줬는데도 누락한 곳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대상 점검 실태 등을 합동 감찰한다는 내용의 알림을 공유하며 감찰을 철저히 해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철저히 씻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속

기회를 두 번이나 줬는데도 제대로 적발 단속하지 않았다면 당초 예고했던 것처럼 담당 공직자들에게 직무유기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적 부풀리기로 시장을 속인 상장사들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상장법인 한창과 더 테크놀로지에 대해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인 한창은 철강제품 유통 과정에서 연결 수수료만 매출로 잡아야 하는데도 거래 총액을 매출로 잡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났고 코스닥 등록사인 더 테크놀로지 역시 잊지도 않은 가짜 매출을 만들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내 대북 지원단체들이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의 응원단을 꾸립니다.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는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의 방한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고 오는 20일 수원에서 열리는 수원FC 위민과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의 4강전 경기를 위한 시민 응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민화협 관계자는 생각보다 호응이 좋아 문의 전화가 많다며 다른 대북단체들 응원단 인원을 합치면 1,000명이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와 전북 서부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중부와 호남,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전까지 호남과 충북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2도 등 전국이 8도에서 1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자정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각경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대중들이 즐기는 음악도 필요하지만 음악하는 뮤지션 입장에서는 그 한계를 벗어나고 싶은 욕심도 있는데요. 진보적인 성향을 지향하며 대중음악을 예술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와 실험을 음악적 장르로 프로그레시브 락이라고 하죠. 오늘 음악 이야기에서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방송에서 듣기 어려웠던 프로그레시브 락을 들어보겠습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음악 이야기 오늘은 시간적 제약 때문에 방송에서 틀기 어려웠던 프로그레시브 락을 함께하겠습니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예고해드린 대로 역시 오늘 준비하신 노래가 네 곡밖에 없네요.
3: 네, 그렇습니다.
2: 이 과감한 기획을 김학사님이 제안하셨습니다.
1: 네, 왠지 그랬을 것 같았어요.
2: 네, 네.
3: 한번 좀 방송에서 네. 좀 들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프로그레시브 락 음악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한국의 재생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1: 맞아요.
3: 뭐 짧게는 뭐 5분, 뭐 6분짜리도 있지만 10분, 20분짜리 곡들도 있어요.
2: 이유가 뭘까요? 약간 구조?
3: 네, 구성을 쌓고 굉장히 좀 자신들이 하고자 했던 실험적인 것들을 다 담아내려다 보니까 곡들이 네. 이렇게 좀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구조도 굉장히 좀 복잡하죠. 네. 그 한 곡 안에 막 정말 여러 분위기가 다 담겨 있고
2: 서사시가 담겨 있죠.
3: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좀 많이 알려질 가능성이 적죠. 네. 그리고 특히 워낙 곡 길이가 길다 보니까 방송에서는 굉장히 좀 틀기가
2: 피디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장르.
3: 긴 곡. 방송에서 아무래도 좀 나오기가 어렵다 보니까 대중과의 접점이 좀 적을 수밖에 맞아요. 없습니다.
1: 네. 네.
3: 그럼에도 좀 곡에 담긴 완성도와 실험 정신으로 꾸준히 그 음악을 좀 찾아듣는 마니아들이 있고 또 음악적 야심을 담아서 프로그레시브 사운드를 추구하는 음악인들도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2: 네.
3: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장르이기도 합니다.
2: 뭐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 음악을 사랑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0: 음악이다 보니까 가장 진지하고 가장 좀 탐구적인 뭐 이런 아티스트들이 이 장르에서 많이 등장을 했던 기억이 저도 나는데요. 프로그레시브 록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년대 말 그리고 70년대 초 사이 정도의 영국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형성이 되었고요. 록을 예술적, 지적인 음악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음악 자체가 진중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노릇이고요. 클래식 음악, 재즈, 사이키델릭 록, 포크, 전자음악 등등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통합해서 복잡하고 실험적인 구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역시도 팬이 매니악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요소겠죠. 뭐 대표적인 1세대 아티스트라고 한다면 킹 크림슨, 예스, 제네시스, 에머슨 레이크 앤 파머, 핑크 플로이드 뭐 이런 팀들이 있고 예전에 음악 좀 들었다 하는 형님들이 딱 네, 좋아하는 리스트
1: 맞습니다.
0: 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0: 이들은 프로그레시브 록의 음악적 문법을 정립한 밴드로도 평가를 받는데요. 한국도 당연히 이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시브 록 음악을 추구하는 음악인들이 꾸준히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그런 한국의 프로그레시브 음악인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가 좀 실험적이고 구성이 복잡하다 보니까 곡길이들이 좀 길어요. 하지만 분명히 평소 방송에서는 듣기 어려우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대 요소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기대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0: 분명히 그 형님들 네, 계실 거거든요.
1: 맞습니다.
0: 예전에
1: 맞아요.
0: 좀 네, 들으셨던. 네.
2: 어떤 곡부터 만나볼까요?
1: 네. 첫 번째 아티스트로는 결국에는 좀 이 밴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골라봤습니다. 바로 산울림.
0: 아, 산울림은 네, 정말 뭐 프로그레시브도 네, 그렇고 어디에나 그러니까요, 다 등장을 하네요. 네.
1: 산울림은 아마 한국 대중음악 사에서 최고의 밴드를 꼽으라면 거의 손가락 안에 꼽힐 그런 많은 밴드인데 또 프로그레시브 락 음악을 말할 때도 역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밴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음악을 이야기 할 때 뭐 선배 음악인들 영향을 받아서 시작한다거나 그리고 막 계보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네. 근데 산울림은 그런 계보나 영향에서 자유로운 너무나 좀 독특하고 독창적인 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독창성 때문에 해외에서 음악 좀 정말 열심히 듣는 그 해외 음악 애호가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한국 밴드가 산울림.
0: 맞아요. 저도 네, 이게 참 신기하고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 감각을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느끼는 걸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고요. 뭐 너무 유명하지만 산울림은 김창완, 김창훈, 김창익 이렇게 삼형제로 구성이 된 밴드죠. 이것도 참 낭만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 어린 시절 흑석동 집에서 삼형제가 놀듯이 음악을 하면서 산울림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주말마다 방에 계란판을 붙여서 방음실로 만들고 싸구려 기타로 자기들이 만든 곡을 연주하면서 정말 놀이로서 음악을 대했다고 하는데 이런 환경이라는 게 참 멋지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새삼 들기도 합니다. 막내 김창익이 대학교 입학 선물로 드럼 세트를 선물 받으면서 본격적인 밴드로서 합주를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죠.
2: 네. 대학생 때 입학 선물로 드럼 세트 선물 받는 게 특히 한국에서 흔한 그쵸, 일은 아닐 텐데 부모님부터가 좀 그러니까요, 남다르셨네요.
0: 네, 10대 때 생각해보세요. 삼형제가 방에 틀어박혀서 뚱땅거리고 있으면 보통 네, 부모님 공부해라 이럴 것 같은데 네,
2: 있던 드럼도 뺏을 판에.
1: 근데 일단 알아서 공부를 다 잘했죠.
0: 그렇긴 하죠.
1: 네, 삼형제가 다 알아서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이렇게 선물도 흔쾌히 해주신 게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밴드를 결성해서 삼형제가 보통 카피하면서 밴드 활동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네, 이 삼형제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자신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연주를 하면서 음악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앨범 발표할 때쯤에 이미 100곡 이상의 자작곡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2: 와.
1: 첫 앨범이 1977년 12월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1977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약 11개월 사이에 1집부터 3집까지 총 3장의 앨범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다 곡들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완성된 곡 녹음만 하면 되니까 1년도 안 된 기간 동안 3장의 앨범을 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곡들이 정말 다 하나같이 신선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독창적인 음악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거죠.
0: 갑자기 약간 악뮤 같은 팀 생각나기도 하고 진짜 타고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프로그레시브 록 사운드 산울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입니다. 1집 청자 아리랑이라는 이제 부제가 있는데요. 이 곡에서는 국악적인 요소와 사이키델릭한 시도를 담아서 단어 뜻 그대로의 진보적인 프로그레시브 사운드를 들려줬고요. 이후로도 이런 진보적이고 실험적인 사운드는 멈추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그 뒤로 신해철이 커버하기도 하는 내 마음의 황무지 이 곡도 있고 그리고 산울림 3집에서 비면 한 면을 가득 채운 18분이 넘는 대곡 그대는 이미 나 뭐 이런 곡들도 어마어마하게 네. 완성도 높은 프로그레시브 록 사운드를 담고 있죠.
2: 네. 네. 18분이면 뭐 오케스트라가 그러니까요. 따로 없네요.
0: 그러니까 비면 다 채우는 거죠.
1: 이게 네. 1978년에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나 대단한 일인 거죠.
0: 네.
1: 근데 그럼에도 가장 실험적인 산울림의 곡을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꼽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0: 네.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이 저는 아직도 생생해요.
1: 아마 이 노래가 그 당시에 78년에 처음 발표됐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충격을 받았을까.
0: 맞아요.
1: 뭐 긍정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곡이 한 6분 7초 정도 되는 네. 재생시간을 갖고 있는 곡인데요. 근데 6분 동안 절반 이상을 그 둥둥거리는 베이스 연주가 초반에 이렇게 주더라. 한 3분
0: 진짜 과감하죠.
2: 네. 네.
1: 그래서 지금 들어도 신선한데 약 50년 전에 이 곡을 처음 들었던 저는 그 대중의 반응이 굉장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2: 그렇군요. 자, 들어봐야 되겠죠? 산울림의 네.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0: 그래도 비교적 이 곡이 라디오에 꽤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
1: 네, 맞습니다. 그래도 오늘 예. 소개해드리는 밴드들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가장 유명한 곡이 아닐까 싶기도
0: 네.
1: 합니다.
0: 네. 네. 그래요. 두 번째 곡은 어떤 건가요?
2: 네. 두 번째 곡은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프로그레시브 락 음악을 추구했던 밴드 동서남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밴드는 아닌데요. 저도 명반 리스트 뭐 이런 곳들에서 이름을 맞아요. 보면서 알게 되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반 연주자 김광민이 소속되어 있던 밴드고요. 그리고 이후 멤버들이 김광민처럼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언급이 많이 됐고 또 본격적인 프로그레시브 트랙인 나비가 심야 라디오 같은 곳에서 꽤 소개가 되면서 굉장히 신비로운 밴드로 많이 묘사가 됐었습니다.
0: 네. 근데 동서남북이란 밴드의 노래를 들어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2: 그런 분들도 네. 많으실 맞아요. 것 같아요.
1: 근데 그나마 이 나비가 KBS 뭐 전영욱의 음악 세계 프로그램 통해서
2: 거기도 정말 악채는 음악 틀어주는 많이 걸로
1: 소개돼서 그 거기에서 처음 접한 분들도 꽤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 동서남북은 기타리스트 박호준을 중심으로 해서 1980년에 결성이 됐습니다. 결성 당시의 멤버가 기타의 박호준, 또 기타의 이태열, 그리고 드럼의 김득권, 키보드의 이동훈, 키보드 이관영, 보컬 김준흥, 김광민 키보드 굉장히 좀 대형
2: 이미
1: 밴드죠.
2: 키보드가 네. 셋이면
1: 맞습니다. 건반이 세 명인 것을 알 수 있듯이
0: 네.
1: 무척 스케일이 크고 심포니카 사운드로 추구했던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동서남북이라는 이름이 당시 멤버들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네. 각 멤버들이 다닌 학교가 고려대, 국민대, 명지대, 서울대 등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어서 그렇게 네, 이름을 지었다고
0: 귀여운데요?
1: 합니다.
0: 네. 예.
1: 그리고 동서남북 말고도 이렇게 앨범 표기에 뉴스 NEWS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각 방위의 이름을 영어로 그쵸. 이렇게 로마자로 표시한 것과 그리고 뉴스라는 또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2: 1981년 2월 포크 아티스트 양병집이 제작해서 한국 최초의 프로그레시브 락 음반을 완성하게 되는 팀입니다. 발매 당시에는 뉴스라고 하는 그 제목만 쓰여 있었는데 이 이후에 재발매를 하면서 아주 오랜 기억과의 조우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느낌의 제목을 붙였고 저도 여기에 좀 홀렸던 기억이 납니다.
0: 네.
2: 그리고 이후 국풍 80일에 참가를 하고 여러 방송국을 돌며 홍보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시 한국 가요계의 프로그레시브 락은 상당히 낯선 음악이었고 결국 동서남북은 앨범 한 장을 끝으로 82년에 해체를 하게 됩니다.
0: 네. 와, 음악을 제대로 들어보기도 전에 해체가 됐으니까
1: 네, 맞아요.
0: 잘 모를 수밖에 없었겠네요.
1: 네, 네. 정말 짧은 활동 기간을 갖고 있는데 네. 다행히 그 뒤에 프로그레시브 락에 관심을 보이는 마니아들이 좀 늘어나면서 한국 최초로 프로그레시브 락 음악을 추구한 이 동서남북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좀 높아졌고 궁금증도 커졌고
0: 네.
1: 또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면서 아 이런 게 있었다더라 이런 밴드가 있었다더라 그런 입소문을 바탕으로 해서 동서남북 앨범이 저주받은 걸작이다 이런 평가와 함께 앨범의 가치가 좀 올라가는
0: 네. 네,
1: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이 그런 앨범이 좀 그런 대표적인 경우이고요. 그래서 동서남북 앨범도 이후에 한국 대중음악 뭐 100대 명반 이런 선정을 하면
0: 네. 네,
1: 좀 자주 선정이 되면서 네.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2: 네, 저도 뭐 그렇게 알게 된 꼬꼬마 리스너였던 입장에서 참 재조명 받는 음악을 또 여러분과 오늘 함께 듣게 돼서 마음이 좋기도 하고요. 가장 유명한 인물이라면 역시 계속 저희가 언급드리는 것처럼 키보디스트 김광민인데 이후에 시나브로라는 또 다른 프로그레시브 락밴드 멤버로 안개, 을지문덕 같은 명곡을 만들기도 했고 버클리 음대에서 공부하고 온 뒤에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건반 연주자 가운데 한 명이 됐습니다. 뭔가 이미지로는
1: 그쵸.
2: 이전에 그런 강렬한 심포닉한 음악을 했다는 느낌이 들진 않으실 텐데 이런 과거가 또 있었고요. 또 젊다 보니까 한참 그런 실험적 사운드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0: 네.
2: 뭐
0: 네.
2: 사람이 살다 보면
1: 맞습니다.
2: 바뀌잖아요. 취향도 네. 그렇고. 김광민의 설명에 따르면 동서남북이나 시나브로 같은 밴드 사운드를 모두 자신이 주도했다고 하고요. 앨범 전체적으로도 모두 프로그레시브라고 할 수는 없어서 뭐 가요 같은 곡들도 있긴 하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나비 같은 경우에는 김광민 하면 떠오르는 뉴에이지 스타일의 정돈된 피아노 연주 또 그에 대비되는 환각적인 건반 연주가 주가 되는 곡이라서 확실히 좀 키보드 멤버들이 곡을 이끌었다는 느낌이 있어요.
0: 네.
2: 혹시 그 어르신들의 허풍이 아니다. 네. 주도했다는 걸 아마 곡으로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서남북의 나비 준비했습니다.

0: 라디오에서 이곡 흘러나와서 좀 놀랍고 반가운 분들도 있으시겠어요?
1: 맞습니다. 예전에 심야 라디오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이 노래를 다시 듣다니 반가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리고 다음 아티스트는 동서남북보다도 훨씬 덜 알려진 아티스트입니다.
2: 점점 저희가 매력하게 갑니다.
1: 바로 기타리스트 이성우가 발표한 시간이 흐르고 나면이라는 앨범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성우 씨는 동물원의 초기 기타리스트 출신입니다.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거리에서나 흐린 가을 하늘의 편지를 써 해와동 이런 노래들이 수록돼 있는 동물원 1집과 2집에 참여한 뒤에 밴드를 떠나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2: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이성우 씨의 행보를 보고 있으면 흥미롭습니다. 이성우가 동물원에서 사실은 음악을 가장 진지하게 대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팀을 탈퇴하게 되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동물원을 너무 가깝게 알고 계실
0: 그렇죠.
2: 거니까 네. 음악적으로도 요즘엔 평가가 높고요. 그런데 당시

0: 만 해도 이 동물원은 아마추어 집단이라는 그런 개념이 강했었고, 실제로 초창기에는 동물원의 주요 구성원들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음악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1: 네.
0: 이것도 뭐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동물원의 주요 창작자들이었던 김창기 씨는 의대생, 지금은
2: 네,
0: 이제 선생님,
2: 맞습니다.
0: 의사
2: 의사
0: 선생님으로 직업을 가지고 음악 활동을 해나가고 있고, 또 유준열도 무역회사를 다녔다고 해요.
2: 맞아요.
0: 완전 직장인 밴드?
2: 그렇죠.
0: 같은 느낌이 강했던 거죠. 학생 밴드랄지, 당시엔 학생이었으니까. 그래서 음악을 직업으로 가지려고 했던 이성우와 김광석이 오히려 밴드를 떠나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던 게이 동물원 초창기의 일이었습니다.
2: 네, 이 동물원을 떠난 뒤에 이성우 씨가 솔로 앨범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 앨범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앨범을 두고 제대로 된 한국 최초의 프로그레시브 록 앨범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매니아들도 좀 있습니다.
0: 아까
2: 근데
0: 동서남북.
2: 네, 이게 약간 앨범 전체는 프로그레시브 록이 아니다. 또 동서남북 앨범 가요집 같은 곡도 있고 해서 뭐 최초란 표현을 쓰는 게 어떻게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동서남북 일집을 최초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핑크 플로이드 영향을 받은 음악을 들렸던 하늘바다라는 또 밴드가 있었거든요, 그 이전에. 그래서 그 밴드의 앨범을 최초로 하는 일도 있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서남북 앨범은 아무래도 좀 가요 스타일의 곡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이성우 앨범을 최초라고 평가하는 의견도 또 있습니다. 이게 또 매니아들 이런 거 예민하거든요.
0: 그러니까요. 네, 그 장르적인 자존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2: 맞습니다.
0: 아,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된다 이런
2: 네.
0: 마음으로, 장르 특성으로 또 최초가 갈리기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앨범은 그 시간이 흐르고 나면 앨범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이성우가 앨범의 거의 모든 작업을 혼자서 해냅니다. 이거 진짜 좀 드물죠. 저
2: 맞아요.
0: 예전에 뭐 김수철 씨나 이런 분들
2: 그렇죠.
0: 소개하면서나 종종 언급을 하게 되는데, 앨범 커버를 보시면 피아노 건반 위를 이성우 씨가 수레를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이 수레 위에 기타를 비롯한 모든 악기가 들어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모든 걸 해냈다는 걸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데, 뭐 이런 원맨밴드 형식은 뭐 말씀드린 김수철 씨나 이런 경우처럼 종종 있어 왔지만, 앨범의 녹음과 믹싱까지 본인이 전부한 경우는 이 시대는 정말 드물었던
2: 맞아요.
0: 것 같아요.
2: 네.
0: 요즘은 뭐
2: 홈레코딩 이런 게 발달을 했으니까 할수 있는데,
0: 맞아요.
2: 이때는 어렵죠,
0: 다
2: 정말.
0: 스튜디오
2: 네,
0: 작업이니까.
2: 맞아요.
1: 그러게요.
0: 그래서 정말 뭐 재능과 노력이 대단한 아티스트였다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어느 흐린 겨울날 나는 갈 곳도 없이 비행기를 타고 느낀 텅 빈 공간으로의 날갯짓. 이렇게 시 같죠? 뭔가 제목만으로도 굉장히 심오한 음악이 담겨 있을 것 같은 노래들이 담겨져 있는데, 실제로도 그런 심오한 사운드와 함께 노래가 진행이 됩니다.
1: 네. 어떤 분위기의 곡들일지 점점 더 궁금해지네요.
0: 그렇죠.
1: 네.
2: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곡은 미아리란 제목의 노래인데요. 노래라기보다는 이성우 씨의 그 내레이션이 담겨 있고, 또 여성 보컬의 스캣이 그 뒤에 계속 깔리거든요.
1: 네.
2: 근데 이 곡이 역시나 좀 8분이 넘어가는 긴 곡인데, 이 곡이 이후에 사람들에게 그나마 조금 화제가 된 게 이 곡에서 스캣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 보컬 때문입니다. 바로 이제 막 경력을 시작하고 있던 가수 이은미 씨. 이은미 씨의 정말 초창기 목소리가 이 곡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은미 씨가 이 곡에서 좀 인상적인 보컬을 들려주고 있는데, 곡 스타일이나 구성, 뭐 여성 보컬 이런 것 때문에 핑크 플로이드의 더 그레이트 긱 인 더 스카이에 영향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이 앨범 전체가 워낙 좀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굉장히 좀 신비로운 앨범으로 남아 있습니다.
0: 하지만 KBS 가능하죠.
2: 네, 맞습니다.
1: 네, 이성우의 미아리 들으면서 또 이은미 씨 초창기 음성도 좀 함께 감상해 봐야 되겠네요.
0: 네.

가슴에

0: 네, 대중성과 음악성이 함께 한다면 참 좋을 텐데 음악성 있는 곡들이 히트하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아, 이게 둘 다 가기가 좀 어렵고
2: 맞습니다.
1: 특히 저희처럼 이 평론이라는 사람들은 일종의 부채감 같은 거 좀 있지 않나요?
2: 저희
1: 한국 대중음악상 얘기할 때 음악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 대중성이 없다고 대중분들이 생각을 해서
0: 맞아요.
1: 오히려 약간 소비하기 꺼려하거나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겨서
0: 얘기하기 조심스럽겠어요.
1: 맞아요. 네.
2: 그리고 사실 음악도 경험이다 보니까 이런 음악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네. 굉장히 좀 낯설게
1: 네,
2: 들을 수밖에 없죠.
1: 네.
2: 그래서 좀 이런 음악이 사실 전 더 많이 알리고 싶은데 이걸 또 그냥 일반 대중이 또 들으면 이거 뭐야 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어서.
1: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막 8분짜리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뭐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 저는 이제 청취 체력이라는 것도 믿거든요. 점점 저변을 넓혀가는 어떤 귀의 근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이 좀 도움이 좀 되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음악의 마음을 여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어떤 곡을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1: 네. 마지막이 벌써 됐습니다.
2: 네.
1: 진짜 저희가 도전적인 시도했네요. 보통 6곡, 7곡
2: 네,
1: 이 정도로 띄워드리는데 오늘은 4곡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아, 그래도 마지막은 좀 익숙한 이름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넥스트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곡들이 정말 길어서 4곡으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앞서 잠깐 언급됐던 하늘 바다를 비롯해서 또 사실 아직 소개해드리지 못한 프로그레시브 락 음악도 꽤 많거든요.
2: 네.
1: 제 생각에 요 방송이 반응이 좋으면 김학선 씨가
2: 네.
1: 또 한 번 기회를 봐서 이런 코너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 그거 너무 네.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도 이게 정말 상업적인 효과를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데 자신의 음악적 그걸 펼치기 위해서
0: 그러게요.
2: 이렇게 꾸준하게
0: 그렇죠.
2: 해온
0: 맞아요.
2: 아티스트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
0: 자체가 존경스러운
2: 자체가
0: 부분이죠.
2: 네.
1: 또 한편으로는 이 음원들이 전부 KBS에 있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네.
1: 네.
2: 그래서 이 넥스트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넥스트는 너무 유명하지만 신해철 씨가 리더로
1: 네.
2: 있던 밴드였고요. 신해철 씨는 진짜로 그 영미권의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들의 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음악들을 자신의 음악을 통해서 재현하려고 많은 애를 써왔거든요. 앞서 동서남북의 건반 연주자가 3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해철의 첫 밴드였던 무한궤도에서도 자신을 포함해서 이제 건반 연주자 3명을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뭐 그대에게도 도입부의 그 화려한
1: 건반
2: 연주자
0: 기억나요.
2: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자신이 어릴 때 봤던 그러니까 외국 밴드들처럼 건반을 막 산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1: 벽처럼
2: 연주하는데
1: 네.
2: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보여주고자 노력을 기울여온 아티스트입니다.
1: 네.
0: 신해철 씨가 참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1: 네, 맞아요. 또 신해철 씨도 딱 전형적으로 한국 대중음악 씬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또 여러 가지
2: 맞아요.
1: 가치를 인정받는 인물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0: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어린 마음에 전 이제 신해철 씨 솔로 초창기를 좋아했던 입장에서 넥스트를 들으면서 왜 이런 음악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어렵고
1: 난해하고
0: 어둡고 막, 예, 그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1: 신해철 씨가 어릴 때 들었던 음악이 그런 거여서
0: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듣고 아까 말씀드린 귀 근육이 좀 생긴 다음에 이렇게 보면 참 대단한 시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다. 좀 과감했던 사람이다라는 네. 생각을 호불호를 떠나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어린 시절부터 그런 음악을 듣고 자라다 보니까 무한궤도 솔로 앨범을 통해서

0: 이미 나는 제목들이 맞아요. 많았어요. 그래서
1: 미국에서 가벼운 노래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제목에.
0: 이런 거 쓰고 어떻게 예전 같은 그러니까요. 노래 하겠어요. 맞습니다. 도시인 뭐 이런 거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정말 과거와는 달라진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1: 네. 네, 1집도 약간 과도기적인 앨범이었고 그런 신해철의 모습이 본격적으로 조명받은 건 역시 넥스트 2집 The Being, The Return of Next.
0: 아, 명반이죠.
1: 앨범 통해서.
2: 네. 그렇군요.
1: 근데 앨범 제목부터 이미 존재.
0: 그렇죠.
1: 또 비행을 썼는데 존재라는 단어를 앨범 제목으로 쓴 것부터 좀 남다르고 그래서 앨범 뭐 인간에 대한 탐구, 인간의 정신에 관한 주제 이런 것들은 프로그레시브 락 음악의 주된 소재거든요. 근데 네. 신해철 씨도 그걸 택한 거죠. 그래서 신해철은 그 앨범에서 헤비메탈과 프로그레시브 락 사운드를 접목시켜서 신해철을 약간 이렇게 낮게 보고 있던 락 매니아들을 정말 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0: 그렇군요. 아, 오히려 그쪽에선 또 그렇게
1: 네.
0: 생각을 했군요.
1: 근데 이집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정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죠.
0: 아, 저와 김학선의 쌍곡선이 만난 지점이 이 앨범
2: 교차되는
0: 글쎄 말이에요. 맞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아 조금 눈이 뜨이나 같은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은 충격을 주고 사랑을 받았던 노래가 이 집 마지막 곡이었던 이거죠. 디오션.
1: 네.
0: 오히려 부제가 더 유명하지 않나요?
1: 맞아요.
0: 불멸에 네. 관하여 라고 네. 하는 이 곡입니다. 제목부터 이미 진지한 음악이라는 걸 깔고 가고 있고 또 도입부의 파도 소리, 플루트 연주 같은 것들로 이 노래가 70년대 프로그레시브 락 사운드의 전성기를 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저 이제 프로그레시브 락 듣다 보면 음악으로 하는 철학
1: 맞아요.
0: 같다는 생각을 네.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 또 마침 철학과 출신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너무 이 그렇죠. 자연스러운 맞아요.
1: 그리고 이런 음악들이 연결. 커버 아트도 너무 멋있잖아요.
0: 맞아요. 네. 그 약간 추상 네. 뭐 기하학적인 뭔가 이미지들이 늘 들어있는데 그런 심오한 주제, 아름다운 선율과 사운드로 프로그레시브 락 애호가들이 모두가 신해철을 인정하게 만들었던 곡으로 오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오늘 평소에 자주 듣지 못했던 프로그레시브 락 대곡들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불멸에 관하여 보내드리면서 김윤아, 김학선 씨와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엄마 목소리 신현님. 물안개처럼 애틋한 기억이 소용돌이치네. 한강다리에서 흐르는 물살을 볼 때처럼 막막한 실업자로 살 때 살기 어렵던 자매들도 나를 위한 기도글과 함께 1, 2만 원이라도 손에 쥐어주던 때 1, 20만 원까지 생활비를 보태준 엄마의 기억이 놋그릇처럼 오네. 내주신 전세돈을 갚겠다 한 날 엄마 목소리는 뜨거운 메아리로 되돌아오네. 살기 힘들어도 그 돈은 내가 받을 수 없는 거다. 엄마의 말들은 나를 쓰러지지 않게 받쳐준 지지대였네. 인생은 잃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았다는 추억이 몸이 어두운 때 불을 밝히고 물기 젖은 따스한 바람을 부르네. 엄마의 존재는 목소리만으로도 힘이 나고 의지가 되는 것 같죠? 신현님 시인의 엄마의 목소리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매주 수요일 세 분의 비대위원과 함께 정치 현안을 분석해보는 열린 토론 비대위 시간이죠.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의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면서 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선거 전략도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은 단일화를 둘러싼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고 정부 여당을 향한 야권의 공세 또한 강해지고 있습니다. 28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의 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열린 토론에 세 분의 비대위원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면할 수도 그냥 둘 수도 없는 문제들 열린 토론 비대위에서 살펴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의 비대위원 소개합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자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고요. KBS 일라드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재수 전 의원 부산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부산 북구갑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미 한동훈 전 대표와 민주당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이 후보로 확정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박민식 전 장관이 합류를 했죠. 세 후보 중에 가장 지역 연고가 분명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박민식 전 장관의 경쟁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태규 의원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4: 뭐 아무래도 이제 지역 연고를 제일 강조할 수 있는 후보인 건 맞지만 네. 본인도 이제 18, 19대 때 국회의원 두 번 하고 그 낙선한 이후에는 사실 지역을 떠난 지가 아마 10년 이상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2022년도에는 이제 분당갑 선거에도 도전했다가 이제 중도에 포기했고 또 지난번 총선에서 이제 서울 강서울로 네. 뭐 이렇게 출마했다 낙선했기 때문에 지역 연고가 본인의 아주 그 특별한 경쟁력이라기 주장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0: 네.
4: 최근에 이제 그 여론조사 좀 추이를 좀 보면 그 세 번의 조사를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0: 여론조사 경력이 엇갈리더라고요.
4: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네.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그 정당 표기를 한 조사,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 박민식 후보
0: 네.
4: 뭐 이렇게 조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2등을 한번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근소한 채로 3위를 한번 했고
0: 네.
4: 대신 이제 그 정당 표기 조사를 안 한 그냥 개인 경쟁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0: 네.
4: 또 박민식 전 국가본부 장관 또 하정우 전
0: AI 수석.
4: AI 그 미래기획 수석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0: 네.
4: 그 오차범위 박 3위로 밀려납니다.
0: 거기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율이 좀 여론조사상 올라가죠.
4: 개인적으로.
0: 네.
4: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지금 개인 경쟁력에 있어서 개인 경쟁력에 있어서는 한동훈 후보보다 훨씬 뒤지고 대신 이제 정당 경쟁력에서는 우위에 있다.
0: 네.
4: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박민식 후보가 조사한 당시에 정당 지지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0: 네.
4: 국민의힘 지지층을 온전하게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어요. 적어도 당 지지보다는 10에서 15% 이상의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판단한다면 현재 박민식 후보는 그냥 국민의힘 지지 기반에 의존하고 있지 개인 경쟁력이 지금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0: 네.
4: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여론조사가 요즘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엇갈리는 거에 대해서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그게 이제 조사 시점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0: 네.
2: 그래서 이제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박민식 후보가 스타트도 늦었지만 약점이 좀 있죠. 본인이 강한 지역 연고를 내세우지만 중간에 들락날락하는 바람에 지역민들이 그에 대해서 많이 실망한 점도 있고
0: 분당으로 갔던 게 아무래도 많이 좀 실망했다라고 네, 이야기가 나오죠.
2: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본부 장관으로 기용되면서 계엄 탄핵에 대한 입장이 불분명하다. 합리적 보수층에서는 또 그런 시각이 있어요.
0: 네.
2: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후보가 되긴 했는데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구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하정우 후보는 대통령이 보낸 사람, 힘 있는 여당 후보, 그다음에 뭐 이 AI라는 산업 비전의 전문가 이런 걸 내세울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어쨌든 보수 재건, 뭐 보수의 혁신 이런 걸 내세울 텐데
0: 네.
2: 그에 비하면 박민식 후보는 강한 지역 연고 이외에 딱히 내세울 게 없는 상황인데 그 강한 지역 연고는 앞서 이태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희석시킨 면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이 구도를 잘 못 만들 것 같다.
0: 네네.
2: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구도를 잘 못 만들면
0: 구도가 애매하다라고 보시는군요.
2: 점점 더 그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박 그 인구에서 네. 밖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선거에서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직적인 면에 강점이 있죠. 어쨌든 지금 제1야당이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한테 없는 게 있는데 인물 경쟁력에서 밀리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슈성 화제성에서 밀리고 그리고 본인이 선거에서 딱히 이렇다한 내가 왜 여기서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가라는 네. 것을 간결하게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두 번 했잖냐 뭐 이것 빼고는 없어요. 선거가 간단치 않을 수 있고 본인은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만 단일화 얘기에 계속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지금은 한동훈 후보도 박민식 후보도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단일화에 이르지 못하면 이게 여당 후보한테 선거 요의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네. 마지막에 이제 제일 큰 고민거리이자 이슈가 될 것 같아요.
0: 단일화를 뭐 안 한다라고 뭐 서야까지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결국엔 단일화의 압박에 눌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십니까?
2: 내 몰릴 겁니다.
0: 내 몰릴 것이다라고 보겠군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룡 교수님? 그 현재 당지율이 낮아서 보수 정당의 후광 효과가 낮아진 상황은 맞잖아요. 박민식 후보가 개인기로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합니다.
1: 결국은 단일화 여부가 선거를 가를 거예요. 하정우 전 수석이 의외로 생각보다 이렇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0: 네네.
1: 지금 뭐 좀 이제 사그러들긴 했습니다만 그 이제 오빠 논란하고 또 손털기 이게 이제 뭐 그건 이슈는 이제 제한적인 해요. 그 네. 이슈가 동력을 받기는 어렵긴 한데 하정우 수석이 내세워야 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잖아요. 젊음 그리고 부산 해양도시와 맞물리는 AI 첨단 그런 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정말 정청래 대표에게 리드당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게 아마 하정우 수석 전 수석에게는 하정우 후보에게는 좀 바꿔야 될 앞으로 선거 기간 중에 빨리 고쳐나가야 될 그런 점이라고 보고
0: 네.
1: 박미지 후보는 굉장히 그 이제 열정과 그 의지는 대단한 것 같아요. 단일화 가능성 제로다라고 얘기하는
0: 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얘기하죠.
1: 그게 제로라고 얘기하는 게 더 단일화에 몰린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0: 계속 단일화니까 오히려
1: 스스로가 네.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면 잠깐 코끼리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선거 구도에서 이 단일화가 없으면 이게 하정우 수석이 이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지금 하정우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가 좀 엇갈리긴 합니다만
0: 네.
1: 아직 특정 그 이 보수 야권에서는 특정 후보가 완전히 앞서지 못한다고 봐야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어쨌든 전국적인 지지도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고 또 대권자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상대방 후보 이제 박민식 후보 측에서는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당선되면 떠날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맥힐 거예요. 그건 부산 시민들에게는.
0: 네.
1: 저는 그건 좋은 유효한 전략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단일화 이슈인데 이대로 가다 보면 이제 단일화해라. 그게 이제 유권자들에 의한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압박 같은 거, 유권자 연대. 유권자에 의한 이제 선거 연대가 이루어지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그럼 본인이 하게 되면 하는 거예요. 박민식 장관이 나중에 박민식 전 장관이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이 단일화는 막을 공산이 커요.
0: 네네.
1: 단일화가 되면 한동훈으로 되면 만약 단일화가 된다면 한동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데 너무 앞서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장동혁 대표에겐 재앙이거든요.
0: 네.
1: 보수 재고조정하고 나온 거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그것도 장동혁 대표의 그 변수도 굉장히 큰 변수다. 이 선거에서의 단일화에 있어서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제가 단일화 얘기를 오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참 무선북갑을 얘기하면서 단일화 얘기가 안 나오면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단일화니까 또 단일화로 이야기가 모아지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야기 마무리로 좀 한번 해볼 텐데 이태규 의원님 그 만약 두 후보가 단일화가 안 된다면 이거 장동혁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정우 후보가 승리할 경우는 어떻게 판이 돌아갈지 당대표로서의 입지가 좀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일화가 없다면 말이죠.
4: 뭐 이미 사실 그 장동혁 대표의 어떤 당내 입지 대표로서의 어떤 권위나 신뢰 네. 뭐 이런 부분 거의 뭐 바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저도 뭐 많은 이제 그 보수를 조금 보수가 너무 침체돼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단일화를 해서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0: 네.
4: 그래서 굳이 뭐 한동훈 후보냐 박민식 후보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으로 하게 되면 경쟁력을 갖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들이 많은데 장동혁 대표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단일화가 안 된다 이런 걸 보면 저는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조금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다. 한동훈 전 대표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정말 이제 시쳇말로 죽서서 개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 유리한 것은 난 못하겠다. 뭐 이런 어떤 그 감정적 결핍이 뭐 이런 것도 좀 보여있는 게 있어요.
0: 오히려 하주수석이 당선되기를 더 바라는 겁니까 그러면?
4: 아니 그건 안 바라죠. 그건 안 바라지만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한테 유리한 일은 내가 못 해주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개인적인 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그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으로 만약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돼서 돌아온다면 이제 복당 부분. 또 이제 보수 혁신 부분. 그래서 이제 보수 재편 흐름이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0: 그렇죠.
4: 이거는 이제 본인의 정치 생명에 굉장히 치명적인 효과가 온다고 이래서 그걸 이제 미리 경계하는 것이 아니냐.
0: 네.
4: 이제 이런 이제 추측과 판단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정말 후보 단일화를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이 됐다. 그렇게 되면 저는 국민의힘의 전체 헤게모니는 사실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0: 흐름이 다 넘어갈 것이다 예, 예. 라고 보시는군요.
4: 그다음에 만약에 단일화를 방해했고 막아서 만약에 하정 후보가 됐다.
0: 네.
4: 이랬을 적에 보수 전체에 대한 보수 패배 보수의 단합을 막은 여기다 정치적 책임에서도 결코 가볍지가 않다.
0: 네.
4: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 당의 보수 우위의 지역에 있는 당의 어떤 조직을 가동해서 박민식 후보가 당선됐으면 제일 좋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혹시 2등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0: 네.
4: 그럼 만약에 하중 후보가 당선이 되고 박민식 후보가 2등인데
0: 네.
4: 한동훈 전 대표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만약에 3위를 했다.
0: 네.
4: 그렇게 되면 이제 3위 된 후보가 단일화. 그 보수 분열의 책임을 또 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박민식 후보가 3위가 돼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정도 좀 우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4: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에서 장동혁 대표가 좀 더 크게 보고 멀리 보고 그래서 보수의 파이를 키우는 이런 방향으로 마음을

0: 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네. 의외로 많습니다.
1: 셈법이 복잡하군요.
2: 한동훈 네. 대표가 전 대표죠. 어떤 대표보고 전이라고 전을 또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아무튼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좀 이 의제를 좀 매크로하게 해야 돼요. 어떤 경우 너무 과도하게 거대 담론으로 가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선거라는 네네네. 게. 근데 이번 선거는 대선은 아닙니다만
1: 크게 봐야 된다는
2: 크게 봐야
1: 얘기죠.
2: 한동훈 이 후보는 지금 지역 연구가 전혀 없어요. 박민 후보 얘기할 게 아니라고요 지금.
1: 네네.
2: 그렇다면 전 대표이고 대선 주자급이고 그렇다면 지금 너무 자질구레한 이슈에 자꾸 본인이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면 좋지 않아요. 그게 자꾸 박민 후보와 비슷하게 나오거나 어떤 진익이 나오는 게 있다. 난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완전히 전략을 좀 바꿔야 돼요. 완전 한동훈 나온 정체성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박민지 후보나 하정우 후보의 거기에 자꾸 말린다는 측면이 좀 많이 느껴져요.
1: 지금 말씀대로라면 뭐 이제 보수의 재건이라는 큰
2: 보수의 재구성, 정치의 재구성, 정치 재구성 크게 가야 돼. 지금 크게 가는 후보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1: 네. 네. 박원석 의원님.
3: 네. 네. 단일화 이슈가 아무래도 이제 최대 관심사가 되긴 할 텐데 근데 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두 후보 사이에 그 지지층들의 성향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의 지지층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국민의힘의 이념적으로는 조금 강성 지지층들이라고 볼 수 있고 한동훈 후보의 지지층 중에는 지금과 같은 국민의힘의 모습을 심판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진 지지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되면 단일화가 쉽지 않은데다가 단일화를 하면 시너지가 안 납니다. 어느 한쪽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고 여론조사 추이에서도 보이는데 3자 구도에서 보수 두 후보의 산술합이 양자 가상 대결로 안 나와요.
1: 그렇게
3: 그보다 훨씬 그렇더라고요. 줄어듭니다. 네네네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느 쪽에서 네.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고민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가 굉장히 적대감이 지금 쌓여 있잖아요. 양쪽에. 그렇다 보니까 안 되고 또 당 지도부의 의지도 없고 또 한동훈 후보 관점에서 보면 본인은 어쨌든 보수 재건이라는 큰 비전을 내걸고 아직은 그게 추상적입니다.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나왔는데 박민식 후보는 여전히 그 윤어게인에 가까운 후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그런데 그런 후보하고 마주 앉아서 뭔가 룰 미팅을 하고 여론조사 경선을 하고 이 자체가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보수 재건 비전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한동훈의 가치 같은 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단일화 논의에 들어가면 들어갈 수
1: 있고. 단일화를 하면은 죽을 게 없다라고 보시는
3: 그렇죠.
1: 거예요?
3: 그렇죠. 그리고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네. 상대적으로 중량감이 떨어지는 후보이기 때문에 네. 단일화 얘기가 나오면은 결국 내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먹힌다. 근데 이런 그렇죠. 우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쪽 다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정말 이제 황금 분할 구도가 생겨가지고 여당 후보가 그냥 무난하게 이기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아마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선거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이 보수층의 위기감이 커져서 표심에 의한 단일화. 그리고 아마 본인이 박민식 후보를 그때 지지율로 압도하면 사퇴 압박을 박민식 후보가 강하게 받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박민식 후보 측에서 반대의 기대를 하겠죠.
1: 네.
3: 그래서 끝까지 이게 삿바싸움이 팽팽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앞서 최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전략적 변곡점에 왔다 한동훈 후보 측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인이 부산 내려가서 여기 살러 왔습니다.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굴 알리고 소개하고 다녔잖아요. 이제 그 효과는 끝났어요. 오늘 네네. 하정우 후보하고 전재수 후보가 함께 이 부산 그 발전 비전을 발표했어요. AI 산업 비전을 중심으로.
1: 정책에 대한 걸 이야기했죠.
3: 그렇다면 네. 한동훈 후보는 아까 이제 큰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위상에 맞는 그리고 본인이 여기 내려온 포부에 맞는 비전을 얘기해야죠. 그게 꼭 정책 공약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아직도 한동훈 후보는 좀 마이너한 이슈를 가지고 이 여권과 설전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CR이 작게 보여요. 지금 북구 선거에서 한동훈을 두고서 유권자들이 관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과연 저 사람이 CR이 국냐. 뭐 본인이 YS 얘기하는데 그럴 제목이 되냐. 그런 담론과 비전을 내놔야 될 시점에 온 겁니다. 더 이상 여당하고 여당의 후보들하고 입씨름하는 수준으로 가서는 네. 별로 저게 내려간 의미가 없어요.
1: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네거티브라든가 이제 구포 시장을 돌아다니는 것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뭔가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 뭐 이 정도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보수 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산 북각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의 지금 보수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적인 보수라면 적어도 네. 이재명 정권에 맞설 힘 있는 국민의힘 강력한 보수 이런 거를 원하고

0: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비전과 본인이 그걸 실현해내겠다고 하는 의지, 이런 프로그램, 청사진을 제시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거기에 맞설 어떤 그 유의미한 정치인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고 타고 들어가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네. 그 얘기가 아직도 안 나오는 부분은
1: 아직 안 나왔다.
0: 네, 굉장히 네. 좀 안타깝다. 물론 언젠가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선거가 이제 30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해야죠. 분명하게.
1: 네. 네. 세 분 다 같은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이제 좀 전환을 해야 된다. 그렇죠.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2: 한동훈 나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1: 네. 장동욱 대표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 지원하는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지원을 위해서 부산 방문했던 한지하 의원 징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박민식 후보나 한동훈 후보 둘 다 이제 이번 주인가요? 개소식 앞두고 있잖아요. 같은 시간 같은 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3: 맞아요.
1: 이거 단속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3: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이제 기싸움의 일환인데
1: 네.
3: 한지하 의원이 지난주에 등록할 때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 지금 결국에 이제 친한계와 당권파 사이에 서로 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두 개의 정당성이 부딪히고 있는 거거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3: 친한계 쪽에서는 애초에 한동훈에 대한 제명, 징계 이 자체가 잘못됐다. 때문에 한동훈 후보는 어차피 당선되면 국민의힘의 후보로 돌아올 거고 그런 후보를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보수재건 얘기하는 후보를 우리가 지지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정당성을 주장하고 장동일 대표나 당권파 측에서는 어쨌든 지금 당소속이 아닌 무소속 후보인데 당 후보를 놔두고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면은 그건 명백한 해당 행위다. 뭐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1: 네.
3: 그런 주장을 한단 말이지. 또 부딪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선거 앞두고 선거판 벌려놓고 윤리 열어가지고 뭐 징계하고 그럼 완전히 이게 자중질환 또 연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야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리 제소를 하더라도 결론은 뭐 선거 뒤에 내든가 뭐 이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1: 네.
3: 관심이 가는 대목은 누가 갈 거냐. 이번 주 토요일 날
1: 개소식에 누가
3: 동시에
1: 오겠냐.
3: 개소식을 하는데 일단 당 지도부는 당연히 박민식 후보 가겠죠.
1: 네.
3: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 개소식에는 친한계 의원들 중에 그 한지하 의원이라든지 진종 의원이라든지 비례대표 의원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역구 의원 중에는 박정훈, 배현진 이런 분들이 갈 걸로 예상이 돼요.
1: 조경태 의원은 어느 쪽으로 갔을까요?
3: 그러니까 제가 관심이 가는 바가 부산 지역에도 친한계 의원들이 있거든요.
1: 네네네.
3: 조경태, 정성국 이런 몇몇 있어요.
1: 그 대구에서 또 조경태 의원과 장동욱 대표가 어느 정도의 뭐 설정이라고.
3: 대구가 아니 부산에서 그랬죠.
1: 아,
3: 박상준 의원 개소식에서.
1: 예, 예.
3: 그분들은 어디로 갈 거냐. 그런데 오늘 서병수 전 시장이 그 부산 북구의 당협위원장입니다.
1: 네.
3: 나는 한동훈 개소식에 간다. 징계하려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시사하는 바가. 왜냐하면 서병수 의원은 부산에서 부산 정치 위상이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전직 의원이지만 원로고. 그리고 부산 시장을 지냈고 또 북구 당의 위원장이기 때문에 북구의 조직도 갖고 있고. 그런 분이 한동훈 개소식에 가겠다는 거는 결국 그 부산 북구에서 국민의힘에 겉으로 표를 내지 않지만 지금 출마한 후보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나 혹은 당협 관계자들의 이 표심이 마음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1: 네.
3: 당 지도부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1: 그러니까요.
3: 현직 당협위원장이고 부산 지역의 원로 정치인이 너 한동훈 손 들어가겠다.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이에요.
1: 네.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좀 들려오는 얘기는 없었나요? 의원님? 누가 간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는
0: 뭐 그거는 뭐 나옵니까? 아직 저는 뭐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1: 장동 대표는 어떻게 하신대요? 가신대요? 개소식에 부산?
0: 아마 당연히 갈 겁니다.
1: 아, 당연히 가는 겁니까?
0: 오, 네, 그렇게
1: 네네.
0: 하는데.
1: 네.
0: 그 지금 이제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의지할 때가 당하고 당 지도부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1: 네.
0: 그래서 당 밖에 당을 떠난 확장성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측이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관심사고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부산 지역 의원들의 어떤 어디에 참여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부산 지역에는 보수 원로들이 많이 계세요.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들도
1: 그렇죠.
0: 있고
1: 네.
0: 당대표를 지내신 분들도 있고
1: 네.
0: 이런 분들 약간 상징성 있는 분들이 과연 이제 어떻게 움직여주느냐.
1: 어디로 갔을까.
0: 예. 그 부분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보면 사실 친한계 의원들 서울에 있는 친한계 의원들이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산 지역에 있는 유의미한 정치 원로들이나 의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1: 네.
0: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기싸움에서는 최대한 그 길을 누르려고 하는 뭐 이런 좀 작전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아까 이제 징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징계 절대 못할 거라고 봅니다.
4: 징계는 없을 것이다.
0: 왜냐하면
4: 경고 수준인가요 그러면 지금
0: 경고도
4: 현재는?
0: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건 안 하니만 못하니까.
4: 아니 그냥 지금 이게 말 나온 거 자체가 경고잖아요 어떻게 보면.
0: 장동혁 대표 체제가 사실 그 표류하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무리한 징계였거든요.
4: 네네네.
0: 제명을 함으로써 그때부터 사실 한동훈 대표 체제가 필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4: 그렇죠.
0: 다시 그것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피해자 모습만 부각시켜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또 뭐 한지하 의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벌써 다 물고 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송원석 전 대표도 옛날에 저기 한덕수 전 총리 여기 가서 지원하지 않았냐.
4: 네.
0: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도 무소속
3: 아, 예, 맞습니다.
0: 거기 가서 지원. 이분들을 왜 징계하느냐. 이렇게 하게 되면 당이 내용으로 가지 않습니까?
4: 그러네요. 정리가 안 되네요.
0: 그 선거를 앞두고 내용을 버리면 네. 이 책임은 전적으로 지도부 책임이죠.
2: 네. 이 책임은 당연히 지도부 책임인데 중요한 게 선거의 승부 아니에요 지금.
4: 네, 네, 네.
2: 단일화 얘기 아까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단일화가 될 수가 없어요. 감정의 골이 엄청 깊어지는 거예요. 어제 현역 의원들이 그 자기가 소속한 당의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거길 놔두고 딴 데 가는 거 아니에요. 같은 부산 북갑에서. 그건 아니 콩가루 정당이거든요.
4: 네.
2: 근데 그렇게 끔 만들어 놨어요. 장동혁 대표가. 그럼 이제 누구 책임 탓할 것도 아닌데. 그럼 결국은 이 당의 내용, 흔히 말하는 내용인데다가 이 상황에서 단일화가 될 수가 없어요. 장동혁 대표가 그걸 용인하겠어요? 이쪽이 한지와 배현지 뭐 가짜 가지 모르지만 이쪽 갔는데.
4: 감정의 골이 너무 깊죠.
2: 근데 여기에 네. 지금 자기가 당권을 갖고 있는데 여기 지금 방무지고 당의 공식 후보인데 여기를 안 갔다면 현실 아닙니까? 현실. 근데 그거 어떻게 다니라고 되겠어요?
4: 네.
2: 저 그래서 이건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4: 더 깊어질 네.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군요.
2: 네. 징계의 징짜도 끊이지 말아야 돼요. 나중에 알아서 이렇게 같이 네. 정리되게 만들어야지 이거 네. 당 지도가 나서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4: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체크 포인트는 주말에 열릴 개소식 한번 누가 어떤 분들이 어디로 가실지를 한번 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 좀 들기도 하네요. 네. 예, 이것도 굉장히 좀 카메라에 많이 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까 잠깐 그 여론조사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SBS 의뢰 입소수가 5월 1일에서 3일 부산 북구가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하정우 후보 38%, 박민식 후보 26%, 한동훈 후보 21%, 정당명을 기재한 경우 이렇게 나왔다라고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고요. 또 부산 MBC가 의뢰하고 같은 회사입니다. 한길리서치가 부산 북구가 유권자 584명 대상으로 실시한 유무선 혼합 자동 응답 방식 조사 결과 하정우 34.3%, 한동훈 33%, 박민식 21.5%, 정당명 기재 없이 한 경우라고 합니다. 두 조사 모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의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같은 회사는 아니군요. 이건 또 다른 조사가 여론조사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좀 엇갈리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민주당 하정우 수석 이야기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우 전 수석이 AI 수석이 이제 후보로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연달아서 어느 정도의 그 큰 이슈들이 몰려서 오고 있습니다. 손털기 논란이 있었고요. 또 오빠 호칭 논란까지 각종 뭐 구설에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겠는데 실수가 잦아지면 판세 영향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2: 이게 손털기 그리고 오빠 호칭 논란 이게 만약에
4: 네.
2: 선거 일주일 앞두고 나타났으면 굉장히 큰 이제 악재일 거예요.
4: 그건 큰일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2: 결정적일 수 있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어쨌든 한 달 정도 앞두고 나와서 이게 더 계속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계속 이걸 가지고 이슈화시키기는 어려운데
4: 네.
2: 이게 왜냐하면 하정우 수석은 젊은 후보 아니에요. 젊은 후보인데 그 보이는 모습이 당당해 보이지 않았잖아요. 손톱이 논란도 그렇고 오빠라고 얘기하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전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4: 아무 정청래 대표 말이죠.
2: 정청래 대표도 네. 그렇고 하정우 수석 전 하정우 후보도 그렇고 어떻게 어린 그 초등학생 여학생이 있고 남학생 여학생이니까 여자아이죠. 여학생이라고 할 것도 여자아이에게 오빠라고 부르냐. 이거 뭐 도저히 안 되는 얘기인데
4: 네.
2: 이걸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하정우 후보에겐 너무 큰 이제 악재였어요. 젊은 후보답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 당대표에게 자꾸 이끌려 다니는 것 같고 말이죠. 뭔가 젊고 AI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건 큰 실수 앞으로 바꿔나가야 되는데
4: 네.
2: 게다가 지금 이제 뭐 단일화 이런 이슈는 뭐 하정우 수석에게는 후보에게는 유리한 것이긴 합니다만 또 지금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기소 조작 기소 특검 이런 것들도 지금 좀 불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정우 수석이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서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이 사실상 지지하는 걸 해석될 수 있는 그런 후보인데 이렇게 자꾸만 표를 뺏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4: 계속 쌓이다 보면 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2: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다행히 하수옥 입장에서 볼 때는 다행히.

0: 선거를 제법 앞두고 나타났기 때문에 만여 시간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쌓이면은 상당히 좀 불릴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이태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순 의원님 말씀하셨습니까?
2: 그러니까 네. 지금 정치 신인이고 네네. 뭐 충분히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출마를 한 거지 않습니까? 실수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초반에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실수들을 좀 한 것 같아요.
1: 네.
2: 그러니까 저는 뭐 손 터는 거에 어떤 본인의 그 본성이나 의도나 이런 게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무의식 중에 한 제스처이긴 한데 이게 너무 준비 없이 서두르다가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저는 그것도 그랬지만 너무 그 갔을 때에 그 복장이 어색했어요. 기차에서 내려서 서둘러가지고 구포시장에 갔는데
1: 입고 왔죠. 네.
2: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그리고 시장에 갔단 말이에요. 네네. 보통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시장 갈 때는 정장 벗고 위에 점퍼 같은 거 입고 아니면 그냥 셔츠만 입고 뭐 소매 걷고 이렇게 넥타이 풀고 이러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복장부터가 좀 어색하게 준비가 안 돼. 그 자리에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연장으로 저는 그런 실수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 너무 이렇게 확대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오빠 문제도 그 자리에서 오빠 얘기가 나온 건 하정우 후보가 의도한 건 아니었고 정청래 대표였고 얼떨결에 거기에 이제 본인도 끌려 들어갔는데 저는 그 캠프 내에서 왜 그런 판단을 안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청래 후보가 구포시장에 하정우 후보와 함께 서는 게 표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정청래 후보가 감으로써 하정우 후보를 지지할 사람들은 이미 지지율에 다 반영돼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전혀 없는 그 지도부 방문입니다.
1: 정청래 후보 그 당대표는 안 갔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2: 아니, 그거 왜 갑니까? 플러스 알파가 전혀 없는데 네네. 자칫하면 마이너스만 생기는 방문인데 마이너스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이 이제 보수가 결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청래 후보의 정청래 대표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대구나 부산에 자칫하면 그걸 자극해요. 근데 게다가 저런 이제 대형 실수를 저지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로 인해서 선거 구도가 바뀔 정도는 아니지만은 하정우 후보가 초기 컨벤션 효과를 못 누리고 있어요. 딱 정체돼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1: 네.
2: 그러니까 요거는 본인으로서는 조금 아픈 대목이고 그래서 오늘 모두를 확 전환해가지고 AI 비전 발표를 전재수 후보랑 같이 했어요. 그건 전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재수하고 페어링을 하고 하정우다운 비전을 얘기하는 게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거지 남들 다 아는 시장 바닥에 가서 90도 절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네. 할 수 있는 하정우 왜 이렇게 선거 나왔는데 안 보이노 이 얘기만 안 들으면 됩니다. 근데 남들하고 똑같이 하려다가 본인의 장점을 오히려 깎아먹고 있다. 지금이라도 하정우다운 선거로 이 선거를 돌려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아니 송영길 전 대표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부산 지역은 전재수 후보에게 좀 맡겼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청래 대표에 대한 당내 아까 뭐 박원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내 우려 목소리 이태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3: 글쎄 저는 뭐 송영길 전 대표가 그 이야기한 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네. 적어도 8월 전당대회를 겨냥한 사전 견제용 예, 저는 이제 견제구를 던졌다고 보여지고 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후보 지원도 하고 또 후보 지원하는 과정에 이제 거기 핵심 당원들이 다 같이 다니니까
1: 네.
3: 당원들 접촉도 하고 근데 일석이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 특별한 일정이나 어떤 전략이라기보다는 8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현직 당대표로서는 뭐 당연한 평가와
1: 네.
3: 저는 당연한 평가라 일정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지금 그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영남을 휘짓고 다니는 것이 본인을 비롯해서 전체 당에 도움이 될 것인가.
1: 네네.
3: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가 할 때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뭐 대중적 신망도가 아주 높거나 무슨 호감도가 아주 높거나 이런 정치인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 총선에서도 부산에서 확 뒤집어진 계기가 어떤 특정 정치인이 너무 이제 시쳇말로 나대니까 거기에는 반발심도 역풍이 불었거든요.
1: 네.
3: 그런 부분을 좀 견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고 지금 이제 하정우 후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하정우 나온 초기 진입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예, 그래서 본인 이야기는 어떤 미래 이미지, 전문가 이미지, 젊음, 또 대통령하고의 관계, 뭐 이런 부분 전부 없어지고 이제 손털기하고 오빠오칭 논란만 남은 거잖아요.
1: 네.
3: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초기 선거 전략은 굉장히 실패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후보를 바꿀 만큼의 무슨 영향을 주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1: 네,
3: 그래서
1: 네.
3: 저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이 무슨 손털기나 오빠오칭을 가지고 무슨 표를 얻어보겠다고 하정우 후보의 어떤 표를 깎아보겠다고 달려들면 그 순간에 저는 같이 깎아진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판으로 크게 보고 가야지 이런 부분을 선거 쟁점으로 삼아가지고는 절대 득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이제 이야기 그만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에 들어가라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3: 아니 이거 자체가 네네. 언론이 그걸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상대 후보가 이걸 해가지고 상대 후보가 그렇게 득 보는 건 없을 것이다.
1: 네.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전방의 행보 확실히 좀 영남권 표신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정렬 교수님.
0: 당대표는 말이죠. 원래 네. 대권에 가까이 하는 게 당대표예요. 제가 오늘 이용구 전 총리 제가 그 별세하셔서 거기 다녀왔는데 네네. 제가 그분 당대표한테 보좌관을 했었거든요.
1: 아 그러시군요.
0: 그때 기억나는 게 이 캠프가 맨날 만나서 한 얘기는 대표의 행보 그 자체가 선거운동이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건데 문제 지금 후보들에게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당대표니까 당연히 다니면서 전당대회 준비도 하고 대권은 아직 아니니까 그 이해한다 이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네. 지금 이 부산 선거나 대구 선거에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워낙 지금 내란 프레임이 작동되기 때문에 대구도 해볼만하고 거의 이긴다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부겸 후보가 부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영남은 영남이에요.
1: 네.
0: 근데 민주당 당대표가 과도하게 나타나면은 이게 두 분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역효과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좋아서 찍겠다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 그 뭡니까 이 국민의힘의 잘못된 여러 가지 그 행태 같은 거 구태한 거 절윤하지 못하는 거
1: 네.
0: 그런 것들에 대한 반발 때문에 보수가 약간 좀 다른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나서 정 대표 넘어 그러면 정말로 그쪽을 좋아서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정 대표도 아마 그 이제 많이 비판 받았을 거예요 아마.
1: 네.
0: 뭐 이 얘기 다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이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1: 그렇죠.
0: 네. 제가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정 대표는 조금 이제 저도 영남에서는 조금 행보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1: 자제해야 된다.
0: 네,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1: 알겠습니다. 아니 요즘 저 여론 말씀하셨으니까 그 댓글이나 이런 기사 나오고 뭐 이런 내용들 보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서로의 당대표를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서로의 당대표를 화이팅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있어서 참 이것도 좀 새롭고 재밌는 지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제 부산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부산시장 여론조사 전재수 박형준 후보 격차 점점 좁혀지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격차가 좀 줄어드는 양상인데 부산시장 선거 민심의 변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이태규 의원님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 뭐 이제 좁혀지는 추세는 분명히 있지만 네. 이것도 이제 그 설문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북값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1: 여론조사의 설문 예, 말씀하시는 거죠?
3: 네. 아, 물론 이제 뭐 유무선 뭐 포함 여부는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1: 네.
3: 이게 정당 표기 조사를 하게 되면 전재수 후보가 굉장히 큰 차이로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당 표기를 안 하고 그냥 개인 이름으로만 하게 되면 그 지지율 차이가 이렇게 좁혀지죠.
1: 네.
3: 그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박형준 후보는 인물 경쟁력에 있어서는 전재수 후보가 우위에 있고 전재수 후보는 정당 경쟁력에서 확고한 우위에 있다.
1: 네.
3: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1: 네.
3: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이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이제 정당 지지도가 올라가야 상승 여력이 좀 생기는 거고 전재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의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 정당 지지도 또 이번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냐. 그러니까 정권 안정을 위해서 여당을 지지해야 된다 아니면 견제해서 야당을 지지한다 이런 부분에서 우위를 계속 점해야 현재 우위의 경쟁력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추이는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 구조는 좀 그렇게 좀 이해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1: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부산시장 한 말씀해 주시죠.
2: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그 선거 구도가 정렬이 됐잖아요.
1: 네.
2: 그러면서 그동안에 숨죽여 있던 보수가 결집하는 그 흐름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권에서 뭐 그 조작기소 특검법 뭐 추진하는 게 이를테면 이제 다른 데보다도 영남 지역에서 이제 보수 결집이나 그동안에 숨죽여 있던 그런 샤이 보수들이 이제 의견을 표명하는 그런 효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고 한동훈 효과도 일정하게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후보가 처음에 여기 부산 북구에 내려와 가지고 전재수 후보를 겨냥해서 캠페인을 했단 말이에요.
1: 네.
2: 그러면서 뭐 까르띠에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러면서 부산시장 선거는 원래 전재수 박형준 대결인데 마치 전재수 한동훈 대결인 것처럼 초기의 구도가 만들어졌어요. 그 뒤에 박형준 후보가 숨은 거죠. 사실 박형준 후보의 그 지난 두 번의 부산시정에 대한 일정한 심판론이 있었거든요. 그 심판론을 그 절묘하게 비켜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경선 막바지 막 후보 선출되던 그 시점이었어요.

0: 근데 뭐 끝까지 거기에 숨어 있을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그거는 이제 전재 한동훈 효과이기도 하지만은 민주당이나 전재수 후보 측의 약간 실책이기도 합니다. 굳이 전재수 대 한동훈 같은 구도를 만들 이유가 없었는데,
1: 네.
0: 전재수 후보도 한동훈 그 후보를 공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가 더 세게 반격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옥신각신하면서 그 구도 비슷한 게 만들어졌었는데, 그건 이제 좀 국면을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부산시장 시장 선거뿐만이 아니라 잠시 후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대구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역에서 컨트롤 가능하지 않은 변수들이 중앙정치 차원에서 생기면,
1: 네.
0: 그게 큰 선거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작기소특검법 같은 건데, 사실 저거는 어마어마하게 여당한테 불리한 프레임을, 그러니까 일종의 자살골이죠. 자초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보고, 저는 이미 그게 이제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1: 아, 영향을 그렇고. 미치기 시작했다라고 보십니까?
0: 네,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1: 네네.
0: 다음 주쯤 되면,
1: 네.
0: 부산시장 선거의 격차는 더 좁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1: 여론조사를 말씀하시는,
0: 네,
1: 거죠?
0: 그래서 이게 지금 부산 북구는 3자 구도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 구도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저런 일반 이제 이 조작기소 특검법 논란 같은 게 어디에 영향을 크게 미치냐면 부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쳐요.
1: 1대1 선거니까.
0: 네, 그 점을 그렇죠.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고 보고.
1: 네.
0: 그러니까 오늘 전재수 후보가 하정 후보하고 그 AI 그 산업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한 거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부산의 이슈로 부산의 비전으로 선거를 가져가야 됩니다. 뭐 정청래 대표 오빠 조작기소 특검 이런 게 부산 선거판에 이제 크게 드리워지는 순간에 선거가 좀 암담해져요.
1: 네. 아, 이런 영향들, 그러니까 선거에 미치는 영향들 2부에서 한번 좀 저희가 자세하게 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고, 아까 대구 말씀하셨으니까 자연스럽게 뭐 대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장 선거도 양당의 뭐 중량감 있는 인사가 나서면서 관심이 많이 모여지고 있죠. 국민의힘 추경 후보 확정된 이후에 두 후보 초접전 양상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흘러들 나오고 있습니다. 격차도 상당히 줄었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 뭐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이 상황 고무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대구는?
2: 대구는 이제 선거 초반이나 선거 시작하기 전에는,
1: 네.
2: 김부겸 후보가 이긴다는 전망이 압도적이었어요.
1: 그럼 두 자릿수 이상 차이가 많이 났죠.
2: 많이 났고, 네네. 뭐 이쪽에 그때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 의원들이 출마했을 때는, 경선에 출마했을 때인데, 뭐 1대1 가상대결로 다 이겼단 말이에요.
1: 네.
2: 적어도 지금은 전혀 아니다, 그거는. 전혀 아니고. 그거는 김부겸 후보의 우리가 발언에서 알 수 있어요. 조작기소 특검 논란이 이슈화된 다음에 나온 얘기가 이 지역에서 뛰는 후보들을 생각해라 아주 직격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전 김부겸 후보가 좀 더 세게 얘기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긴 민주당의 원래 텃밭이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김부겸의 경쟁력 또 이제 그 실망한 대구 민심들 그리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어쨌든 힘 있는 여당 후보가 났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김부겸 우세론이 나왔던 건데.
1: 네.
2: 근데 이제 여기서 조작 기소가 나오면 어쨌든 대구의 기본 정서는 보수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을 보수 정당에서 많이 실패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조작 기소가 나오면 이제 원래 투표 안 하려던 보수들 가서 투표해서 혼내줘야 되겠네.
1: 아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군요.
2: 아, 이게 오히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추경호가 좋아서가 아니라.
1: 네.
2: 이거 민주당이 좀 오만해졌구만 이러면서 이제 그 지역이 대구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별 영향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판세 큰 영향 없다 이렇게 보는데.
1: 네.
2: 그 대구 지역에서는 그렇게 되면 원래 찍지 않으려던 보수였는데 가서 차마 김부겸은 못 찍겠고 추경호도 싫어 이랬는데 그 사람이 가서 찍을 수가 있고 반대의 경우가 또 생길 수 있고 김부겸 후보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경우는 아주 대구시장에 불리해요. 다른 지역보다 제일 위기에 작동되는, 네. 게 대구시장하고 부산시장. 저는 대구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1: 대구가 이번에.
2: 이 특검에 관련한 거 아니에요.
1: 예,
2: 가장 영향을
1: 특검.
2: 많이 받을 것이다.
1: 네.
2: 종속변수로서.
1: 네. 알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님은 또. 국민의힘이시잖아요. 대구가 지금 굉장히 좀 접전 양상으로 가고 있고 지금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작용할 거라고 좀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판세 예상하고 계십니까?
3: 저는 이제 굳이 지금 이제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아니더라도,
1: 네.
3: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여론 추이를 좀 보면 전국적인 지표하고는 조금 다른 지표를 보여왔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나 또 정당 지지도나 또 이번 선거의 성격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에 유리한 그런 지표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지금 조작기소 특검이나 이런 그 정권의 어떤 오만과 독선 뭐 이런 부분이 같이 합쳐진다면 실질적으로 과거에 국민의힘에 실망해서 이렇게 이탈해 있던 이런 중도 보수층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투표장으로 나갈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최근에 그 여론 지표나 이런 거를 보면 추경호 후보가 후보 단일화로 정리가 되면서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온전하게 흡수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런 경우, 이런 추세로 간다면 초접전이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역전되는 현상도 벌어질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김부겸 후보가 인물 우위론, 지역 발전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돼서 어떤 그 지역 선거를 조금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전 이 상태로 간다면 대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수성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1: 아,
3: 이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네. 좀 점쳐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1: 이 추세대로라면 뭐 예를 들어 조작기소 특검이라든가 보수의 집결이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다 충분히.
3: 네, 왜냐하면 그전에 이제 선거의 객관적인 지표들이
1: 네.
3: 대구 경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국민의힘에 굉장히 우위에 유리하게 이렇게 형성돼 있었거든요.
1: 알겠습니다. 선생님 마무리 멘트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 이게 지금까지 네. 우위가 네네. 보수 심판론에 따른 우위였어요. 김부겸 후보가. 그래서 국민의힘을 이번에 혼내키는 게 보수가 제대로 서는 길이다.
1: 그렇죠.
0: 이렇게 캠페인을 했어요.
1: 네네.
0: 근데 이제 그렇다고 보수 유권자들이 대구 경북에 사라진 게 아니고 숨죽이고 있었던 거죠.
1: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안 잡혔던 거죠.
0: 이분들은 그건. 언제나 명분만 지워지면
1: 네.
0: 다시 국민의힘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고 이 흐름에 안 잡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그분들한테 명분을 주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조작기소 특검 같은 거고 또 뭐 정청래 대표의 저런 실언 같은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대구 선거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대구가 괜히 대구가 아니에요. 대구는 한 10% 차이로 선거 막판까지 우위를 보여야 개표해 보면은 아주 근소하게 이길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때문에 여기도 전략적인 변곡점이 왔습니다. 더 이상 보수 심판론에 기대서 김부겸 후보가 우위를 가져가려고 하는 전략은 끝났어요.
1: 네.
0: 그게 아니고 이제는 대구 발전을 위한 적임자가 나다. 한번 바꿔보자. 그래야 대구로 살고 우리 미래가 있다. 이 캠페인을 훨씬 더 강화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안 한 건 아닌데 본격적이진 않았고 콘텐츠가 그동안에 잘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그걸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종합해보면 그동안 이제 여론조사 이런 것도 응하지 않았던 대구 시민이나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선거 좀 투표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마음으로 좀 바뀌면서 여론조사에서 그게 좀 잡히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올지는 진짜 이제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1: 네.
2: 원래 보수 성향의 투표 성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번에 국민의힘이 너무 저 구태하고 수구 정당 같으니까 민주당 후보 한번 찍어보자 라고 했던 사람들, 중도에 있는 사람들, 중도 보수 진보.
1: 네.
2: 이 사람들이 안 갈 수가 있어요. 추경 후보는 안 찍고 김부겸도 안 찍겠다.
1: 아예 그냥 선거 투표를 안 하겠다.
2: 예. 추경 후보를 안 찍겠는데 찍으러 가는 게 나타난 거예요. 샤이 보수는. 반대로 민주당을 찍겠다는 사람들이 안 갈 수가 있다고. 이게
1: 네.
2: 양쪽으로 이렇게 된다면 아주 불리해지는 거거든요.
1: 네네.
2: 이건 그러니까 지금 일단 뭐 이제 발의가 됐고 통과는 안 시키려고 하긴 했는데 계속 공세를 할 거란 말이죠, 이거. 그걸 어떻게 잘 소화하냐가 중요한 관건일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네. 대구 결과도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비대위 잠시 로고 듣고 와서 2부 이어가겠습니다.
4: 열린 토론이 새로워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MC 황현희와 함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이태규 전 국민의 의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안정수님께서 비대위 세 분 똑띠 말씀해 주세요. 경로당에서 꽃할배, 꽃할매들이 귀 쫑긋 세우고 듣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셨습니다. 아, 단체로 이렇게 모이셔서 저희 열린 토론 듣고 계시군요. 예, 저희가 아주 똑띠 바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시영님께서 부산 민심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부산 민심 의외로 살벌합니다. 배신자에 대해 곱게 보지 않는 시선이 많죠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1482님께서는 친근한 호칭 가지고 너무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생산적인 논란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빠 논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요 이야기가 글쎄 아까 뭐 이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 이야기 좀 건들지 말고 이제 정책 큰 메시지로 예 전환해라 물론 이런 말과 이어질 것 같습니다. 9584님 부산의 정당을 떠나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로 분위기

0: 일단 청와대가 먼저 이 법안에 대한 속도 조절을 지금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법안의 기본 취지는 뭐 공감을 하지만 이 조작해서 특검법에 대한 얘기인데 법안의 기본적인 거 공감하지만 충분한 수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죠. 곧이어서 정청래 대표도 당청 간 조율하에 결정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법안의 속도 조절이라는 것은 결국에 선거 이후로 하겠다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이게 지금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0: 네.
1: 시기와 절차를 국민의 의사 수렴하고 수기를 거쳐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0: 네.
1: 뭐 저기 청와대 수석이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이건 당연히 국민의힘으로 하면 또 비밀 또 준 거예요. 그럼 당신도 선거 후에 하겠다는 거네.
0: 아, 이거 선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거겠죠.
1: 완전히 그 선거의 분량은 이제 와서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라서
0: 네.
1: 이걸 조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더 이거는 더 그렇다. 너무 지나치게 좀 교묘하다. 선거를 의식해서 선거 이후에 미룬다고 얘기하는 거라서 이대로 하면 이것도 간표현이에요 민주당이.
0: 네.
1: 정계도 이거 이 선거 얘기하고 조금 달리 좀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에 15대 1 압승이 예상됐던 거 아니에요. 저기 지방선거 광역단체 선거. 근데 예. 지금 우리가 앞서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만 부산시장 선거 대구시장 선거도 생각보다 이렇게 녹록치 않다.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단 말이에요. 사실인 것 같고. 이건 왜 이렇게 했냐면 특히 내가 처음에 그 놀랬던 게 제가
0: 네.
1: 어디 선거 전에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제가 방송에서 절대 이거 통과 안 시킬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대통령 말씀하기 전이에요.
0: 네.
1: 근데 결국 그렇게 되긴 됐는데 권력이 오만이라고 생각하고.
0: 아 이건 권력이 오만이다.
1: 오만이야. 이건 네네. 그리고 대통령 입장을 알겠어요. 대통령 지시는 물론 안 했겠습니다만 근데 보다 중요한 건 말이죠. 정권을 재창출해야 돼요. 정권 재창출해가지고.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동력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만약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계속 쌓여서 문재인 정부 5년 단명했잖아요. 이게 쌓여가지고 권력이 오만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이 15대 1의 압도적인 전망 때문에 권력이 오만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선거와 관련해가지고는.
0: 네.
1: 그 이제 부랴부랴 걷어들인 거 아니에요. 지금 청와대가 나선 것이고. 이건 앞으로도 민주당도 그렇고 이게 이른바 도덕적 면죄부가 아니에요. 이게 지지율이 높은 게. 이른바 모랄 라이센스가 아니라고요 이게. 그지 민주당이 그걸 자꾸 까먹은 거예요 잠깐.
0: 네.
1: 권력은 오만하면 항상 국민이 심판합니다. 이번에 선거를 얘기로 민주당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이태규 의원이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발표가 나온 게 선거 이후에 하겠다라는 거니까 하겠다라는 결론인 거잖아요. 선거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영향을 주죠.
0: 네.
2: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이 정권이 보여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모순된 언행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조작기소 특검, 뭐 저희 입장에서 공소취소 특검인데 실질적으로 그걸 목표로 가는
0: 네.
2: 이 부분이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거고 시대적 소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정의로운 법안이거든요.
0: 네.
2: 그러면 선거 후로 미룰 것이 아니라 오히려 5월 달에 그 민주당 주특기가 야당 무시하고 강행 처리하는 거잖아요. 강행 처리하고 선거에서 당당하게 평가받아야죠. 그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우리는 이번에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떳떳한 건데 본인이 이게 사법정의를 실현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걸 선거 뒤로 빼는 거예요. 이게 캥기는 게 있는 거죠.
0: 네.
2: 자기네들이 봐도 이 법안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이것이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저는 정권이 이렇게 정말 떳떳하지 못하게 이런 일을 하는가?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거에 SNS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0: 네.
2: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정말 그 대통령의 그 발언대로라면 민주당이나 정권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0: 네, 네. 네?
2: 이래면 법이라는 부분이요. 법이라는 부분이 어떤 공동체의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특정인 권력자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은 그냥 껍데기로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죠.
0: 네.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으로 몰락했지만 사실 그 몰락의 계기가 된 건 자기 부인의 범죄를 권력의 힘으로 덮으려다가 사실 간 거예요. 사실 그 계기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이재명 대통령 지금 평가 좋지만 여기에서 본인의 범죄를 권력의 힘으로 덮으려고 한다는 그 부분이 국민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한다면
0: 네.
2: 저는 이것이 이재명 정권 몰락에 저는 서막을 열 거라고 봅니다.

0: 문제는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지만 이런 거 잘못 시착하면 지지율이 상당히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1: 보시는군요. 저는 몰락의 계시는군요. 단초를 제공한다고.
0: 몰락의 단초일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은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는 네. 그 우리나라에서 권력자들이나 아니면 정치적 다수파가 종종 착각하는 게 우리 민주주의는 입헌민주주의입니다.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헌법 아래의 민주주의인 거고 아무리 의석이 많고 또 입법을 통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어도 그게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입니다.
0: 네.
2: 그리고 대통령이 아무리 지지율이 높아도 대통령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는 거죠. 헌법 위에 서려고 했다가 망한 사람이 윤석열이잖아요. 그런 헌정 위기 직후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더욱. 어떻게 보면 이 입헌민주주의라는 그 원칙과 가치를 망각하면 안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워낙에 이제 의석도 많고 또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야당이 허술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약간 입법 만능주의적 사고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그런 건데 저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일부 그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 특히 대북송금이나 한번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직권남용이 의심되는 그런 정황들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0: 네.
2: 때문에 이거를 수사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과연 특검이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공수처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안 하려면 공수처를 왜 만들었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무튼 특검이 할 수 있다 치고 다만 그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이 돼야 그게 대통령에 대한 뭐 공소 취소든 공소 기각이든 할 수 있는 겁니다.
0: 네.
2: 근데 합리적 의심의 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이 안 됐는데 자꾸 여당에서는 그게 증명됐다 그래요. 근데 국정조사에서는 그게 증명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온 거일 뿐이고요. 자, 100번 양보해서 특검을 할 수 있다 치고 그러면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서 검사의 직권남용이 드러났고 잘못된 기소였다는 게 확인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는 법원이 그러면 당연히 공소를 기각할 겁니다.
0: 네.
2: 아니면 원래 공소를 제기했던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든가 아니면 1, 2, 3심 재심 이런 사법 절차를 통해서 바로 잡혀질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을 하더라도 특검이 집중해야 될 거는 실체적 진실이 뭔가를 규명하는 거지 기 제기된 공소를 가져와 가지고 그 유지 여부를 판단하고 검찰이 말을 안 들으면은 뭐 공소 유지 변호사를 임명해 가지고 그 공소를 다루겠다. 저는 이거는 그 자체로서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고 또 자기 사건 심판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헌법의 법 앞에 평등이라는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위헌 논란이 벌어질 거고 그 이전이라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선거에 안 하기로 한 건 다행인데
0: 네.
2: 단지 시기나 속도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과 구조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 법안 저대로 선거 이후라도 입법하면은 안 돼요. 자칫하면은 이 정권에 대한 평가가 바뀌는 그 결정적 모먼트가 이 법안으로 인해서 될 수가 있습니다.
0: 세 분 다 굉장히 좀 제가 느끼기에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3: 저도 웬만하면 네. 좀 반대로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네네. 그 말씀 못 드리는 게 저는 아주 전략적인 말씀 드릴게요. 민주당 입장에서 한번 제가 대볼게요. 제가 민주당 입장이라고.
0: 저 민주당이라고 생각하고 듣겠습니다.
3: 민주당 전혀 아닌데 네네. 전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긴 한데
0: 네.
3: 이게 정권이 말이죠. 창출이 안 되면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다 의미가 없어요. 다 법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헌법 개정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검찰개혁도 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보수 정권 넘어간다. 지금 봐서 지금의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서 보수의 재건이 된다면 근데 지금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간단 말이죠. 물론 조작해서 특검법에 대해서 공소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근데 만약에 정권이 창출이 안 되면 그럼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공소기 뭐 저기 사법개혁 검찰개혁 다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고
0: 네.
3: 어쨌든 민주당 정권의 창출이 재창출이 돼야지 이게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들이에요. 이거 아주 굳이 이걸 법으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무리가 따른다고요. 무리가 따르면 오만 프레임이 생겨요. 이거 선거 이후의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제가 민주당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이건 전략적이지 못해요. 뭐 당이나 규범 이런 거 다 떠나서 아주 전략 전술적으로 봐도 이건 절대로 멀리 보는 게 아니다.
0: 네.
3: 너무 눈앞에 보이는 이른바 현재의 바이어스, 프레젠트 바이어스예요. 현재에 너무 치중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손실보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치중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감히 제가 충고를 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그래가자님께서 굉장히 좀 뼈를 때리는 질문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논의한다고 해도 이미 지방선거의 변수로 포함되어 버린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2: 뭐 일정하게 그런 면이 있죠. 그래도 네. 지금이라도 끊어야 됩니다. 저 논란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아니 지금 민생이나 경제나 여당한테 유리한 이슈

0: 이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선거에서 정작 중요한 건 그 이슈들이에요.
1: 네.
0: 근데 지금 지방의 고유한 의제들은 다 사라지고 이런 어떤 정치적 쟁점 중심으로 선거를 가게 되면 여당 입장에 유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이걸 그 이 불리한 선거 구도나 프레임을 이걸 통해서 자초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끊는 게 맞다고 봐요.
1: 민주당에서는 이 이슈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러면
2: 저는 이제 그것이 지금 정권 집권 세력이 지지율에 취해서
1: 네.
2: 그리고 야당의 어떤 견제력이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오만에 빠진 거예요. 그 오만에 빠졌다는 부분은 실제로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의 힘으로 범죄를 덮을 수가 있다. 권력자의 범죄를 덮을 수가 있다.
1: 네.
2: 그거를 위해서 위헌적 법률도 서슴치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이 부분을 반드시 저는 심판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 법안을 철회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국회 사무처에 법안을 제출했잖아요.
1: 네.
2: 그 법안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야당이 이 이슈를 어디까지 어떻게 능력이 끌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생각이 있는 국민들 중에 저는 생각이 있는 보수들을 결집시키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려고 하는 중도층의 이탈을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1: 네.
2: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접전 지역 특히 수도권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역으로 이제 영남 지역에서 또 결집을 가져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1: 네.
2: 이 부분이 위헌적 법률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제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은 헌법 69조에 국민들 앞에서 선서하잖아요. 그 첫 마디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헌법을 준수해야 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이 조항을 어기는 거예요. 예, 당연히 탄핵 사유죠 그러면.
1: 네, 이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연임에 성공한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네. 했던 부분인데요. 뭐 지방선거 이후 수기 절차 거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선거 우리가 이기면 할 거예요라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3: 해야 되는
1: 그렇게
3: 봐야 되겠죠.
1: 그렇게 봐야
3: 선거 이후에 수기를 거치겠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해석되기에 충분하죠.
1: 네네.
3: 그리고 지금 이 법안이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다 이태규 의원이나 뭐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이거 아니에요. 그 특검이 수사 대상을 그 사건을 이첩받아가지고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하자면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소 취소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1: 네네.
3: 근데 공소 유지 여부 결정을 포함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언론이 사실상 공소 취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공소 취소라는 건 하나도 없다고요.
1: 네.
3: 이게 지금 특검법 8조 7항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을 안 시킬 도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서 수기는 나중에 하자라는 식으로 해석되는 말을 했고 한병도 연임된 이제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1: 네네.
3: 누가 봐도 그거는 이 선거 이후에 통과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의석이 많으니까.
1: 알겠습니다.
3: 이거 분명히 입장 정리해 줄 네. 필요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민주당 정권이.
1: 박원석 의원님 그러면 네. 이거 어떻게 좀 그 안에 있는 특검의 내용을 좀 다시 좀 수정을 해서 발의를 해야 되는
0: 그렇죠.
1: 겁니까?
0: 아니 이제 법안을 제출해 놓은 거니까
1: 네.
0: 그걸 이제 법사위 본회의 거치면서 의결할 때 내용을 수정하면 돼요.
1: 내용을 수정해야 된다.
0: 아, 이전에 네. 이제 뭐 법외국제법이나 이런 것도 다 이제 내용 수정해 가지고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일단 뭐 저는 특검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특검에서 지금 12가지 사건에 대해서 그중에 대통령 연관 사건이 8가지인데 너무 넓은 사건 범위를 잡았고 1심이 끝난 사건도 잡았는데
1: 네.
0: 뭐 그것까지 인정한다 치고 그렇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지금 논란이 되는 대상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기재기된 사건 기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가져와서 그 공소 여지 여부를 특검이 판단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1: 너무 권한을 많이 준 것이다.
0: 입법의 전례도 없고요. 네네네. 최상병 특검 때 있었는데 최상병 특검 때 그 조항이 이 사용되지는 않았고 워낙 특수한 사건입니다. 군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 이해 충돌이 없었던 게 그 사건에서는 최상병을 무슨 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아니었 아니 저 박정훈 대령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 당사자의 사건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이 공소 취소할 수 있다는 거는 명백히 이해 충돌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조항은 제가 보기에는 뭐 선거 이후라도 빼야 된다. 그 조항을 포함한 채로 입법을 시도하면 그건 뭐 어마어마한 논란과 후폭풍에 사로잡힐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어느 정도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률권, 그러니까 수도권 법률권 후보들이 모여서 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 또 국민의힘 영남권 후보 5인이 기자회견했잖아요. 그러면 야권에서는 이 이슈를 뭐 선거 끝까지 변수로 좀 몰아가겠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도 되는 겁니까?
2: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제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거죠. 지금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과 다른 야권이 연대해서 이걸 선거의 핵심 이슈로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1: 네.
2: 이 부분은 이제 국민의힘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후보들 간에 모여서 성명 한번 내고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여론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1: 네.
2: 그럼 단기간에 지금 적어도 다음 주까지 이 부분을 아주 집약적으로 어떻게 국민적 관심사로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또 적당히 유야무야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기 민주당도 여기서 적당히 또 빠지는 방법도 찾아갈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정말 국민의힘 입장에서 야당 입장에서 모처럼 좋은 호재를 맞는 거거든요.
1: 네네. 네?
2: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지 이건 한번 이제 지켜봐야죠. 이걸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3: 우선 이제 정진석 후보를 공천하면 안 되고 끌고 가려 말이죠. 동력으로 끌고 그 첫째 네. 기본 필요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1: 네.
3: 그 장동대표 얘기인데 장동 대표가 다시 사과하고 그래야 돼요. 그럼 이게 조금씩 이슈화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 국민의힘의 실력으로 볼 때 역량으로 볼 때 이거 잘 속된 말로 네. 잘 말아먹지 못할 거예요.
1: 네. 아, 그러니까 잘 이용하지 못할 네. 것이다. 이렇게 후세가 나와도 네.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정진석 전 비서실장 출마 자격 여부가 공청 관련 논의가 내일 또 오후 3시 이후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후보를 임명하면
3: 뭐 눈어가 이슈로 다 하는 거예요.
1: 흘러갈 것이다.
0: 정진석 공천하면 이 이슈 다 덮어요. 덮여.
1: 오히려 다 덮는다라고.
3: 네. 항상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선대 위원회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건 국민의힘 입장 얘기라고.
1: 네. 네. 마지막으로 이태규 의원님 그 내부 공천에 관련된 뭐 소식이나 이런 거 들으신 거 없습니까? 어떻게 분위기 흘러가고 있습니까?
2: 정진석 실장 문제는 여태까지 말이 없는 거 보면
1: 네.
2: 이 부분에서 아마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아마
1: 하진 않을 것이다.
2: 예, 네. 뭐 공천을 주려고 했으면 진작이 줬을
3: 그렇죠.
2: 거예요.
3: 아마 안 할
2: 예.
3: 거예요.
2: 그리고 아마 정진석 실장도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보좌하던 대통령은 지금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잖아요. 그럼 본인의 업보라고 생각을 하고
1: 네.
2: 당분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정치 윤리에 맞다고 봐야죠.
1: 알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이곳으로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태구 전 국민의힘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열린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포엠님께서 최창렬, 이태규, 박원석 세 분의 합리적인 말씀과 황현희 MC의 진행이 참 좋습니다라고 감사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 열린 토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여러 변수들이 정치권의 계산에만 머물지 않고 유권자의 판단으로 이어지는 시간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도 역시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토론의 황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의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매년 여름이 다가오면 고가의 호텔 빙수 가격이 화제가 되곤 하죠. 올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 유명 호텔의 애플망고 빙수가 13만 원으로 책정이 됐다는데 지난해보다 2만 원 더 올랐습니다. 수입 과일, 우유와 팥 등 원재료 값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가격이 오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한정판이라는 희소성과 스몰 럭셔리를 쫓는 MZ세대의 수요가 결합하면서 빙수가 프리미엄 소비재로 자리 잡았기 때문인데요. 파노플리 효과라는 심리 용어가 있습니다. 특정 계층이 소비하는 상품을 구입해 해당 계층에 자신도 속한다고 여기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호텔들이 너도 나도 고가의 빙수 판매를 늘리는 이유는 이런 심리를 이용한 상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 거품이 낀 빙수를 줄까지 서서 사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불황 속에 먹는 빙수, 냉정하게 가성비부터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 박혜경의 하루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나라 밖 경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 교수이신 최성환 박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일본에서는 돈을 추가로 내면 줄을 안 서도 되는 맛집이 인기라고요?
1: 네, 일본의 경제 일간지 니혼 게이자이는 이제 줄을 서지 않고 유명 맛집을 이용할 수 있는 패스트 패스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줄을 서지 않고도 식당에 바로 입장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하는 서비스 스이스이가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어 스이스이는 이제 물이 흐르는 소리를 뜻하는 의성어라고 하는데요.
0: 네.
1: 이 스이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식당 앞에 게시된 QR코드를 스캔한 뒤에 티켓을 이제 일정 금액을 주고 구매를 하면 줄을 서지 않고도 식당에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놀이공원 등에서 이제 비싼 티켓을 살 경우에 대기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것과 유사한 서비스인데요. 이 패스트 패스 가격은 이제 식당별로 업종과 객단가, 대기 혼잡도 등에 따라 변동한다고 합니다. 통상 900엔 우리 돈으로 8,400원 수준이지만 뭐 혼잡도가 심하면 음식 가격이 6배인 8,000엔 74,000원까지 오르기도 하는데요.
0: 네.
1: 식당은 이제 초기 비용 없이 이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고 티켓 수입은 식당과 스이스이 서비스가 절반씩 나누는 구조입니다.
0: 그러니까 뭐 시간은 금이다 이런 의미일까요?
1: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스이스에 따르면은 뭐 체감 대기 시간이 30분 이상 또는 줄을 선 일행이 10명, 20명 이상일 때 이 패스트 패스 티켓 구매 의향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이 패스트 패스 가격을 500엔, 4,700엔 정도로 발매를 하자 일반 입장 줄과 패스트 패스 줄이 동시에 생겨서 불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위스인은 전체 입장 고객 중 줄을 서지 않고 입장하는 그 패스트 패스 이용 비율을 최대 10%로 제한했는데요. 이 줄을 건너뛰는 고객이 늘어나서 기존 고객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한 식당들이 또 줄 서는 맛집이라는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그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합니다.
0: 그런데 이런 유료 서비스는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요?
1: 네, 저도 참 의외였는데요. 부자들이 통상 이제 웨이팅 기다리는 시간을 돈 주고 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0: 네.
1: 이 스이스이 서비스의 이용자 70%가 20대, 30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용자의 50%가 연소득 500만 엔, 4,700만 원 이하였는데요. 특히 그 여행이나 데이트를 목적으로 식당을 찾을 때 이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일본인들이 줄을 서지 않기 위해서 이 티켓을 지불한 가격은 평균 815엔, 7,600원이었는데요. 이게 전년보다 90%나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0: 그렇군요.

0: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이란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고요?
1: 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의 통화 리알의 대미 달러 환율이 달러당 180만 리알까지 치솟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미 달러 환율이 급등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는 건데요. 환율이 역대 최고치라는 것은 뭐 이란의 법정 통화 리알의 가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전쟁 여파와 해상 봉쇄가 겹치면서 이미 취약한 이란의 경제 구조에 추가적인 충격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월 28일 전쟁 발발 이후 수주간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던 환율이 4월 말부터 급격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이 전쟁 초기에는 그래도 뭐 교육 중단과 수익 감소로 외환 수요가 줄어들면서 환율이 일정 부분 안정된 측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불안 심리가 다시 확산하면서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환율 폭등은 지난 1월 통화 위기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재발한 것인데요. 당시에도 환율이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달러당 140만 리알에서 160만 리알로 급등하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촉발하기도 했습니다.
0: 리알 환율이 이렇게 뛰면 이란 물가도 덩달아 오르겠죠?
1: 네, 뭐 어느 나라건 환율이 오르면 그에 따라서 국내 물가도 뛸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리알 환율의 급등, 즉 리알의 가치 하락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은 이제 식료품과 의약품, 전자제품, 산업용 원자재 등 주요 품목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환율 상승이 곧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0: 네.
1: 여기다가 또 미국의 호르무즈 해상 봉쇄가 지속되면서 경제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는데요. 미군이 이란 석유의 수출선을 차단하거나 납포하면서 핵심 외화 수입원인 그 원유 판매가 큰 타격을 입으면서 수입을 위한 외환 확보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0: 지금 이란의 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1: 네, 이란의 물가 상승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0: 네.
1: 2018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26.9%로 이제 20%대로 뛰어오른 이후에 계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50.9%를 기록해서 198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올해 들어서도 뭐 50에서 60%대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국제통화기금 IMF는 4월 세계경제 전망에서 이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해 뭐 69%로 더 오른 다음에 2027년 내년에 가야 뭐 40%, 2028년에 34% 정도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물가가 뭐 5%, 6%만 해도 국민들의 아우성인데
0: 네.
1: 이게 뭐 50%, 60% 물가가 수년간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이란 국민들의 생활 구호가 이제 엄청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또 환율도 환율이지만 내 돈의 구매력이 크게 이제 떨어지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원유와 가스 같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이 네. 대안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죠?
1: 네, 뭐 특하면 이 원자력 발전이 대안이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0: 네.
1: 네, 뉴욕타임스 등 그 주요 외신에 따르면 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간 탈원전을 추진해오던 국가들이 원전 재건 계획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만의 라이칭드 총통은 최근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기존의 탈원전 전략에서 급선회해서 대만이 원전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만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핵 없는 나라를 목표로 삼았고 지난해 5월 마지막 원자로 가동까지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액화천연가스 LNG의 3분의 1을 카타르 등에서 수입하는 등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서 이번 미국-이란 전쟁에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또 전력 수요가 많은 반도체 중심의 산업 구조도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0: 뭐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건 사실 대만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1: 그렇습니다. LNG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아시아 전역에서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각국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택한 것이 이제 패착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원전 사고 이후 모든 원전을 가동 중단했던 일본은 최근 그 테러 대비 시설 설치 규정을 완화하면서 사실상 재가동의 속도를 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난달 원전 재가동을 앞당기기 위해서 정비 작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다가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등으로 이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도 원전을 늘리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0: 네.
1: 미국은 이제 연방 대출 보증과 세액 공제 등을 통해서 원전 부활을 지원 중이고요. 이탈리아 정부도 2050년까지 전력 수요의 11%에서 22%를 원자력으로 충당하는 법안을 제안해서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원전 폐쇄는 엄청난 실수였다. 원자력 에너지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주요국과 기업들 사이에서는 소형 모듈식 원자력, 스몰 모듈러 리액터 SMR의 개발과 또 상용화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SMR은 소형 모듈식 원자로는 말 그대로 기존 대비 작은 용량, 거기다가 모듈식 설계를 채택한 원자로를 뜻합니다.
0: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이신 최성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샤니가 부릅니다. 그대를 사랑해.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리포터와 함께하는 경제 현장입니다. 박지현 리포터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2: 네, 오늘은 중장년층들이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입니다. 지금 어르신들의 성지인 바로 서울 종로구 낙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1: 네.
2: 예, 서울 지하철 종로 3가요. 제가 출구까지 친절하게 안내드릴게요. 1번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1: 네.
2: 그럼 악기를 살 수 있는 낙원상가도 보이고요. 또 떡집, 또 저렴한 가격에 배를 든든히 채울 수 있는 국밥집도 보이고 또 옛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영화관도 보입니다.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었죠. 그리고 영화 배우처럼 우리 어르신들 아주 멋지게 변신할 수 있는 이발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에 가보실 곳은요. 바로 이발소입니다. 예, 탑골공원 인근에는 이발소 한 10여 곳이 줄지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발소마다 아주 손님들로 가득하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이발소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3: 많이 자르면 안 되고
4: 수시만 해서 자르고요.
3: 네.
4: 앞머리 좀 쳐주고.
3: 네.
4: 옆 뒤로는 놔두세요.
3: 네. 뒤에는 좀 정리하고 조금 기른 더 사이. 염색은 안 하시지? 머리를 정리를 빗고 뭐 이제 시작하는 거지. 물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셔. 봉사할 겸 이래 서로 또 어른들이 많이 찾아오시니까 우리가 또 같이 일을 하게 되지 않게 되면 뭐 이 발송이 없지.
5: 다 와요. 경기도 이런 전국 다 와요. 전국 강원도 수도고 제주도 수도고 아 각 전국 각지에 전국 거예요. 배려하는 마음 좋은 거 아닙니까? 봉사한다는 마음.
3: 요즘은요 좀 짧은 스타일이지. 옛날 비해서는 좀 짧은 스타일. 예전에는 머리가 길었죠. 장발 겸 이제 키가 다 덮이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다 그런 분이 잘 없죠. 다 짧아졌지. 이발 없기뿐만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 다 그래. 다 어려워요 지금.
5: 뭐 비결이 뭐 있습니까? 봉사하고 서로 어르신들 뭐 좋은 거 아닙니까? 서로 세발하는 거 있어. 머리까지 세발.
6: 네, 머리 터는 거예요.
1: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오신다고 하는 거 보면 네. 그만큼 이발 가격이 저렴한가 봐요.
2: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발은요. 이발 비용은 6,000원입니다.
1: 오호호.
2: 그리고 또 염색도 많이 하시는데 염색 가격은 6,000원이에요. 아~ 똑같이. 그러면은 아니 이발도 하고 염색도 한다. 그럼 얼마겠어요?
1: 12,000원.
2: 네. 와. 딩동댕 맞습니다. 12,000원이면은 우리 어르신들 아주 완벽하게 헤어스타일 완성할 수 있습니다.
1: 저렴하네요.
2: 네, 정말 저렴하죠. 그러니까 이것 외에 다른 곳은 그럼 이발 비용 얼마인지 제가 궁금해서 알아봤는데요. 예,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입니다. 12월 기준으로 서울의 성인 평균 이 커트 비용 남성은 13,000원대예요. 여성은 23,7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고가 미용실에서는 뭐 커트 비용 뭐 5만 원까지 하는 것도 있고요. 염색은 뭐 아유 이건 너무나 비싸죠. 30만 원, 뭐
1: 아,
2: 10만
1: 맞아요.
2: 원도 넘고요. 이에 비교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낙원동 이발소에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어르신들의 부담 없이 찾고 계시고요. 가격은 이렇게 저렴하니까 아예 그럼 뭐 기술은 별로 뭐 좋지 않겠지라고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1: 아니에요.
2: 결코 내 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발사분들의 보통 이 경력이 20년, 40년 이상 된 아주 베테랑들입니다. 뭐 드라이와 빗으로 머리 모양을 아주 세심하게 다듬어 주시고요. 또 여기에 또 몇십 년 찾아온 단골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은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1: 오.
2: 그래서 이 손님 취향에 맞게 아주 맞춤 이발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약 없이 바로 가셔서 이발하실 수가 있고요. 또 뭐 가격 부담이 적기 때문에 앞서 이발사분 얘기 들으셨죠. 뭐 제주도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이 경기도 강원도 등등 아주 전국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다시 낙원동 이발소로 가보시죠.
7: 기분이 좋죠. 여기서 이발하면 여기는 딴 데서 이발하면 비싸게 먹고 다 똑같아요. 잘 안

0: 괜히 오래들 했기 때문에 이 말들을. 여전 종로, 지금 종로는 비슷, 여기는 변함이 별로 없고 다 비슷해요.
1: 빠르고 원스톱이 원스톱. 마찬가지, 누구나 마찬가지 목욕 하나, 머리 하나 상쾌한 기분이지. 아, 우리 어렸을 때 생각나지. 한 50년, 60년 전에. 여기는 훌륭한 장소지 뭐. 40년 전 종로는 아는데 그때하고 별 차이가 없지 지금 이제. 별 차이가 없어요 이 뒷골목은. 그렇다고 여기 이발 온 사람들이 꼭 싸서 온 게 아니고 이발하신 분들 여러 분이시니까 자기에 맞는 스타일에 맞게끔 빨리 또 시간적으로 빠르고 빨리 하고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보통 동네 이발관들이나 일반 이발관에 가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린 편이에요. 전략하고 이쪽에 오면은 이발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금방 앉아서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스타일, 내 스타일이 좋았지.
2: 고맙습니다. 사장님들.
3: 가격도 저렴한데 머리도 예쁘게 잘라주시니까 안 갈 이유가 없겠네요.
4: 그렇죠.
3: 여기 이 낙원동 이발소 골목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4: 네, 지난 1980년대부터 이발소 골목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이 넘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러면 이발을 안 하셨나? 라고 생각했는데 안 하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식 이발소가 아니라 바로 길거리에서 머리를 자르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의자에 앉아서 긴 가운을 두르시고요. 이발하셨던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1980년대요. 이렇게 낙원동 이발사분들은요.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신의 이발 기술로 어르신들의 머리를 손질해드리고요. 또 손님과 연세가 또 비슷하잖아요. 아. 그래서 서로 얼마나 더 할 얘기도 많으시겠어요.
3: 그렇겠네요.
4: 옛 추억도 나누고 있습니다. 낙원동 이발소 장인들은 그러니까 오로지 이발에만 아주 평생 전념해온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손님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 없이요. 아주 그 실력만 믿고 그러니까 찾아오고 있습니다. 실력도 최고고 인심도 최고입니다. 끝으로 이발사 김경호 씨 만나보시죠.
5: 한 50년 됐습니다. 변함이 많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기술도 좀 틀리고 손님들 대하는 것도 틀리고 모든 면에서 다 틀리죠. 그리고 또 여기 어른들은 100원, 500원 이제 따지고 오는 데나 봉사를 많이 해줍니다. 사실은 복지관 그런 데 가서 좀 해주고 어린애들 그런 데 가서 좀 해주고 잡으시면 좋죠. 뭐 내가 이렇게 기술 배워가지고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잡으시면 좀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이제 한 20년 임기 여기 와서 이발하고 안 오시니까 이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이제 좀 생각이 나고 그렇죠. 앉으면은 이 손님 아 어떻게 깎아야 되겠다. 또 스타일이 어떻다. 이런 거 이제 감이 잡으니까 손님한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아, 힘든 점 많았죠. 배고플 때도 있었고 또 선배들이 또 뭐 잘못한다고 또 뭐 남을 할 때도 있고 욕도 먹고 그런 적이 많았죠. 아 손님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깎아줄 때 만족하다 참 기분 좋다 할 때 그때가 제일 보람이 많죠. 힘 닿는 데까지 건강할 때까지 뭐 여기 오는 손님들 봉사도 좀 하고 또 딴 데가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4: 네, 응원합니다. 그 옛 추억과 정을 느끼고요. 또 저렴한 이발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곳은 뭐 카드 결제보다는요. 어르신들이 현금을 다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현금, 우리 어르신들 카드보다 뭐 현금이잖아요.
3: 익숙하죠.
4: 네. 그래서 계산대 서랍에는 아니, 1,000원짜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르신이 만원 내면은 이발비가 얼마예요? 6,000원이죠? 6,000원. 그럼 4,000원도 거슬려 두잖아요. 네. 그래서 1,000원짜리 지폐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발소 안에는 어르신 전용 화장실 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발하지 않으시더라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화장실이 또 급할 때 편히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가게 출입문에는 생수가 있고요. 또 그 안에 이렇게 안내문이 붙어 있어요. 약은 제 시간에 드세요. 이렇게 이 약은 제 시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수와 같이 드시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 맞춤형 안내문도 참 붙어 있는 아주 정겨운 곳입니다. 정말 궁금하시죠? 그럼 이번 주에 낙원동 이발소 골목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3: 네, 구경이라도 가보고 싶네요.
4: 네.
3: 박지연 리포터 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3: 플라워의 엔들레스 듣고 올게요.

0: 새로운 남북 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모르면 손해볼 수 있는 생활 법률 상식에 관한 경제와 법 순서인데요. 라임 세무회계 홍성환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2: 오늘은 그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문의를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다운 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의 물건들을 거래할 때 그 거래가액을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추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사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행위입니다. 불법 행위임에도 다운 거래 계약을 체결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실제 매매가액의 5%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5억짜리 주택에 대한 다운 거래 계약이 적발된다고 한다면 5억의 10%인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이런 다운 거래가 불법이고 적발될 경우에 과태료까지 부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굳이 다운 거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2: 네, 주택의 거래 대금 가액이 낮게 신고되다 보니 매도자, 그러니까 주택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다면 그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되고요. 매수자 입장, 그러니까 주택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할 때 필요한 취득세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어서 세금 측면에서 양도자와 양수자 측 모두 원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다운 거래라는 불법적인 형태를 통해 줄어들게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불법임에도 다운 거래를 행하는 유인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 구조는 양도차익, 그러니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클수록 세금이 높게 부과가 되는데요. 불법적인 다운 거래를 통해 겉보기에 양도가액을 줄이니 양도차익이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매수자 입장에서의 취득세 역시 지급한 금액, 그러니까 매수 금액의 세율을 곱하다 보니 불법적인 다운 거래를 통해 매수 금액을 낮추어서 거래를 한다면 취득세를 적게 납부하는 그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특히 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이 굉장히 높게 적용이 되는데요.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분양권을 매도하면 77%의 양도소득세율이, 1년이 지나서 매도하면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매 거래가액을 낮추면 세금이 크게 낮게 산출이 됩니다. 만약 분양권으로 1억 원의 이득,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매도를 한다면 1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7,7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그 외의 기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6,6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국가에 납부해야 하지만 거래가액에서 1억 원을 낮추어서 내가 이득 본 부분이 없는 것처럼 신고하게 되면 내가 이득 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다운 거래 계약에 의해 양도세 신고를 하면 납부세액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운 거래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절대 이행해서는 안 되겠고요. 세금의 측면을 고려했을 때도 실제로 이득을 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하고, 부동산 시장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다운 거래 금액이 신고되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할 여지도 있게 됩니다. 시무를 진행하다 보면 공인중개사의 추천으로 다운 거래 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님 입장에서는 거래가 발생해야 수익이 발생하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매도와 매수를 망설이는 분들한테 다운 거래 계약을 통해서 그런 세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잘못 권유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선량한 공인중개사분들은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만약 다운 거래를 권유하는 공인중개사를 만났다고 하셔도 절대로 이러한 다운 거래를 체결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추천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추천한 공인중개사는 물론 이를 이행하시는 분들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까 다음 거래는 절대 행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이런 다운 거래는 어떤 식으로 적발이 되나요?
2: 네, 건물, 주택, 입주권, 분양권 등의 부동산 관련 자산을 매매할 때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따른 법률에 따라 그 거래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매수 또는 매도한 자산이 그 주변 지역에 신고된 가액보다 지나치게 저가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이상거래 소견이 발생하게 되고 한국부동산원 혹은 지자체 단계에서 소명 요청 및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다운 거래가 적발이 된다면 이러한 조사, 소명 단계에서 적발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발된 다운 거래 신고 위반 내용은 국세청에 보고되게 됩니다. 내가 적법한 절차로 거래를 하려 하는데

0: 납세자 개개인이 급매를 통해서 낮은 가액으로라도 처분을 하여야만 한다는 사정을 알지는 못하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불법적인 다운 거래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법하게 거래를 했다면 지자체와 부동산원의 소명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협조가 부족하다고 지자체와 부동산원이 판단하여 조사가 개시된다고 하셔도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법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급매로 부동산을 주변 시세보다 저가로 처분하신 분들한테는 부동산 거래 소명 요청이 꽤나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1: 그런데 다운 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가산세도 물어야 하죠?
0: 네, 그렇습니다. 적발 시 발생되는 과태료보다도 훨씬 더 큰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도 다운 거래는 절대 행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원래 금액대로 거래했다면 신고 납부했어야 할 세금이 다운 거래에 의해 낮게 신고 납부되었다면 세금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할 텐데요. 과소신고 가산세의 경우 10%가 부과되는 경우와 40%가 부과되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적인 무지, 착오 등에 의해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10%이지만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해서 국가를 속이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무려 40%에 달하게 됩니다. 다운 거래 신고는 국가를 속이는 적극적인 행위에 부정행위로 보아 10% 가산세율이 아닌 40% 가산세율의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원래 납부했어야 하는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 명목으로 발생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부과되게 되는데요. 현행법상 하루당 10만 분의 22,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1년당 약 8%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만약 다운 거래 계약을 통해 납부했어야 되는 세금을 내지 않고 5천만 원의 세금을 적게 신고 납부하신 분을 예로 들면 다운 거래 적발 시 원래 부과했어야 하는

0: 5천만 원의 세금에 40%에 해당하는 2천만 원의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며 본세 5천만 원, 과소신고 가산세 2천만 원의 합인 총 7천만 원의 세금에 대해서 납부 시점까지의 이자 명목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어 부과됩니다. 거래일로부터 1년째에 적발되어 세금이 고지되는 경우에는 7천만 원의 8%인 560만 원이 추가로 부과되게 됩니다. 처음 신고 시 적법하게 신고했더라면 5천만 원의 본세만 납부하면 되었지만 다운 거래로 5천만 원의 세금을 탈세하려다가 본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총 7,56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발생하는 가산세 그리고 과태료 문제에 더해서 정말 큰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다운 거래로 취득한 자산의 향후 매도 시 주택 비과세, 농지 자경 감면 혜택 불가 문제입니다. 세법은 거주자의 주거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1주택자의 12억 양도가액 이하의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를 적용해 주고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세액 1억 원 감면 혜택을 주는데요. 이 두 가지 규정은 다운 거래를 통해 취득한 자산에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자산을 매도하시려는 분들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다운 거래를 해서는 안 되시고요. 자산을 취득하시려는 분들은 취득세와 관련된 가산세뿐만 아니라 향후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에 양도세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다운 거래로 취득한 주택은 향후에 주택 비과세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2000년대쯤에는 다운 거래가 관행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 주택 양도 비과세는 모두 안 되는 건가요?
0: 네, 과거에는 취득세가 신고하는 가액대로 과세가 되었기 때문에 실 거래가액보다 낮추어서 거래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그러한 관행이 용인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법은 사실 2006년부터 시행이 되었고 그에 맞춰서 다운 거래로 취득한 자산은 비과세 불가능하다는 법도 2011년이 되어서야 개정되었는데요. 따라서 2011년 이전에 다운 거래로 취득하셨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비과세는 적용 가능하십니다. 과거에 다운 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분 중에 양도를 계획하시는 분들께서는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정확하게는 2011년 7월 1일 이전에 다운 거래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자산을 취득하신 분들은 그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에 비과세 적용 배제를 받지는 않으십니다. 다운 거래는 사실 명백히 이득보다는 잃을 것이 많은 거래입니다. 우리가 절세와 탈세의 차이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고 가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절세라는 것은 합법적인 세법상 테두리 내에서 여러 가지 행동 가능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최대한 적게 세금을 내는 행동을 수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탈세는 말 그대로 위법행위 그리고 국가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다운 거래를 통한 세금을 줄이는 것은 절세가 아닌 탈세, 즉 위법행위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르면 손해볼 수 있는 생활법률 상식에 관한 경제와 법, 라임 세무회계의 홍성환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에메랄드 캐슬이 부르는 발걸음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아동문학의 대표 작가인 이금희 작가가 아동문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안데르센상 최종 후보에 올랐는데 아쉽게도 수상이 불발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이런 소감을 밝혔어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작가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 결과와 관계없이 이미 큰 보상을 받았다. 네, 작가는 평소 작품 활동에 가장 큰 영감을 주는 존재로 이제는 서른을 훌쩍 넘긴 아들과 딸을 꼽아왔는데요. 자식은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게 하고 성장시키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자, 가정의 달 5월에는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가족들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표현 많이 전하셨으면 좋겠네요. 한스밴드의 노래입니다. 오락실.

오늘은 소설가 이태준 선생의 물이란 제목의 수필을 소개합니다. 나는 물을 보고 있다. 흙 속에서 스며나와 흙 위로 흐르는 물. 그러나 흙물이 아니요. 맑은 요리그릇에 담긴 듯 진공 같은 물. 그런 물이 풀잎을 스치며 조각돌에 잔물결을 일으키며 푸른 하늘 아래 즐겁게 노래하며 흘러가고 있다. 물은 아름답다. 흐르는 모양, 흐르는 소리도 아름답거니와 생각해보면 물의 맑은 덕은 남의 더러움을 씻어줄지언정 남을 더럽힐 줄 모르는 어진 덕을 지내고 있는 것이다. 물을 대할 때 얼마나 마음을 맑게 할 수 있고 물을 가까이 할 때 얼마나 몸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것인가. 물을 보면 즐겁기도 하다. 물에게는 언제든지 커다란 즐거움이 있다. 여우를 만나 노래할 수 있는 것만이 즐거움은 아니다. 산과 산으로 가로막혀도 덤비는 일 없이 고요한 그대로 고이고 고이다가 마침내 넘쳐 흘러가는 그 말없는 낙관. 얼마나 큰 즐거움인가. 독에 퍼넣으면 독 속에서, 땅속 좁은 철관에 몰아넣으면 또 몰아넣는 그대로 능히 참고 스스로 편안해한다. 물은 성스럽다. 무심히 흐르되 수많은 생명이 그 품에 살고 논과 밭, 과수원이 이 무심한 물로 인해 윤택해진다. 물의 덕을 입지 않은 생물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물, 기쁜 물, 고마운 물. 지혜로운 노자는 일찍이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하여 상선 약수라 하였다. 성미경의 노래입니다. 물 한 개.

네,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가장 가혹했던 시련기였지요. 우리 가요사를 돌아보면 모진 시대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노랫말이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작사가로 조명암, 이부풍, 고려성, 반야월, 유호, 손노원, 한산도, 정두수 선생 등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오늘 가요인물열전에서 만나볼 주인공도 그런 작가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굳세어라 금순아, 감격시대의 노랫말을 쓴 작사가 강사랑 선생의 음악 인생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강사랑 선생은 1911년 전라남도 여수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명은 강대은, 광복 이전에는 강혜인이란 필명을 썼고 이후 강사랑이란 이름으로 활동하셨지요. 가정환경이나 학력에 대한 기록이 구체적으로 남아있지 않지만 항구도시인 여수에서 자라며 느낀 바다, 이별, 망향의 정서가 훗날 선생의 노랫말에 스며들었을 거라고 짐작해봅니다. 청년 시절에는 전남 여수의 사카의 좌란 극장에서 작가로 활동했는데 마침 순회 공연을 왔던 작곡가 박시춘, 이봉룡 선생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됩니다. 훗날 박시춘 선생은 강사랑 형을 여수에서 처음 만나 줄곧 어울려 지냈다고 회고하기도 했지요. 이 만남은 이후 한국 가요사를 뒤흔든 평생의 동반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강사랑 선생의 작품들 몇 곡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송민도의 서귀포 사랑 준비했고요. 이어서 김정구의 뒤져본 사진첩, 이미자의 동백꽃 순정, 그리고 손인호의 사랑 찾아 700리.

네, 가요인물열전 오늘은 격동의 시대를 위로했던 작사가 강사랑 선생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의 노랫말을 쓴 노래들 네 곡 들어보셨지요? 송민도의 서귀포 사랑, 김정구의 뒤져본 사진첩, 이미자의 동백꽃 순정,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사랑 찾아 700리, 손인호의 노래였습니다. 강사랑 선생의 음악 인생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작곡가 박시춘 선생이었지요. 언론인 생활을 하면서 친화력과 넓은 인맥을 자랑했던 강사랑 선생은 가요계에서도 마당발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박시춘 선생과는 워낙 친해서 매니저 역할까지 자처하며 함께 곡 작업을 했습니다. 두 분이 합을 맞춰 탄생시킨 노래들 감격시대, 서귀포사랑, 아리랑목동, 사랑찾아 700리 등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노래지요. 그리고 강사랑 선생과 각별했던 또 한 명의 인물이 바로 가요 황제 남인수 선생이었습니다. 남인수 선생의 본명은 강문수인데 훌륭한 제작자이기도 했던 강사랑 선생은 진주 출신의 무명 청년 강문수의 재능을 알아보고 오케 레코드사에 추천을 했고 남인수라는 예명을 직접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1936년 가을에는 청진에서 순회 공연 중이던 박시춘 선생에게 연락해 같은 레코드사에 합류시켰고 이렇게 뭉친 세 사람이 탄생시킨 명곡이 바로 감격시대였지요. 강사랑 작사, 박시춘 작곡, 남인수 노래. 이 곡은 겉으로는 청춘의 희망을 노래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에 억눌려 있던 우리 국민들에게는 조국 해방의 날을 향한 벅찬 희망의 찬가로 들렸을 겁니다. 이 노래를 발표하면서 강사랑 선생은 작사가로서의 명성을 널리 알리게 됐지요. 자, 그럼 그 노래와 함께

선생의 다른 작품들 더 만나보겠습니다. 남인수의 감격시대, 은방울자매의 아리랑목동, 위키리의 노래 인생유전, 그리고 백설이의 코스모스 순정, 네 곡입니다.

네, 노래 네 곡 들으셨는데요. 남인수의 감격시대, 은방울자매의 아리랑목동, 위키리의 인생유전, 그리고 코스모스 순정, 백설이의 노래였습니다. 가요임을 열전, 오늘은 작사가 강사랑 선생 이야기입니다. 선생은 시대의 아픔을 포착하는 예리한 시각을 가졌고, 명콤비였던 작곡가 박시춘 선생은 유랑극단 시절부터 다져진 순발력으로 가사에 가장 어울리는 멜로디를 재빠르게 뽑아냈습니다. 강사랑 선생이 가사의 뼈대를 잡으면 그 옆에서 박시춘 선생의 기타를 치며 즉석에서 악보를 완성해 나갔지요. 강사랑 선생의 최고의 걸작은 현인 선생이 부른 굳세어라 금순아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노래는 피난민들의 주제가였습니다. 노랫말 속에는 흥남부두, 일사후퇴, 국제시장, 영도다리 등 그 시대를 상징하는 지명과 상황들이 적나라하게 묘사돼 있지요. 배경은 부산이지만 사실 이 노래가 만들어진 곳은 대구였습니다. 1951년 여름, 대구에서 피란 생활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사랑, 박시춘, 가수 현인, 그리고 오리엔틀 레코드사 사장 이병주, 이렇게 네 사람이 대구 교동시장 안에 있는 허름한 냉면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시원한 냉면을 비우고 나서 밤새 쥐어짜도 나오지 않던 악상이 저절로 떠올랐고, 식당을 나오며 걸어가는 길에 작사 작곡이 순식간에 완성됐다고 전해집니다. 두 사람이 곡을 완성하자 현인 선생이 오후 내내 노래 연습을 했고요.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간, 대구 화전동에 있는 다방 안에서 군용 담요로 창문을 막고 방음 작업을 하고는 일사천리로 녹음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날 동틀 무렵에 우리 가요사의 위대한 걸작이 세상에 나오게 됐지요. 이후에도 작사가로 왕성하게 활동했던 강사랑 선생은 1962년 초대 대구 연예협회 지부장을 역임하면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도 기여한 바가 큽니다. 그리고 1985년 향년 7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은 작사가 강사랑 선생을 잠시 추억해봤습니다. 선생의 작품들 세 곡 더 준비했는데요. 현인의 굳세어라 금순아, 배호의 잃어버린 세월, 그리고 문주란의 꽃피는 심리포구.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94년 5월 3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은 테이프 노점상은 히트곡 족집게. 테이프 노점상들이 가요계 인기 판도를 좌우하는 거리의 디스크 자키로 각광받고 있다. 천여 개 안팎의 가요 테이프를 손수레에 가득 싣고 서울 중심과 곳곳에서 인기곡들을 틀어주는 테이프 노점상들이 히트곡 산실 노릇을 하고 있는 것. 이들은 TV나 라디오보다 수개월 내지 반년을 앞서 히트곡을 예측하는 가요통으로 알려져 있다. 노점상들이 길거리에서 틀어대는 가요를 유심히 듣다 보면 앞으로 유행할 노래가 어떤 곡인지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들의 히트곡 예측 방법은 특별할 게 없다. 하루에 서너 곡씩 쏟아져 나오는 신곡을 틀어놓고 그중 잘 팔리는 노래를 되풀이해 들려준다. 김건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철이와 미애의 너는 왜, 이무송의 사는 게 뭔지 등이 노점상들 사이에 먼저 유행됐던 대표적인 히트곡이다. 노래를 부른 가수 입장에서는 돈 한 푼 안 드리고 효과 만점에 홍보를 하는 셈이다. 네, 한때 길보드 차트라고 불리기도 했었지요. 당시에 시내 번화가를 걷다 보면은 손수레에 스피커를 달아놓고 최신 히트곡을 틀어주는 노점상들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재밌는 건 기사 내용처럼 이 노점상들의 귀가 웬만한 방송국 PD나 음악 평론가보다 더 정확할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요즘은 저작권 문제 등으로 볼 수 없게 됐지만 가끔 그 시절 풍경이 그립기도 합니다. 이무송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는 게 뭔지.

사는 게 뭔지 이무송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의 실록의 계절, 뭐 가정의 달, 멋진 수식어가 참 많지만요. 잔인한 달이라고 농담처럼 얘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챙겨야 할 기념일들이 많아서 그만큼 몸도 바쁘고 지갑도 얇아지니까 말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마음 써서 챙길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게 정말 축복 같은 일이겠지요.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조혜희의 나이도 어린데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 구마시로 도루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2024년 도쿄의 합계 특수 출생률 TFR은 0.96입니다. 상승 지향적 가치관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한 사고방식으로 여겨지지만 그 결과 개개인은 집세는 비싸고 경쟁은 치열한 휘황찬란한 도쿄라는 블랙홀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이라는 블랙홀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N4 세대라는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어딘가에는 상승지향적 가치관을 실현해낸 이들도 분명히 있겠지요. 하지만 자본주의적 경쟁구조 속에서 그런 이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오르지 못하고 좌절한 많은 젊은이들은 비용과 위험에 대한 의식에 사로잡혀 출산 정년기를 그대로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개인주의를 지나치게 내면화한 사람에게는 쉽게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본래 생물로서 살아온 우리 인간에게 분명한 상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저는 2025년에 방콕과 타이베이를 찾았습니다. 합계 특수 출생률이 현저히 낮은 대도시들은 공통적으로 안전하고 청결하며 급속한 근대화와 경제 발전을 이룬 동시에 세계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의 격차가 크고 새롭게 형성된 사회 규범과 여전히 구태의연한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 역시 비슷했지요. 그곳에서 저는 동아시아의 급속한 근대화가 낳은 결함과 저출생 문제 그리고 사회 규범의 변화와 맞물린 사고방식의 변화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떨칠 수 없었습니다. 2024년에는 본서의 연장선에 있는 책 인간은 어디까지 가축인가를 출판했지만 여전히 궁금하고 공부해야 할 주제는 넘쳐납니다. 본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친밀권과 공공권의 재구성이라는 책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책의 필자 중 한 명인 한국의 사회학자 장경섭이 지적한 동아시아의 상황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결코 같은 방식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동아시아가 직면한 위기는 우리 동아시아인 스스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부디 이 책이 동아시아 여러 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영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12월 29일 도쿄 우에노 공원 근처에서 구마시로 도루.
1: 자,

0: 오디오북
1: 머리말 건강, 청결, 질서, 정연함이 도리어 우리를 옥죄고 있다. 연배가 지긋한 분들의 회고에 따르면 1960년대는 그야말로 희망이 넘치는 시대였다고 한다. 세계 최초의 고속철도 도카이도 신칸센이 개통하고 도쿄올림픽에 이어 오사카 만국 박람회까지 개최된 이 시대는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기였다. 당시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일본이 그 시기 선진국으로서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에 일본이 낙원이었던 것은 아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거리는 더럽고 소란스러웠으며 일상적인 폭력과 위법 행위가 난무했다. 다툼, 체벌, 학대, 성차별, 몰상식과 같은 행동과 태도가 당연하다는 듯 버젓이 통용되던 시대이기도 했다. 2019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인 레이와

시대에 건강하고 청결하며 질서정연한 사회에 완벽하게 적응한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당시 사회는 차마 견디기 힘든 모습이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일본 사회는 매우 진보했다. 일본을 아름다운 나라라고 불렀던 아베 신조 총리의 말이 영 틀리지는 않았다. 1926년 12월 25일부터 1989년 1월 7일까지인 쇼와 시대에 비해 거리는 깨끗해졌고 악취나 오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와 맞닥뜨릴 일도 거의 없어졌다. 무례한 사람이나 법을 어기는 사람도 현저히 줄었다. 아베 신조 총리가 내세운 또 다른 슬로건, 1억 총활약 사회도 마찬가지다. 의료 및 복지 서비스가 구석구석까지 제공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자립해서 활약할 수 있는 사회, 고령자도 건강하게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사회. 이러한 측면에서도 지금 사회는 이전 세기에 비해 커다란 진보를 일으켰다. 그렇다면 이토록 발전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전 시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해졌을까? 혹은 도쿄올림픽 개최와 리니어 신칸센 개통에 자부심과 희망을 품고 더 나아가 미래를 내다보고 있을까?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회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그 대신 국가의 사회보장비는 계속 불어나 우리의 노후 자산을 위협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만들었다. 출생률은 계속 떨어지고 아이들이 뛰놀 공간은 좁아졌으며 공원에서는 마음 놓고 공놀이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제 아이들이 까불며 떠드는 소리에 눈살을 찌푸린다. 부모의 책임과 부담은 이전 시대에 비해 더할 나위 없이 무거워졌고 부모가 없어도 아이들은 자란다는 말은 사어가 된 지 오래다. 전에 없을 만큼 건강하고 청결하며 질서정연한 사회가 확립되었건만 그 건강, 청결, 질서정연함이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1990년대 이전 사람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던 일들에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로 인한 수치심과 죄책감, 열등감마저 품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각박해진 것은 아닐까? 건강하고 청결하며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실현시킨 동시에 그러한 질서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과 행동에는 미간을 찡그리고 냉담한 시선을 보내는 모습이 우리의 또 다른 얼굴이지 않을까? 이 책에는 쇼와 시대의 한 시골 마을에서 자란 정신과 의사가 과거의 시골과 현대의 도쿄를 오가며 발견한 변화 그리고 지금 사회의 자유와 부자유에 대한 논의가 담겨 있다. 아울러 급속한 근대화로 해소된 삶의 불편함과 반대로 새롭게 생겨난 불편함을 살펴봄으로써 레이와 시대, 즉 2010년대 이후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계략적으로 그려낸다. 1900년대 중후반의 당연함과 오늘날의 당연함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21세기와 19세기 그리고 17세기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 책에서는 현대를 이해하기 위한 참조항으로 과거의 당연함을 여러 차례 소개하는데 현대인에게는 생소한 내용일 수 있기에 독자들은 읽으면서 다소 어리둥절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당혹감 덕분에 과거와 현대의 차이가 더 명확해지고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자유와 부자유를 한층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책의 구성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선 1장에서는 현대 사회에 대한 나의 문제의식을 압축적으로 다룬다. 2장부터는 각 장마다 정신의료, 건강, 육아, 청결, 의사소통과 공간 설계를 주제로 한 발 더 들어간 논의를 펼친다. 2장부터 6장까지는 각기 독립적인 주제를 다루므로 관심 있는 부분부터 먼저 읽어도 무방하다. 다만 결말에 해당하는 7장은 꼭 마지막에 읽기를 당부하고 싶다. 한 사람의 정신과 의사가 시도하는 사회의 계략적 스케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0: 이 책 역시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논의에 그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날 일본에는 사회의 전체적인 변화를 통찰하고 그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문가가 드물다. 레이와 시대의 전문가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눈에 보이는 업적을 쌓는 데 집중해야 하므로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섣부른 견해를 밝히는 일이 조심스러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신과 의사이자 저술가로서 인간과 사회에 대해 꾸준히 써온 나는 한계가 있음을 알면서도 사회의 전체상을 계략적으로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그것이 살기 좋은 최적화된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좀처럼 행복해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제부터는 이 사회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한다.
1: すいません。あ、え、あの、 KBS オーディオブックはどこですか?
2: あ、あの、あ、최고의 클립.
1: 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
0: 아름다운 나라의 쾌적한 도시.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을 아름다운 나라라고 불렀다. 실제로 일본은 아름다운 나라다. 거리에는 아름답다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질서가 넘쳐 흐른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고 남에게 구걸하는 등 도덕적이지 못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동과 마주칠 일이 거의 없다. 그 중에서도 도쿄는 거대하고도 아름다운 도시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맹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거리의 아름다움은 흐트러짐 없이 유지된다. 수십 년 전에 도쿄는 광화학 스모그에 뒤덮이고 수도에서는 하수구 냄새가 나던 도시였지만 지금은 초록빛이 넘실거린다. 쓰레기나 토사물, 쥐와 마주칠 일도 드물다. 불쾌함을 주는 것들이 싹 다 사라졌을 리 없는데 거의 모든 공간에서 기적처럼 청결함이 유지되고 있다. 선진국의 다른 도시와 비교해도 도쿄의 질서는 유독 두드러진다. 2019년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한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도시에서도 도쿄가 1위, 싱가포르가 2위, 오사카가 3위에 오르며 미국과 유럽의 대도시들을 크게 앞질렀다. 여기서 도쿄의 인구 규모와 밀도를 고려해 순위를 재조정하면 결과는 더욱 놀랍다. 근교 지역까지 포함해 이른바 도쿄 생활권에 속하는 인구는 세계 1위이며 인구 밀도도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다. 도쿄와 비슷하게 안전한 도시는 미국과 유럽에도 있지만 이 정도 인구 밀도를 유지하면서 같은 수준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도시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세계 여러 도시를 걷다 보면 그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파리나 로마의 시민들과 비교하면 도쿄 시민, 특히 주택가 사람들은 교통신호를 철저히 지킨다. 전철은 시간표대로 정차 위치에 정확히 맞춰 들어오고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도 좀처럼 보기 어렵다. 시부야역 앞 스크램블 교차로의 풍경은 도쿄 시민에게는 익숙할지 모르지만 외국인에게는 3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엇갈려 지나가는 모습은 실로 놀라운 광경으로 관광 명소가 되었을 정도다. 폭주족이나 소매치기와 만날 확률도 줄어들었다. 1999년 차량 진입을 막아서 보행자가 자유롭게 횡단할 수 있는 교차로에는 5,798명으로 집계됐던 노숙자 수가 2017년에는 695명까지 감소했다. 술에 취해 싸움을 벌이거나 새치기하는 행위도 요즘에는 보기 드물다. 인구 규모와 밀도까지 고려하면 현재의 도쿄가 이만큼이나 쾌적하고 안전하며 청결하고 도덕적이라는 게, 즉 도쿄의 남다른 질서 정연함에 우리는 좀 더 크게 놀라워해야 한다. 이러한 놀라움은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를 놓고 봐도 별반 다르지 않다. 안전, 청결, 질서정연함은 도쿄뿐 아니라 다른 대도시와 지방도시, 대부분의 교회 지역에서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쾌적함과 질서를 거꾸로 생각하면 도쿄라는 도시에서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이 도덕적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약속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 아닐까? 도쿄의 시민들은 보행자 통로에 우측 통행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반드시 이를 따르고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을 때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표시된 지침을 준수한다.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대 정신없는 만원 전철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다음 전철을 기다려주세요라는 안내방송을 충실히 따른다. 도쿄에는 인구만 많은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용객 수가 많은 터미널과 역도 밀집해 있어서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이동이 혼란스럽지 않고 교통질서가 잘 유지되는 이유는 거리가 사람들의 동선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을 뿐 아니라 표지판이나 신호의 지침을 따르고 예절을 지키는 시민의 비율이 많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이러한 도쿄의 교통질서에서 벗어나 살기란 쉽지 않다. 출퇴근 시간대에 사람들의 흐름과 역행에서 걷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렵지만 사회적, 심리적인 곤란함도 분명히 존재한다. 즉, 예절을 지키고 질서를 따르는 것이 당연한 도쿄에서는 이 당연함에서 벗어나는 행동이 금세 눈에 띄는 일이다. 도쿄라는 공간 속 사람은 심적으로도 질서를 거스르기 어렵거니와 애초에 이 질서 밖의 세상을 의식하기조차 쉽지 않다. 청결함과 아름다움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도쿄의 사람들은 대부분 겉모습이 단정하고 예의 바르며 도덕적인 태도가 몸에 배어 있다. 한적한 주택가나 고층 아파트 주변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바꿔 말하면 그런 곳에 산다면 반드시 단정한 겉모습과 예의 바른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쓰레기 하나 없는 쾌적한 거리는 그렇지 않은 것들을 눈에 띄게 만든다. 조용하고 깨끗한 거리는 시끄럽게 떠들거나 악취를 풍기는 이들을 도드라지게 한다. 결국 그 거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어색함과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도쿄의 질서와 아름다움은 이 환경에 완벽히 적응한 이들에게는 아무런 불편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쾌적한 삶을 제공한다. 그에 익숙한 사람들일수록 이 질서가 때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자유를 빼앗아갈 수 있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세상에는 마지못해 있는 힘껏 무리해 가며 예절을 지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조용하게 행동하며 늘 예의를 차리는 일에 서투른 자신을 애써 감추며 사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혹은 평소에는 도쿄의 질서와 아름다움 속에 융화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경제적 또는 심리적 어려움에 봉착하여 더 이상 깔끔한 옷차림과 품위 있는 태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거리의 풍경에서 동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여러분은 지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구마시로 도루의 책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을 들으셨습니다. 능숙하고 결함 없는 인간만을 허용하는 엄격한 사회를 비평한 책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 지금까지 성우 이규석이었습니다.

0: 엄마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상처를 돌보지 않고 살면 아주 나쁜 흉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 흉터가 자기만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못 살게 굴어요. 저는 엄마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1: 서희는 종이에 꾹꾹 눌러 적듯 말을 이어나갔다. 이 상처를 어떤 것으로 만들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고. 상처가 걸림돌처럼 느껴지겠지만 결국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상처 입은 채로도 잘 살고 싶다고. 힘껏 주변을 돌보고 아플 땐 함께 울고 이런 상처가 나쁜 흉으로 퍼지지 않게 하고 싶다고. 단단하게만 보이던 서인이 사실은 뿌리가 잘린 느낌이라고 속삭이듯 말했다. 온전히 혼자인 것 같아 무섭다고 털어놓았다. 그렇지만 새 뿌리를 이제부터 자기의 힘으로 내리겠다고 다짐하듯 말했다. 매일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잠을 충분히 자면서 지켜야 할 건 일상이라고 함께해 나가자고 내 눈을 보며 청했다. 겨우사리의 꽃말은 강한 인내심. 겨울에도 살아간다고 해서 겨우살이라는 설이 있는 이 식물은 참나무, 팽나무, 자작나무 등의 기생에 산다. 스스로 광합성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생하는 숙주식물에서 물과 양분을 얻는 것이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둘은 거의 하나의 몸이 되기도 한다. 서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언젠가 교양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을 떠올렸다. 기꺼이 자신의 에너지를 내어주겠다는 서인. 어둠 속에서도 꿋꿋하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힘센 서인. 넘어진 채로 멈춘 나를 뒤에 두고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서인.
0: 나도 언니한테 기대려고 이러는 거니까 손 놓지 말고요.
1: 나는 다디단 마카롱과 쓰디쓴 커피를 한 입씩 번갈아 먹었다. 달콤한 맛 뒤에 쓴맛, 쓴맛 뒤에 달콤한 맛, 쓰고 달콤한 달콤 쌉싸래한 맛. 느리게 느리게 마카롱을 먹으며 문득 깨달았다. 쓴맛 사이에 풍기는 고소한 맛이 있다는 것. 달콤한 맛틈에 느껴지는 짠맛이 있다는 것. 이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올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믿나? 믿는 것 같다.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얼마 가지 못하고 사라질 믿음일지라도 지금은 품에 안아보았다. 이것이 내 안에도 있다고. 쉽게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나는 감히 다짐했다.

0: 서인.
1: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바인이 아닌데도 바인에게 짜증을 내고 말았다. 짜증을 냈다는 사실에 또 짜증이 나서
0: 미안,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자
1: 하고 바인의 전화를 끊어버렸다.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자퇴를 할 수 있다는 학교 측 이야기를 바인을 통해 들은 뒤였다. 다른 방법이 없다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자퇴의 이유가 보호자인 학생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니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는 말을 하고 나던 학교는 이런 순간에는 학생을 어린애 취급했다. 17살에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나라에서, 만 18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사회에서, 학교에서의 학업을 중단하는 선택을 하려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좀처럼 납득되지 않았다. 바인은 말했다.
0: 일단 너랑 선생님이 한번 만나면 좋을 것 같아. 생각해봐.
1: 새 학기가 되었고 바인은 나 없이 학교 생활을 이어나갔다. 때로 투덜거리고 때로 의기소침해했지만 꽤 씩씩하게 해나가는 것 같았다. 학교로 돌아가지 않은 나에게 그 모습은 안심되면서도 약간의 거리감을 느끼게 했다.
0: 조금 떨어져서 그래도 나란히 걷고 있는 거야.
1: 나를 스스로 다독이며 그럴수록 나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자퇴 절차를 서둘러 알아본 이유다. 그런데 보호자라니. 선생이, 학교가, 보호자가, 세상이 지긋지긋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싸우듯이 공부를 이어나갔다. 일단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동안 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가 왔었다. 학교에는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일단은 아파서 얼마간 결석을 해야겠다고 학교에 전했다는 이야기였다. 할머니는 엄마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가끔 걸려오는 엄마의 전화를 끝까지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터였다.
0: 할머니가 고생이 많아. 나랑 엄마 사이에서.
1: 차마 하지 못한 말들을 삼키고 할머니와의 전화를 끊으면 나는 더욱 공부에 집중했다. 그러면 빈틈으로 빠져나간 것들이 차오르는 기분이 들었다.

0: 좀처럼 풀리지 않던 수학 문제의 정답이 번쩍 떠올랐다. 부지런히 손을 놀려 계산을 하고 정답을 확인하자 정수리로 열기가 쑥 빠져나갔다. 웅크렸던 허리를 쭉 펴고 시계를 보았다. 어느덧 새벽 1시를 지나고 있었다. 숨을 내쉬며 속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잔뜩 구겨져 있던 마음의 주름이 미세하게 펴지는 게 느껴졌다. 낮에는 식탁이 되었다가 밤에는 책상이 되는 이 자리를 작고 동그란 식탁 조명이 지켜주고 있었다. 그 조명 아래서 수학을 푸는 시간만큼은 내 어깨를 누르는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다. 오늘의 귀한 시간이 끝났다. 나는 고개를 돌려 겨우 몇 걸음 떨어진 자리에 놓인 침대에서 자고 있는 지훈 언니를 보았다. 언니는 좋지 않은 꿈을 꾸는지 조금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언니가 깨지 않도록 문제집과 노트를 조심히 덮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까치발로 TV 앞에가 개어둔 이불을 조심히 펴고 잠자리를 만들 때까지 언니는 깨지 않았다. 늦도록 성실하게 불을 비추던 조명을 마저 끄고 내가 자리에 누웠을 때에야 언니가 조금 몸을 뒤척였다. 불은 껐지만 방은 어둡지 않았다. 창을 통해 가로등 불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눈을 감아도 빛이 여전해서 때때로 새벽이 오고 가로등이 꺼질 때까지 잠들지 못했다. 그런 밤은 묵직하게 흘렀다. 아무리 잠이 안 와도 시간을 확인하거나 휴대폰을 보지 말고 잠을 청하라는 조언을 어디선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하염없이 이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며 누워있을 뿐이었다. 애쓰고 있다. 애를 쓰며 지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쉽게 잠들지 못할 터였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걸려온 전화를 받는 순간 그럴 것을 예감했다. 전화기에서는 낯선 목소리의 여자가 자신을 나의 담임 선생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그는 서울에 나를 만나러 오고 싶다고 말했다.
1: 이 번호로 언제든 연락 줘요. 시간은 내가 맞출게요.
0: 그런 말을 듣는 내내 나는 입술이 붙어버린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2: 이 공손한 사람이 바인이 말한 사람이구나.
0: 알았지만 나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원하는 것은 자퇴뿐이다. 그것을 위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나의 보호자, 그러니까 엄마는 절대로 내가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었다. 전화를 걸어온 이 사람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방법은 없었다. 만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그 사람의 연락처를 저장했다. 이름을 묻지 않은 것을 깨닫고 뒤늦게 후회하면서 담임이라고 적을 때 등 뒤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다.
2: 어제보다 따뜻해졌나?
0: 나는 바람의 얼굴을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집을 향해 걸어갔다. 집에 도착하니 늦잠을 자고 막 일어난 지훈 언니가 씻고 있었다. 그동안 나는 간단한 식사를 차렸다. 냉동실에 얼려둔 밥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어제 먹다 남은 된장찌개를 가스레인지에 끓였다. 세 칸 나눔 접시에 바인의 엄마가 보내준 건새우 마늘종볶음과 매실장아찌, 배추김치를 담고 언니를 기다렸다. 달걀이라도 부칠 걸 그랬나 싶지만 귀찮은 마음이 들어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둘둘 말고 욕실에서 나오는 언니에게 물었다.
3: 김 꺼낼까요?
4: 아니야. 이것도 많아.
0: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언니는 밥을 절반은 남겼고 나는 내 몫을 끝까지 먹었다. 밥을 차린 사람은 설거지 면제. 이것이 지윤 언니의 주장이라 언니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나는 좁은 집 구석구석 청소기를 돌렸다. 문득 우리 생활이 잘 굴러가는 자전거 같다고 생각했다. 조금 흥얼거리기까지 했다.
2: 날이 따뜻해졌어요. 오늘은 조금 더 나가봐요.
4: 응.
0: 하고 언니와 길게 산책했다. 지윤 언니의 볼에 장밋빛이 돌아서 좋았다. 오후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저녁 시간 역시 차분하게 흘렀다. 그래놀라에 요구르트를 뿌려먹는 것으로 식사를 해결했고 잠깐 TV를 켰지만 보고 싶지 않은 것들만 나와서 금세 껐다. 내가 식탁에 문제집을 펴고 자리를 잡자 언니는 잠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더니 침대에 가서 누웠다. 누워서도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틀린 문제들을 다시 점검하고 오늘치 암기 영단어를 외우고 뻐근한 허리를 쭉 펴면서 보니 언니는 어느새 잠들어 있었다. 규칙적인 언니의 숨소리를 들으며 문제를 풀고 있자니 이대로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사한 하루였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틈틈이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5: 언제든 연락줘요.
0: 나는 그게 언제가 될지 확신하지 못한 채 다시 수학 문제 속으로 도망쳤다.

0: 지윤.
1: 예은의 목소리는 젖은 휴지처럼 축축하고 무거웠다. 기억 속 예은은 심지가 박힌 단단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던 사람이었다. 나는 이 변화를 감지하는 게 싫다고 생각했다. 역시 괜히 받았다. 전화기 너머에서 예은은 내가 휴학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연락한 거라고 했다. 몇 번 수신 거부를 했지만 자꾸 걸려오는 바람에 결국 받고만 통하였다. 후회는 계속됐다. 예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학교, 동기들, 남자애들, 그리고 사진으로 순식간에 생각이 달려갔기 때문이다.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그 일이 마치 어제 일어난 것 같았다.
0: 예은은 예은일 뿐이야.
1: 이해는 다른 누구도 아니다. 나는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예은이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3: 소설 극장 신현선 장편 소설 구름이 겹치면 핀드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오은수 주예진 1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7일 새벽 4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우리나라 부근 해상의 기상개황입니다. 오늘 북쪽을 지나는 기압고대영을 받겠습니다. 전 해상 대체로 흐리겠고 서해 중부 해상과 동해 중부 해상에서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 남부 해상, 남해상, 제주도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특히 섬 지역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해상별로 자세한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오전 남내지 남서풍, 오후 서내지 북서풍 4에서 9m로 불겠습니다. 그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5m, 오후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먼바다. 오전 남서내지 서풍, 오후 서내지 북서풍 5에서 11m로 불겠고 그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2m, 오후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오전 남서내지 서풍, 오후 서내지 북서풍 5에서 9m로 불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m, 오후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 오전 남서내지 서풍 6에서 9m, 오후 서내지 북서풍 8에서 12m로 불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m, 오후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 오전 남서내지 서풍 6에서 9m로, 오후 서내지 북서풍 8에서 12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m, 오후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앞바다. 오전 남내지 남서풍 4에서 7m, 오후 서내지 북서풍 5에서 8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오전 남내지 남서풍, 오후 남서내지 서풍 5에서 8m로 불겠고 구름 많다가 흐려지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오전 남내지 남서풍, 오후 서내지 북서풍 6에서 9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 오전 남내지 남서풍, 오후 남서내지 서풍 5에서 8m로 불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 오전 남내지 남서풍, 오후 남서내지 서풍 6에서 10m로 불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안쪽 먼바다 0.5 내지 1m, 바깥 먼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남서내지 서풍 3에서 6m로 불겠고 오전 구름 많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오후 남서내지 서풍, 바깥 먼바다 오전 동내지 남동풍, 오후 남내지 남서풍 4에서 8m로 불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겠고 바깥 먼바다에서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 남서내지 서풍, 오후에는 남내지 남서풍 3에서 8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 남서내지 서풍 4에서 8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 남서내지 서풍 6에서 11m로 불겠고 맑은 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5m, 오후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오전 남내지 남서풍, 오후 서내지 북서풍 6에서 10m로 불겠고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 남서 내지에서 풍 6에서 12m로 물겠고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해상. 오전 남서 내지에서 풍 오후 서내지 북서풍 4에서 11m로 물겠습니다. 흐리겠고 오전에 가끔 비가 내리고 오후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 내지 1m, 먼바다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 오전 남서 내지에서 풍 오후 북내지 북동풍 6에서 12m로 물겠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2에서 3m, 오후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대화태. 오전 남서 내지 서풍 오후 동내지 남동풍 6에서 13m로 물겠고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남서 내지 서풍 6에서 14m로 물겠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3m, 오후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오전 남내지 남서풍, 오후 남서 내지 서풍 7에서 11m로 물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교슈 서해. 오전 남동내지 남풍, 오후 남내지 남서풍 7에서 11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교슈 남해. 오전 남동 내지 남풍, 오후 남 내지 남서풍 7에서 11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3시 현재 각 지방의 일기 실황입니다. 먼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버로프스크 서풍 3m, 1500헥토파스칼 5도, 넷지에 북서 1m, 1700헥토파스칼 8.2도, 블라디보스톡 북풍 6m, 1800헥토파스칼 9.8도, 북한 지역입니다. 선봉 북서 3m, 1900헥토파스칼 15.2도, 김청진 바람없고 1900헥토파스칼 13.7도, 김책 바람없고 1600헥토파스칼 15도, 신이주 북서 1m, 비 1011헥토파스칼 13.1도, 원산 바람없고 1900헥토파스칼 18.6도, 평양 남동 1m, 1013헥토파스칼 15.3도, 해주 남동 2m, 1013헥토파스칼 13.7도,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속초 남서 2m, 1900헥토파스칼 20.5도, 백령도 남동 2m, 1100헥토파스칼 13.8도, 강릉 남서 2m, 1100헥토파스칼 20.4도, 동해 남서 2m, 1011헥토파스칼 17.4도, 서울

11.1도, 부산 북서 6m, 1014헥토파스칼 16.5도, 통영 남서 1m, 1014헥토파스칼 13.3도, 목포 남동 3m, 1014헥토파스칼 14도, 여수 바람어구 1015헥토파스칼 13.7도, 제주 남풍 1m, 1013헥토파스칼 13.6도, 서귀포 북풍 2m, 1014헥토파스칼 16.8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와카나이 남서 7m, 옅은 안개, 1007헥토파스칼 10.1도. 삿포로 남동 4m, 1010헥토파스칼 13.2도. 내무로 남동 3m, 1011헥토파스칼 6.3도. 아오모리 남동 2m, 1014헥토파스칼 11.5도. 와지마 남서 4m, 1015헥토파스칼 12.7도. 센다이 북서 3m, 1015헥토파스칼 14도. 도쿄 남동 1m, 비 끝남, 1016헥토파스칼 17.2도. 하치조 섬 남서 3m, 약한 비 계속, 1016헥토파스칼 19.8도. 사이고 서풍 1m, 1015헥토파스칼 12도. 마쓰에 동풍 1m, 1015헥토파스칼 12.8도. 오사카 북풍 1m, 1016헥토파스칼 16.4도. 후쿠오카 남동 1m, 1015헥토파스칼 17.2도. 이시가카 섬 동풍 4m, 1012헥토파스칼 24.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KBS 기상통보 전금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예정된 중국 방문 전에 이란과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PBS 뉴스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합의가 임박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합의한 내용도 일부 공개했는데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내용이 합의의 일부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미국으로 보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의 제안을 아직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 ISNA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란은 미국의 계획과 제안을 여전히 검토 중이며 이란의 입장을 종합한 후 파키스탄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SNA 통신은 미국 언론 매체가 검토 중인 합의안의 일부 내용을 보도했는데 해당 합의안에는 무리하고 비현실적인 제안들이 포함돼 있어 최근 우리 당국이 강력하게 거부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붙입니다. 국회는 오늘 낮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39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가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충남 공주 부여 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관위 회의에 앞서 당 윤리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정 전 부의장 복당을 승인할지를 심사합니다. 윤리위가 복당 허용으로 결론을 내면 공관위가 뒤이어 공천 문제를 심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 12회 1부는 오늘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지 3개월여 만입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모든 과정은 KBS 1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실적 부풀리기로 시장을 속인 상장사들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상장법인 한창과 더테크놀로지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인 한창은 철강제품 유통과정에서 연결수수료만 매출로 잡아야 하는데도 거래 총액을 매출로 잡아 회사의 덩치를 실제보다 훨씬 커 보이게 만들었으며 코스닥 등록사인 더테크놀로지 역시 잊지도 않은 가짜 매출을 만들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오늘 서울에서 외교 국방 당국 간 2+2 차관급 안보 대화를 개최한다고 일본 언론이 일본 외무성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일 외교 국방 당국 간 안전보장회의는 그간 국장급으로 열려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차관급으로 격상됐습니다. 한일 양국은 안보 대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나 중국의 군비 증강 등 동아시아 안보 환경 악화와 관련해 미국과 한일의 연계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지지통신은 관측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와 전북 서부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중부와 호남,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각경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나이 들수록 두려움을 갖게 되는 질환이 치매,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예방할 수 있을까?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멈출 수 있을까? 치매 검사를 받으면 조기 발견이 가능한 걸까? 건망증이 심해지는데 알츠하이머병을 의심해야 한다.

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또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데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의 하나인 모야모야병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365 써니힐의 두근두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부담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건망증이 좀 심해져도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지 걱정하는데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건 물론 주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두려움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강성훈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치매 대부분이 알츠하이머병이지 않나요?
1: 아,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치매는 사실 하나의 병 이름이 아니라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긴 상태, 즉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1: 쉽게 말씀드리자면 두통이나 어지럼증처럼 하나의 증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0: 네.
1: 그래서 이게 치매가 생기면 치매가 왜 생겼는지 원인이 되는 병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0: 네.
1: 그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알츠하이머병입니다.
0: 네.
1: 실제로 전체 치매 환자 10명 중에 6명 정도는 알츠하이머병 때문에 발생한다고 네.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이렇게 뭐 기억력,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증상이 참 부담이 되는 건데요. 나의 행동을 내가 모른다는 게 두렵잖아요. 노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 네, 맞습니다.
0: 네.
1: 많은 어르신들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0: 네.
1: 기억이 점점 흐려지고 내가 한 행동을 내가 잘 모르게 되는 상황 자체가 이제 굉장히 불안하고 무섭게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좀 보면 그 단순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보다도 혹시 이제 이게 점점 진행해서 나중에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걱정을 크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라는 것이 단순한 질병이라기보다는 환자분과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미리 알고 좀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심지어 알츠하이머병은 완치라는 말을 할 수 없지 않나요?
1: 아, 네,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알츠하이머병을 완전히 낫게 하는 이른바 완치는 아직 어렵습니다. 이 병은 이제 뇌가 서서히 작아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이제 진행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치료의 목표는 완전히 이런 병을 멈춘다기보다는 진행 속도를 늦추고 최대한 오랫동안 현재 상태를 이제 유지하는

0: 늦춘 치유들이 나오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그나마 훨씬 희망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능한 초기에 발견을 하고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것입니다.
1: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병을 완치할 순 없지만 이제 진행을 늦추고 또 최대한 오랫동안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목표라고 하셨는데 치료제가 있는 건가요?
0: 아, 네, 맞습니다. 그 완치는 아직까지 어렵지만 병의 진행 자체를 좀 늦추는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알츠하이머병 치료라고 해도 그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 증상을 잠시 이제 완화시켜주는 이른바 증상 개선 치료제 중심이었고요. 쉽게 말하자면 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먹는 치매약이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좀 치매 치료의 개념이 달라졌고요. 2024년 후반부터는 한국에서도 이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라는 것을 제거해서 병의 진행 속도 자체를 늦추는 치료제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예전에는 증상을 조금 덜 힘들게 해주는 치료였다면 이제는 병이 나빠진 속도 자체를 늦추는 치료까지 가능해진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치료가 모든 환자분들께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특히 병이 많이 진행한 상태보다는 증상이 비교적 경한 초기 단계에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이상하다 싶을 때 빨리 진단을 받고 치료가 가능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이 빨리 발견될수록 치료의 선택 폭도 넓어지고 진행을 늦출 가능성도 더 커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초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서 진행을 늦추는 것도 조기의 발견으로 초기 치료가 가능한 때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군요.
0: 아, 네. 이 부분은 사실 알츠하이머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이해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 생긴다고 해서 바로 치매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건망증처럼 가벼운 기억력 저하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인 10년 이상 전부터 뇌 안에서는 변화가 시작되고요. 가장 먼저 뇌 안에서 생기는 변화가 아밀로이드라는 원인 물질이 뇌에 쌓이게 되는 것이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뇌에 점점 손상을 주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뇌가 위축돼서 쉽게 말씀드리면 작아지고 뇌가 그 결과로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에 전 나온 이런 치료가 이런 아밀로이드를 제거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뇌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병이 더 나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것인데요. 반대로 진행이 많이 돼서 이미 손상이 많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상된 뇌를 다시 되돌리긴 어렵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치료를 할수록 더 유리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170여 명의 환자를 치료해본 경험에서도 인지기능 저하가 비교적 경한 초기 단계에서 치료하신 분들에서 병의 진행을 늦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고 좀 확인을 했었고요. 또한 치료 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뇌출혈이나 뇌부종 같은 부작용이 있다고 듣고 와서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발생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드문 편입니다. 또한 이런 부작용은 정기적인 검사로 잘 확인하면서 이제 안전하게 치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 레카네맙이나 도나네맙과 같은 약이 있던데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0: 레카네맙이나 도나네맙 같은 약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약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전을 조금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뇌에 쌓여있는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게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 약이 아밀로이드에 가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그 면역세포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청소, 뭐 쓰레기나 찌꺼기를 청소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청소하는 세포들이 와서 그 표지가 된 것을 찾아서 와서 아밀로이드를 하나씩 제거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뇌에 쌓여있던 아밀로이드를 줄여주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뇌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자,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초기 발견이 중요하고 조기 진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뇌 척수액 분석 검사가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요?
0: 아, 네, 맞습니다. 사실 뇌 척수액 검사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일반인분들께는 이제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이런 뇌 척수액 검사를 통해서 뇌 안에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는지를 비교적 정확히 확인

0: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척수액이라는 거는 그 뇌 안에 이제 쉽게 생각하면 물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뇌 안에 있는 물이 그 이제 뇌척수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뇌 안에 있는 물을 빼서 그 안에 성분을 분석하는 검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따라서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츠하이머병이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뇌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뇌 안에 있는 물을 빼서 검사를 함으로써 증상이 경미한 단계에서도 알츠하이머병을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뇌 척수액 분석 검사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게 뇌 척수액을 활용한 CSF 검사인 건가요? 이 검사가 좀 생소한데 맞습니다. 아직 대중적이진 않은 건가요?
0: 아, 네. 그 뇌 척수액을 영어로 이제 CSF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실제로 좀 대중적이진 않고 좀 생소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국내에서는 사실 이런 알츠하이머병을 확진할 수 있는 검사가 아밀로이드 PET이라는 검사가 있고 뇌 척수액을 이용한 검사가 있는데요. 그 PET이 국내에서는 좀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ET 검사가 비용이 국내에서 한 10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정도 선 으로 부담이 꽤 큰 검사이긴 하지만 해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가격 자체가 좀 저렴한 편에 속하고요. 또한 국내에는 이제 PET 촬영 가능한 병원들이 많아서 비교적 접근성이 낮지 않은 검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뇌척수액 검사는 허리 쪽에서 그 뇌척수액을 채취하는 검사이다 보니까 이렇게 바늘로 찔러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좀 침습적이다라고 느끼고 환자분들이 부담을 느껴서 좀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1: 네. 그 아밀로이드 PET 검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거와 비교할 때 뇌척수액을 활용한 CSF 검사의 장점은 뭔가요?
0: 아,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PET 검사보다 일단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있고 또 알츠하이머병을 조금 더 초기 단계에 진단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아밀로이드라는 게 쌓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아밀로이드가 처음부터 이렇게 딱딱하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밀로이드가 한두 개씩 이렇게 뭉치기 시작하면서 작은 덩어리 형태로 존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더 뭉치고 단단해져서 나중에 판처럼 쌓이게 됩니다. 네, 펫에서는 이렇게 단단하게 쌓인 상태, 즉 어느 정도 아밀로이드가 쌓이고 진행된 상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반면에 뇌척수액은 이렇게 단단하게 쌓이기 전 단계, 즉 초기 단계의 변화부터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PET보다 더 이른 시점에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검사 방법에 대한 부담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있어서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초기 단계에서도 정확도가 높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안전성은 어떨까요?
0: 네, 초기 단계부터 정확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안전성 측면에서도 뇌척수액 검사는 숙련된 의료진이 시행하면은 비교적 안전한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검사 후 일시적으로 두통이나 불편감이 생기는 경우도 소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좀 그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검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보험 적용은 되나요?
0: 아, 사실 이런 그 뇌척수액 검사가 아직까지 보험 적용은 되지 않고 있어서 비용은 국내에서 한 40에서 50만 원 선입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 CSF 검사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 검사가 조기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큰 건데 그럴 수 있는 원리가 신기하기도 합니다. 일단 PET 검사부터 했다가 추가로 CSF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나요?
0: 아, 네.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인데 아직 너무 초기이다 보니 PET 검사에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추가로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했을 때 아밀로이드 변화가 확인되면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조기에 진단돼서 앞서 언급드렸던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치료제인 레카네막 같은 치료를 시작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두 검사를 좀 보완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검사에 대해 설명 주셨는데요. 알츠하이머병은 노인성 질환인 만큼 초고령화 사회를 사는 지금 고령일수록 위험은 높아질 텐데요. 가족들 걱정이 많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랄까요? 어떤 변화를 살펴야 될까요?
0: 네, 노령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걱정을 하시는데요. 알츠하이머병 자체가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0: 가족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먼저 의심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단순한 건망증을 넘어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기억력 저하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방금 들은 이야기를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음식을 이제 냉장고에 넣어두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냉장고에서 썩은 음식이 자주 발견된다던가 대화를 할 때 예전 이야기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도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 잘하던 뭐 돈 계산이나 집안일도 좀 다소 어려워진다던가 시간이나 장소를 간혹 헷갈리는 변화 등도 나타날 수 있어서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한 노화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게 점점 이제 반복하고 심해진다면 한 번쯤은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네. 그렇게 가족분들의 관심이 필요하고요. 치매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경도 인지 장애 단계에서부터 잘 살필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건망증인지 경도인지 장애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아, 네. 사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네. 먼저 좀 경도인지 장애에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경도인지장애는 기억력이나 인지기능이 또래에 비해 떨어져 있지만 아직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치매처럼 생활이 완전히 어려워진 단계가 아니지만 정상과 치매 중간 단계, 흔히 치매 전 단계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1년에 한 10에서 15% 정도가 치매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정상 노인은 한 1% 정도 치매로 진행하기 때문에 치매로 진행할 위험이 한 10배 이상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단순 건망증인지 경도인지 장애인지 구분할 때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기억력이 떨어지는 빈도를 보셔야 됩니다. 가끔 한 번씩 잊어버리는 거는 정상적인 노화로 볼 수 있지만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특히 중요한 것, 뭐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도 잊어버리는 빈도가 늘어난다. 그러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은 힌트를 줬을 때 이것을 다시 좀 떠올릴 수 있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를 만났었는지 이렇게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도 옆에서 힌트를 주면 아 맞다 그 사람 만났었지 이런 식으로 떠오르면은 그래도 비교적 단순한 건망증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옆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줘도 아예 까맣게 기억을 못하고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게 되면은 경도인지 장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경도 인지 장애가 치매 전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치매 안심센터에 가서 검사를 하면 경도 인지 장애에 대한 소견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3차 병원의 검사와 진단이 필요한 걸까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치매 안심센터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진료를 하고 있는데 경도인지장애 소견이 나오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고 치매 안심센터에서 경도인지장애를 나왔다면은 한 단계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경도인지장애가 왜 생겼는지, 즉 원인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경도인지장애라고 해서 모두 다 이제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왜 생겼는지 정확한 감별이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3차 병원에서 뭐 MRI를 통해 구조적으로 뇌가 손상된 거가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아밀로이드 팩 같은 검사를 통해서 알츠하이머병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알츠하이머병인지 아니면 뭐 다른 원인인지 구분해서 향후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또 대사증후군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높인다는 교수님의 연구도 있었잖아요. 대사증후군이 워낙 흔한 상태라서 놀라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0: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대사증후군 하면 뭐 혈관성 질환,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뭐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것과는 위험 관련이 있다라고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 사실 뭐 최근 연구를 통해서 알츠하이머병의 위험도 높인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연구들을 좀 보면 중년기, 그러니까 노년기가 아니고 한 30대 이후 40대 이 시기에서 부터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같은 대사증후군 유소들이 있었을 때 네. 노년기에 들어서 알츠하이머병 발생의 위험성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런 대사증후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은 몸 전반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뇌 속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이 쌓이는 과정을 촉진하거나 추가적으로 알츠하이머병 원인 물질이 쌓였을 때 뇌 손상을 더 빨리 유발을 해서 결국 이제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0: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네. 이런 인지기능 저하 같은 증상이 생긴 노년기 이후가 아니라 중년기부터 이런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즉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잘 조절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네. 장기적으로 이제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알츠하이머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강성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파파야의 내 얘기를 들어봐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야모야병은 이름이 좀 생소하죠? 뇌혈관의 내벽이 두꺼워지면서 일정 부위가 막히는 뇌혈관 질환의 하나입니다. 흔한 질환은 아닌데요. 명확하게 밝혀진 발병 원인은 없는 것으로 지적이 됩니다. 소아나 성인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최규선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모야모야병은 흔히 듣는 질환은 아닌데요. 희귀 난치성 질환인가요?
1: 아, 네, 맞습니다. 네. 모야모야

0: 뇌졌다병은 뭐 흔한 질환은 아니고 뭐 드문 뇌혈관 질환에 속하는 병입니다.
1: 네.
0: 아직 원인도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고 약으로 치료하거나 완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1: 네.
0: 난치성 질환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고요.
1: 네.
0: 실제 이제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정보에서도 산정특례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병입니다.
1: 네. 이 모야모야병 이름도 어려운데 무슨 뜻인가요?
0: 그러니까 모야모야는 이제 일본어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뇌혈관 조영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모야모야병의 특징상 이제 막힌 혈관이 있고 그 주변으로 아주 가느다란 그런 혈관들이 생기는데
1: 네.
0: 거기 약간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피어나는 그런 좀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래서 모야모야병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1: 네. 그러니까 일본어로 모야모야가 이제 희미하게 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연기라는 뜻이군요. 그럼 일본인들에게 모야모야병이 맞나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모야모야병을 이제 처음 보고한 곳이 일본이고,
1: 네.
0: 일본이나 이제 우리나라 가까운 중국 같은 이제 동북아시아 쪽에서 주로 많이 보고가 되다 보니까
1: 네.
0: 이제 저희가 모야모야병이 그냥 계속 처음 사용된 게 이제 쭉 그 이 병의 이름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1: 네.
0: 하지만 이제 뭐 우리 같은 동아시아에만 생기는 건 아니고
1: 네.
0: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우리 동북아시아 쪽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연구도 좀 많이 되고 이게 이쪽에 뭔가 관련된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네.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이 모야모야병은 특수한 뇌혈관 질환으로 설명이 되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0: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흔히 많이 보는 동맥경화성 협착하는 조금 성질이 다른데요.
1: 네.
0: 이제 안에 이제 지질이나 그런 이제 혈관 내에 찌꺼기가 생겨서 오는 그런 병이 아니고
1: 네.
0: 특별한 원인은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이제 우리 목을 심장에서 목을 통해서 뇌로 혈관이 들어올 때
1: 네.
0: 혈관의 말단부, 굵은 혈관의 말단부가 좁아지고 좁아지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뇌도 뭔가 얻고 살아야 될 혈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1: 네.
0: 보상혈관, 저희가 특히 척부순환이라고 표현하는 혈관들이 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혈관들이 생기고 그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증상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1: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 건가요?
0: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큰 혈관이 이제 뇌에 혈류를 공급하는 큰 혈관이 막히고 주변에 보상혈관이 생기게 되는데
1: 네.
0: 그때 피를 이제 충분히 모자른 부분이 피를 충분히 받지 못하면 뇌경색 같은 허혈 증상이
1: 네.
0: 올 수가 있고 그런 척부순환이 이제 발달하고 보상혈관이 발달하면서 혈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에는 동맥류가 생기기도 하고
1: 네.
0: 아니면은 그런 조금은 비정상적인 이런 혈류 채널이 생기면서 거기서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1: 네. 뇌경색이 오기도 하고 뭐 동맥류가 생길 수도 있고 출혈이 네. 올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네. 아이들에게는 뇌경색으로 성인들은 뇌출혈로 나타난다는 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0: 아, 네. 물론 이제 무증상의 환자들 그리고 간헐적으로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지만
1: 네.
0: 결국에 뇌졸중이 오게 되면 뇌경색 아니면 뇌출혈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 대체로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한테는 뇌경색이 좀 더 흔하고
1: 네.
0: 어른들한테는 뇌출혈이 더 흔한 건 맞습니다.
1: 네.
0: 다만 성인에서도 뇌경색으로 표현되는 환자도 있고
1: 네.
0: 아이들도 드물게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1: 네. 이 모야모야병은 양쪽 뇌에서 진행이 되나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원래 모야모야병의 이제 저희가 교과서상 정의는
1: 네.
0: 아까 말씀드린 큰 혈관, 속목동맥의 뭐 협착이나 폐쇄가 진행되고 주변에 혈관이 발달하는 걸 정의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대부분은 양측성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측성의 환자가 이런 협착이 점점 진행하면서 모야모야의 이런 모습을 보인다든지
1: 네.
0: 처음엔 일측성으로 증상이 오고 일측성의 모야모야 같은 혈관이 보이다가 반대쪽에도 결국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쪽에 생긴 모야모야 병을 의심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그런 환자 중에서 한 3, 40%는 결국에는 양측성으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1: 네. 그럼 나타나는 증상은 마비 증세인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것도 이제 어른이랑 아이들이 조금 증상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애들은 이제 주로 허혈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심하게 울거나 아니면은 뜨거운 음식을 먹으려고 이렇게 좀 그런 후후 부는 입을 후 부는 그런 상황, 아니면 노래를 부르는 상황, 그런 것들이 이제 혈관 안에 산소와 이산화탄소 분압이 조금 균형이 깨지면서 혈관이 수축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한쪽 팔다리 힘이 좀 빠지거나 말이 안 되거나 아니면 경기 같은 경련 같은 증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은 보통은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오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심한 두통, 뭐 의식 저하, 뭐 아이들과 같이 뭐 간헐적인 팔다리 마비, 뭐 다양하게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1: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그럼 특히 어느 부위에서 피가 부족한지에 따라서 증상도 좀 달라질까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부분이 피가 부족한지, 예를 들면 운동 중추 쪽에 이제 담당하는 부분에 혈류에 문제가 생기면 뭐 팔다리 마비가 오거나 안면 마비가 올 수 있고, 그게 이제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은 말이 조금 어눌해지고, 아니면은 말이 잘 안 나오거나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언어 장애 증상이 올 수도 있고, 주로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은 시야 장애가 오기도 합니다.
1: 뭐 증상이 마비 증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팔다리 마비, 경기 경련일 수도 있고, 뭐 두통이나 언어 장애, 시야 장애가 올 수도 있고 다양하네요.
0: 네, 다양합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혈류 공급 부위에 따라서 증상도 오지만 이게 뇌경색이냐 뇌출혈이냐 뭐 그런 병소가 후유 병소가 남느냐에 따라서 뭐 장기간 경련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고 인지저하까지도 좀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1: 그런데요, 이 모야모야병이 흔한 질환이 아니어서 증상이 있어도 모야모야병을 의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야모야병과 같이 일시적 팔다리 마비나 뇌출혈 뇌경색을 일으키는 병들은 많습니다. 결국에는 이 병을 진단하려면은 혈관을 볼 수 있는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검사를 하기 전이나 아니면 진료를 보기 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런 증상들이 반복되다가 좀 좋아지니까 이게 특별한 병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증상이 좀 반복되고 의심스럽다면 꼭 모야모야병이 아니어도 저희가 그런 뇌혈관 전문가의 진료를 받고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증상이 뭐 일시적인 팔다리 마비도 올 수 있고 뇌경색이나 뇌출혈과 좀 비슷한 면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증상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과 비슷하기도 하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뇌졸중 보는 의사들이 대국민 홍보를 할 때 얼굴이 좀 마비가 왔다, 음식을 흘린다, 아니면 한쪽 팔이나 다리가 힘이 빠지고 기운다, 뭐 말이 어눌해진다,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뇌졸중 전조 증상이랑 거의 같거나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1: 일단 혈관을 볼 수 있는 검사를 이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진단을 위한 검사는 뇌졸중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하는 건가요?
0: 네, 일반적으로 뇌졸중을 진단하는 CT나 MRI, CTA와 같은 혈관을 볼 수 있는 검사들,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막힌 혈관이 있으면 주변의 보상혈관의 그런 세계나 흐름을 잘 보기 위한 뇌혈관 조영술, 그런 검사를 통해서 모야모야병의 특징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실제 이 환자가 얼마나 혈류가 모자른지를 보기 위해서 뭐 혈류 초음파를 한다든지 스펙트 같은 핵이학 검사, 아니면 CT로 전체적인 뇌의 관류를 평가하는 검사 등등 좀 다양하게 시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런 검사를 통해서 모야모야병이 진단된다는 건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기도 한가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환자의 증상입니다. 환자의 증상이 정말 있는지, 실제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경험을 했는지가 일단 중요한데, 검사를 통해서 이런 측부순환이 조금은 부족한 게 확실히 보이거나 아니면 비정상 혈관 채널이 보이는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수술을 결정하기도 하고, 수술 방법도 거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아니면 경과 관찰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1: 혈류 초음파를 하기도 하고 뇌혈관 조영술을 하기도 하고 여러 검사를 하게 되는 건데, 검사로 알게 되는 혈관 상태는 어떤 모양으로 확인이 되나요?
0: 모야모야 병의 이제 정의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큰 혈관이 완전히 막혀 있기도 하고 심하게 좁아지는 양상이고, 이런 혈관들 주변으로 그 혈관 지배하던 부분에 결국에 피가 못 가게 되니까 주변의 측부순환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발달해 있는 모습을 보고 초반에 말씀드린 이런 안개나 연기가 피어오른 듯한 특징적인 모야모야 혈관이 보이는 경우에 저희가 이런 모양을 보고 아 모야모야 병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모야모야 병으로 진단된다고 해서 모두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닌가 보죠?
0: 네, 그렇습니다. 뭐 아까 제가 증상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 네.
0: 증상이 없거나 그리고 축구순환이 충분히 잘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뭐 스펙트 같은 검사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이 환자의 혈관 예비 능력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1: 네.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면 보존적 치료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보존적 치료라는 것은 결국은 외래 경과 관찰, 그다음에 주기적인 영상 추적 검사 등등이 있고 환자가 결국엔 증상을 호소하느냐에 따라서 그 검사들을 조금은 저희가 정기적인 부분에서 좀 떼서 먼저 해보거나 혈관 예비능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수술을 안 했던 환자도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증상이 없다면 주기적 검사를 하고 외래에서는 이제 보통은 약을 주는데 이 모야모야병 환자한테 어떤 약을 줘서 이 병이 치료가 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른들의 경우에는 성인병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같은 일반적인 뇌출혈 뇌경색과 같은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그런 병들은 적극적으로 약을 줘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1: 네.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가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크게 직접 혈관을 연결한 직접 혈관 문합술, 그다음에 뭐 저희가 혈관이나 근육 그런 것들을 얹어 놓는다는 의미의 간접 혈관 문합술,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이제 컴바인드 어프로치인데 같이 하는 병합 문합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네. 직접 혈관 문합술과 간접 혈관 문합술 이제 병합 수술 있다고 하셨는데 수술법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환자들은 아무래도 안전성에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은데요.
0: 아, 네. 일단은 결국에는 뭐 이 환자한테 혈류가 어떤 형태로 모자란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환자의 이게 소아인지 어른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혈류 부족 상태가 심하면 역시 수술 후에 합병증도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어른들은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 밑에 있는 혈관을 안에 연결해서 빠른 이제 혈류 개선 효과를 노리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밖에 있는 혈관과 그리고 근육들을 같이 얹어주는 수술을 동시에 해서 천천히 이제 혈관이 자라 들어가게 하는 그 두 가지를 이제 병합해서 많이 하게 되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크기가 작다 보니까 혈관이 물론 직접 연결을 같이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보존적으로 저희가 전통적으로 간접 문합술을 조금 더 선호는 하고 있습니다.
1: 네. 뭐 상태에 따라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 거네요.
0: 아,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연결해서 당장의 효과.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혈관을 얹어놓고 근육도 얹어놓고 해서 장기간 저희가 조금 시간을 두고 혈관이 서서히 자라들어는 것과 두 개를 동시에 노리는 치료가 현재는 거의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 네. 그런데요. 이 모야모야병이 뇌 양쪽에서 진행이 된다면 그럴 때는 수술은 나눠서 하나요?
0: 아, 네. 양쪽에 다 있는 경우에는 이제 뇌출혈이나 뇌경색 뇌졸중이 왔던 대뇌 방구 쪽을 먼저 보통 고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혈관 검사나 관류 검사에서 조금 더 문제가 커 보이는 쪽 혹은 환자가 호소한 증상을 유발하는 대뇌 방구 쪽에 먼저 수술을 시행을 하고요.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제 상처 문제도 있고 이 수술 이후에 초반에 뇌졸중을 경험하는 환자들도 드물지 않게 있기 때문에 적게는 한 달, 뭐 길게는 서너 달 정도 차이를 두고 양쪽을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모야모야병은 이제 완치는 어렵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치료한다고 해도 완치라는 말은 할 수 없고 관리를 쭉 해야 되는 건가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수술의 목적은 이 환자가 뇌졸중을 경험하지 않고 뇌졸중으로 인한 큰 장애를 얻지 않게 하는 것이 본국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을 해서 뇌졸중 위험을 낮췄다 하더라도 뇌졸중 위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쭉 저희가 외래 진료나 추적 검사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1: 네.
0: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인병을 같이 갖고 있다면은 네. 그런 병들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뇌졸중을 예방하고 또 뇌졸중이 설사 온다 하더라도 장애를 좀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1: 네. 또 치료한다면 치료 목표는 막힌 혈관을 만들어주면서 뇌에 피를 공급하는 건가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막힌 혈관이 있고 주변에 보상 혈관들이 있었던 상태에서
1: 네.
0: 그런 혈류가 상당히 부족하다든지 그로 인해서 증상이 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혈관이 결국엔 도와주는 혈관을 저희가 연결해주거나 얹어놓거나 함으로써 그 주변의 혈류를 좋게 해서 뇌경색, 뇌출혈, 그리고 그로 인한 마비나 언어, 인지장애 같은 후유장애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치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완치되는 질환은 아니라서 이제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안 되는 장애로 남을 수도 있습니까?
0: 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이게 처음에 증상이 이렇게 가끔 나타나다가 말다가 네. 할 때 저희가 검사를 해보면 뭐 좀 좁아진 혈관이 이제 좀 더 폐쇄로 막힌 걸로 아예 진행이 되거나
1: 네.
0: 혈류 부족이 좀 심화되는 상황에 얹어 있는 그 놓여 있는 환자들이 꽤 많거든요.
1: 네.
0: 그런 환자들이 결국은 치료 시기를 좀 놓치게 되고 약물 치료하거나 그냥 지켜보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그런 뇌졸중이 오게 되면서
1: 네.
0: 조금 큰 후유 장애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치료 시기를 조금 놓치지 않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1: 네. 현재 우리나라의 모야모야병은 어느 정도일까요?
0: 저희가 이제 우리 인터뷰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희귀난치성 질환이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우리가 외국의 사례랑 비교하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이제 모야모야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긴 합니다.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22년도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 모야모야 신규 발생자가 한 2,200여 명 정도 보고가 됐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한 5천만 명 좀 넘는다고 보면은 전체 기준 한 0.004% 정도
1: 네.
0: 상당히 드문 질환이긴 합니다.
1: 이게
0: 아무리 드물더라도
1: 네.
0: 가족력이 좀 있다든지
1: 네.
0: 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서 미리 좀 선별을 해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럼 모야모야병이 의심되는 이제 확인이 필요한 의심 증상도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0: 네. 일단은 아이 성인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
1: 네.
0: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적으로 뭐 울거나 뭐 뜨거운 음식을 먹거나 노래를 부를 때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살다리미 뚝 떨어지고 뭐 말이 좀 갑자기 안 되는 그런 허혈 증상이 나타났을 때
1: 네.
0: 어른 같은 경우도 아이와 같이 이런 허혈 증상에서 갑작스럽게 팔에 힘이 빠지고 걸을 때 기울어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가 있을 때
1: 네.
0: 이 두 가지 상당히 비슷할 수 있을 것 같고
1: 네.
0: 어른들은 아무래도 아이들보다는 뇌출혈로 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뇌출혈과 같이 뭐 심한 두통이나 음식 저하 뭐 갑작스러운 팔다리 마비 이런 게 생겼을 때는 바로 병원에 내원해서 진료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뇌혈관의 내벽이 두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7일 오전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전국의 일기 개홍입니다. 오늘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남부지방 저녁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 충남 북부, 남부 서해안, 충북 중북부, 전북 서부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5mm 내외입니다. 밤에는 그 밖에 충청권과 호남, 강원 중북부 동해안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경북권, 경남 내륙, 제주도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사이에 중부지방과 호남지방은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산간지역은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18도에서 27도의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경상권 내륙에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 있겠습니다. 서해 남부 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일부 섬 지역은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흐리다가 새벽부터 맑아지겠습니다. 강원도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낮 동안에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에 강원 내륙과 산지에서 5mm 미만의 비가 주고 온곳 있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과 호남지방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특히 제주도 서부와 동부 지역은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4도, 내일 낮 기온 서울 20도, 전국적으로 17도에서 23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3.5m로 내일 새벽부터 제주도 해상, 오후부터는 동해 바깥 먼바다에서 파도가 최고 3.5m로 매우 높아지면서 풍랑특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동해 중부 해상에서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 치는 곳 있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 서울 10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2도, 모레 낮 기온은 서울 23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5도로 전국 내륙에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일요일도 전국이 맑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대체로 맑거나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다음 주간은 주 중반까지는 서울 지방의 낮 최고 기온 24도, 주 후반은 27, 8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입니다. 각 지방의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오후 한때 비가 안 내리겠고 경기 남부, 북동부 지역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서울 21도, 인천 19도, 수원 22도 예상입니다. 강원도.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과 산지에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밤에는 동해안에서 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춘천 21도, 대곤령 19도, 강릉 25도 예상입니다. 충청 남북도, 충북 중북부 지역 저녁 한때 비가 오겠고 충남 북부 남부 서해안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대전 24도, 세종 23도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저녁에 전북 서부 지역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은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광주 24도, 목포 22도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흐린 가운데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대구 27도, 부산 22도, 울산 26도, 창원 23도 예상입니다. 제주도, 대체로 흐리겠고 제주 낮 최고 22도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비가 안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19도 예상입니다. 서해 5도, 오전부터 오후 사이 비가 오겠고 낮 기온 15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형호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3.1도입니다. KBS 기상 동보 전금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중국 방문 전까지 이란과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미국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1: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화물선 나무호의 예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두바이 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0: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7,000포인트를 넘어 시가총액 6,0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반도체 편중 현상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1: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전 나옵니다. 선고 전 과정은 KBS로 생중계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목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중국 방문 이전에 이란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합의안이라며 내용 일부도 공개했습니다.
1: 이란의 농축 우라늄과 관련해선 미국이 확보할 거라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PBS와 인터뷰에선 다음 주 중국 방문 전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도 답했습니다.
3: 이란은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4시간 동안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눠왔고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2: 협상 중인 합의안 내용도 일부 공개했는데 협상의 걸림돌이었던 핵 문제가 담겨 주목됩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으로 보내는 것과 지하 핵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핵농축 중단 기간이 끝나더라도 3.67% 수준의 저농축을 허용하지는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는 합의가 성사되면 대이란 제재도 완화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폭격을 해야 할 것이라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대이란 해상 봉쇄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미군의 해상 봉쇄를 뚫고 복귀하려던 이란 유조선 하스나호의 발포에 방향타를 무력화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3: 이란은 어떤 식으로든 물자를 전혀 들여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들이 합의에 나서는지 지켜볼 것이고 만약 지금 하지 않더라도 결국엔 합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4: 협상이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지만 핵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미국과 이란 간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다만 양국 모두에게 이젠 출구 전략이 절실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0: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합의와 관련한 미국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주요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질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 안전한 통항이 보장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5: 이슬람 종교 지도자 회의에 참석한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휴전 중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목표는 전쟁의 영구적 종식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3: 우리는 양측이 직접 대화에 나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습니다. 우리는 이 휴전을 이 전쟁의 영구적인 종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르 파키스탄 외무장관.
5: 이란의 입장도 현지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 제안을 여전히 검토 중이라면서 이란 입장을 종합한 뒤 파키스탄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란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다만 전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한 한 페이지짜리 양해각서에 대해선 무리하고 비현실적 제안이 담겨 있다며 언론의 추측과 분위기 조성을 위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매체는 또 핵 문제가 협상의 현 단계에서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믿을만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안전한 통항이 보장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침략자의 위협이 무력화되고 새로운 협약이 준비됨에 따라 통항이 안정될 것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선언 직후 이란 군부가 사실상 해협 재개방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나무호와 관련해 주한 이란 대사관은 군 개입설을 단호히 부인하면서도 이란이 정한 항로와 규정을 무시할 경우 의도치 않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0: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는 홍해에 핵추진 항공모함을 배치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경우 상선들의 자유항해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군사작전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파리 강푸른 특파원입니다.
6: 프랑스 핵추진 항공모함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가 지중해에 있던 항공모함 전단을 홍해로 배치한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이란 전쟁이 끝나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경우 해협 내 상선들의 자유항해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등 이웃국과 군함과 함께 샤를드골 항공모함 전단이 홍해 남부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전쟁의 직접 당사자는 아닌 만큼 이번 항모전단 재배치는 군사작전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프랑스와 영국이 구성한 다국적 임무단이 선주와 보험사들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해당 임무는 전쟁 당사국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페제키시안 이란 대통령에게 다국적 임무단의 계획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 있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대화를 나눌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샤를드 골함은 미국의 국가가 운용하는 유일한 핵추진 항공모함으로 프랑스 해군의 최고 자산으로 꼽힙니다. 프랑스는 앞서 이란 전쟁으로 중동 동맹국들이 피해를 보자 동맹국 영공 방어 차원에서 샤를드 골함을 지중해 동부에 배치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다가 폭발과 화재가 난 우리 선박 남우호는 지금 이 시각 예인선에 이끌려 두바이 향으로 향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도착하는 대로 본격적인 원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두바이 김계형 특파원입니다.
2: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항만 당국이 현지 시각 어제 오후 4시쯤 남우호에 대한 예인 작업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인선이 사고 해역에서 남우호 안정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해운 관계자는 안정화 작업에만 대여섯시간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해역에서 두바이 항까지는 약 70km 거리로 출발 후 최대 10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우호를 운용하는 HMM 측은 이 모든 과정에 24시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차질이 없을 경우 이르면 현지 시각 오늘 밤 두바이 향해 도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호는 두바이 드라이독스, 즉 수리조선소에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함께 불이 난 기관실 수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선체 내부에서 구멍이나 침수가 확인되지 않아 내부 요인에 의한 폭발과 화재의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사고 당시 쿵 하는 충격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던 만큼 외부 요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수면 아래 잠긴 부분의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원인 조사에는 선사 이외에도 해양안전심판원과 소방청, 선박 검사를 담당하는 한국선급, 보험사 등이 대거 참여할 예정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네, 사고 선박에 타고 있는 우리 선원들 혹시 모를 추가 상황에도 교대를 미룬 채 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남우호에 탑승한 채 예인되는 건데 선사 측도 내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옥천 기자입니다.
3: 호르무즈 해협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상에서 발이 묶여있던 3만 8천 톤급 한국 선적 화물선 남우호. 수면 아래 위치한 배 후미 기관실 좌연 화재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가동해 약 4시간 만에 진화했습니다. 다행히 침몰 위험은 넘겼고 침수되거나 파손된 부위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기관실에서 직접 배를 움직이는 건 어렵습니다. 2차 화재 우려 때문입니다. 선원들이 이산화탄소로 화재를 진압한 상황에서 기관실 문을 열 경우 남은 이산화탄소에 질식하거나 바깥 산소가 유입돼 또다시 불이 날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두 달 넘게 발이 묶인 데다 폭발 화재까지 겪으면서 선원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단체로 하선 요구를 하진 않았습니다.
4: 이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먼저 이제 동료들을 놔두고 그 귀국하는 거는 좀 뭐 마음이 쓰여서 동료회를 이제 동료회 차원에서 일단 남겠다고 이제 교대를 취소 요청한 분들도 계셨거든요.
3: 선사 측은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선원들의 건강 상태 등 특이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5: 선박의 운항이라든가 선박의 위치, 선박에 특별한 상황이 생기는지 여부 점검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대로고.
3: HMM 측은 예인을 위한 계약을 모두 마쳤다며 남우호가 이르면 오늘 밤 두바이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옥철입니다.
1: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구출 작전인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일시 중단을 발표하기 전까진 우리 정부를 향해서 작전 참여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신중한 기조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본격화할 사고 조사 결과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예린 기자입니다.
6: 청와대는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와 관련해 국내법 등을 감안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전이 중단된 마당에 참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또 다른 제안 해양자유 구상 참여는 계속 검토하기로 했는데 항행의 자유를 위한 다른 국제적 움직임에 이미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단 눈앞에 남우호 화재 경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피격 가능성에 대해선 판단하기 어렵다,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0: 대통령은 남우호 상황 보고를 받으면서도 구체적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1: 전쟁을 공식적으로 공격을 중단한다고 했다고? 종료한다고?
2: 네. 60일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전쟁을 종식시켜놓고 다시 하려고 하는 볼 수도 있고.
0: 호르무즈 관련 상황이 수시로 변하는 가운데 섣불리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란에 특사를 파견하며 균형 외교를 내세운 정부가 남우호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에 수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KBS에 선박 사고 조사 결과가 미국 주도 연합 참여 결정의 주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3: 중동 전쟁 여파로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뛰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이번 달은 오름폭이 더 커질 걸로 예상됩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이 세탁소는 겨울옷 세탁 할인 행사를 예정보다 열흘 빨리 끝냈습니다. 세탁에 사용하는 세제인 유기용제 값이 50% 올랐기 때문입니다. 하루 수십 장씩 쓰는 비닐 가격마저 70% 급등했습니다.
5: 한 롤에 지금 거의 한 9만 원 돈 하거든요. 전쟁 일어나고 한 일주일 사이에 엄청 뛰었어요.
4: 이처럼 석유와 밀접한 원재료비 상승 여파로 지난달 세탁 요금은 1년 전 대비 8.9% 올랐습니다. 엔진오일 교체료, 자동차 수리비 등 석유 가격 영향을 받는 다른 서비스 요금도 오름폭이 컸습니다. 유류 할증료 인상으로 국제 항공료, 해외 단체 여행비도 치솟았습니다.
6: 석유료 가격과 기타 요로 인한 파생 품목들의 상승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빨리 종식되느냐가 크게 그 소비자 물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4: 아직까지는 가공식품, 외식 물가 등으론 전쟁 영향이 번지지 않은 상황. 하지만 고유가가 계속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국은행은 5월 물가 오름폭이 더 커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수입 재료를 쓰는 식당들은 이미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고환율에다 운송료 인상으로 생선 가격이 뛰자 이 식당은 서비스 메뉴를 줄였습니다.
7: 생선값도 오르고 모든 게 다 올라서 피스는 줄일 수 없고 단가를 올릴 수 없잖아. 버틸려고 해야죠.
4: 물가가 들썩이는 상황에서도 석유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지난달 물가 상승률을 1.2%포인트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8: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4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넘어섰습니다. 말 그대로 역대급 불장이고 시장엔 기대와 환호가 넘쳤는데요. 하지만 한편에선 한국형 공포지수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나만 뒤처질 것 같다는 이른바 포모 심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빚을 내서 투자하는 B2 규모 사상 최대 수준까지 불어났고요.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증가세가 가파른 상황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 아닐까? 누구는 삼성전자 투자로 돈 벌어서 손주들 용돈 줬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곳곳에서 오가면서 투자를 부추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준 신용융자를 활용한 개인 투자자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9%, 60대는 마이너스 20%에 달했습니다. 지금 시장의 화려한 조명은 반도체 같은 일부 종목에 쏠려 있고요. 나머지는 그늘에 가려져 있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B2 이면에 쌓이는 위험을 함께 보면서요. 가장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내 일상을 지켜내는 투자 아닐까 싶네요. 5월 7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0: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요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 기후변화로 달라진 계절을 알리는 생물들에 대한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마음 처방전 시간에는요 아는 게 힘인지 혹은 모르는 게 약인지 이런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선 넘는 뉴스 시간에는 피지컬 AI 관련한 기업들의 협업 소식과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코인 비즈니스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야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정말 좋은 계절 봄인데요. 오늘은 이 봄 소식을 전하는 동식물과 관련된 팩트체크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어떤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2: 오늘 제비인데요. 조선일보는 제비 이젠 봄의 전령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제비가 기후변화 때문에 5, 6월에 돌아오고 그리고 도시에선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전합니다. 서울에서는 15년째 공식 관측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고 기상청은 봄 지표 동물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0: 네.
2: 이 기사는 2022년 3월 기사입니다. 현재 시점에 맞춰서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기사는 15년째 서울에서 공식 관측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서울에서는 제비를 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다른 대도시들도 마찬가지고요. 기상청은 계절 관측을 하고 있는데 식물과 동물, 기후현상 등을 관측해서 계절의 변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국 77곳의 관측소가 계절 관측에 참여해서 평년값을 산출하고 있고요. 서울에서는 종로구 송월동 서울관측소에서 계절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관측소에서 마지막으로 제비가 관측된 기록이 2007년이고 이 이해에는 5월 1일에 제비가 처음 관측되고 10월 11일에 마지막으로 관측됐습니다. 이후에 현재까지 관측 기록이 없고 올해도 아직 없습니다.
0: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송월동에서 관측한 기준으로 2007년 이후에 서울에서 제비가 없다면 서울에서 제비가 완전 사라진 건가요?
2: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이런 기상청의 공식 확인이 나오려면 이 송월동 서울관측소에서 눈이 내린 게 확인돼야 됩니다. 송월동 경희궁 있는 곳이거든요.
0: 여기가 그 벚꽃 기준도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2: 예, 예, 맞습니다.
0: 아, 그렇군요.
2: 예, 예. 이 제비도 기상청 공식 기록이 이 송월동이 기준이지만 다른 관측 자료를 살펴보면 아직도 이 서울 곳곳에 제비가 살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시민들이 생물을 관찰하고 기록을 게시하는 네이처링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서울에서 관측된 제비 기록은 올해 8건이 존재합니다. 종로구 와룡동, 광진구 능동, 용산구 효창동, 마포구 상암동, 강동구 암사동, 광진구 하양동 이런 곳에서 발견이 된 기록이 있는데 공원이나 궁궐, 대학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이 있고 녹지가 있는 곳인데요.
0: 네.
2: 제비는 빈 집에는 집을 짓지 않고 사람이 드나드는 건물에만 집을 짓는 습성이 있습니다. 포식자의 접근을 피하기 위한 선택인데요. 주변에 물과 흙이 있는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마실 물이 필요하고 물가에 먹이가 되는 곤충이 많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흙이 있어야지 둥지를 지을 재료를 구할 수 있기도 하죠. 이런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제비가 날아옵니다. 도시화로 인해서 흙이 노출되어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게 제비를 몰아내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비가 집을 드나들면서 똥 싸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제비집을 털어내는 것도 제비가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제비 관측 기록 경기도에서는 53건, 인천에서는 18건이 올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아직 서울에서도 제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긴 한데 정말 우리 주변에서 보기 힘든 새가 된 건 맞나 봐요. 김은희 네. 님도 그렇고 0184번 쓰는 분도 그렇고 제비를 언제 본지 모르겠다 하시는데

0: 제비가 더 이상 봄의 전령은 아닌가 봐요. 봄 지표 동물에서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까?
1: 뭐 앞선 조선일보 보도에서는 제비를 뺀 방향으로 계절 관측 동물 목록을 조정하겠다 이런 기상청의 전언이 들어있는데요.
0: 예.
1: 개정된 계절 관측 지침이 지난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빠지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보통 뭐 10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니까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은 남아있을 걸로 보이고요. 이 지금 현재 동물 계절 관측 지정이 돼 있는 종들은 제비, 뻐꾸기, 개구리, 나비, 잠자리, 매미 이렇게 6종이거든요. 제비를 계절 관측 목록에서 빼자고 하는 이유는 제비가 돌아오는 시기가 봄의 시작과 어긋나고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제비는 4월 초순에 첫 관측이 기록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5월 초까지로 첫 관측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서귀포, 창원, 수원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는데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나고요. 봄이 오는 시기는 빨라지고 제비가 오는 시기는 늦어진다면 이 괴리가 점점 커지고 계절을 알리는 지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지표로는 사용하기가 어려워지죠. 좀 앞으로도 좀 추위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근데요, 날씨가 따뜻해져서 봄이 빨리 오면 꽃도 빨리 필 거고 또 벌레도 더 빨리 나와서 제비 입장에서는 먹을 것들이 더 많아지는, 일찍부터 많아지는 건데 왜 제비가 돌아오는 시기는 더 늦어지는 겁니까?
1: 이 봄의 시작과 함께 돌아오는 것으로 익숙했던 이 제비의 귀소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은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꽃도 일찍 피고 봄의 시작이 빨라지면서 다른 대부분의 이동성 동물들은 도래 시기가 빨라지는 경향이 확인되는데요. 유럽의 제비들도 도래 시기가 빨라지는 걸로 확인됐고요. 그런데
0: 네.
1: 유독 우리나라 제비들만 도래 시기가 늦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상돈 이화여대 교수는 2011년 논문에서 개체수가 심각하게 감소할 경우 99% 이상 줄어든 경우에 10 내지 12일 정도 도래시기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짚었는데요. 제비도 개체수가 심각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도래시기가 늦어지는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개체수가 충분히 회복되면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0: 개체수가 줄어든 것이 원인일 수 있다. 우리가 네. 그 흥부전에서 복을 물어다 주는 또 걸로 유명한 제비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주 보지는 못하더라도 왠지 모르게 내적 친밀감이 드는 새란 말이죠. 제비가 네.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1: 일단 제비가 돌아오는 곳을 중심으로 서식 여건을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비는 물, 흙, 먹이, 인가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살 수 있는데요. 제비가 집을 지으면 털어내지 말고 제비집 밑으로 이렇게 받침대를 만들어서 배설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을 고려해봤으면 합니다. 지자체에서 재원을 투입해서 받침대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지원 이런 게 가능할 것 같고요. 제비를 이용한 지역 브랜드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제비가 해충도 많이 잡아먹고 이 제비 새끼들이 둥지에 들어있으면서 먹이를 받아먹는 모습을 보는 게 아이들한테도 교육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결국에 사람이 얼마나 곁을 내주느냐에 따라서 제비가 우리 곁에서 사라질 수도 살아남을 수도 있는 겁니다.
0: 제비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제비 언제 본지 모르겠다, 보고 싶다 하는 청취자분들 많은데요. 우리 곁에 제비가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우리도 더욱 아껴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비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 요즘 야산이나 인근 도로 지나가다 보면 아카시아라고 불렀던 아카시 나무 꽃이 피어서 참 향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이 꽃도 피는 시기가 빨라졌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1: 1973년부터 이 기상청 관측 데이터가 잘 관리된 수원 지역 사례를 들어보면요. 1973년에는 아카시나무 최초 개화일이 5월 16일로 나타납니다. 올해는 5월 4일인데요. 12일 빨라졌죠. 관측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해보면 해마다 0.2일 정도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고 이 벚꽃이나 개나리, 진달래, 매화 이런 다른 나무의 개화일도 빨라지는 걸로 나타납니다. 온도가 높아지니까 꽃도 빨리 피는 건데요. 중부 지역에서는 매화, 개나리, 진달래, 벚꽃, 복사꽃, 백꽃, 아카시나무 이런 순서로 꽃이 피는데요.

0: 아카시나무 꽃이 피면 사실 초여름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초봄에 이상 한파와 이상 고온이 나타나면서 매화,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동시에 피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기존의 패턴과는 매우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1: 네, 6925번 쓰는 분께서도 경험상 계절이 빨라진 것 같습니다. 봄꽃 피는 시기가 한 달 이상 앞당겨진 것 같아요 하고 문자 주셨는데 이게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도 빨라졌네요. 저는 요즘 이 아파트 단지 돌아다니다 보면 수국을 닮은 불두화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꽃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일찍 보는 건 좋긴 하지만 봄이 짧아지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슬프더라고요. 참 아쉬운데 다음 이야기도 또 나눠보죠. 개구리도 겨울잠 자는 동물이어서 개구리가 깨어나는 경칩절기가 또 봄을 알리는 지표였는데요. 이 개구리에 대한 관측 결과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0: 올해 경칩은 3월 5일이었는데요. 기상청의 개구리 첫 관측 기록은 올해 북강릉 3월 29일이었고 평년보다 14일 빨랐습니다. 수원은 4월 21일 평년 대비 이틀 빨랐고요. 안동 4월 18일 평년보다 9일 늦었습니다. 서귀포는 4월 18일 평년 대비 이틀 늦었고 홍성은 4월 9일에 개구리가 깨어나서 평년보다 29일이나 빨랐습니다.
1: 엄청 빠르겠네요.
0: 기상청 관측 결과로는 개구리 첫 관측이 지역별로 연도별로 매우 들쑥날쑥해서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수원 등 일부 지역에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첫 관측일이 늦어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국립공단이 지난해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큰 산 개구리의 첫 산란 시기를 15년 동안 관찰을 해봤더니 18일 정도 앞당겨졌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후변화와 동식물의 관계를 살펴보면 지구 온도가 높아지면서 봄도 빨리 찾아오고 그에 맞춰서 동식물의 이동 시기와 개화 시기 등이 앞당겨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제비가 늦게 오는 것이 독특한 현상이라고 지금까지는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사계절이 뚜렷한 게 참 우리나라 많이 가진 매력인 것 같은데 이 매력을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 기후 변화와 계절을 알리는 생물에 대한 정보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마음을 돌보고 일과 관계 또 삶을 성장시키는 마음 처방전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기분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뉴스 보고 나면 왠지 더 불안하고요. SNS를 열었다가 오히려 기분이 좀 가라앉기도 하고요. 많이 알수록 더 지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적 있으신지요? 아는 게 힘일지 모르는 게 약일지 오늘은 이런 딜레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바웃 심리상담센터 함광성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아는 게 힘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참 반대되는 논제인데 그때그때 다르고 또 사안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심리학적으로는 어느 쪽에 맞는 거예요?
3: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답이 딱 있지는 않고요. 근데 그래도 확실한 거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아는 것이 힘이다란 말이 항상 맞는 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아는 게 힘인 경우보다 모르는 게 약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요즘엔 사실 정보가 너무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많이 아는 것보다는 뭘 알고 뭐를 흘려보내고 이런 거를 좀 선택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뭐 옛날에야 뭐 정보가 워낙 귀했으니까 아는 게 힘이었다라는 말이 너무 강력하게 적용이 됐지만 요즘엔 지금 너무 정보가 많아가지고 잘 모르는 게 오히려 능력인 시대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1: 잘 모르는 것도 능력이다.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많이 알면 대비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3: 그렇기도 한데 이게 결정 피로라는 개념이 있어요.
1: 네.
3: 그래서 어떤 실험에서도 어떤 마트에 들어가서 잼이 6개 있을 때보다 24개 있을 때 오히려 아무것도 못 고르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실험도 있고요. 이게 멀리 갈 것도 아닌 게 직장인들도 사실 매일매일 막

0: 메뉴가 막 20개, 30개 있는 식당을 가는 것보다 그냥 가면 알아서 주시는 백반집이 더 편하기도 하잖아요.
1: 배달할 때도 고민이 더 많아졌죠.
0: 맞아요. 그게 너무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결정이 너무 많아질수록 좀 심리적으로 지치는 현상이 이제 결정 피로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많아질수록 고려해야 할 것들도 너무 많아지고 뇌가 이제 계속 판단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되니까 못 쉬고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정보 과잉도 뭐 비슷한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을수록 이제 마비가 온다. 네.
1: 그렇군요. 이제야 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정경화님께서도 뉴스는 한 번만 보면 될 것 같다고 모르는 게 약에 한 표 하셨고 이진희님께서도 지금이 더 뉴스가 많고 휘둘리는 것 같다. 이분들처럼 정말 선택지가 많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되는 상황들이 많이 현대사회에서는 벌어지네요.
0: 맞아요. 그럼 뭐 결정피로뿐만 아니라 또 그런 정보들 중에서는 또 특히 요즘에는 위협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또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그래서 경제위기, 사고얘기, 건강이슈, 사회문제 뭐 요즘 시기엔 더 많은 것 같아요.
1: 문제가 너무 많아요.
0: 진짜.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접하다 보면 뇌가 이제 이거를 계속 위험신호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1: 그렇구나.
0: 이게 우리 뇌의 특징이 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뇌는 직접 경험한 거랑 간접 경험한 거를 완벽하게 구분해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더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1: 내가 직접 겪은 불안이 아니더라도 그런 네. 안 좋은 정보가 아니더라도
0: 네.
1: 내가 겪은 것처럼 인식한다는 거죠.
0: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세상이 다 좀 불안하고 위협적으로 느껴지니까 이게 힘들겠죠.
1: 근데 불안하니까 이거를 좀 해소해보고 싶어서 사실 불안은 내가 잘 알지 못해서 오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저도 걱정이 생기면 일단 검색부터 하긴 하거든요.
0: 저도 그런데요.
1: 네.
0: 이게 되게 흔한 패턴이에요. 저도 최근에 집에 소파를 좀 사려고 알아보는데 검색을 그냥 지금 몇 날 며칠을 하다가 결국 어제 샀는데 우리가 이제 불안을 해소하려고 정보를 찾는 건데 이게 찾으면 찾을수록 더 불안한 정보가 나오고 그게 또 새로운 검색으로 이어지고 리뷰를 계속 보고 막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잖아요.
1: 예.
0: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런 걸 이제 불안 기반 정보 탐색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 패턴에서 정보 탐색의 목적이 더 잘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서로 이제 딱 바뀌는 순간부터는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이 불안이 해소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안의 근원이 사실 정보 부족이 아닌 거거든요.
1: 그래요? 저는 네. 실체가 없어서 좀 불안이 커지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게 불안의 근원이 아니면 어떤 게 불안의 근원일까요?
0: 네, 대부분은 이제 이 통제감 상실에 대한 두려움인 건데 무슨 말이냐면 결국 사봐야 알잖아요.
1: 예.
0: 이 결과를 내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 결과를 내가 통제 못하는 데에서 오는 두려움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걸 내가 뭔가를 계속 찾아보고 리뷰를 보고 따져보고 하면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 마치 결과를 통제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 불안함과 무력함이 좀 이제 덜어지는 거죠. 그래서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불안을 계속 달래니까.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거는 뭐 사실 계속 찾는 더 많은 정보라기보다 내가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지에 좀 집중하려는 게 좀 필요하겠죠.
1: 근데 말이 쉽지 이게
0: 그쵸.
1: 알면서 멈추고 다른 일에 뇌를 쓰는 게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0: 아 맞아요. 이게 참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파를 몇 날 며칠 찾은 거죠. 근데 이게 뇌 구조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 뇌는 좀 확실하지 않은 상황 플러스 어떤 좀 결과가 들쑥날쑥하게 막 생길 때 그 행동을 더 강하게 반복하게 되거든요. 사실 도박 같은 것도 그런 메커니즘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건강이 걱정이 돼서 어떤 증상들을 검색했는데 어떤 날은 이거를 야 이거 진짜 큰 병이다 너 큰일 났다 막 이런 정보들을 접하고 또 어떤 날은 이거 별거 아니에요 넘어가셔도 돼요 이런 정보들을 접하면 결과 매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결과 예측이 안 되니까 뇌가 계속 더 이제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안심이 되는 정보를 또 찾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집착하게 되면서 멈추기가 쉽지가 않다.
1: 그렇군요. 걱정이 점점 커지는 것들이 이게 비단 나의 문제가 아니고 뇌의 구조가 원래 이렇다는 걸 알고
0: 네네.
1: 의지적으로 멈출 필요가 있겠네요.
0: 맞아요.
1: 근데 정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 또 SNS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SNS에서 안 봤으면 몰랐을 일들인데 보고 나서 괜히 마음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0: 아, 그렇죠. 저도 저 역시도 그렇고 다들 많이 그러실 것 같은데 막 진짜 뭐 전 X의 근황 뭐 뭐 지인의 연봉 승진 소식 뭐 그리고 막 난 집에 있는데 사람들은 다 어디 놀러 가서 막 찍은 사진
1: 전형적인 이제 모르는 게 약인 것들
0: 아, 네 그러니까요 이게 알고 나서 더 불행해지는 네. 것들이죠 심리학에서 이런 게 이제 사회 비교라고 하는데 이건 또 사실 어쩔 수 없는 본능이에요 옛날에는 이 비교를 해서 본능적으로 타인과 비교를 해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생존에 유리해서 그게 그냥 인류 역사상 자연스럽게 발달된 본능인데 그게 이제 현 시대에 SNS 같은 데서는 완전히 부작용 역효과가 나고 있는 셈이죠
1: 그렇군요 예. 지금까지는 대표님께서 아는 것이 많이 아는 것이 요즘에는 약이 아니다라고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로 모르는 게 약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0: 네, 심리학에서도 뭐 어떤 긍정적 환상이란 개념도 있고 또 그런 말도 있어요. 현실을 정확히 알수록 우울해지는 게 당연하다. 뭐 디프레시브 리얼리즘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보는 것보다 다소 낙관적으로 약간 흐린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신건강에 더 좋고 어려운 상황에서 회복력도 더 좋다는 연구 결과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아, 막 억지로 막 직면하는 게 항상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니까 좀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죠.
1: 그러면 모르고 사는 게 더 행복한 거 아니에요?
0: 네. 근데 또 이게 참 어려운 게 완전히 또 모르고 산다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1: 예.
0: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또 아는 받아들이고 아닌 거는 또 쳐내고 이런 게 중요한 건데 막 예를 들면 제가 막 이제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모든 위험성을 다 제가 아는 게 항상 또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이 시대에 되게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가 알아야 할 것과 알지 않아야 할 것들을 좀 구분하는 능력. 이게 어렵지만 참 이게 되게 중요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다 안다고 정말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알아야 할 것과 알지 않아야 할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0: 네.
1: 어떻게 구분해야 합니까?
0: 어렵지만 다시 말하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좀 상담에서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릴 때가 많아요. 지금 누구님이 찾고 있는 그 정보를 알았을 때 당장 삶에서 달라질 게 있느냐. 당장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내일 중요한 면접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면접 준비 정보 찾는 거는 실제로 행동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찾아봐야 될 알아야 될 정보라면 근데 이제 잠 못 자면서 10년 후에 경제 위기 정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지금 당장 내 삶에서 뭐 이렇게 행동이 달라질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접하기 전에 딱 한 가지 그러니까 이걸 알면 나는 당장 뭘 다르게 할 수 있는가 이걸 따져보는 태도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이 정보를 알므로써 당장의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없는지가 받아들일 정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되게 실용적인 기준이네요.
0: 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찾아볼 때 내 감정을 잘 들여다보시는 것도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불안한 거 아닌가? 이걸 잘 알아차리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1: 그래서 요즘 또 유행하는 단어 중에 디지털 디톡스. 뭐 정보 디톡스, 디지털과 네. 정보에서 좀 빠져나오자라는 이런 추세가 또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0: 네, 실제로 디지털 디톡스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끊는 거 자체가 아니라 내가 볼지 안 볼지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끊는다는 개념 자체가. 그거 자체가 되게 좀 정신건강에 도움이 많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내가 선택을 하는 거다.
0: 네. 그러니까 마치 약간 식단 조절하듯이 정보를 좀 취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도 내가 좀 좋은 적당한 양을 또 좋은 질로 먹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도 좀 그런 식으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이나 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면서 먹는다. 사실 뭐 상담실에서도 아침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SNS 1시간씩 보던 분이 좀 이거를 의식적으로 선택해서 좀 30분만 보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컨디션이 되게 좋아진 그런 경우들도 많이 접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1: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조금 마음을 좀 편하게 먹게 되고 뭔가를 내려놓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0: 네. 오늘 당장 그 하루 동안 이것만 좀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습관적으로 뭐 열게 되시는 앱 하나 그거 오늘 하루만 좀 안 열어보면 어떨까?
1: 되게 실용적이다.
0: 네, 네. 딱 하나만. 거창한 디지털 디톡스까지 아니더라도 그런 작은 실천부터 선택하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이수영님께서도 적

0: 다양한 정보와의 거리 두기가 필요한 요즘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적당히 알고 사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 적당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어렵습니다.
0: 대표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딱 하나만 멀리하기 오늘 차례 차근차근 시행해 봐야겠어요. 지금까지 황광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글로벌 비즈니스 최전선의 소식들을 다루는 선 넘는 뉴스 시간입니다. 올 들어 피지컬 AI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의 딸이죠. 매디슨 황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 피지컬 AI가 또 한 번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편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올 상반기에만 코인 사업으로 1조 원 넘게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소식 살펴볼게요. 바이트 컴퍼니의 김태헌 대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그러면 이제 처음 먼저 얘기해 볼 거는 피지컬 AI. 최근에 사람보다 빨리 달리는 중국의 휴머노이드가 화제가 됐더라고요. 이런 게 피지컬 AI인 거잖아요.
3: 네네. 요즘 또 AI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바로 요 피지컬 AI입니다. 이제 피지컬 AI를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AI가 디지털 세계를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세계에서 직접 행동하는 이런 기술인데요. 이제 뭐 우리가 챗GPT한테 질문을 하면 텍스트로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 답변을 주는 거를 이제 일반 AI라고 한다면 피지컬 AI는 답변 대신에 행동을 만드는 그런 AI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AI를 기반으로 로봇 팔이 움직여서 뭐 물건을 집거나 뭐 로봇이 창고에서 물건을 옮기거나 이렇게 달리거나 하는 것들이 다 피지컬 AI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렇죠. 저는 피지컬 AI에 대해서 올 초에 1월이었던 것 같은데 그 세계 최대 기술 박람회라고 하는 CES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네. 앞서 서두에도 말했던 젠슨 황이 이제 피지컬 AI의 시대다 하면서 천명을 해서 그때부터 좀 인상이 깊게 남았거든요. 이 AI 시장이 진짜 젠슨 황이 말했던 것처럼 올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이 실제로 올 들어서 얼마나 컸습니까?
3: 네, 글로벌 피지컬 AI 시장이 이제 올해는 뭐 좀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전망으로는 2030년까지 180조 원 규모로 성장을 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는 2050년까지 8경원이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 시장이 성장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0: 감도 안 오네요. 8경원이라고 하니까.
3: 네. 그리고 또 숫자로는 아니지만 또 피지컬 AI가 가져올 변화를 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례랑 좀 비교를 해보면 챗GPT랑 좀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몇 년 전에 챗GPT가 등장하고 뭐 IT 업계를 비롯해서 되게 많은 우리 생활의 부분이 바뀌었잖아요.
0: 있었죠.
3: 네. 근데 이제 피지컬 AI 는 이제 등장하게 되면 챗GPT는 IT를 기반으로 좀 생활을 바꿔놨다면 피지컬 AI는 뭐 제조, 물류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가 느끼는 뭐 건설, 뭐 헬스케어 이런 좀 우리 생활과 직접 맞닿는 부분을 많이 바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좀 전통적인 산업들이 좀 GDP 한 70% 정도 되는 요 산업들을 피지컬 AI가 건드리다 보니까 시장 규모가 이렇게 좀 되게 빨리 클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AI가 피지컬 그러니까 이런 기기들의 결합이 되면 우리 삶에 더 그 가깝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다 싶어요. 피지컬 AI가 접목되는 휴머노이드 시장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을 닮은 로봇 시장은 어떤 주요 기업들이 있을까요? 뭐 제가 좀 전에 말했던 CES에서 이제 우리 현대자동차의 그 옵티머스
3: 아틀라스
0: 네. 아틀라스가 아틀라스도 떠오르고요. 네. 전에
3: 이제 말씀하신 대로 피지컬 AI가 좀 적용되는 최적의 대상이 요 사람 모양을 한 휴머노이드 로봇이고요. 이제 여기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리고
0: 네. 테슬라죠.
3: 이제 현대차 산하의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의 그 아틀라스 이렇게 두 개 정도 로봇을 좀 들 수가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 두 회사의 로봇이 좀 전략이 되게 다릅니다.
0: 그래요?
3: 네, 이제 현대차의 아틀라스는 정밀하고 강한 전문가 로봇을 표방을 하고요. 이제 하중도 50kg로 굉장히 좀 무겁고 또 손가락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되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대신 대당 한 2억 원 정도로 좀 비싼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비싸고 섬세한 측면이 있는 피지컬 네. AI네요.
3: 네. 근데 반대로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조금 이제 가볍고 20kg 정도로 가볍거든요. 가볍고 이제 좀 자유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떨어지는 대신에 이제 머스크가 이제 한 대당 3천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출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양산형 제품들이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또 운영하는 비용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3: 네, 이제 사실 뭐 비용은 둘 다 굉장히 저렴해요. 초기 도입 비용이 이제 2억 원이냐 3천만 원이냐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이제 운영하는 비용을 따지자면 뭐 아틀라스도 그렇고 옵티머스도 그렇고 사실 사람의 최저시급보다 저렴한 게 장점입니다. 이제 미국의 뭐 그 최저임금이나 뭐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이렇게 둘 다 비교를 하더라도 로봇이 한 시간 일하는 데 드는 비용이 사람이 일하는 최저임금보다 좀 싼 편이라서 이제 사실 좀 이제 사람을 직접 일을 시키는 것보다 로봇을 일을 시키는 게 더 저렴한 시대가 이제 코앞까지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0: 운용 비용이 정말 사람을 쓰는 것보다 낮아졌다면 조금만 더 이 로봇들의 생산성이 올라온다면 정말 대체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3: 네,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앞서 서두에 얘기했지만 메디슨 황 그러니까 그 메디슨 왕이 피지컬 AI 협력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화제가 됐는데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에 와서 뭘 하려고 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3: 네, 우선은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전략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 그 엔비디아는 그 피지컬 AI 요 로봇 업계의 안드로이드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러니까 운영 체제 같은 역할을
3: 네.
0: 한다는 거예요?
3: 어떤 스마트폰, 어떤 로봇에든 그 운영하는 거는 우리가 만들겠다. 라는 전략인데 이제 엔비디아가 이런 그 운영 체제를 전부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생태계를 같이 만들 파트너를 구하려고 우리나라에 또 너무 좀 방안을 해서 파트너를 물색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크게 세 개의 전략이 있는데 이제 피지컬 AI를 운영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0: 예.
3: 이제 첫 번째가 AI를 학습시키는 컴퓨터. 둘째가 이 가상 환경, 우리 세계를 똑같이 좀 닮은 가상 환경에서 로봇을 수백만 번 연습시키는 그런 컴퓨터. 그리고 세 번째가 실제 로봇 안에 탑재돼서 운영하는 컴퓨터.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한데 이제 엔비디아는 요 세 가지 컴퓨터에 필요한 뭐 인프라, 반도체 이런 것들을 전부 직접 만들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각양각색의 파트너들이 필요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결국 근데 AI가 똑똑해지려면 여러 데이터들을 학습해야 되듯이 이 피지컬 AI가 똑똑해지려고 해도 결국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로봇이 학습할 데이터들은 이 그냥 챗GPT처럼 이 친구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데이터들, 어려운 데이터들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인터넷에서 긁어올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직접 뭔가를 움직여보고 이동시켜보고 하는 일종의 동적인 데이터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더 오래 걸리고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3: 네, 이게 실제로 피지컬 AI의 좀 난관이다라고 좀 지적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챗GPT 수준으로 좀 이 피지컬 AI가 도약을 하려면 한 2조 4천억 원치의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 데이터가 뭐 흔히 인터넷에 이제 많이 퍼져 있는 뭐 텍스트 데이터나 뭐 이미지, 영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로봇이 어떻게 뭐 센서를 작동을 해서 물건을 짚는지 뭐 어떻게 정밀한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이런 좀 물리적인 데이터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가 실제로 잘 없다 보니까 또 가공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0: 예.
3: 이제 사람이 뭐 직접 시연을 한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이 필요해서 좀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좀 그래서 등장하는 게 월드 모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이름에서 좀 유추를 하실 수 있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환경을 그대로 디지털에 구현을 해놓은 이런 환경에서 로봇이 직접 그 가상 환경에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이려면 뭐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학습을 해야 되겠구나. 요거를 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제 여기서 또 엔비디아가 등장하는데 엔비디아가 요 가상 환경에서 이제 로봇들을 구현을 하고 이제 그 로봇들이 움직이는 데이터들을 다 정리를 해서 요런 것들을 GPU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근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학습하는 GPU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그러면 또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러면 피지컬 AI가 발전해서 로봇이 많이 만들어지고 로봇이 많이 만들어지면 거기 들어가는 GPU들이 또 필요하니까 엔비디아의 고객들이 늘어나는 요 선순환 구조를 이제 젠슨왕이 미리 보고 이제 피지컬 AI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젠슨

0: 에서 만들어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직접 경험도 가상 환경에서 채우겠다는 이 발상이
1: 네.
0: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와,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피지컬 AI 경쟁에서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1: 네, 지금 한국 기업들도 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LG전자가 가전과 로봇의 이런 데이터와 경험, 기술을 기반으로 피지컬 AI의 국가 표준 사업자로 선정이 됐고, 뭐 현대차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아틀라스를 앞세워서 또 피지컬 AI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NC소프트의 산하 그 NC AI를 주축으로 K 피지컬 AI 얼라이언스도 결성이 돼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 기업과 뭐 카이스트 등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피지컬 AI의 뭐 전반에 나서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제 반도체나 뭐 제조업 그리고 AI 역량 이런 것들이 전부 골고루 발전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피지컬 AI 시대에 좀 글로벌 빅테크들이 먼저 앞서 나가게 될 텐데, 이들의 훌륭한 파트너로서 먼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0: 네, 네. 세계적인 이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야기를 깊게 해가지고 시간이 많진 않은데,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코인 사업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짧게 짚어주시겠어요?
1: 네, 트럼프 일가가 코인으로 좀 큰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 일가가 2025년 상반기에만 이제 코인 관련 자산 판매로 한 1조 1천억 원 정도 되는 이제 수익을 냈다고 하고요. 이제 트럼프 일가가 코인 사업을 한 4개 정도를 벌이고 있으면서, 이제 뭐 직접 코인 발행을 하기 도 하고, 뭐 밈코인도 만들고, 뭐 디파이나 이런 여러 프로젝트들도 진행을 하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렇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 일가가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 코인 사업을 한다, 이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데, 코인 보유자들을 또 만찬에 초대했다면서요?
1: 네, 트럼프 밈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위 한 2-300명 정도를 이제 개인 리조트에 초대를 해서 만찬을 하는 이벤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VIP 패키지가 제공이 됐는데, 문제는 요 VIP 좌석을 차지를 하려면 코인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야 된다는 게 좀 논란이 됐고요. 사실상 이제 이 코인을 가지고 대통령과의 만찬 그리고 VIP 패키지를 이제 돈 주고 판매한 거는 뭐 경매나 다름없다, 뭐 되게 부패한 거 아니냐, 좀 이런 논란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 코인, 이제 트럼프가 말한 코인들을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1: 아니요. 사실은 화제성이 되게 있는 코인인 건 맞지만, 또 트럼프 이 밈코인은 이제 현재 최고가에서 96% 넘게 폭락한 상황이라서 돈을 오히려 굉장히 많이 손실을 봤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논란이 된 거는 그 다른 어떤 코인은 이제 네. 그 토큰을 담보로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큰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니까 또 투자자들은 우리가 투자를 한 상품을 가지고 회사가 돈을 빌려서 오히려 이 코인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너무 좀 부도덕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렇군요. 대통령 일가가 그걸로 돈을 번다는 것 참 논란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또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랑 문화가 다른 건지 싶기도 하고요.
1: 네.
0: 정말 돈 버는 일엔 여러모로 법도 선도 없다는 걸, 또 세상 무서울 게 없다 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선 넘는 뉴스였습니다. 김태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연휴가 있어서 한 주가 금방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희가 준비한 이번 주 순서,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과 토요일은 정현재 PD가 진행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일상 대화에서 많은 분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 가운데 어떠어떠 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한다고 할 정도로 많이 쓰는데요. 원래 뭐뭐라는 이나 뭐뭐라고와 같은 표현은 직접 인용을 할 경우에 사용되는 일종의 인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어미가 간접인용이나 인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을 하는 상황에서도 공공연하게 쓰이면서 일부 사람들에게 전형적인 말투처럼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생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문장은

직접 말을 인용했다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표현 방법입니다. 또 일을 계획해 놓았는데 날씨가 나빠서 일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비가 온다라든지 날씨가 안 좋다라든지 하면 다음으로 미뤄야죠. 같이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예문에서도 보면 인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비가 온다라든지 날씨가 안 좋다라든지 같이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뭐뭐다든지 또는 뭐뭐라든지라는 표현은 있어도 뭐뭐다라든지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중부지방은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조금 오겠는데요.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올라서 낮 동안 초여름 같은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남부지방의 하늘도 흐려지겠고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질

0: 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일부 지역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55km 안팎의 돌풍도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3.3도, 부산 16.2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은데요. 낮 기온은 서울 21도, 부산과 제주 22도, 대전 광주 24도, 강릉 25도, 대구 27도 등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겠고요. 남부지방은 25도를 웃돌면서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다시 빠르게 쌀쌀해지니까요.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비가 조금 내릴 전망이고요. 내일은 북서풍이 불어서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로 예정된 중국 방문 전에 이란과의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PBS 뉴스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합의가 임박했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의 합의한 내용도 일부 공개했는데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내용이 합의의 일부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미국으로 보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협상 중인 이란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고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도 다른 여러 사항과 함께 이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CNN과 악시옥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 중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 합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현지 시각 6일 뉴욕 증시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24% 오른 49,910.5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드푸어스 500지수도 전장보다 1.46% 올랐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02% 상승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이날 상승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국회가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붙입니다. 국회는 오늘 낮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39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가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충남 공주 부여 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관위 회의에 앞서 당 윤리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정 전 부의장 복당을 승인할지를 심사합니다. 윤리위가 복당 허용으로 결론을 내면 공관위가 뒤이어 공천 문제를 심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 12의 일부는 오늘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모든 과정은 KBS 1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오늘 서울에서

외교 국방 당국 간 2+2 차관급 안보 대화를 개최한다고 일본 언론이 일본 외무성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일 외교 국방 당국 간 안전보장회의는 그간 국장급으로 열려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차관급으로 격상됐습니다. 한일 양국은 안보 대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나 중국의 군비 증강 등 동아시아 안보 환경 악화와 관련해 미국과 한일의 연계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지지통신은 관측했습니다. 세계 최초 24시간 뉴스 채널 CNN을 세운 미디어 사업가 테드 터너가 향년 87세로 별세했습니다. CNN은 현지 시각 6일 테드 터너가 이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테드 터너는 2018년 치매를 앓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폐렴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와 전북 서부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중부와 호남,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중국 방문 전까지 이란과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미국 제안을 검토 중인 걸로 보도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규탄대회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조작기소 특검법안 반대 여론전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 계획인데요. 전격 인터뷰 1부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특검법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힌 민주당은 오늘 원내 5당과 함께 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추진합니다. 전격 인터뷰 2부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추진 상황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모레 종료되면서 4년 만에 중과세 조치가 부활하는데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을 진격의 경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5월 7일 목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뉴스 브리핑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이현민 세계일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뭐 합의 가능성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언급을 했는데 구체적 상황 어떻습니까?
1: 네. 트럼프 대통령은 간밤에 보도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하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전에도 이란과 협상할 때 이런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어서 어떻게 될진 봐야 한다고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이란을 마구 폭격할 거라면서 군사행동을 재개하겠다는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0: 네. 낙관론을 다시 한번 띄우면서 또 합의한 내용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1: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으로 보내게 될 거고 오랫동안 신뢰 구축 차원에서 핵 관련 조치들을 이행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할 거라고 강조했고요. 이란이 지하 핵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도 합의안에 포함될 수 있냐 이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양국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한 페이지짜리 양해각서 즉 MOU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네. 이 MOU에 이란의 핵농축 일시 중단과 미국의 제재 완화 그리고 미국과 이란 모두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 매체를 통해 미국 언론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한 합의안에는 무리하고 비현실적인 제안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건 우리 당국이 강력하게 거부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시오스 보도에는 추측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란 협상팀은 현재 전쟁을 끝내는 데 집중하고 있을 뿐 핵 문제는 현재 단계에서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0: 네. 호르무즈 해협 정박 중에 화재가 발생한 HMM의 화물선 남호에 대한 예인 작업.

0: 시작됐습니다.
1: 네, 어젯밤 두바이 항만 당국의 허가가 나오면서 나무를 이곳으로 끌고 올 예인선이 출항을 했습니다. 나무는 현재 자체 동력으로는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라 이 두바이 항구까지 예인될 예정인데요. 이 배를 끌고 와도 되는지 아닌지 이러저러한 상태를 점검하는 사전 작업에 이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고 이동 시간도 최대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0: 네.
1: 두바이에 있는 조선소에 도착하면 곧바로 배 수리와 함께 원인 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만큼 내부 손상이 커서 복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정부도 전문가들을 현지에 보내 원인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0: 네, 사고 원인이 뭔지 진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선체에 큰 손상은 없다고요?
1: 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선체에 구멍이 나거나 침수된 흔적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외부 공격보단 이 기관실 문제 같은 내부 요인에 의한 사고가 가능성이 커지긴 하는데 다만 사고 당시에 쿵 하는 충격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어서
0: 네.
1: 이 외부 요인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선박은 절반 가까이 물 아래에 잠겨 있기 때문에 수면 아래 부분을 더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로선 피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위성남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가 검토를 해보니 피격이 확실하진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조력 작전인 해방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한다고 한 것에 대해선 우리는 그동안 해양 자유구상에 대해 검토하고 있었고 해방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검토하려고 했는데 이 작전이 중단됐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했습니다.
0: 네. 자, 프랑스 소속 선박이 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1: 네, 프랑스 해운회사가 소유한 컨테이너선 산 안토니오호가 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당했고 선원들이 다쳤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프랑스 해운사는 공격 주체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국 언론은 이란의 공격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고요. 프랑스 일간지인 르 파리지행도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이 발사체가 이란 해안에서 발사가 됐고 이로 인해 선박 기관실에 불이 났다고 전했습니다.
0: 예. 자, 국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국회 원내정당이 추진하는 개헌안 오늘 본회의 표결대에 오릅니다.
1: 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달 3일에 의원 187명 명의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개헌안은 헌법전문의 4.19 혁명과 함께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이런 내용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고요. 대통령이 개헌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면서 예컨대 불법 개헌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는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냐.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개헌 옹호론자라고 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0: 네.
1: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1987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점을 언급하면서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는 비유를 들면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0: 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1: 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결정하는 건 안 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이 개헌안이 오늘 국회 문턱을 넘으면 6.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회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0: 네.
1: 국회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투표일 재적 의원이 286명임을 감안하면 국회에서 최소 12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0: 네.
1: 한지하 의원 정도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 정도로는 개헌안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공소 취소 특검을 추진하면서 개헌을 논의하는 건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오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의무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오죠.
1: 네, 서울고법은 오늘 오전 10시에 한 전 총리 2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에 이제 첫 항소심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0: 네.
1: 선고 공판은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 성립시키는 데 관여하고 국회 봉쇄 계획을 실행한 처리하는 데 가담했으며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그리고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특검이 구형한 15

0: 5년보다 8년이나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는데요.
1: 네.
0: 이번 사건을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이 쿠데타로 정의하면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사례보다 위험성이 더 훨씬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도 이런 판단을 이어갈지가 주목이 됩니다.
1: 네.
0: 오늘 판결은 앞으로 관련 사건 재판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 고위공직자의 헌법적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건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이 될 전망입니다.
1: 네. 자,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면서 영토 조항을 새로 만들고 통일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바뀐 건가요?
0: 네, 통일부가 어제 기자단을 대상으로 북한의 새 헌법 전문을 공개했는데
1: 네.
0: 핵심 변화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영토 조항을 새로 만든 거고 또 하나는 조국 통일 관련 내용을 완전히 삭제한 겁니다. 특히 북한 헌법에 처음으로 이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한 영토란 표현이 들어간 게 눈에 띄는데
1: 네.
0: 이 표현 는 북한이 남한을 더 이상 같은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국경을 맞댄 별개의 국가로 공식 인정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한 두 국가 노선을 헌법에 못 박은 겁니다. 기존 헌법에 있던 통일 관련 내용도 모두 사라졌는데요. 기존 헌법에는 평화통일이나 민족 대단결 같은 표현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에선 이런 통일과 민족 개념을 전면 삭제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으로 규정하진 않았는데요. 주적이나 적대국 같은 표현은 포함하지 않았고 또 남북한 육상과 해상 경계선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충돌을 피하려는 전략적 모호성을 택한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두 국가로 선을 그때 군사적 긴장은 관리하겠다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1: 네. 자, 이번 북한 헌법을 보면 내부 권력 구조에도 변화가 드러났다고요?
0: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이 새 헌법에서 크게 강화가 됐습니다. 북한은 헌법의 국무위원장을 국가 수반으로 이번에 명시를 했는데
1: 네.
0: 북한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위 그러니까 회의보다 먼저 배치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 무력 사용 권한도 국무위원장이 독점적으로 가진다고 규정했고요. 최고인민회의가 김 위원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삭제했습니다.
1: 네. 뉴스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2: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출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곳곳으로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70 물류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 2, 3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근 3km 구간에서 차량들 서 있다시피 하고 있고요. 맞은편 부산 방면에서도 이 여파바다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2차 사고 나지 않게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신월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천나들목 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일찍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일찍에서 금천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 쪽으로 남한산성 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 시내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나들목에서 탄천 일교 사이 지나는 데만 20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목요일에는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미국 증시 방금 끝났는데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 소식 뉴스 브리핑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덕분인 것 같아요. 강세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3: 네, 일단 뭐 글로벌 증시 모두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특히
1: 네.
3: 이제 뭐 나스닥, S&P 500,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두 다 이제 뭐 1에서 4% 상승세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3: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AMD가 상당히 좀 이제 급증했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 이후 한 18% 이상 좀 급등을 하면서
1: 네.
3: 반도체 중심으로 지금 상승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예.
3: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발언을 했죠. 이제 이란 M5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종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또 시장에 상당히 좀 부각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국제 유가라든지 국채 금리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4: 네.
3: 증시의 상승세를 좀 어떻게 보면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 네.
3: 이후에 좀 이제 테마주들이 좀 돌아가면서 좀 급등세를 보이면서 뭐 투자 심리가 상당히 견조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4: 네.
3: 여기에 또 이제 또 주목할 만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이제 옵션 거래 때문에 엔비디아가 오랜만에 또 한 5% 이상의 좀 상승세가 좀 나오면서
4: 예.
3: 여타 대형 기술주들도 상당히 좀 상승세가 나오는 그래서 수급의 영향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네. 좀 말씀하셨는데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어제는 CPU 관련주가 강세였어요.
3: 확실히 이제 반도체가 이제 뭐 메모리, 낸드 이제 여기 뭐 CPU까지 약간 키워드별로 이제 계속 이제 수환매가 도는 것 같은데 이제
4: 예.
3: 그만큼 공급에 대한 어떤 부족 현상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전반으로 퍼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제 AI CPU 산업의 수요가 증가한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좀 딸릴 수밖에 없는 좀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4: 네.
3: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AMD 이제 급등하는 모습 나왔죠. 특히 이제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실적을 좀 발표했고 또 향후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보니까 급등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4: 네.
3: 여기에 이제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시티은행 같은 좀 주요 글로벌 IB 같은 경우도 AI CPU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AMD 목표 주가를 좀 크게 상향 조정했 다는 점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 네.
3: 아무래도 요즘 좀 가장 제가 볼 때는 주인공은 인텔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인텔이
4: 네.
3: 또 급등을 했죠.
4: 그러니까요.
3: 이제 AMD 호실적과 이제 서버 CPU 시장의 어떤 장기 전망에 대한 어떤 상승 조정 이 부분에서 인텔이 또 한번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AMD, 인텔 어떻게 보면 투톱이 시장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뭐 퀄컴이라든지 뭐 ARM 같은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상승세를 보여준 상황인데 특히 이제 ARM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실적 발표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 외에서 또 기업들의 어떤 상승이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네. 눈에 띄는 또 경제 지표가 지난달 미국의 민간 고용이 전달 대비해서 10만 9천 명 증가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3: 네, 일단은 지금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지금 이 경제 지표 중에서 고용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4: 네.
3: ADP 민간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부분의 고용이 지난 3월보다 지금 한 10만 9천 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가했다라고 발표했는데 다만 이제 요게 이제 시장의 예상치가 12만 건이었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을 좀 하회하는 좀 모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 네.
3: 업종별로 보면 약간 좀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건설, 뭐 무역, 운송, 뭐 경계 영향 크지 않은 교육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좀 증가하면서 지금 이제 고용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 네.
3: 이제 이직자의 어떤 임금을 좀 보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한 6.6% 정도 지금 이제 임금에 대한 상승률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 컨셉을 유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4: 예.
3: 재직자들의 임금이 조금 하향 조정이 되면서
4: 아.
3: 2021년 이후에 좀 최저치를 좀 기록하는
4: 아.
3: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용 지표를 좀 전체적으로 보면 견고한 것 같은데 약간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견고하지 못한 모습.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아이러니하게 드러난다.
4: 네.
3: 다만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 지표보다는 뭐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라든지 기업 실적들이 좀 더 중요해지면서 이 고용 지표와 관련된 어떤 이슈는 시장에 그렇게 크게 반영되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네. 증시는 상승이었고 또 협상 기대감에 유가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3: 아, 유가가 확실히 좀 이제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4: 네.
3: 뭐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지금 계속해서 핑퐁을 좀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4: 네.
3: 제가 볼 땐 이란 같은 경우와 이 종교 수뇌부와 그다음에 이제 외무부를 좀 중심으로 한 국가의 어떤 이 공무원들 간에 제가 볼 때는 이 내부 갈등이 아직 좀 치열한 것 같아요.
4: 네.
3: 그러다 보니까 이 이란의 어떤 발언 자체가 계속 엇갈리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도대체 어느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4: 예, 예.
3: 일단 종전 양해각서에 대한 부분에서 서로 이제 검토는 분명히 진행 중인 것 같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4: 네.
3: 근데 조금 이제 이 미국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에이. 지금 이제 뭐 제가 볼 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뭐 해제뿐만 아니라 뭐 자금 동결 뭐 여기에 또 이제 이 전쟁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좀 지원한다는
4: 배상
3: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4: 그런 건 미국이 사실은
3: 네 들어줄 리가 만무하겠죠.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협상에 대한 부분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네네네. 이제 WTI 기준으로 국제유가 같은 경우가 7% 넘게 하락하면서 95달러까지 제가 볼 때 내려왔다가 다시 또 이제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96달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전히 좀 크고 작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투들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긴장에 대한 수위가 완벽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0: 유가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어제 국내 증시 장 끝나고 나서 관련 방송이나 매체들에서 일제히 그 최종 코스피 네. 7 앞자리가 7이 찍힌 거를 크게 써놓고 방송을 하시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역사적이죠?
0: 네. 일단 어제 뭐 경제 방송들 모두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코스피 봤을 때는 거의 역사 현장에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1: 네네.
0: 지금 코스피가 지금 이제 7,000포인트를 돌파한 모습. 이제 여기에 또 시가총액이 6,000조를 넘어가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 전체 시가총액이 세계 8위에 랭크되는 좀 기염을 토했습니다.
1: 예.
0: 특히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 뭐 주력 산업군의 동반 강세, 여기에 또 자본시장 성진화 정책 효과가 좀 맞물리면서 한국 증시 어떤 위상이 한 단계 높아졌다라는 어떤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1: 네.
0: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장중 최고치는 7,426.6. 근데 어쨌든 간에 7,000포인트는 확실히 넘어갔고
1: 네.
0: 이게 이제 6,000포인트 돌파하고 이제 2월 25일부터 지금 7,000포인트 넘어간 게 지금부터 두 달이 안 되는 두 달 조금
1: 진짜 빨리 됐어요.
0: 네, 지금 이제 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국내 증시 상당히 빠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1: 네.
0: 더 업사이드를 보는 좀 그런 표가 좀 많아지고 있다.
1: 네, 네.
0: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5월 들어올 때 셀인 메이 뭐 이런 얘기가 원래 주로 하던 얘기인데 지금 정반대가 아닌가 싶은데
0: 네.
1: 1등 공신 역시 반도체죠.
0: 아, 지금 뭐 지금 월요일 이제 화요일 이제 어린이날 쉬었고 수요일 네. 이제 이틀 동안 거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수급의 어때 블랙홀 역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고성능 메모리 수요 이에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반도체 실적이 엄청 커질 것이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전기전자 업종으로 지금 증시가 지금 거의 빨려 들어간 느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일단 4월 반도체 수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173% 증가하면서 이제 319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1: 네.
0: 3월, 4월 지금 여전히 반도체 수출은 견조한 모습
1: 예.
0: 보여주고 있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올해 상승률은 124%.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 상승률을 크게 좀 웃돌고 있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0: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들이 또 오랜만에 또 우리나라의 어떤 증시에 다시 노크를 하는 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4월 들어서 이제 외국인이 2월, 3월 뭐 계속 21조, 35조 매도를 했었는데 4월 들어서 지금 이제 순매수로 전환됐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한 1조 정도 그러니까 워낙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1: 네.
0: 일단은 좀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만 5월 들어서 지금 1조 정도 지금 수급이 들어 잡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조 정도 지금 이제 잡히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1: 네, 예.
0: 전기전자 업종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순매수가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기전자가 결국 이제 지수를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 여기에 이제 조금은 이제 에너지 안보까지 좀 물리면서 건설이라든지 뭐 기계 장비 운송까지도 확 확장된 어떤 그런 모습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1: 네.
0: 보니까
1: 네.
0: 코스피도 계속 좀 업사이드를 보는 좀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1: 네. 그래서 그럴까요? 코스피 만피 이제 시간 문제다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제 6,000피에서 7,000피 올라오는데 지금 47일 이제 두 달 안 됐죠. 그러다
1: 그러니까요.
0: 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중동 전쟁으로 잠깐 쉬어갔던 것은 이제 매수의 기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전임미답의 기록을 좀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AI 인프라 투자가 아직은 초기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내외 증권사들의 지금 코스피 지수에 대한 목표치가 계속 상향이 되고 있는데
1: 네.
0: 지금 현재 나온 게 한 8,600 정도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
1: 네.
0: 여기서 이제 만피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특히 뭐 IBK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뭐 버블 장세가 전개되면 만피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1: 예.
0: 해외 증권사들도 지금 뭐 JP모건 최근에 한 8,500 올렸고
1: 네.
0: 여기에 또 골드만삭스도 8,000포인트 노무라 증권도 한 8,000포인트 올리면서
1: 네.
0: 제가 볼 때는 이제 업사이드를 상당히 좀 높게 보는 다만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서 종목 간에 제가 볼 때는 조금 편차가 많이 나오는 좀 그러한 장세도 계속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저는 그 어두울 때 네네. 출근해서 하늘을 못 봤는데 흐립니까 지금?
1: 네, 지금 잔뜩 흐린 날씨입니다. 네. 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이렇게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남 북부, 충남 남부 서해안, 충북 중북부, 전북 서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밤에는 그 밖에 충청도와 전라도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그러나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부분 5mm 정도로 비교적 네. 적겠습니다. 예, 예. 이 내일은 오후에 강원 내륙산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0: 네, 비와 함께 바람도 세게 분다고요?
1: 네, 오늘부터 내일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이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 산지는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제주도에서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태풍급의 돌풍이 몰아쳐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 비 소식이 없는 경상도 지역은 구름 사이로 햇볕이 강해 오후에는 오존 농도가 나쁨으로 짙어지겠습니다.
0: 네, 자 오늘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내려가는 지역이 있다고요?
1: 네, 밤사이 구름이 이불처럼 덮여 있어서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았습니다. 네.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청주, 대전, 전주, 광주가 24, 강릉 25, 대구는 2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고요. 네. 중부지방은 평년 기온을 약간 밑돌겠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맑은 날씨를 회복하며 낮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내일 20도, 주말인 모레는 23, 일요일은 24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네네. 다음 주에는 25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상도 내륙, 모레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과 낮,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0: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0: 단격 인터뷰 1부에서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함께 정치 현황과 지방선거 판세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권영세입니다.
0: 네.
1: 예. 우리 사회자 바뀌신 다음에 제가 처음 나오는 거 보니까
0: 예, 그렇습니다.
1: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0: 네. 원래 단골 출연자셨지 않습니까?
1: 예, 예. 네. 전에는 제가 자주 나왔던 것 같습니다.
0: 네. 네. 어제 의원총회 많이 예. 언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 보니까 지금 조작기소 특검법안 반대 결의문을 채택을 하셨잖아요.
1: 예.
0: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건가요?
1: 뭐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반대한다. 뭐 그런 얘기죠.
0: 네.
1: 그 사실 조작기소 특검은
0: 네.
1: 그 이게 조작기소라고 하는 부분도 문제고
0: 예.
1: 특검하는 것도 문제고
0: 네.
1: 뭐 사실 둘 다 문제지요.
0: 그러니까
1: 특검 우선 뭐 그러니까 특검을 좀 더 가볍게 얘기하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뭐 검찰이 수사 기소권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이게 뭐 앞으로는 안 된다 해서 검찰을 해체하다시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0: 네.
1: 그래서 그 검찰이 이제 더 이상 수사권을 없고 지금 보안 수사권도 주느냐 마느냐인데 지금 안 주는 방향 쪽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정부 들어와서는 특검이 지금 몇 번째인가 모르게 지금 특검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편할 때는 이렇게 무소불위의 특검 제도를 이용을 하면서 검찰에 대해서는 해체라고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이율배반적이고 이 모순적인 부분이고
0: 네.
1: 더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조작기소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조작기소라고 뭔가 규정을 하고
0: 네.
1: 그게 이제 국정조사도 하고
0: 네.
1: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특검까지 이어지는데 우선 우리 사회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작기소를 국정조사한다는 거는 그거 자체가 우리가 헌법정신에도 위반되고 국회관계법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게 국회법상 명문으로 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0: 네.
1: 현행 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지금 국정조사를 여는 거가 그 자체로 문제지요. 근데 법의 취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삼권 분립 아까 네. 헌법에도 위반된다 그랬는데
0: 예, 예.
1: 이게 그 입법권은 입법부에서 행정부 견제하는 정도를 행사하는 거지 그다음에 사법부에서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통제하는 거지 이 사법 절차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게 우리 헌법 정신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래서 이 조작기소 부분도 만약에 조작기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사법 절차 내에서 이 강하게 주장을 해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서 거기 사법 절차 내에서 교정이 돼야 되겠지요. 더군다나 지금은 뭐 자기네들이 법을 마음대로 이 고쳐서 이게 대법원에서 재판이 끝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한 번 더 이의신청까지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0: 네.
1: 이제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지 않고 이거를 특검으로 가져가 가지고 그러니까 그 별도의 트랙 위에서 자기네들이 임의로 정한 특별검사와 뭐 검사 뭐 수사관들에 의해 가지고 이 지금 다른 방향 결정을 하겠다라는 게 미리 작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0: 네네.
1: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대단히 심각한 부분이고 이게 아마 그 이유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 법조계 쪽에서 얘기를 들여다 보면은
0: 예.
1: 들어보면은
0: 네.
1: 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수사 기록들이 너무 완벽해서 정상적인 법관이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그 무죄를 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완전히 버려놓고 이렇게 별도의 트랙을 만들어서 이게 여기서 무슨 조작 기소라고 마음대로 결정을 하려고 그러겠지요. 근데 사실은 지난 국정조사에서도 그 방용철 증인인가요? 그 상방부 부회장.
0: 네.
1: 이 사람이 분명하게 돈 줬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돈 줬냐, 안 줬냐, 북한에 그 부분하고, 이제 또 하나 그 쟁점 부분이 소위 연어회 술파티 아닙니까?
0: 네.
1: 근데 김성태 그 쌍방울 회장이 그런 거 분명히 없었다고 얘기하고, 또 새롭게 이 교도관 증인이 나와가지고 그런 거 없었다라는 녹취록까지 나온 상황인데,
0: 네.
1: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조작 기소가 확인됐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 특검을 가자라는 거는
0: 네네.
1: 이거는 그야말로 다수의 횡포고 요즘에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새로운 형태의 독재자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0: 예.
1: 이 뭐 대표적인 게 베네수엘라나 아니면 헝가리의 빅토르 올반이나 뭐 이런 사람들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0: 네.
1: 이런 내용은 아마 우리나라가 그 새로운 세계 기록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형사소추돼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그 사법부와 준사법기관을 찍어 눌러가지고 입법부 여당이 그래서 공소 취소를 시켜서 대통령의 그 퇴임 후 안전을 보장시키고
0: 네.
1: 계속해서 어쩌면은 뭐 더 이 직권도 더 하려고 그럴 의도도 보이는 새로운 형태의 어쨌든 그 이 독재 형식을 그 뭐 아주 새롭게 이게 뭐 K 독재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거 만들어냈다라는 거가 참 그 이 좀 서글픈 내용입니다.
0: 네.
1: 이게 좀 길게 얘기했네요.
0: 민주당이 어제 이제 신임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예, 예. 6.3 선거 후에
1: 예.
0: 그 특검법 처리 시기 내용 절차 판단하겠다라고
1: 예.
0: 했거든요.
1: 예.
0: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걸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1: 우선 뭐 대통령도 그렇고
0: 예.
1: 민주당도 그렇고 뭐 이 대통령도 뭐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어쨌든 이게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0: 네.
1: 그다음에 이 사실 법리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걸 자기네들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리 시작하려고 그러다가
0: 네.
1: 이게 처음에는 왜 5월 초에 다 하겠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0: 네.
1: 그러다가 지금 이러는 이유는 이게 이런 거가 아무래도 이 지방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이게 지금 그 시기를 뒤로 미루겠다는 얘기지요.
0: 네. 어제 결임은 국민의힘 네, 시트권과 보면 시민사회 연대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었어요. 네, 다섯 가지 네, 중에. 네. 그리고 앞서 사실은 수도권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먼저 연석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1: 네, 네.
0: 그러면서 이제 궁금한 점이 이른바 범보수 연대가 특검법을 통해서 특검법 공조, 특검법
1: 네.
0: 대응에 대한 공조가 있을 것 같다는 그 지금 전망들을
1: 네.
0: 하고 있는데
1: 네.
0: 앞으로 쭉 같이 가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 우리 특검법 공조는 사실 개혁신당이 뭐 저기 이 조홍천 의원이죠. 조홍천 전 의원이죠.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0: 예.
1: 뭐 잘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뭐 조홍천 의원이 그 시작을 안 했더라도 우리 쪽에서 우리 당에서도 이제 당연히 그 제기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0: 네.
1: 아마 지금 당장은
0: 예.
1: 이게 이런 뭐 특검법이라든지 기타 앞으로 뭐 다른 이슈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보수 계열 정당이 지금 뭐 나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이 좀 이 뭐 뭐랄까 협력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겠지만
0: 네.
1: 이제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이게 네. 이게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0: 네. 선거 공조까지는 너무 나간 얘기인가요?
1: 그건 아직은 아마 각자 네. 후보를 낸 상황에서
0: 예, 예.
1: 거기까지는 마음속으로는 있어도 얘기들을 서로 못할 겁니다.
0: 네.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지금
1: 예.
0: 그 원내 여섯 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개헌안 표결을 이제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1: 예.
0: 당에서 어제 이제 개헌 반대를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도 이제 불참하겠다고 했는데
1: 예.
0: 일부 의원들 한재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표결에 참석하겠다, 참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1: 네, 뭐 참여하지만 그
0: 네.
1: 뭐 찬성 반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열어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0: 네, 네 보도에 그렇게 네, 나오더라고요.
1: 우선 그 여섯 당 하니까 굉장히 그 많은 당이 찬성을 하는 것 같은데.
0: 네.
1: 뭐 사실은 뭐 하나고 아주 조금 너그럽게 봐줘도 두 개 정당이지 나머지는 뭐 정당 같지 않은 상황이고요.
0: 네.
1: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이거 그러니까 이 전혀 협력을 할 수 없는 게
0: 예.
1: 뭐 대통령은 이게 무슨 뭐 아주 기본적인 거고 뭐 계엄과 관련된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거니까 그거를 뭐 반대하는 거는 다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완전히 전형적인 최근의 신형 독재자들이 이 쓰는 수법 나 아니면 다 적이고 나 아니면 다 옳지 않고
0: 네.
1: 뭐 이런 이분법을 통해서 하던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뭐 사법부 소위 코트 패킹이라고 이 법원이 말 잘 안 들으니까 대법원을 왕창 들려가지고 자기 사람 집어넣는 거 이런 거가 전형적인 그 이 독재자들 내지는 정권 장악을 위한 수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은 미국에서도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뉴딜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걸 시도했다가 그 당시에는 그 루즈벨트의 자당인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반대를 가지고 못했던 예가 있고 다른 나라 중에서 성공한 예는 아까 얘기한 독재자들이 있는데
0: 네.
1: 지금 이런 식의 헌법을 파괴하는 그런 세력하고 그 내용이 뭐든 이 헌법을 다시 손질하는데 이 손을 잡고 협력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0: 네.
1: 또 우리 대부분의 우리 당원들, 당 의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네네.
1: 오늘은 반대할 텐데
0: 네네.
1: 뭐 당내 자유롭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당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야지 이 같은 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지하 의원과
0: 네.
1: 뭐 또 누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도 이런 취지를 생각을 하면은 아마 우리의 그 우리 당의 당론에 대해서
0: 네.
1: 따를 수도 있을 거다. 그리고
0: 네.
1: 그래 주기를 좀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최근에 올리신 글 중에 동남풍에 대한 글이 있었어요. 네. 동남풍은 특정 개인이 만든 건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해석을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1: 네, 뭐 누구 겨냥한 것보다도 지금 제가 조금 아까 우리 요즘에 우리 요즘 자유민주주의가 뭐 다른 나라에서도 좀 무너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게 대단히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0: 예.
1: 이제 뭐 관련 분야에 대해서 뭐 좀 많이 고민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0: 네.
1: 지금 뭐 안타깝게도 우리 전임 윤 대통령
0: 네.
1: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이게 잘못된 계엄을 해서 무너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면에는
0: 네.
1: 그러니까 나만 옳다. 그리고 나만 저기 이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 이런 식의 어떤 독선적인 그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성격이 어떤 면에서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0: 네.
1: 그 글에서도 제가 결론을 냈지만
0: 네.
1: 이게 우리 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0: 네.
1: 이게 나만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렸고 나만 대단하고 이런 식의 것보다는
0: 네.
1: 이런 성격보다는 나도 틀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다음 필요한 경우에는 타협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뭐라 그럴까요. 그 좀 열려 있는 마음을 가진 정치인이 필요하지 앞으로 그게 보수든 진보든 좌파든 우파든
0: 네.
1: 독선적인 정치인이 소위 득세를 해서는 우리 정치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얘기입니다.
0: 네네. 사실 지금 그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중에서
1: 네.
0: 특히 이제 부산 북구갑이 굉장히
1: 예,
0: 관심을
1: 예.
0: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일단 어제 저희가 박민식 후보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딱 잘라서 단일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로로 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예.
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뭐 지금 단일화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게요.
0: 네.
1: 이게 뭐 어느 한쪽이라도 단일화를 한다 그래야지 이게 단일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리고 이게 특히 이 다른 정당 혹은 이 당 바깥에 있는 사람이 더군다나 이게 단일화에 적극적이래야 이게 가능한 거지요. 사실은 우리 당내 후보가 좀 단일화에 반대라도 그 상대방이 적극적이면은 뭐 당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 규정 근거 규정도 있고 그러나 지금처럼
0: 네.
1: 한동훈 대표 쪽도 전 대표 쪽도 안 하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박민식 저 후보도
0: 네.
1: 지금 절대 안 하겠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0: 네, 네.
1: 이제 이 따로 가도
0: 네.
1: 박민식 후보가 그 지금 여론조사 추이나 이런 걸 보니까
0: 예.
1: 일부 조금 소위 튄다 그러지요. 그런 여론조사를 빼고는
0: 예.
1: 우리 좀 올라가는 추세고 불과 어저께인가 그저께 후보가 확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예.
1: 그렇기 때문에
0: 예.
1: 이 뭐 3자로 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하종 후보가
0: 네.
1: 아직 뭐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했고 그리고 사실은 뭐 이렇게 그쪽 당에서 보면은 그쪽 당의 이 이즘에 철저한 그 뭐 그런 분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분이 우리 제가 기억하기에
0: 네.
1: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에 그 인수위에서도 일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뭐 우리 여성은 뭐 차라리 좀 저 좀 보수적인 색깔도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0: 네.
1: 근데 그 이제 그쪽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아주 저기 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좀 어려운 후보도 아니고 그런 거니까 우리가 이 박민식 후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3자 그 구도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의원님이 지금 3자 구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제 한자유 의원 같은 경우는 그 한동훈 전 대표 지지 를 네.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현장에도 가겠다 네. 얘기를 해서 또 당에서 또 징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글쎄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네. 이게 당의 다른 생각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0: 예.
1: 그 지금 특히 중요한 시기에는 이 당의 어떤 그 노선에 따라주는 게 당의 그 속한 사람들의 네. 좀 의무고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네. 네. 이 자꾸 징계 얘기가 나오는 것이 왜냐하면 이제 뭐 앞서도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징계가 얘기한 특히 선거 앞두고 내홍이라는 단어가 바로 뒤에서 나오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1: 그래서 징계 얘기 나오기 전에 네. 나오지 않게
0: 네.
1: 이 좀 이렇게 책임감 있고 당원으로서 우리 당 소속의 의원으로서 이게 뭐가 그 현명한지 좀 잘 알아서 판단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0: 예. 예. 오늘은 또 이제 윤리위에서 네. 정진석 전 실장의 예, 예. 이제 복당에 예. 대해서 자격심사를 네. 결론을 내려야지 이제 공관위에서 또 후속적으로 또 네.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이제 관심이 확 모아지는 시점이라서요.
1: 예, 예.
0: 정진석 전 실장의 이 출마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출마 부분은 일단은 이제 복당이 된 뒤에 생각을 할 부분인데
0: 네.
1: 이 복당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지금 저쪽에서 이 지금 특검이나 이런 데서
0: 네.
1: 뭐 기소했다고 우리가 다 저건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1: 그래서 이 오세훈 시장하고 또 누군가의 추경호 지금 저 의원 지금 후보지요.
0: 예.
1: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행히 우리 당에서 기소가 됐지만 그거는 저쪽에서 어떤 정치 탄압성의 기소라고 보고
0: 예.
1: 후보 자격을 부여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당원 자격 뭐 이 깍 이제 없애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0: 예.
1: 정진석 의원은 일단 복당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0: 네네네.
1: 그 정진석 의원의 기소 부분도 사실은 뭐 계엄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게 아마 컴퓨터를 이 정권이 바뀔 때 지우고 나갔다 뭐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0: 네.
1: 그런 부분은 그 뭐 정권이 바뀔 때는 다 지우고 나가게 돼 있는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서 다른 것이지 그래서 무리한 기소이기 때문에
0: 네.
1: 일단 그 뒤에 그러니까 공천심사위원회 심사는 별개로 하더라도 복당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당 내에서 마치 저쪽 특검에 의해서 기소되거나 이런 부분을 뭐가 대단히 잘못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특검이 기소한 것 중에서 뭐 옳은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지금 저 사람들이 이 보수 인사들을 거의 사냥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에서
0: 네.
1: 이게 저쪽에서 기소당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도 그 사람은 잘못됐으니까 버려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대단히 잘못된 거고
0: 예.
1: 우리가 그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기준을 잘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렇다면 공천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공천은 뭐 공심위에서 고민을 할 텐데
0: 네네.
1: 그 부분도
0: 네.
1: 윤 대통령하고 뭐 얼마나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물론 고려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 가까운 사이에서 과연 이 사람이 윤 대통령에서 이 잘못된 부분에 얼마나 관여됐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결론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사실 정 전 실장의 이런 행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호개인 공천이다라고 지금 공천주의를
1: 뭐
0: 올리고 있잖아요.
1: 거기서야 뭐 그러고 싶겠죠. 근데
0: 네.
1: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자격이 없는 게
0: 네.
1: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거기가 지금 2심에서 무죄가 나고 나서 확정이 됐습니다만 1심에서는 그 징역 2년인가요? 나고 법정 구속까지 됐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2심에서 무죄가 된 것도 지금 저는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0: 예.
1: 그게 다른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 사건 같은 데서는 불법 수집 증거 주장에 대해서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 유죄를 내려놓고 이 송영길 그 전 대표 사건에서는 불법 수집 증거라 그래가지고 유죄 증거를 다 배척을 한 다음에 무죄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0: 네.
1: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 검찰이 당연히 장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장고 안 하고 확정을 지킨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도 뻔뻔스럽게 뭐 이 아주 그냥 대환영을 하면서 공천을 주고 뭐 나중에 결국 안 되긴 안 됐습니다만 지금 징역 5년인가 6년을 선고받고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출판기념회를 하질 않나.

0: 이제 28일 앞으로 다가와서요. 예, 예. 서울시장 캠프에서 지금 네.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 선거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뭐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상으로 여론조사가 지금 뭐 완전히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 예. 어쨌든 추세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네. 추세상으로는 오시장이 좀 많이 따라잡고 있는 것 같고
0: 네, 네.
1: 아무래도 오시장은 좀 이미 검증이 된 사람이고
0: 예, 예.
1: 그다음에 정원호 후보는 사실은 이렇게 큰 선거에서 검증이 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나오고 있고
0: 네네.
1: 또 앞으로 뭐 하정우 후보 경우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새롭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0: 네네.
1: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0: 네.
1: 또 우리 당에서 좀 이 좀 단합이 잘 된다면은 서울도 해볼 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그럼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언제쯤 골든크로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내심 판단할 수 있는 시점 근거 글쎄, 있을까요?
1: 뭐 그 저기 이 희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게 판단하는 거는 그 좀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어쨌든 희망하기는.
0: 네.
1: 그러니까 선거 시작 무렵에는 네. 거의 이제 따라잡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지요.
0: 네. 서울 유권자들이 결국은 표를 누구에게 찍을까를 결정할 때 결정적인 요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1: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지금 그 부동산 문제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박원순 그러니까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뭐 항상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모든 사람들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0: 네.
1: 정부도 부동산 대책이 사실은 저쪽 지방의 뭐 소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대개 서울 부동산 가격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그런데 서울 사람들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과거 박원순 시장 시절에
0: 네.
1: 거의 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뭐 300몇 군데를 취소하고 그래서 주택의 어떤 새로운 공급을 막아서 지금 오늘의 이런 상황도 벌어진 측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0: 네.
1: 앞으로 박원순 시즌 2에 해당하는 시장이 등장을 해서 또다시 이 부동산 이 공급 시장을 이 문제를 생기게 한다면
0: 네.
1: 이거 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아마 서울 시민들이 네. 그런 부분을 중시할 거라고 봅니다.
0: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 예. 예.
0: 지금까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2부 전격 인터뷰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 여보, 3, 4, 5월 하면 떠오르는 거?
3: 봄?
2: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달.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 어떻게?
2: 휴대폰 문자가 오면 신청하는 간편 신청.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대면 신청.
2: 새롭게 추가 농업 이지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3: 신청이 불가한 농지도 있으니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꼭 확인하세요.
2: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4: 처음 여행 떠나요.
5: 안녕하세요. 배우 김지원입니다. 오늘은 준우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준우와 함께 철새들을 볼 수 있는 충남 서산 버드랜드에 다녀왔어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했는데요. 휠체어가 그대로 탑승할 수 있어 창밖 풍경을 온전히 즐기며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다양한 철새들이 가득한 전시관과 동지 전망대까지 돌아본 후 준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최고의 어린이날 선물이야.
4: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5: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6: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7: 와우.

0: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58분 날씨. 지금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북쪽으로 비구름이 지나가면서 중부지방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겠고요. 밤에는 남부지방도 하늘이 흐려져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중부지방과 전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일부 지역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55km 안팎의 돌풍도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3도 안팎으로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은데요. 낮에는 서울 21도, 부산 22도, 대전 광주 24도, 대구 27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겠고요. 남부지방은 낮에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내일은 북서풍이 불면서 전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에 다시 조금 더워질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서해와 남해안의 일부 섬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대한민국 중심 채널 전격 인터뷰 2부에서는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자,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이 헌법 개정안 관련해서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네.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하겠다. 어저께 이렇게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표결 불참까지 당론을 결정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이번 개헌안이 그 사실은 헌법 전목 5.18 그리고 부모항쟁을 전문에 수록을 하고 또 비상계엄의 요건을 좀 더 강화하는 네. 이 딱 세 가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국민들 대부분 공감하고 또 여야 의원들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그런 내용을 개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반대를 하면 사실상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반대하면 비상계엄에 그런 이번 불법계엄에 찬성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5.18이나 부마항쟁은 이건 그동안 계속 여야 의원들이 주장을 해왔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안이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네. 이것을 당론으로 반대를 한다면은 이것은 국민들께서도 매우 의아하게 생각을 하실 거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개헌안 발의가 민주당 의원과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 야당 일부 야당 의원 포함해서 네네. 187명이 발의를 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헌법상 제적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서 네네. 191명이 찬성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187명

0: 발의한 의원들 중에 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를 이유로 의원직을 사퇴한 분들이 또 꽤 계시잖아요.
1: 아, 네네네.
0: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대략 한 12명 정도가 네. 이탈을 해야 통과가 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당론으로 예, 예. 불참을 지금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통과가 좀 쉽지 않은데 앞서 말씀드린 사유대로 반대할 이유가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개헌을 하는데 거기에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것은 매우 무리수를 뒀다 이렇게 보입니다.
1: 네. 앞서 인터뷰에서도 거론했지만 한자 의원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네. 네.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고 표결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좀 고민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걸로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국민의힘에서 일부 의원님들도
0: 한 세 분 정도 네네. 표결에 참석하겠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의 내용을 갖고 추진을 했는데 만약 오늘 일정이 그렇게 전개가 되면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또 이제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고 이러면 또 이 부분을 추진하기가 힘들고 사실 별도의 국민투표를 하기는 게 또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네. 사실 그래서 이번에 개헌 그 지방선거에 함께 네. 개헌 투표를 하면은 별도 비용이 들지 않고 네네. 많은 이제 비용적인 부담 뭐 이런 것을 들 수 있는 네.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요. 이것을 국민의힘이 그들의 정치적인 이유로 사실상 이것을 걷어찼다. 그래서 오늘 표결 결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들거든요. 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의힘이 어떤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1: 네네.
0: 그렇지만 개헌이라는 것은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개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비용 문제를 생각한다면은 총선, 뭐 대선 네. 이런 때에 이제 같이 하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마찬가지로 총선이나 대선 때도 똑같이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의힘이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그 내용이 이번에도 전혀 반대할 내용이 아닌데도 네. 불구하고 반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선거 때가 아니라 별도의 기간에 좀 가능하면 여야 합의를 네. 구해서 예. 이 개헌 투표를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차선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네네. 지금 이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하나하나가 다 선거와 연관돼서 네. 그 저희도 질문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 개헌 이 투표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은데 어제 사실 대통령이 부분 개헌을 얘기를 하신 것도 지금 이런 측면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실 개헌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제 87년 이후에 지금 헌법이 여전히 손을 대지 않은 채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려서
0: 네.
1: 예, 헌법을 좀 수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은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 생각에는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권력 구조를 포함한 이런 헌법 개헌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0: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헌법 개정의 가장 핵심 이슈는 권력 구조의 개편입니다.
1: 네.
0: 대통령 중임제 뭐 4년
1: 네.
0: 중임제 개헌 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일각에서 주장하는 좀 더 뭐 책임 총리 같은 이제 내각제 요소를 좀 가미를 한다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안이 주장이 되고 있는데요.
1: 네.
0: 이런 이제 권력 구조 개편 개헌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게 이제 많은 헌법학자와 또 정치권의 이슈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이번에 논의가 되는 부마항쟁 5.18
1: 네.
0: 또 비상계엄에 관한 요건 강화
1: 네.
0: 또 감사원의 뭐 지위라든지
1: 네. 네.
0: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87년 개헌 이후에 지금 40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변화를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이런 이제 전반적인 그 개헌을 할 필요성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다.
1: 네.
0: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로 그 국회의장단이 이제 개편이 되면서 새로 국회의장이 되시려는 분들이 다 개헌 이슈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 네.
0: 그래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사안이 개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만큼 좀 더 체계적으로

0: 개헌에 관해서 여야 간에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그런 방법으로 개헌을 다음 총선 전에 좀 완성을 하는 게 좀 현재로서는 네. 차선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역시 조작기소 특검법 넣고 치열하게 또 토론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6.3 선거 후에 시기 절차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0: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애초에는 이거는 선거와 상관없는 이슈다. 이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행해진 조작 기소 또 그 수사에 있어서 강압과 해유 또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까지 개입을 해서 이런 이 특히 대북 송금의 경우에는 대통령 부부에게까지 그 사안이 보고가 됐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 증거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조작 기소 이 사안은 사실상 그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자행되었던 일종의 국정농단 사건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와 상관없이 그 진상을 규명을 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그런 처벌을 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네. 이것을 마치 그 선거와 연관시키고 또 대통령과 연관시켜가지고 조작 기소가 아니라 공소 취소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정쟁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고 이거를 선거의 이슈로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냥 그 자칫하면은 또 그 국민의힘에 의한 프레임 바꾸기 이 전략에 말려들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선전선동에 의해서 선거에 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점을 차단하고 온전하게 이 국정농단과 조작기소 그리고 사실 검찰이라는 국가권력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차분하게 수기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좀 진행을 하자 이렇게 지금 방향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그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이 그 조항 공소취소가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그 조항을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항이 선거 후에 다시 그 당내에서 논의가 될 때 수정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0: 사실상 현행 형사법에 의해서도요 네.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들은 공소 유지에 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공소 유지의 권한은 공소를 계속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게 공소를 할 필요가 없다 아니면은 그 수사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할 때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 이 법 해석.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은 법에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네. 이미 형사법에 의해서 수사 담당 공소 유지 검사는 그 공소 취소를 할 권한이 형사법에 의해서 부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번 특검법에서 형사법의 기본적인 그 원칙을 원용해서 규정한 것에 불구하고 네. 현행법 체계 자체를 바꾸는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뭐 헌법 위반이다, 네, 뭐 네. 법치주의 위배다 하는데 뭐 사실상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네. 형사법에 이미 있는 그런 공소유지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예, 예. 굳이 특검법에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주의적으로 이제 그 좀 약간 강조하기 위해서 규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규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미 공소유지 검사의 권한인데 이것을 마치 없던 권한을 만들어가지고 공소 특정인의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야말로 국민들을 오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근데 이제 선거가 오늘 28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 네. 이 부분이 그 선거 운동하는 과정에서 후보자들별로 지역별로 큰 차이를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이제 대구시장 후보로 나선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도 뭐 이 법안을 거론하신 건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네. 어떤 지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뭐 말이라든가 법안이라든가 이런 거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0: 네, 네.
1: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네. 내용이 이제 그걸 충분히 우리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을 하기에는 국민의힘 쪽에 이 그 잘못된 주장 그걸로 프로파간다를 하는 이런 이제 선전선동 공세가 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1: 네.
0: 이런 그러니까 선거라는 이 특수 상황에서
1: 예.
0: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수기와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는 게 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1: 네네.
0: 좀 선거 이후에 차분히 시간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이제 당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의원님 생각에 선거 전체 판세에 지금 이 특검법안이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 될 거라 생각하세요?
0: 지금 그 현재 선거 판세에서 좀 특별한 이슈가 국민의힘 쪽에서는 크게 뭐 퇴집을 잡고 싶 나 뭔가 이슈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지금 워낙 여러 방면에서 잘하고 있고
1: 네.
0: 지금 이 중동전쟁 와중에 있어서도 경제는 안정되고 코스피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1: 네.
0: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이 정치를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는 와중에서 이 판세를 뒤집는 것은 국민의힘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굳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안이 이 이번 이제 조작기소 특검을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전환시켜서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것
1: 네네.
0: 그리고 이제 부동산 문제 이런 것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미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1: 네.
0: 뭐 국민의힘에서 쪽에서 바라는 대로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이제 선거 얘기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앞서 이제 그 권영세 의원에게도 질문을 했던 게 서울시장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의제가 뭐겠느냐 할 때 부동산 얘기를 하셨어요.
0: 네.
1: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0: 네, 뭐 그 지적은 뭐 저도 애정 부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실제로 제가 지난 강남의 선거에서 21대
1: 네네.
0: 그때 제가 거의 선거 10일 전까지는 상대 후보보다 굉장히 지지율이 아주 많은 차이로 앞섰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그 직후에 부동산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급속도로 여론이 나빠져서 사실상 이제 부동산 심판 그런 선거를 제가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0: 그래서 그게 삽시간에 판세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서울은 부동산 문제가
1: 네.
0: 매우 민감한 곳이다.
1: 네.
0: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1: 네네네.
0: 그래서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된 세금 문제
1: 네네.
0: 이런 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곳이 서울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서울의 판세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심해서는 안 되고 굉장히 긴장 속에서 끝까지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을 호소해야 되는 그런 곳이다 생각합니다.
1: 그래서 그런 건지 우리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 부동산 지역 시민 대책회의라는 걸 출범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0: 네.
1: 이슈화를 강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원호 후보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빌라 공급과 관련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 거고 또 어떻게 지금 캠페인을 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한데요.
0: 일단 부동산 문제가 서울에서는 네.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고 그게 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는 이슈다 일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요.
1: 네.
0: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원호 후보나 우리 또 민주당에서
1: 네.
0: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보다 훨씬 뭐 뭔가 시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서울의 부동산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고요.
1: 네.
0: 이재명 정부의 이 부동산 대책이 이런 여러 가지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막 치솟다가 지금은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이런 이제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굉장히 부동산 정책이나 대책을 잘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부동산의 문제가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0: 정원호 후보나 민주당의 이 부동산 대책이 또 이재명 정부의 대책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프레임을 지금 똑같이 그 조작기소 특검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사실상 시민들을 오도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정은호 후보가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거기에 관한 의욕적인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의 토지 거래 허가제 폐지 이후에 그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그런 전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임을 하면서 부동산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분명한 이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자신이 부동산에 관해서 민주당이나 정은호 후보 측보다 뭐 훨씬 강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과 뭐 이재명 정부 정은호 후보 쪽에서 훨씬 더 국민의힘 쪽을 능가하는 그런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시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이게 지금 팩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없는 사실을 오도하고 괜히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게 오세훈 캠프의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빌라 문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빌라가 중요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지금 서울이 집을 이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나 재건축인 아파트 건설하기 위해서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근데 당장 지금 이제 주택 공급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빌라의 경우에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지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를 중점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실을 오도하고 괜히 그 없는 사실을 부풀려서 그리고 허황되게 그걸 오도하는 이런 측면이 있다. 오히려 정은호 후보의 주택 공급 정책이나 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지 공공이 주도하는 그런 그 재개발 정책 네. 이런 부분을 서울에 더 적극적인 공급을 오세훈 후보보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 자, 서울 선거 얘기를 질문을 드렸는데 또 지금 전체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부산 북구갑이어서요. 지금 하정우 후보가 이제 후보를 확정이 돼서 선거운동을 돌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초반에 논란들이 한 두 가지가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도가 많이 됐는데 하정우 후보가 잘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0: 하정우 후보가 아무래도 이제 정치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미숙한 부분은 이제 일부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후보 자체가 굉장히 또 능력이 뛰어나고 지금 부산에서 AI 그런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부산의 그 핵심 아젠다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대가 있는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많은 부산 시민들이 시간이 갈수록 그 진가를 알아주실 거다 생각하고요. 초반에 다소 이제 정치 입문자로서 초보자로서 실수했던 이런 부분은 좀 더 부산 시민들께서 충분히 양해하고 넘어가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절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좀 약간 부적절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는 이제 정치 초보자의 실수다 이렇게 좀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북갑이 3자 구도가 그냥 굳혀지는 모양새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하 후보한테는 유리하겠죠?
0: 지금 이제 만약에 국힘의 지금 이제 후보와 그리고 지금 한동훈 후보 무소속으로 지금 나왔죠.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우리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는 위협적일 거다. 지금 나온 여론조사로 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힘 한동훈 후보 무소속 후보와 국힘 장동혁 대표 사이에 그런 이제 갈등이 워낙 좀 심각한 것 같고요. 실제로 양 후보가 단일화는 서로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기대를 뭐 솔직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 3자 구도로 간다면은 하정우 후보가 무난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0: 그 민주당에서도 거의 재보선 공천은 끝났는데 아직 안 한 데가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오늘 그 지금 정진석 전 실장이 일단은 윤리위에서 복당 자격이 회복되는 여부가 하나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천을 받느냐 여부가 남아 있는데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정 전 실장이 나서는 거에 대해서.
1: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계속 내란 정당이다 이렇게 불러왔고요. 그 이유는 내란 속에 대통령을 배출한 그런 정당이고 또 당시에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들이 그런 내란 속에 윤석열을 비호하거나 또 함께하는 이런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탄핵된 이후에도 윤핵인 그런 세력들이 여전히 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정당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과 함께하는 정당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번 재보궐선거 공천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예선에 떨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핵인 세력 그리고 내란 잔당 세력들에 대해서 공천을 주고 그리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지금 보이는 분이 정진석 전 비서실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실상 이제 오른팔이었잖아요. 그런 분을 내란에 대한 반성과 또 책임 또 사실상 이제 처벌 그런 것도 없이 공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란에 대한 반성이 없는 그런 정당이다라는 것을 네. 자인하는 것이고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청량 부여라는 그 지역구 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예예. 전국적인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다. 그래서 내란에 대한 반성 없는 정당으로 내란 정당이라는 그런 이미지만 더 굳힐 수밖에 없는 그런 공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지역을 공천을 아직 안 한 거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지 좀 본 다음에 좀 하시려는 거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1: 꼭 그런가 보다요. 이 지역이 네. 워낙 민주당으로서는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네. 박수현 우리 전 의원께서 워낙 성실하게 그 지역에 밭을 갈았고 또 겸손하게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참 박수현 의원 외에는 참 당선이 어려운데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있었던 지역입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그 지역이 그래도 반드시 민주당이 한석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탈환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후보를 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을 하나 좀 드려야 될 게 이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예요. 예. 김인석 총리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안수사 요구권 논의를 진행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개혁 추진단이 이제 회의가 있었어요. 어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보안수사 요구권은 폐지를 보안수사권은 폐지. 근데 보안수사 요구권에 대해서는 논의가 충분히 되면 수용할 수 있는 방향. 이렇게 가닥을 잡고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1: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견해 그리고 검찰개혁의 취지에 맞게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줘선 안 되는 견해 뭐 이런 것들이 팽팽하게 이제 맞서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안수사권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검찰개혁의 근본적인 그것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정치검찰의 검찰 권력을 악용한 그런 권한 남용, 직권 남용 그로 인해서 그 국정농단까지 일어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검찰개혁을 하게 됐고 검찰청이 사실상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그런 검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청의 완전한 폐지와 검찰 권력을 최대한 축소하라는 게 국민들의 명령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자고우면할 것 없이 저는 국민들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물론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이제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검찰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이제 근거들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지만 그런 대전제에 관해서는 일단은 국민들의 뜻에 따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검찰 이제 보안 수사 요구권이 이제 지금 이슈가 제기되는데요.
0: 네.
1: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앞으로 네. 아마 지방선거 이후에 네. 좀 더 이제 그 민주당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하고 또 정부 쪽에서도 또 여론을 수렴을 해서
0: 네.
1: 당장 합의를 통해서 보안 수사 요구권에 관해서 방향을 결정을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0: 의원님은 보안수사 요구권 정도는 검찰에 주는 것이 괜찮겠다,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어떠실까요?
1: 그 부분에 관해서는 네. 제가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에 관해서는 강한 소신을 가지고 있지만
0: 네.
1: 요구권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 전문가들이나 또 좀 논의 결과를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4부 진격의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1: 정치
3: 전격시사
1: 뉴스
3: 전격시사
1: 인터뷰
3: 전격시사
1: 주식
3: 전격시사
1: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1: 와, 전격적이네.

0: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모레 9일 종료되죠. 4년 만에 부활하는 중과세 조치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화여대 석병훈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 일단은 9일 이후에 양도세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걸까요?
1: 양도세 같은 경우는 네.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이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 세율이 6에서 45%인데 2주택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하고 3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는 네. 무려 30%포인트를 가산을 해가지고 만약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실효세율이 최고 82.5%까지 달할 정도로 크게 상승을 할 것입니다.
0: 예. 네. 자, 지금 그 김용범 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1월 23일에 중과유예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밝힌 이후에 시장의 변화가 상당히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그 이후에 시장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1: 예, 지금 시장 변화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다주택자 그 양도세 중과세 유예가 폐지가 되게 되면 이제 양도소득세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네. 이것을 우려한 다주택자들이 이제 매물을 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대출 규제가 주택 가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5억이 넘어가는 주택 같은 경우는 2억밖에 지금 서울에서 예를 들면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문제는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 중에서 이제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쪽으로 무주택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 3구나 용산구 같이

0: 입지가 가장 좋았던 최상급지는 가격이 소폭 하락을 했지만 오히려 서울 외곽 지역이 그동안에는 입지가 상대적으로 안 좋아서 집값이 상승폭이 낮았던 서울 외곽 지역이 급등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네. 기존에 원래 집값이 상승할 때는 입지가 좋은 데가 제일 먼저 오르고 안 좋은 지역이 나중에 오르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 거꾸로 됐다. 뭐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네. 문제는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시장 왜곡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1: 아, 어떤 점이 그런가요?
0: 왜냐하면 입지가 가장 좋다는 것은 뭐 직장하고 가깝다든지 교육 여건이 좋거나 사회 기반 시설이 좋아서 항상 수요가 몰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위적으로 대출 규제를 해가지고 25억 이상은 2억밖에 대출이 안 되고 15억 이하는 뭐 6억까지는 그래도 대출이 되니까 인위적으로 그 입지가 좋은데 수요를 갖다가 억누른 것이거든요. 아. 그래서 오히려 입지가 상대적으로 안 좋은 지역이 집값이 크게 올라갔는데 예예. 문제는 이 규제라는 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규제가 정상화될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눌러놨던 수요가 폭발하면서 입지가 좋았던 지역이 집값이 급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전월세 가격 상승, 집값 상승 때문에 외곽 지역 입지가 안 좋은데 본인이 원래 살 수 있었던 데보다 대출만 가능했으면 살 수 있었던 지역보다 입지가 안 좋은데 집을 산 사람들은 나중에 규제가 정상화됐을 때는 오히려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한다든지 인위적으로 올라갔던 게 아니면 상승폭이 낮아져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아, 이게 단순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로만으로 시장을 지금 상황 보는 게 아니고 대출까지 예, 예. 같이 엮어서 봐야 되는데 예. 그 대출로 인해서 시장 왜곡이 지금
0: 시장
1: 있다.
0: 왜곡이 생겼다. 예. 지금 외곽 지역에 산 사람들은 나중에 네. 오히려 자산 가격이 상승폭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하락을 해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시장에 불경기가 오게 되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 자, 그러면요. 이제 모레 이제 종료가 돼서 이제 중과세가 실제로 시작이 되면 이거는 앞으로 또 시장에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0: 일단 중과세가 시작이 되면 다주택자들은 이제 팔지 않고 버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 잠김 효과 때문에 아. 이미 지금 시장에서도 금매물 같은 경우는 네. 다 정리가 됐고 이제 남은 매물들은 뭐 사실 정상 가격 범위 내에서 팔고자 하는 매물만 남아 있어서 가격 하락폭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 강남 3구 같은 경우도요. 네. 그래서 서초구도 10주 만에 오히려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한국 부동산원 기준으로 전주 대비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 매물 잠김 효과 때문에 매물은 부족해지고 이제 집값은 오히려 그 와중에 이제 고가의 주택을 구매하는 것들이 나오면서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우려되니까 네. 후속 대책으로 이제 보유세를 올리겠다 이런 언급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1: 아, 보유세 언급이 나오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버티기로 해서 이제 매물 잠금이 나오니까 그 매물을 팔리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보유세를 다시 얘기하고 예. 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급 얘기는 어디 가고 자꾸 세금 얘기만 하냐 예.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지방선거 이후에 7월에 발표한 세제 개편 아니겠습니까?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요. 교수님 생각에는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거로 생각하세요?
0: 예, 지금 일단 여권에서 그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게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 최대 40%로 현재 돼 있는 보유 기간 공제를 아예 폐지하고 지금 현재는 실거주로 40% 보유 기간으로 40% 해서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보유 기간 40% 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로만 최대 80% 공제가 가능하는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역시 또 이제 부작용이 두 가지 방식으로 저는 올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여지거든요. 일단 네. 첫 번째는 매물 잠김 현상이죠. 일시적으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폐지한다고 예고가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실거주는 안 했지만 보유 기간이 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증가할 거니까 이제 급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리가 된 다음에는 이제 매물이 잠겨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비거주하면서 장기 보유만 하고 있던 사람들 실제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살아서 세금이 떨어질 때까지 안 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매물 잠김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임대주택 공급이 특히 핵심지 위주로 더 감소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예를 들면 구축 아파트인데 입지가 좋은 상급지에 있는 곳은 자기가 거기 안 살고 세를 준 다음에 자기는 뭐 외곽 지역에 신축 아파트에 가서 사는 경우가 있었을 수 있는데요. 네. 이제는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을 팔아야지 이제 차이가 크게 얻을 수 있으니까 가장 입지가 좋아했던 집에 직접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상급지에는 원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월세 수요도 높은 편인데 전월세 공급이 오히려 급감을 하면서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예상에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 어쨌든 정부는 지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유예가 이제 종료가 되니까 지금 매물 장기 협상을 일시적으로라도 타결하기 위해서 보유세로 지금 자극을 하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조차도 이제 급매물이 좀 나오다가 결국은 다시 매물 장기 명상을 또 발생할 거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제 전환이 장기 보유 요건이 없어지는 게 현실화되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1: 그러면 조금 더 중기적으로 보자면은 상급지 위주로는 매매도 이제 힘들고.
0: 예.
1: 임대도 힘들고.
0: 예,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품귀 현상이 나타나겠다. 이런 예. 얘기신 거네요.
0: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자, 지금 사실 그 부동산 세는 크게 보유세가 있고 그다음에 거래세가 있는데 보유세까지 올려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 보유세율이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0: 예, 우리나라 지금 보유세 실효세율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 대비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서 최근에 발표한 거 보면 민간 부동산 대비 한국 보유세 부담이 2022년 기준으로 0.21%인데 영국, 일본, 프랑스 같은 것보다 많이 낮은 거가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만 해도 0.49%니까 그게 절반밖에 안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그동안에 보유세는 낮은 반면에 취득세 같은 거래세가 높은 그런 세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체 부동산 세 부담을 주요국하고 비교를 하는 게 공정한 비교가 되는 것이거든요. 원래 우리는 보유세가 낮았는데 보유세만 탁 집어가지고 주요국보다 낮으니까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 주요국 수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면 거래세를 비교해 볼 경우에는 거래세가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세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세는 그대로 두면서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보유세만 올리게 되면 부동산 세 부담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최근에 그 OECD에서 세수 통계 2025년 거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보유세와 취득세를 합산한 OECD 기준 부동산 관련 세수가 전체 세수 대비도 11.5%, GDP 대비 비율은 3.1%인데 OECD 평균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평균은 5.1%, 1.7%로 거의 뭐 두 배 가까이 평균보다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높다. 뭐 거래세까지 합쳤을 경우.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 양도소득세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OECD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취득세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황이라서 부동산 관련한 세 부담은 OECD 평균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그러면 지금 사실 세제를 다루시는 분들도 이걸 모르시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0: 네.
1: 예. 그렇게 되면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좀 거래세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취득세든 아니면 양도소득세든. 지금 어떨까요? 이런 논의들이 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0: 그게 지금 쉽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지방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중요한 세원이라서 중앙정부에서 취득세 깎아주라고 마음대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세를 올려버리면 종합부동산세 같은 이제 보유세를 올린 다음에 지방세인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건 안 내려갈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집을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자, 저희가 세제 얘기를 주로 했는데 근데 공급은 어떻게 돼가는지 많은 분들 궁금합니다. 1월에 수도권 6만 호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의 관심이 그 서울과 수도권 네 얼마나 공급이 좀 추가로 될 거냐. 예, 관심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0: 사실은 서울하고 수도권은 빠르면 내년부터 신규 주택 입주 물량 급감하는 것은 사실 예고가 돼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1: 예, 예.
0: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이 10년 평균 대비 2024년 기준으로 서울은 50.2%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43만 호였는데 10년 평균이 예. 22만 호로 연간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이 서울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요. 수도권도 162만 호가 10년 평균인데요. 연간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이 2024년에 90만 호로 50% 55.5%로 줄어들었습니다. 장기 평균에. 예, 그렇게 되면 이게 3년 뒤에 입주로 연결이 되거든요. 주택 건설과 입주 사이에 일반적으로 3년의 시차가 있으니까 2024년에 장기 평균 대비 서울과 수도권이 거의 절반으로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빠르면 내년

0: 부터죠. 내년부터 실제로 신규 입주 물량은 장기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게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뭐 정부에서는 6만 호 공급을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이 6만 호라는 것이 결국은 뭐 유휴지나 뭐 공공기관 이전하고 이런 데다가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과거 정부에서도 나왔던 얘기고요. 뭐 기관 지자체도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지역 주민의 반발도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6만 호 공급이라는 것은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그 반면에 신규 입주 물량은 이제 내년부터 빠르면 장기 평균의 절반으로 급감을 할 거라서 신규 주택 공급 절벽이 결국은 전세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요. 그럼 시간을 두고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인 갭이 줄어들게 되면 전세 못 살겠으니까 차라리 집을 사자 이러면서 매매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예. 아, 이거 부동산 문제는 정말 언제 얘기를 들어도 야, 좀 풀기가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 때문에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이화여대 석병훈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2: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지금은 구름 사이로 봄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고 있는데요. 북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어서 중부지방은 차차 흐려지겠고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중부 일부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밤에는 남부지방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버이날인 내일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만 비가 조금 오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맑겠는데요. 다만 중부지방과 전라도는 내일까지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22도, 대전 광주 24도, 대구 27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겠지만 남부지방은 오늘도 25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같은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7도입니다. 날씨정보 송소진입니다.
1: 한 주간의 문화 이슈를 정리하겠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다음 달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부산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부산 지역 대부분 숙박시설 이미 예약이 마감된 것으로 보도가 나왔던데 부산시가 처음 도입한 공공숙박시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이 BTS 공연이 12일과 13일에 있습니다. 6월. 그런데 네. 부산 지역 숙박시설 예약률이 99.56%입니다. 사실상 이게 여유가 없다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숙박시설을 지금 부산시에서 고안을 했는데 이 사찰과 청소년 수련원을 협의를 통해 가지고 공공숙박지원책을 처음 마련한 겁니다. 네. 사실 이 사찰시설 같은 경우는 2002년에 월드컵 때도 숙박시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사찰을 좀 개방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요즘에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템플스테이의 기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 공공시설을 이렇게 마련하는 것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예.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웰컴 키트까지 준비하는 꼼꼼함을 더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사실 이제 K-POP 팬들이 한국에 와도 K-POP 팬들을 환영하는 특별한 서비스는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점을 좀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 같고 부산 네네. 아시아드 주경기 장까지 또 유료 셔틀버스를 마련하고 특히 교통 안전관리까지 다 종합대책 네. 마련한다고 하니까 예, 예. 문제 없이 잘 또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그런데 지금 K-POP의 일종의 텃밭이라고 불렸던 동남아에서 K-POP 그룹의 공연 티켓 판매 매진에 실패하거나 일부 팬이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3: 몇 개월 전부터 좀 신호가 있었었는데요. 예. 사실 이제 동남아에서 좀 그 공연장에 뭐 홈마라고 하는 그 팬서비스 사진 촬영을 하는 네. 그런 이제 사람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신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단 동남아 시장에서 K-POP의 인기가 주춤거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수치로도 확인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에서 태국과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주요 6개국 K-POP 1위인 국가는 태국과 베트남, 싱가포르 3개밖에 없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는 상위 10위 안에 K-POP이 한 곡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이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네. 필리핀은 사실상 우리 K-POP이 영어권으로 진입하는 교두보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예전에 이제 2012년에 강남 스타일이 세계적 인기를 끌었잖아요.
1: 네네.
3: 근데 필리핀에서 먼저 그게 폭발을 해가지고 아. 영미권으로 퍼졌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이제 영어권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중요하고
1: 아,
3: 또 인도네시아 같은

0: 경우는 거의 인구가 2억 3천 4천 정도 되고 특히 아랍 지역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상위 10위 안에 케이팝이 한 곡도 없다는 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1: 네네.
0: 특히 이 원인으로 보면은 비싼 가격 중에서도 티켓 가격이 꼽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티켓 가격이 한 달 월급에 가깝다 보니까 팬심으로만은 이게 방어할 수가 없다는 거죠. 트와이스의 필리핀 공연 티켓은 약 45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게 대졸자 평균 초임 월급이라고 합니다. 블랙핑크의 태국 공연 티켓도 50만 원을 웃돌아서 이것도 네네. 역시 한 달 월급에 가깝다는 거고
1: 예예.
0: 무엇보다 각 자국의 가수들의 성장세도 거세다라는 겁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 최근에 자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애국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들 나라의 노래를 네. 이렇게 이제 부각을 하고 있고
1: 네네.
0: 그리고 동남아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1: 예.
0: 일단 그러면 이제 이전과 같이 뭐 한 개별 국가를 보게 되면 수익 창출이 좀 덜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동남아 주요 6개 국가의 음악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1조 2천억 원 정도 그리고 인구는 6억 명에 달하기 때문에
1: 예예.
0: 이런 점에서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굿즈나 티켓의 가격 조정해야 되고요.
1: 네.
0: 월드 투어 횟수도 동남아시아 지역을 지금 약간 좀 홀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사실은 중화권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이 우리 케이팝의 주요 공략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북미, 남미, 중미 유럽으로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여력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1: 네네.
0: 또 최근에 현지화라고 해서 주로 멤버들을 북미와 이제 남미, 중미로 넓히고 있는데 동남아 멤버는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동남아 멤버 영입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전통적인 K-POP 팬덤 지역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건데
1: 네네.
0: 사실 우리나라 팬들도 네. 국내에 너무 소홀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있는 상황이니 동남아시아 좀 오죽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1: 네.
0: 어쨌든 방탄소년단도 국내 공연을 했고 여러 가지 신경을 쓰는데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1: 네.
0: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자, 지금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른바 오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하정우 전 청와대 수석 지금은 이제 후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단체가 성인지 관점 부재를 지적을 했다고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논평을 냈습니다. 그래서 유세현장은 유권자 시민과 후보자가 만나고 후보자는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전달하는 공적 공간인데 이 공적 공간에서 미래 세대이자 유권자 시민에게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한 발언은 성인적 관점의 부재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1: 네.
0: 이 사회적 관계에서 오빠라는 호칭은 한국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을 종속적 위치에 두는 남성 중심 권력 구조의 상징으로 비판받아왔다라는 점을 이 단체가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0: 이 야권에서도 이 발언에 대해서 비판이 또 있기도 했었는데요. 발언이 있게 되면서 정 대표는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죄송하다, 송구하다 이렇게 밝혔고 하 후보도 더욱 조심해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분들을 만나겠다 밝혔는데
1: 네.
0: 이 오빠의 호칭에 대해서
1: 네.
0: 어쨌든 이 전 국민이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된 사례였습니다.
1: 네. 자, 아동독 도서시장이에요. 변화가 있네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내세운 학습 만화가 새로운 대서가 되었다고요.
0: 네, 지금 이제 서울 광장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야외 도서관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1: 네.
0: 펼쳐지는데
1: 네.
0: 5월 달도 사실 야외에서 책 읽기 좋고 또 독서하기도 좋은 계절 중에 하나인데요.
1: 네.
0: 국립중앙도서관이 10년 동안 1,587개 공공도서관의 대출 현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대출 건수는 아동 청소년이 32.5% 증가해서 아동 청소년들은 책을 많이 대출해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 네네.
0: 어떤 책을 빌려보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아동도서 대출 상위 1,000권 중 학습 만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10년 전보다는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1위였습니다. 제집 습득 목적의 학습 만화가 주를 이루는 건 결국 이왕 예, 책을 읽고 그중에서 재미있는 만화를 읽으면서도 예, 지식 습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을 많이 읽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1: 네네.
0: 특히 이 상당한 변화도 목격이 됐는데요.
1: 네.
0: 문학도서 대출이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은 금융입시 관련 도서 대출이 급증했습니다. 이른바 실용적 독서 경향인데요.
1: 네네.
0: 분야별로 주식 등 금융 공부를 위한 도서 대출이 무려 698%나 급증해서 뭐 어제도 뭐 7,000피가 넘는다고 그래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1: 네.
0: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0: 관련 책들 많이 구비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다음 질문 한강 작가 관련한 질문을 자연스럽게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영국의 부커재단이 인터내셔널 북커상 10주년을 맞아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가장 좋아하는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요?
0: 그렇습니다. 2007년에 출간된 채식주의자입니다. 이 데보라 스미스가 2015년에 번역을 해서 영국에서 출간이 됐고 2016년에 인터내셔널 북커상을 받았는데요.
1: 네.
0: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의 삶을 다룬 연작 소설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폭력의 묘사 때문에 어떤 분은 더 이상 읽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논란과 또 파장을 일으키게 됐던 작품인데
1: 예.
0: 이 부커재단에서 실시한 만 명에 가까운 투표자 가운데 3분의 1의 지지를 받아서 10년간의 수상작 중에 투표수 1위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기도 힘든데 수상작 중에 가장 또 인기가 높은 그런 작품이 됐기 때문에 정말 독자들이 원하는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1: 네네.
0: 2014년 부커재단 인터뷰에서 한강 작가는 10년도 더 지난 뒤에 상을 받았을 때 좀 낯설게 이상하게 느껴졌다라고 기억하기도 했었는데
1: 네.
0: 어쨌든 다시 이런 투표수를 보면 어떤 입장일지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1: 네. 자, 5월에는 참 그 바깥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은데 경복궁 야간 관람도 5월부터 열린다고요?
0: 그렇습니다. 5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한 달간 매일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경복궁 야간 관람을 운영을 하는데요.
1: 네.
0: 광화문을 비롯해서 흥례문, 근정전, 사정전, 경회례 등 주요 전각을 자유롭게 둘러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네. 왕비의 생활 공간이죠. 교태전과 그 뒤편에 아미산 권역도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1: 네.
0: 평소에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공간까지 밤에 둘러볼 수 있고 야간 조명 때문에 더 은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 네네.
0: 또 야간 관람 기관에 맞춰가지고 전통 궁중음악 공연도 있습니다. 관현 맹인 전통예술단이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날을 맞아서 강령전에서 국악 공연을 하고요. 20일, 23일, 27일, 30일 그리고 6월 4일부터 5일까지는 수정전 일대에서 국립국악원 연주자들이 참여하는 궁중음악과 궁중무용 공연까지 진행이 됩니다.
1: 네네.
0: 하루 판매 수량은 3,000매고요. 1인당 최대 4매까지 구매할 수 있는데 이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1: 네.
0: 한복을 착용한 관람객. 또 만 6세 이하 영유아,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
1: 네.
0: 국가유공자 및 본인 및 배우자, 또 중증장애인과 동반자 한 명, 경증장애인 등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5월 밤에 한번 나들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짧게 지금 청년층 사이에서 또 유행하는 트렌드 하나 소개를 해 주시죠.
0: 요즘에 뭐 MZ 세대들이 무속에 빠진 거 아니냐. 최근에 또 관악산 연주함에 20, 30대가 좀
1: 아,
0: 뭐
1: 네.
0: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런 이제 역술인이 방송하는 바람에 거기에 많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1: 예.
0: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좀 능동적이라고 합니다. 이제 역술가나 점술가에 찾아가 가지고 자기 운세를 듣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제 럭키 맥신 그러니까 최대한 좀 좋게 앞날을 열려고 능동적으로 공부도 하고 또 관련 소망을 빌 수 있는 그런 굿즈들 또 직접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이제 누군가의 말을 듣고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노력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1: 네.
0: 개척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또 요즘의 트렌드라고 합니다.
1: 네. 문화이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원식 문학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5월 7일 목요일 정규시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소연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지금은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는데요. 북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어서 중부지방은 차차 흐려지겠고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중부 일부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밤에는 남부지방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버이날인 내일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만 비가 조금 오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맑겠는데요. 다만 중부지방과 전라도는 내일까지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곳곳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55km 안팎의 돌풍이 불기도 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구름이 많이 껴 있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서였고요.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를 기록했고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낮았던 곳은 순천으로 6.4도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았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22도, 대전 광주 24도, 강릉 25도, 대구 27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아 선선하겠지만 남부지방은 오늘도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조금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 예정된 중국 방문 전에 이란과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PBS 뉴스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합의가 임박했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합의한 내용도 일부 공개했는데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내용이 합의의 일부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미국으로 보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6일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협상 중인 이란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되고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도 다른 여러 사항과 함께 이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CNN과 악시오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 중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 합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현지 시각 6일 뉴욕 증시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24%가 오른 49,910.5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도 전장보다 1.46%가 올랐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02% 상승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이날 상승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김정관 상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첫 대미 투자 발표 시점이 오는 6월 이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김 장관은 현지 시각 6일 덜러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 법이 6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이 언급한 법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대미 투자특별법으로 다음 달 18일 시행됩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지금 실무진 간의 긴밀히 협의 중이어서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붙입니다. 국회는 오늘날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39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정진석 전 대통령